0: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최대 5만 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 관련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안성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국도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숨졌고 덤프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럼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 다가구 주택을 무단 증축해 임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입 전부터 개조되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춘추관장은 해당 건물은 2003년에 준공됐고 세 번째 소유자라며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의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1도 등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제주, 강원, 경북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 최대 2m, 동해 앞바다 2.5m로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가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무릎을 꺾였다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런 표현 아직 이를까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분다고도 하시고 밤이 덜 뜨겁다고도 하시는데 열대야인 지역이 줄긴 했습니다. 폭염특보도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 많고요. 뭐 그래도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른다니까 계속 더위는 피해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이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서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네. 그런 기도가 필요해졌습니다. 아, 이 경상남도 지역은요, 벌써 두 달째 가뭄인데 이 지역에서

0: 26곳에서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호남 지역으로도 가뭄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가뭄은 아주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자연재해면서도 하천 바닥이 마르고 농작물이 시들 때까지 그 위기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답니다. 게다가 건물이나 시설이 뭐 파괴되진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위기로 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대요. 하지만 농작물, 가축, 생활용수 부족, 식수 부족, 물 없이 더구나 이 여름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0: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가뭄을 보는 예보와 경보에도 다른 재난처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 중에는요. 농업용수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나도 있습니다. 평년 저수율의 70%, 60%, 50%, 40% 이하에 따라 재난 단계가 정해지는데요. 경남의 밀양댐이나 전남 광주 지역의 동복댐, 장성호 등은 저수율이 평년에 와 절반도 안 돼서 이 정도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걱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빨리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경기가 계속 취소됐던 프로야구 오늘부터는 30분 늦춰서 오후 7시에 시작한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도드람 한돈, 브람스 안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 후엔 팀앱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3: 차차차! 양손 머리 위로 번쩍 올리면서 온몸 기지개! 네. 불필요한 긴장, 근육 뭉침 살살 풀어주세요. 한여름 땡볕, 불볕 더위에 고생했던 내 몸. 너 참 고생 많았다. 네. 토닥토닥토닥 두드려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가 기세.
2: 그렇죠.
3: 우리 자세가 감정을 바꾸기도 한다잖아요. 가슴과 어깨를 쫙 펴고, 자신감 충전, 네. 턱을 들어서 정면을 보면서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잘 해봅시다.
2: 자, 그리고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미니는 무료, 공짜입니다.
3: 네, 그리고 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여성시대의 선물, 달마다 나오는 월간 여성시대가 있죠. 네.

0: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시면 월간 여성시대 8호로 누구든지 무료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1: 8호로는요, 이제 떠나가는 여름날의 풍경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2층 양옥집 볕 좋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일광소독하면서 이웃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의 그 표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올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당당히 여러분이 주신 사연으로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0: 아주 유난스럽게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새 뭐 슬슬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야, 벌써 추억이 되어가나요?
0: 예. 내 생각에는 어쨌든 9월도 더울 것 같고 10월 초까지도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그래도 바람결이 바뀌고
1: 확실히 저녁으로는 네. 바뀌었어요. 아침 그렇죠. 저녁으로는.
0: 네. 절기 따라 참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1: 바람도 좀 불고
0: 네네.
1: 야, 이제 좀 살만하다. 근데 물론 기온은 아직 30도야.
0: 맞아요.
1: 근데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40도를 찍고 나니까요. 30도만 돼도 와 이렇게 선선해? 참 웃기죠. 4197님도요. 계절은 거짓말을 안 하네요. 주방에서 일하는데요. 언제 더웠냐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당히로 출석합니다. 인사동 알바생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인사동에서
0: 천천히 가을이 오시는 중인가 봐요.
1: 예.
0: 주방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올여름.
1: 네.
0: 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정말.
1: 근데 또 언제 더웠냐 싶다는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거기에서도 조금 기운을 느끼시나 봐요.
0: 네, 네.
1: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0: 네.
1: 또 인사동에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전통 음료 쪽으로다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0: 와, 좋아요.
1: 식혜 두 잔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0: 반갑게 잡수세요. 식혜.
1: 네.
0: 우리의 전통 음료. 네.
1: 맞습니다. 정말 날씨도 조금 선선해졌으니까 월간 여성시대 8호로 가까운 IBK 기업은행 지점으로 가셔서 무료로 챙겨와 주세요.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손편지로 주셨는데요.
0: 네네.
1: 아주 시원한 파란색 편지지에 글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오미래님이세요. 오전 5시 30분 모닝콜이 울리면 눈을 떠서 휴대폰을 들고 똑버스를 호출할 준비를 합니다. 똑버스에서 통하는 제 별명, 닉네임은 또랑또랑 배추입니다. 똑버스는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같이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하게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0: 그렇군요. 좋다.
1: 그러네요.
0: 네.
1: 생긴 것도 자그마하니 귀여워요. 요금도 일반 버스 요금 수준이죠. 승객이 호출하거나 예약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맞은 노선을 만들어서 승객을 찾아가고 이용하다가 새로운 호출이 있으면 같이 타기도 하죠. 교통 플랫폼인 똑타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신청했을 때 닉네임이 또랑또랑 배추로 주어졌어요. 제가 지은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출할 때마다 기다리는 시간은 다른데 이번에는 4,50분 후에 도착한다고 휴대폰에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침 기도를 하고 몇 가지 약을 챙겨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맞춰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죠. 똑버스를 타면 딸내 아파트까지 한 번에 가지만 30분 이상 지나도 똑버스가 배정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일반 버스를 탈 준비를 합니다. 일반 버스를 타면 세 번을 환승해야 딸 집에 도착하는데 제 나이가 72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똑버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똑버스 생긴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딸내 집으로 출퇴근을 3년 하다 보니 기사님들과 낯이 익어서 반갑게 인사하며 다니죠. 며칠 전에는 기사님이 이어폰을 낀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느 방송을 듣고 있느냐고요. 여성시대 듣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 반가워하며 여성시대는 요일마다 알찬 코너가 많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여성시대 들으며 감동 많이 받는 찐팬이라고 했더니 제 분위기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편지도 보내라고 하셔서 저도 몇 번 소개됐다고 했더니

0: 예. 저더러 신춘 편지 쇼에도 도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년에 또 도전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기사님께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는 여성시대로 인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사는 사람입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쓴 편지가 방송됐고 가을 주부나 아들이에 초대받아서 용인 자연농원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때는 손숙 씨와 김승현 씨가 진행했고 손숙, 정한용 두 분이 진행할 때도 편지가 방송됐습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딸은 이제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었네요. 요즘은 딸이 방학이라 저도 조금 여유 있게 지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여성시대 가족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하세요.
1: 아주 오래된 당당인님이시네.
0: 그야말로 여성시대 찐팬이십니다.
1: 그러시죠. 중학생이었던 딸이 이제 중학교 수학선생님이 되셨다니까.
0: 그러니까요.
1: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0: 예. 와. 그리고 그 따님을 위해서 이제 출근한 따님을 위해서 아마 그 집으로
1: 네.
0: 마치 출퇴근처럼
1: 그렇게 하시나 봐요. 네. 네.
0: 거기에 똑버스라는 게 아우 아주 그냥 편리하게 큰 역할을 해주네요.
1: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0: 그러니까 그 정말 이렇게 노선을 쫙 분석해서 호출을 하면 알맞은 노선으로 쫙 이렇게 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인가 봐요.
1: 네, 네.
0: 7322님이 이렇게 문자 주시네요. 야, 똑버스. 우리 둘째 아들이 시스템 관리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1: 와, 또 이렇게 또. 네.
0: 아, 이거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요. 말하자면 콜 택시이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자그마한 버스를 이용해서 군데군데서 그 노선이 비슷한 사람이 또
0: 네.
1: 함께 타는 거죠.
0: 그러게요.
1: 괜찮네.
0: 물론 일반 버스도 있지만 그 세 네. 번을 환승해야 되는.
1: 네네네. 네, 예. 네.
0: 그런 거라면 그냥 똑버스로 이렇게 잘 이용하면.
1: 그렇죠. 그렇죠.
0: 진짜 입주 초기 신도시, 농어촌 지역 이렇게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에 이용 가능한 교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1: 네. 2014님, 저는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하여 경남 하동으로 여행 중입니다.
0: 아, 좋다.
1: 지금은 청학동으로 가는 농촌형 마을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이 버스는 차비가 100원. 기사님과 안내하시는 분의 친절함을 느끼며 즐거운 여행 할것 같습니다. 아니, 버스 차비가 100원이에요?
0: 거기에 또 기사님과 더불어 안내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1: 와, 희한하다.
0: 오.
1: 네.
0: 농촌형 마을버스. 이게 지역마다.
1: 네.
0: 예. 거기에 걸맞은 아주 특화된 버스들이 있나 봐요.
1: 지역민의 그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죠?
0: 네.
1: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게 좋겠죠.
0: 맞습니다. 아, 참 좋다.
1: 네.
0: 예. 3886님이요. 제주에도 옵서 버스라고 있어요. 옵서는 제주어로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직 타보기 전이지만 버스가 자주 있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버스예요.
1: 그러시구나. 아. 지역마다 참 다채로우네요.
0: 옵서 버스.
1: 네.
0: 오세요 버스.
1: 네. 0062. 일중시 여긴 충북 괴산군인데요.
0: 네네.
1: 이곳에도 모든 시내버스가 전부 무료예요.
0: 그래요?
1: 지역 군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바뀌었네요. 홍보 좀 해주세요.
0: 야, 충북 괴산의 모든 시내버스 무료.
1: 희한하다.
0: 예.
1: 시내버스 다 무료예요?
0: 와,
1: 엄마야. 국내 여행하기 참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죠?
0: 구석구석. 네. 예, 산과 강으로. 충북 괴산에도 이렇게 있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충북 괴산부터 시작인가? 야, 그 지역민들도 좋겠지만 관광객분들도 참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1: 네, 좋죠.
0: 네, 네. 0062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자, 두 번째 사연은 당당이님 사연이에요. 두 분 그리고 당당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지났는데 체감 날씨는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이네요. 요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사실 요즘 저희 집은 밖에 더위보다 집안 더위와 싸우는 게 더 벅찹니다.
0: 왜, 왜요?
1: 거실도 없는 8평이 채 안 되는 작은 집에 지난 6월부터 에어컨이 고장 났거든요.
0: 아오.
1: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집안은 요즘 연일 온도가 34도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7월에는 아이가 등교라도 하니 그나마 나았는데

0: 본격적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선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은 비오듯 흐르는데 아토피 있는 아이는 온몸에 땀띠가 심하게 올라와 목이며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설상가상으로 저마저 고혈압과 척추질환이 있어 오래 걷거나 서있기가 힘들고 다리 감각까지 저려와 더위를 피해 무더위 쉼터나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 며칠 전 아이와 저 둘 다 온열질환과 장염 증세로 병원에 가서 주사와 수액까지 맞고 돌아왔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등등 여러 기관의 도움을 청해봤지만 안타깝지만 지금은 마땅한 지원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지자체에서 냉방기기나 냉방용품 후원 소식들이 들려와도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너무 더워 새벽에 깨서 샤워하고 잠든 아이를 보는데 30만 원 남짓한 에어컨 수리비 하나 마련할 능력도 없고 2주 후면 개학인데 작아진 운동화 하나 쉽게 사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고 한심하게 느껴져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더위가 너무 심해 불 앞에서 밥을 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인분께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반찬뿐이라며 며칠 동안 먹을 아이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들면 아이가
1: 엄마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0: 걱정스레 깨우기도 하고 숨을 쉬는지 들여다보곤 합니다. 오히려 힘든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1: 우리 지금까지도 잘 버텼잖아. 이번 달도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0: 씨 웃어 보이는 아들을 보면 미안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가도 다시 힘을 내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전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생계비로 아이와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 고정 경비에 중학생은 또 지원이 안 되는 아이 심리 치료비와 난독증 치료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매달 빠듯한 상황이라 냉방기기 고장은 물론이고 아이가 먹고 싶다는 간식 하나도 수없이 망설여야만 하는 현실이지만요. 그래도 너무 고마운 지인분의 따뜻한 마음과 든든한 우리 아들 덕분에 집안 온도 34도의 가마솥 같은 더위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겠죠?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모자가 이 폭염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고장난 그 방에서 집에서 참 아들과 두 분이서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너무 듬직하게 씩씩하게 오히려 엄마를 위로를 할 줄 아네.
0: 아유 아들 보며 견디셔야지 뭐. 네,
1: 너무 기특하다.
0: 그렇잖아요. 저 온열질환 발병률이 고소득층 대비해서 저소득층은 약 3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대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뭐 에어컨 뻥뻥 나오는 집에서 뭐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야 시원하죠. 그런데 뭐 어떻게 마땅치 않아서 그 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온열질환이 발병할 수밖에요. 이분도 벌써 뭐 저 장염에다가 네?
1: 네.
0: 그렇게 해서 앓고 나셨잖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아드님이.
1: 땀띠도 올라오고.
0: 그러게.
1: 야, 그러니까 이 여름에 그냥 빨리 좀 꺾이기를 바랄 뿐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거기다가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분도 온열질환을 겪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1: 참 우리 아들도 기특하고 또 주변에 아는 지인분도 그 따뜻한 손길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러게. 네.
1: 예, 이제 이 여름 끝이 보입니다. 예, 무사히 잘 지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0: 하지만 올여름이 가장 시원했어.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매년 우리는 얼마나 더 견뎌야 가을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말 속상합니다.
1: 하긴, 예, 지난 입추 때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예, 지난 119년 만에

0: 가장 더운 뭐 입추였다든가. 그럼 내년엔 또 그러겠죠. 120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다.
1: 얘기만 들어도 정말.
0: 그래도 일단 오늘을 지나야죠. 오늘을 살아내야지.
1: 그러게 예. 말이야.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게 사람이 날씨 때문에 발병을 하고 수액을 맞아야 될 정도니까요. 더더군다나 그 해외에서 그 소위 꿈을 꾸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 모아서는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참 고된 노동을 견디는 모든 그 해외
0: 노동자분들.
1: 노동자분들 얼마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덥기는 얼마나 더우며 정말 일하러 왔다가 큰일 당하면 그거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0: 맞습니다.
1: 우미숙 씨. 쪽방촌 어르신들 힘들어하는 모습 봤어요. 안타깝네요.
0: 이수민 님이 시원한 국회에 앉아 싸우시는 분들 이 사연 좀 들어보세요.
1: 아유 왜 아니에요. 아이고 참.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사연을 좀 들어야지 기억하고.
1: 그러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하루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 아침 버스 정류장을 생각해 봅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온열 의자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따끈해져서 좋았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주면서 온풍도 나오는 대기실도 있죠. 스마트 쉘터, 안심버스 정류장이라 부르는 시설 말입니다. 그 어느 여름보다 더운 이번 여름, 냉방시설이 설치된 밀폐형 안심버스 정류장 안에 있으면 기다리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교통정보도 나오니까 더위도 피하면서 정말 안심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우선 생각해봤는데 냉난방 시설이 있는 안심버스 정류장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설치 비율의 차이가 많답니다. 또 앞에 편지에서 만난 당당이님 댁도 아이도 있는데 상황이 어려우니 냉방기나 냉방용품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다

기후복지인데 기후복지라는 말 자체도 익숙하진 않죠. 사실 복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친해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 일찍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분들 빼고는 우리는 정부 부처 이름에서 복지를 대했는데 지금의 보건복지부 처음에는 사회부로 출발했고요. 오래도록 보건부였다가 1990년대에 와서 보건복지부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복지 개념 자체가 천천히 발달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하는 지원과 도움, 돌봄 등등은 오래전에는 약자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국가에서 백성에게 시혜를 베푸는 행태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빈민을 구제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종교기관이 병자를 구하는 얘기는 동서양에 다 많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환과 고독,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을 구제하는데 국가가 나섰습니다. 이제 복지는 국민의 권리가 된 시대고요. 정부 부처별 총 지출을 봐도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습니다. 이 폭염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비용을 늘릴 테니 불안하고 결국은 그 비용 우리가 다 대야 하니까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새는 돈 막아서 기후복지 항목과 비용을 늘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기후복지라는 크고도 다급한 숙제를 우리 사회에 안겨준 그야말로 두고두고 기억될 2026년 이번 여름입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유중입니다.

0: 네. 제목 그대로 진짜 이번 폭염, 이번 여름과 예, 제발 좀 뜨거운 안녕을.
1: 근데 두 사람의 조합이 좀 뭔가 이상하죠?
0: 싸이와 성시경의 조합이요?
1: 예. 네.
0: 왜요?
1: 괜찮아요?
0: 저는 좋은데.
1: 아니, 약간 동떨어진 장르.
0: 아, 장르 자체로는 그죠?
1: 네. 네. 동창이래요, 고등학교.
0: 오, 그래요? 학교 네. 선후배 사이구나.
1: 선후배인지, 뭐, 어쨌든 동창이라니까. 동기동창인지.
0: 왜냐면 저, 어쨌든 성시경 씨는 저랑 나이가 똑같고, 네. 싸이 씨는 그보다 좀 위니까.
1: 위에요? 예, 아, 예. 그렇구나.
0: 아마 선후배 친구.
1: 그렇구나.
0: 아, 뜨거운 안녕도 아니야. 좀 선선한 안녕으로 이제.
1: 아, 왜 아니야. 뜨겁다는 네. 말도 듣기 싫어.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뭐 칼국수? 왜? 냉면 먹어야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0: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나 폭염인지 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온정을 베풀거나 아니면 좀 인심을 쓰거나 이럴 때 아, 참 따뜻한 분이세요.
1: 아니요.
0: 그랬더니 누가 야, 그
1: 냉정을
0: 표현도
1: 베풀어줘요. 어, 그 온정도 싫어.
0: 어, 그 표현도 싫어. 야, 너무 따뜻하면 더워. 아우, 싫어.
1: 더워. 막,
0: 그럴
1: 가까이 오지 마. 막 예. 이렇게. 자, 기후복지. 우리 모두가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뭔가가 골고루 누구한테나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은,
0: 그러게요.
1: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0: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이제 복지라는 개념도 우리 사회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데 이제는 아예 기후복지라는 표현으로.
1: 그러게.
0: 예. 또 바뀌어 가고 있네요. 근데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강세동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나는 결혼 34년 차 남자입니다. 34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예전만큼 하지 않았고 손을 잡는 일도 포옹하는 일도 점점 줄었습니다. 평생 이대로 함께 늙어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얼굴은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0: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1: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내 얼굴만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0: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안 좋대?
1: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회사 일은 어떻게 하지? 혹시 가족보다 먼저 떠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이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아내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0: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1: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씩 혈액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몸속에 피가 기계를 통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 투석이 끝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씻을 힘조차 없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었죠.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0: 아버지, 제가 드릴게요, 신장.
1: 나는 단호하게 말했죠. 안 된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0: 아버지가 살아야 저도 삽니다.
1: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조직 적합성 검사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과보다 아들이 더 걱정됐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0: 내가 할게.
1: 순간 모두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0: 아들은 아직 젊잖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
1: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하겠다 하고 아내 역시

0: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답을 내리지 못한 채 투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졌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내가 봐도 낯설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1: 더는 안 되겠어. 내가 줄게.
0: 하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O형, 아내는 B형. 혈액형이 맞지 않는 이 시기였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박순철 교수님과 윤혜은 교수님 그리고 의료진 분들은 끝까지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몸속 항체를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혈장 교환 치료를 견디며 힘든 과정을 버텨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아내가 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1: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나.
0: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 수술복을 입은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1: 걱정하지 마.
0: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보다 아내를 먼저 지켜주세요. 몇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아내가 선물해준 새로운 신장은 제 몸에 자리를 잡자마자 곧바로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철 교수님과 윤혜은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1: 이 시기 아주 잘 됐습니다.
0: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교수님들께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환자실에서 40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몸에는 거미줄처럼 수많은 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면회도 허용되지 않던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기던 날 아내가 힘든 몸을 이끌고 내 병실 앞까지 왔습니다. 병실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1: 이제 괜찮지?
0: 자신도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내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날 나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졌다. 퇴원 후에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식한 지 9개월, 수술 6개월 차부터는 회사에 다시 출근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검진을 갈 때마다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 아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들과 함께 웃는 시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나는 단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 김지연이죠. 결혼할 때 우리는 평생 함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그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내게 주면서까지. 요즘은 가끔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스킨십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웃으며 말합니다.
1: 아우 징그럽게 왜 그래?
0: 그럼 나는 또 웃으며 답합니다. 당신 콩밭이 원래 주인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둘이 한참을 웃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잡은 손에 온기를 느끼며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0: 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삶은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덤으로 받은 시간 동안 나는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웃게 해주며 살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용기입니다. 내 아내 김지연, 내 인생 최고의 배우자. 그녀는 나를 다시 살게 한 사람입니다.
1: 와,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0: 네, 네.
1: 예,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아내분도 그렇고 내가 나눠줄게. 그거 정말 서로.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0: 네.
1: 말이죠.
0: 어쩌면 서로. 아유, 예. 참.
1: 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또 배우자, 반려자의 의미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0: 그죠.
1: 아니, 네. 보통 왜 무슨 성경에도 나오듯이 뭐 이렇게 아담과 이브 시절에는 우리의 갈비뼈로 이렇게 뭐.
0: 예, 예. 예
1: 이브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아내분이. 예. 본인의 신장으로 진짜 남편분에게 새 생명을 네. 주셨네요.
0: 아주 단호하셨어. 조용하게 단호하셨어.
1: 그러니까.
0: 내가 할게.
1: 내가 할게.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죠. 아직 네. 젊으니.
0: 아직 젊으니.
1: 내가 할게.
0: 그리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가 사셔야 저도 삽니다.
1: 와.
0: 아니 참 대단한 효심이에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1: 예. 건강도 야. 다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지만
0: 그러게.
1: 이 우리 가족들의 이 찐 사랑을 느끼신 게 아마 더 큰 에너지로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0: 왜 아니야. 진짜. 야,
1: 참.
0: 대단한 가족입니다.
1: 진짜
0: 정말.
1: 대단한 가족이에요.
0: 네.
1: 네네. 피를 나눴다. 진짜 가족이다.
0: 그러네.
1: 예. 아유, 앞으로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주 후엔 팀의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오미래님과 당당이님 두 분께는 굿데이 꾸러미가 가고요, 강세동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두루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 사연 들으시고요, 8489님이 사연 들으니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들려주세요.
2: 네, 진짜 이런 가족도 없습니다.
1: 그러네요. 네. 자, 신청하신 노래 2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고요. 3, 4부엔 반가운 손님의 라이브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37년 만에 새 앨범을 갖고 돌아온 전설의 보컬 둥각둥각둥각둥각둥빠 누군지 궁금하시면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0: 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경북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낮았고 낮 최고기온도 27도에서 31도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지역에 주의 단계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2.4%로 평년의 75.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문댐은 가뭄 심각 단계, 안동댐과 이마댐, 영천댐은 주의 단계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과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천수를 활용한 저수지 물 채우기 등 가뭄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배정 대상 권역에 전남과 함께 경북이 포함돼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까지 지역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지역의과대학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두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신설 필요성, 정원, 부속병원과 교원 확보 계획, 지자체 지원 계획 등 제출된 추진 계획서를 검토해 이달 말 지역과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목포대 순천대가 소재지를 두고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경북은 경국대 의대 소재지를 도청 신도시로 확정하고 안동시와 예천

0: 부문도 추진단을 만들어 유치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북개발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가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안동시설관리공단은 나등급, 문경관광공사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는 가, 나, 다, 라, 마 다섯 개 등급으로 이루어지고 라등급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연봉도 동결됩니다. 한편 도주간 기초하수도 평가에서 예천 안동은 나등급, 상주는 다등급, 문경과 영주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과 의성지역 4개 면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많은 기업들이 ESG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 봉사를 합니다.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건데요.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보다 쉽고 확실하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기업들이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버려진 자사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청소하는 것보다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죠.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들.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사서함입니다.
1: 아우, 요즘은 출근할 맛이 나요.
2: 오, 뭐 때문에 이렇게 출근할 맛이 나실까요? 오늘 음성 편지 일중이가 모십니다.
3: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회사 가장 큰 복지가 구내식당인 걸 알았습니다. 영양사님 그리고 두 분의 조리사님께서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을 보면 일의 고단함이 스르륵 풀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곤 합니다. 넉넉히 먹는 점심 한 끼만으로도 하루의 열량을 다 채우는 듯 합니다. 이 무더위에 뜨거운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세 분 덕분에 저는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해 주세요.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0: 김윤숙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주얼리의 구내식당 니가 참 좋아. 빰빰빰. 니가 참 좋아 듣고 왔습니다.
1: 2995님이 난 여성시대가 참 좋아. 그리고 하트를 한 20개나 찍어주셨어.
0: 예. 2995님 니가 참 좋아.
1: 자, 직장인분들, 뭐, 네. 점심 메뉴 한, 직장인분들께 점심 메뉴는 진짜.
0: 아우.
1: 은근 중요한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1: 일상에서 아침부터, 네. 아유, 오늘 점심은 뭘 하지? 점심 메뉴 뭐래? 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0: 맞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 구내식당이 마련돼 있다?
1: 근데 너무 맛있고 힘을
0: 너무
1: 준다?
0: 야,
1: 최고죠.
0: 정말 최고죠.
1: 최고의 복지, 정말.
0: 맞습니다.
1: 김윤숙님께는 바삭바삭 통닭 세트 챙겨드릴게요. 점심에는 구내식당 밥 실컷 맛있게 드시고, 퇴근하고는 네. 통닭도 드시면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싹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우리 김윤숙님은 구내식당 덕분에 그래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당당이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번 주부터 팀장님이 휴가 가서 출근할 맛이 나요. 라든지 최근에 발견한 동네 빵집 가려고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등등 먹는 얘기, 사는 얘기, 하루 중에 소소하게 기다려지는 일 모두 열린사삼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새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구창모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요.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팀앱 대리, 유니베라, 데이펙,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레,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 유성물산 교역, 모빌 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박스러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오늘 열린 화요일은 80년대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오빠 부대, 대한민국 밴드 역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전설의 보컬과 함께합니다.
6: 어쩌다 마주쳐도 눈길이 가는 비공자 같은 외모에 또다시 마주치고 싶어지는 부드러운 미성의 소유자. 야구선수 구창모 아니고요. 래퍼 창모 아니고요. 방부제의 보컬, 송골매의 메인보컬 출신 가수 구창모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6: 와, 정말 영광입니다.
7: 아, 감사합니다. 예.
5: 정말 반갑습니다.
7: 정말 반갑습니다. 예.
5: 아니, 새 앨범을 냈다고 들었어요. 37년 만에.
7: 예, 37년 만에 냈습니다.
6: 37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7: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냈습니다.
5: 네, 긴 세월 돌아서. 예. 네.
6: 아니, 실제로 저희는 친구들과 노래방 가면 진짜 꼭 빠지지 않고 부른 노래가 송골매 노래, 우리 구창모님의 희날이 쭉 있거든요. 네. 또 원조
7: 감사합니다.
6: 뵙게 돼서 너무 신이 나는데.
7: 감사합니다.
5: 네.
6: 예. 아니, 데뷔하신 연도가
7: 네.
6: 와, 78년도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7: 그게 꽤 됐더라고요. 네. 78년도에.
5: 네, 아, 그럼요.
6: 정말 진짜 반갑습니다.
5: 아, 그럼요. 이제 50년이 돼 가요.
6: 배웠던 외모 그대로신데.
7: 아, 그래요?
6: 예.
7: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6: 아, 그러신가요?
7: 78년도 말씀하시니까
6: 예.
7: 78년도 그때 70년대는요.
6: 예.
7: 제가 양현 씨를 그냥 헉 쳐다보면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때.
6: 아, 그래요?
7: 오비스크림 가서 구경하고.
6: 이야.
5: 아이고.
6: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오는
7: 예.
6: 희웅누님을 이렇게 뵈면서 가수를 하셨고
5: 네.
6: 저는 어린 시절 이렇게 창모님을 뵈면서
5: 그러게
6: 야.
5: 2022년이죠 송골매 콘서트 하신다고 여성시대 찾아주신
7: 그렇죠,
5: 게
7: 그때 여기 출연했었죠.
6: 오셨었군요.
7: 22년도 23년도 24 3년간
5: 그렇죠. 네.
7: 앵콜 공연까지
5: 배철수 씨와 함께 났는데 네. 그때 오셨는데 공연하면서 어땠어요? 22, 23, 24년 3해 동안 공연하시면서
7: 기억에 남는 게요.
5: 네.
7: 공연을 하면서 무대에서 처음 울어봤어요.
5: 네. 우실 거예요. 네. 울게 되지.
7: 아니, 순간적으로.
5: 네.
6: 78년도 데뷔 이후에 진짜 무대에서 우신 게
7: 처음이에요.
6: 오히려 그때 처음이신 거예요. 네. 오.
7: 정말 울컥해서 울었고
6: 예.
7: 그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건 관객분들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5: 추억의 노래니까.
7: 예,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속에 아니, 아주
6: 어떤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길래
7: 그건 말로 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6: 저는 몰라.
7: 예.
6: 나는
5: 그
6: 몰라.
5: 노래를 하면서 그때 예. 그 노래에 빠졌던 그때의 예. 자기 자신을 소환시키면서
7: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몰라. 그냥 감성이 그렇게 복받치더라고요.
5: 맞아.
6: 야, 진짜 그 감정 느껴보고 싶다. 예.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공연을 하시며
7: 네.
6: 내가 제대로 한번 다시 노래를 해보고 싶다.
5: 아마 네. 그러셨을 것 같아.
6: 라는 말씀을.
7: 사실은 친구 배추수 씨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5: 그렇죠.
7: 송골매 공연을 오래전서부터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다 이제 실현이 된 것이고
6: 예.
7: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이 앨범 다시 37만에 내는 그
5: 네.
7: 순간까지 제가 맞이하게
5: 그렇죠.
7: 된 거죠.
5: 네. 이 새 앨범 제목이 Memory and Future
7: 예.
5: 기억과 미래
7: 예.

0: 추억과 미래.
1: 추억과 와, 미래.
0: 미래.
1: 네.
2: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다 담은 앨범.
0: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음악들, 뭐, 시나리, 어쩌다 마주친 거대, 그런 곡들도 들어있고,
1: 오, 네.
0: 또 신곡으로, 또 다시 마주친 거대, 지구별의 연인이 된 두 곡을 또,
2: 어머나, 미래. 또다시 마주친 그대.
1: 어쩌다 예. 마주친 거에 이어서 이제 또다시 마주쳤군요.
0: 예, 그 작곡하신 분이 태인실현 분인데
1: 예.
0: 중학교 1학년 때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들었대요, 처음.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만난 친구인데 그 곡을 쓰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오마주에서 만든 곡이에요. 야.
2: 그래서 또다시 예, 마주친, 또다시 마주친 그대.
0: 야, 좋다. 여기 또 배철수의 입김도 들어갔습니다.
2: 아, 그렇죠.
0: 여기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 데모 테이프를 들려줬더니
1: 예.
0: 이거 어쩌다 마주친 그대 오마주였으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중요한 포인트를
1: 네.
0: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군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신곡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0: 네네.
1: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2: 앨범 제목이 Memory and Future니까 우선 네. 과거의 그 추억 얘기부터 해보죠.
0: 네. 네.
2: 데뷔를 78년도 해변가요제에서 우수상 받으면서
0: 네,
2: 하셨어요.
0: 그렇죠.
2: 네. 그때 그 대회에서 배철수 씨를 처음 만난 거예요?
0: 그렇죠. 처음 만난 거죠. 78년도에 처음 만나서 아마 철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1: 네.
2: 그 만나느냐.
0: 그렇죠.
2: 그거 굉장히 예. 중요해요. 예.
0: 그래서 이제 가수의 길로 이제 들어선 거죠.
2: 아니 배철수 씨는 그룹으로 나왔을 텐데 그죠? 네. 활주로.
0: 활주로로 나왔고 저도 네. 홍익대학교 블랙테트라로.
2: 항공대와 홍익대.
0: 예, 홍익대.
2: 그렇군요.
1: 아, 각자 다른 밴드로 출전하셨는데 그렇지.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0: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음악을 같이 하자는 이제.
2: 누가 먼저 얘기했을까요?
0: 배철수 씨가 먼저 얘기했어요.
2: 아, 그렇구나.
1: 예. 오,
0: 네. 우리는 음악을 해야 된다. 아.
1: 예.
0: 아주 또 배철수 씨가 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2: 아, 있어요, 네. 있어요.
0: 거부를 못하게 얘기를 해요.
1: 아니, 그 활주로 밴드 분들 계셨는데 그래도 다른 밴드에 우리 구창모님에게.
0: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송골매 2기입니다.
1: 아, 네.
0: 송골매 1기가 그러니까 배철수 씨가 그 활주로에 있던 후배들과
1: 원래 이제 네. 시작을 하시고
0: 원래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세상 만사라는 노래 뭐
2: 그렇죠.
0: 산꼭대기 올라가 이런 노래 네, 했었는데
2: 네.
0: 군대가 있잖아요.
1: 아, 네.
0: 그 중에 멤버 중에 두 명이 이제 군대 가는 바람에 이제 결혼이 생기니까.
1: 티오가 생겼어. 티오가 네, 생겼어. 그렇죠.
0: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배철수 씨가 예. 저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들려온 소문이 구창모가 지금 설악산에 가 있댄다.
1: 왜 또 설악산에 가 계셨어요?
0: 아,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이제 안 하겠다고 그 얘기 다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음악을 안 하겠다고 공부하러 이제 마치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1: 진짜 설악산에.
0: 예. 망월살은 암자애가 있었습니다.
2: 아, 그래요?
0: 근데 거기서 그 지금은 뭐 길도 잘라있고 그러죠. 그때만 해도 마장동 네. 시외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2: 거기서 떠났죠.
0: 거기서 5시간 이상을
2: 맞아요.
0: 비포장 도로를 탈출되면서
2: 네.
0: 거길 찾아왔어요. 배철수 씨.
1: 네.
0: 그게 감동이죠.
2: 감동이죠.
0: 그러니까 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죠.
1: 마치 제갈량을 찾아가듯.
0: 아,
1: 그렇게 먼 거를.
0: 그래서 배철수 씨 첫 마디가 그거예요.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음악이나 하자고.
1: 확실하네.
0: 예,
1: 확실하게
0: 얘기했잖아요.
1: 노래 같이 하자고. 예. 공부는 무슨 공부야?
2: 예.
1: 예. 예.
0: 그래서 그냥 이끌려서 내려왔습니다.
1: 아, 송골매 2기에 그렇게 합류를 하게 되셨습니다.
2: 자, 그렇게 해서 80년도에 송골매 2기로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0: 네.
2: 그때 인기 정말 최고였잖아요. 어느 정도였는지 자랑하셔도 돼요.
0: MBC에 출연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 네. 예.
0: 저희들 송골매한테는 MBC가 정말 최대 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1980년도에 이제 2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80년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1: 네.
0: 011이라는
2: 네, 여기
0: 11번 아니야. TV 프로그램이 생긴
1: 네.
0: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저희가 거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 당시에는
1: 네.
0: 16주 연속 출연해서 매주.
1: 아, 출연 그러니까 연속 매주. 출연 자체가 힘든 거예요.
0: 아, 연속 아, 출연
2: 그럼,
0: 자체가 힘들어요. 그 당시는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0: 근데 저희가 더군다나 뭐 크게 히트곡 있는 것도 아닌데 16주를
1: 예.
0: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출연해서,
1: 계속 출연해서
0: 거기서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기
2: 알려지게
0: 시작했죠.
2: 알려지게
1: 돼요. 각인이 됐겠네요.
0: 그렇죠.
2: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두 번째로 알려진 건 배철수 씨의 그 전기
0: 감전사고.
1: 예.
2: 네. 와 진짜
0: 그래서 이제
2: 배철수 씨 돌아가실 뻔했어요.
1: 진짜 영상으로 봤어요. 예.
0: 이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0: 영화가 011이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젊음 행진도 생겼는데 네. 거기 젊음 행진에서 그 당시는 생방송이었어요. 네. 네. 녹화 방송이 아니고 네. 생방송 때 이제 배철수 씨가 노래 부르라고 이제 그 항상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배철수 씨가 자기는 올바르기 때문에 성격도 올바르고 네. 인생 자체가 올바른데 마이크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답니다.
1: 그래서 아~ 그거 바로 잡으려고
0: 잡았는데 이제 이쪽 그러니까 접지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기태에서 오는 전기와 예. 이 마이크에서 오는 손이 이제
2: 통하면서
0: 네, 통하면서 이제 감전이 됐죠. 근데 네. 정말 다행인 게요. 이쪽 오른손에서 왼쪽 손으로 이제 통하는 심장을 관통을 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망하는 경우가 어머. 대부분이래요. 심장마비로.
1: 네.
0: 근데 살았어요.
2: 이야.
0: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정말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오래 살 거라고.
1: 오래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30년 넘어서. 네. 기적의 사나이다, 진짜. 네, 진짜.
0: 기적의 사나이 맞습니다.
2: 네. 아, 근데 그런 기적의 사나이가 이제 송골매 리더셨고요. 네네네. 우리 배철수님이. 네. 거기에 프론트맨이 구창모님입니다.
1: 그렇죠.
2: 네. 자. 당시 그룹 내 인기 순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0: 근데 저희들은 사실 인기 순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배철수 씨를 좋아하는 그 팬분과 네. 또 저를 좋아하는 팬분이 아, 두 사람이 확실히 차이가 외모부터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듯이 예. 그 팬분들도 확실하게 갈라져요.
2: 확실하게. 네.
0: 그래서 누가 우위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당시에는 좀 팬레터라든지 이런 것들, 예, 예. 이제 엽서가 도착하는 뭐,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보시죠.
0: 그때 엽서 시대죠, 그때.
2: 그러니까요. 예.
1: 그렇죠. 네. 그렇죠.
2: 뭐 나는 300통 왔는데 누구는 200통 오고 뭐 약간 뭐 이런.
0: 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 아니. 따지지 않았습니다.
2: 아, 그렇게 따지지
1: 자, 송골매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84년에 돌연 탈퇴하게 됩니다.
0: 네, 네.
1: 솔로 활동을 네, 네. 시작하셨는데 네. 말렸죠, 많은 분들이.
0: 제일 많이 말린 사람이 배철수죠.
1: 맞아요. 네네.
0: 배철수 씨하고 처음에 이제 상의도 많이 했고 그때는 뭐 거의 배철수 씨 집에 가서 살 때예요 제가.
1: 예, 예, 예.
0: 얘기도 하고 많이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다 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욕심을 누르질 못하고 그냥 난 가겠다 그러고서 내기를 간 거죠.
2: 예. 야, 저 설악산까지 내가 가가지고 좀 잡아왔던 얘기를 또 혼자 하겠다고 저렇게.
1: 왜 아니야.
2: 나간다 그러니.
0: 좀 예. 섭섭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1: 아유,
0: 그런데도 아, 한 1년여 정도 좀 소원했어요. 배철수 씨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헤어졌으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러다 결국은 아주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그 배철수 씨하고는요.
2: 때려야 뗄 수
0: 네,
2: 없는.
0: 네, 다시 또 아주 친분을 두텁게 쌓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네, 지내고 있습니다.
2: 이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말 그대로 히스토리가 되고.
1: 그렇죠. 그렇지. 추억이 되고.
2: 예, 그래서 두 분도 얼마나 피 끓는 청춘이셨겠습니까?
0: 그러니까 저는 구신데 분명히 배철수 씨는 배씨고 나를 배씨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2: 아.
0: 배신자로.
1: 배신자.
2: 아, 네. 그래서 당시 불화설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1: 그치.
0: 아니 그런 분들 계세요. 아직도 이제 둘이 감정이 싸가지고 싸우는 줄 알고.
1: 네.
2: 아유, 벌써 몇
1: 세월이 얼마 흘렀는데. 네,
0: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는 사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자, 그래서 85년 솔로로 데뷔하면서 부른 노래가
0: 시나리.
2: 시나리.
1: 나오자마자 엄청났죠.
2: 가요톱10 네.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요.
1: 네.
2: 그해 여름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노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0: 네.
2: 예.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홍콩 영화 영웅 본 세계도 이
1: 그랬어요? 와, 재밌다.
2: 예. 네. 헤드폰을 잠깐 써 주시겠습니까?
1: 네.
2: 이게 기허풍우라는 이름의 번안곡으로
0: 예, 기허풍우. 예.
2: 예. 예. 나왔었다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잠깐 들어보죠.
3: 이시곱의농촌지지가다음내일11시11이나我从古国带起大佛人야
2: 지금 이게 영웅 본 세계
0: 예. 예. 주윤발 씨가 얘기한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2: 네네네. 주윤발 씨가
1: 네.
2: 오, 친구 정룡에게 네.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 뒤에 지금 시나리가
1: 빠지는 중이에요.
0: 저도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극장에서.
1: 아 예. 그래요.
0: 근데 처음 보면서 이제 주윤발 씨하고 정룡하고 이렇게 대화를 카페에서 이제 나누는데 예. 음악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인데.
2: 어디 노래인데?
0: 근데 옆에 친구가 야 저건 이 노래 아니야 그러면서 예.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2: 근데 저희 대사랑 겹쳐서 못 들었는데 거기 이제 쭉 멜로디가 흐르다가 노래도 나오잖아요.
0: 예, 예.
2: 그 노래 음성도 우리 구창모 씨.
0: 아닙니다.
1: 아니겠지.
0: 레이먼이라는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굉장히 인기 난 가수.
1: 홍콩 가수.
0: 예, 예.
1: 그러니까

0: 다른 가수가 번안을 해서 부른 거죠.
1: 그렇죠.
0: 희나리를.
1: 번안해서 희나리를 번안해서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거 작사 작곡 하신 분이 추세호 씨예요.
0: 네. 예.
1: 그래서 연락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연락은 왔었대요.
2: 아, 연락은
1: 홍콩에서.
2: 아, 네.
1: 그래 저작권은 어떻게 잘 해결했느냐 그랬더니 계산은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0: 그래.
2: 아, 연락은 왔는데 계산은 잘 안 됐다.
0: 자,
2: 한국을 넘어 홍콩까지 아시아를 평정했던 노래 희나리 오늘 라이브로 불러주실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2: 광고 듣고 청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가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에 오늘은 방부제 보컬 가수 구창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라이브로 희나리를 불러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당당히 여러분 노래 듣는 동안 구창모 씨한테 궁금한 점 반가운 인사 문자와 미니로 계속 나눠주세요. 문자는 샵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우리 구창모님의 희나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0: 판다 구명 판다 야 이 노래 진짜
1: 어머나
0: 김상란님이 소름 오랜만에 들으니까 전주부터 좋으네요
1: 그렇죠
0: 네
1: 나기용님 와 이 아침에 라이브 목 놓아 따라 불렀습니다
0: 저도 진짜 마음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네. 김용수님이 콘서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거 라이브 맞는 거죠? 맞아요. 아,
1: 그럼요. 라이브죠.
0: 네. 5122님 제가 고등학교 때 라디오에 희나리 신청해서 듣곤 했는데 둘째 아들이 벌써 군입대를 합니다. 지금 신병교육대 가는 길에 온 가족이 듣고 있어요. 장모님 우리 아들 무사히 군복무 잘 마치길 응원해 주세요.
2: 응원하겠습니다.
1: 아, 네.
0: 야 희나리 이게 항상 저희 뜻도 찾아봤어요. 희나리가 뭐야?
2: 예.
0: 했더니 잘 불에 타지 않는 장작?
2: 아니요. 마르지 않은 자. 장작은 말려야 되잖아요.
0: 예, 예.
2: 근데 말리려면 장작을 만들어서
1: 바짝 말려야 되는데.
2: 바짝 말려야죠. 마르기 전에.
0: 아.
2: 젖어 있는 게 희나리.
1: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죠.
2: 그렇죠. 예.
0: 아, 그러니까 잘 연기만 말려지지 않아요.
2: 나죠. 예. 네. 그래서 추석 씨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아, 완성되지 않은 사랑의 비유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0: 장작에서 찾으셨을까?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야.
2: 그것도 희나리 된 말을 찾아서.
1: 그러게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아, 있어요.
2: 그 사실은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직까지
1: 네.
2: 나이가 제가 40이 훨씬 넘었잖아요.
1: 50도 넘었잖아. 무슨 그렇게
2: 40 넘은 것도 맞아요.
1: 60도 넘어가잖아.
2: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저는.
0: 체력이.
2: 그래서 운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고.
1: 아, 무슨 운동 하세요?
2: 이제 우선 헬스로 가서 유산소 운동 뭐 기본으로 하고 이제 네. 요새는 뛰는 거.
0: 오, 러닝 가시고.
2: 수영은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수영 배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연 그것도 공연 덕분이에요. 이제 송골매 공연이 원래 2020년도에 결정이 됐었는데
0: 예.
2: 코로나 때문에 좀 2년 아, 이제 늦게 시작을
1: 그렇죠,
2: 했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하루를 안 빼고 이제 운동을 하고 계단 오르기 하고.
0: 오,
2: 이제 그것이 이제 역시. 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지금도 다 보지시고 딱 봤는데 성, 그 전성기의 성룡 느낌이 좀 있으세요.
2: 너무 너무 과지 않으세요?
0: 체격이나 이런 게 약간 재밌잖아요.
1: 맞아 맞아. 예, 네, 그런 느낌 있어요.
0: 예. 네.
1: 김진희님이 목소리는 부모님 중 어느 분을 닮으셨나요? 타고나신 듯요. 네. 남성분들은
2: 저는 외탁했습니다.
1: 아.

0: 와 닿습니다. 네, 네. 그때보다는.
1: 비가. 네. 네.
2: 맞아요. 그렇지. 네. 그만큼 살아오고 그만큼 또 쓰라린 경험도 유난히 예, 많았고. 그렇죠. 예. 네. 네.
1: 그러면서 또 특히 기억나는 팬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저는 한번 그 공개 숙성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 우리나라 팬은 그러니까 저를 향하신 팬분뿐만이 아니고 의리의 팬분들 같아요.
2: 아.
0: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한 번도 네. 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를 향한 응원과 사랑을 아주 성원을 그래요. 다 보내주시는 분들이세요.
2: 그게 말이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1년에 떠난 거예요, 가요계를?
0: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요계를 이제 내 스스로 떠난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2: 어?
0: 저는 절대 제 스스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누가 예. 쫓아냈어요?
0: 그렇죠. 떠밀렸죠. 또 그것도 얘기하려면 여성시대에서 또 7박 8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7박 8일을 자주 했지만
1: 너무 짧다 정말.
0: 네, 시간상 뭐 다 하는 말씀 그렇죠. 못 드리지만은
1: 예.
0: 제가 원래 간 게 가요제 참가하러 갔어요. 91년도죠.
2: 네.
0: 91년도에 가요제 참가했다가 거기 나라가 카자흐스탄 지금은 전부 카자흐스탄. 분리 독립했죠.
2: 우즈베키스탄,
0: 그 당시
2: 카자흐스탄,
0: 그때 그때만 해도 소련 연방이죠. 소련.
1: 예, 예.
0: 소련에서 가서 모스크바를 가서 모스크바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카자흐스탄 알마타까지 가던 비행 시간만 14시간이에요.
2: 예.
0: 그렇게 가던 시절이었었는데
1: 예.
0: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 하고 갔는데
2: 그렇죠.
0: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인연이 시작이 돼 가지고
1: 예.
0: 하나하나 막 계속 번지기 시작하더니
2: 사업이
0: 나를 그냥. 사업까지 연결시키더라고요.
2: 야.
1: 원래 가요제 참가기.
0: 그렇죠. 가요제 참가기.
1: 심사위원으로 아니면
0: 아니요. 출연자로 갔어요.
1: 진짜 출연자로 네. 가셨는데 거기서 또 만난 인연으로.
2: 예. 하여튼 인생이 조금
0: 그렇게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예, 예.
1: 사업가로 또.
2: 예.
1: 자 그렇게 이제 사업을 또 하셨습니다만 이제 새 앨범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신 거예요.
0: 네네.
1: 그죠? 네, Memory and Future.
0: 네.
1: 아 이제 우리 추억을 되짚어봤다면 Future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0: 네.
1: 타이틀곡이 또다시 마주친 그대예요.
2: 맞아요. 예,
0: 또다시 마주친 그대.
2: 어쩌다 네. 마주친 그대는 구창모 씨가 작사 작곡을 예, 제가, 했잖아요.
1: 예.
2: 또다시 마주친 그대는 그 당시에 아기 때 이
0: 예.
2: 희나리를 듣고 했던.
0: 아니, 그렇죠.
2: 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들었던 그 어린
0: 학생이란 친구예요. 학생이었었죠 그 당시
1: 학생이었고.
0: 근데 그 친구 학생이. 얘기가 그 저기 이 노래 때문에 자기가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거죠.
2: 아
0: 작품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2: 예.
0: 네, OST 뭐 드라마 음악이라든가
2: 아, 그다음
0: 어린이 음악들을 많이 썼고 이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1: 네.
0: 소개 받자마자 이 곡을 저한테 딱. 데모 테이블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마주친 건데가 물론 연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2: 네.
0: 이제 그분의 해석이에요. 내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1: 네.
0: 누구를 또다시 마주쳤겠어요. 팬 여러분들을 또다시 마주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 이 노래 들어야겠어요.
1: 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2: 네.
1: 자 구창모 씨의 신곡 또다시 마주친 그대 듣겠습니다. 1, 2, 3.

0: 예, 또다시 마주친 그대.
1: 네.
0: 듣고 왔습니다. 박성남 님이요, 이 신곡 듣는데 마이클 잭슨 생각이 나는 건 저만인가요? 해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좀 찌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2: 그런가 봐요. 예.
0: 막 이렇게.
1: 추 문제가 좀.
0: 예.
1: 별일 없습니다.
0: 나 별일 없으세요? 아, 예, 예. 아, 근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랑은 좀 진짜 새로운 분위기인 것
3: 그렇죠,
0: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다른 분위기.
3: 네, 네 근데 중간에, 이제, 네. 네, 베이스 기타가 뚱가뚱가뚱가뚱 하고 나가는
1: 그게
3: 게.
1: 그 배철수 씨 아이디어였어요.
3: 에이, 아, 그렇지. 좋다.
0: 네. 그래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3: 네.
1: 이 노래를 처음에 이제 데모 테이블 받고 이제 배철수 씨한테 처음 들려. 그분이 이제 통과를 해주셔도 또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들려서 어때?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 낸 거 어쩌다 마친다 오마주한 노래니까 뭔가를 연결을 시켜라. 한 부분을 집어넣어라. 그 작곡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3: 아, 이 베이스.
1: 베이스 솔로를 찾아냈더라고요.
3: 아유, 반갑죠. 이 노래 예. 딱 들으면. 그러니까. 그죠?
0: 예.
3: 이 부분을 들으면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구창모 씨는 이 노래에서?
1: 두 군데입니다. 또다시 마주친 그대라는 제목 그 부분하고 예, 중간에 그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대.
0: 운명처럼
1: 다시 그래서 이 곡을 그냥 네.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3: 야, 데스티니.
0: 예.
3: 그리고 또 어차피 가야 할 나의 데스티네이션.
1: 그렇죠. 아, 예, 예, 맞습니다.
3: 그게 딱 붙어서 예. 말이 좋아요.
1: 예, 감사합니다.
3: 네. 네.
0: 아니, 정말 37년 만에 나온 새로운 앨범입니다.
1: 네.
0: 이 그런 분들에게 구창모 씨의 노래를 딱 한 곡만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떤 곡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1: 아, 요번에 앨범 중에서요?
0: 네, 앨범 중에서도 있고. 구창모 씨의 노래가 이제 생소한 분들도 있을 예, 예. 수
3: 그렇죠.
0: 있거든요.
3: 그렇죠. 젊은 세대들.
0: 예.
1: 우선 뭐 당연히, 이 지금 들으셨던 또다시 마주친 거대. 그 다음에 지구별의 연인이라는.
3: 네, 발라드 노래가 있습니다. 한 곡. 네.
1: 그 노래는 누가 작곡을 했냐면 우리 송골매에서 베이스 치는 이태원 씨가 저한테 준 작품이에요.
3: 아,
1: 그래서 그 두 노래를 소개시켜주고 싶고
0: 네.
1: 두 번째, 제가 처음으로 커버곡을 하나 실었습니다.
3: 네.
1: 네. 아마 양희은 선배님 시대 때 어니언스. 어니언스의 편지를 제가
0: 편지?
1: 리메이크했습니다. 예예. 예.
3: 그
1: 네, 구창모 버전으로 한번 그 곡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3: 좋겠다.
1: 좋습니다.
0: 예. 살짝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1: 그 아, 그거는 제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감이 안 와요.
0: 편지가. 아.
1: 앨범으로 들으면 거기
3: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예.
3: 자, 이 기회에 찐찐 배철수 씨에게도 한 말씀 하세요.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는 말. 얼굴 보고는 참아 못했던 말.
1: 아니, 얼굴 보고도 항상 다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지? 다 할 수 있는데.
3: 둘 사이가 그래요?
1: 네, 다
3: 얼굴
1: 할 수 있는데.
3: 보고도 다 털어요?
1: 네.
3: 예.
1: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꼭 저한테도 이제 해주는 얘기지만 당 보고 싶어서 건강하자예요.
0: 이제는 건강하자.
1: 네, 건강하자. 네.
0: 네. 그렇다면 이제 오랜 시간 한결같이 또 기다려주신 우리 많은 팬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1: 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공연 때도 정말 울컥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무대에서 운 적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0: 제가 구창모가 이렇게 37년 만에 음반도 새로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그럼요.
0: 그래서
1: 네.
0: 너무 한마디 딱은 감사합니다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 안태원님. 네. 구창모 씨 팬은 팬이 아니라 신도 신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야 진짜.
1: 이런 질문이 또 왔어요. 배철수 씨. 예. 수영 못한다 하셨는데 아까 배철수 씨가 물에 빠지면 구하러 들어갑니까?
0: 아 들어가야죠.
1: 같이 빠져 죽는
0: 아니죠. 배철수 씨가 수영을 그래도 좀 할 줄 아는데 개요.
2: 아 그래요?
1: 그래요? 네. 네. 네. 별걸 다 아는 사이야 진짜.
2: 그러니까. 예. 네. 네. 같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튜브 같은 걸 이렇게 던져줘야
0: 돼요. 아, 그렇죠.
1: 그래야 튜브, 되겠지.
0: 튜브 갖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1: 아, 네, 그렇죠.
2: 구하러는 간다. 예. 어쨌든 예. 구하러는 간다.
1: 예. 구하러 간다.
2: 예. 그리고 저 이경희 님이, 아, 그래. 여성시대에 하실 말씀 많으시니까. 그럼 7박 8일 오셔요.
0: 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1: 7박 8일 동안.
2: 011 때 저 16주 연속 출연하셨다며요.
0: 예, 그렇습니다.
2: 여성시대도 7박 8일 한번 오세요.
0: 한번 그냥 그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까지 있었던 일 다 하면은요 정말 몇 년 갈 겁니다.
2: 그래 중간중간 노래도 좀 이렇게
0: 그렇죠.
2: 정말 인생 스토리.
1: 네.
2: 아, 어 같이 노래하고 싶은 듀엣 가수 혹시 있으신지 아, 여쭤보시네요.
0: 듀엣 가수 생각은 안 해봤고
2: 예.
0: 함춘호 씨가 한번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한번
2: 기타리스트.
0: 예.
2: 예.
0: 뭐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1: 기타에 맞춰서.
0: 아, 한번 같이 조인트 콘서트 아, 한번 하자. 오,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너무 좋아. 좋은
1: 결정. 네. 네. 아, 네.
2: 야, 그 두 분의 만남도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1: 앞으로 구창모 씨가 꼭 해내고 싶은 일. 뭘까요?
0: 저는 뭐 꼭 해내고 싶은 일은 현재로서 음악입니다.
2: 음악.
0: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사실은 요번에도 제가 작품을 쓰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하고 결국은 이제 두 분한테서 내가 곡을 받았는데 곡을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1: 예. 하셔야죠. 예. 하셔야죠. 예.
2: 앞으로도 음악이다.
0: 예.
1: 네.
2: 예, 예.
1: 네.
2: 알겠습니다. 이제 쭉 우리 팬분들과 함께
0: 네네,
2: 음악으로
0: 그렇죠.
2: 예. 구창모 씨.
0: 김일성 씨가 정리정돈 해 주셨습니다.
2: 네, 네, 네. 자, 37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그야말로 가수 구창모 씨로 돌아온 예, 영원한 레전드. 오늘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만남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아, 정말 두근거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 함께 해서 고마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네. 또 나와주십시오.
0: 예, 또 불러주십시오.
1: 건강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구창모 씨와 함께 했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예.
3: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4: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9964님의 문자 좀 보세요.
6: 네.
4: 제가 올해 환갑인데 제 친구가 구창모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결혼한다고 할 때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많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6: 와, 팬과 네. 가수는 전생에 어떤 무슨 연인이었을까? 진짜 서로 서로를 살리는 관계죠. 팬들의 응원, 그 박수에 힘입어서 가수는 항구로 튼실한 나무처럼 자라나는 거고.
4: 맞아요.
6: 수십 년을 넘게 또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인연이 보통은 아니잖아요.
4: 우리 오빠 결혼한다니까 그걸 듣고 보니까
6: 울 정도지 정말. 오늘도 야, 저희한테 또 타올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구창모 씨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4: 예, 팬클럽에서 만들어준 타올이라고 하던데요.
6: 그렇군요.
4: 예, 이진희님이요. 아이고, 오늘 배철수 오빠 백캠에서 하실 말씀 많으시겠네요. 개헤염도 치실 줄 안다고.
6: 구창모 씨가 수영 못하는데도 구하러 들어갈 거래요.
4: 그러니까요.
6: 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저희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경남 고성 박물관에 돌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유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전시된 걸까요? 박물관 측 설명은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 믿고 기증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돌 하나가 특별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을 귀하게 바라본 시선 덕분에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급감해 주한미군 미사일이 반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사력 수준,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설치된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것은 이란이 가끔 기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란이 과거 저지른 테러와 이란 시위대 살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맞받았습니다. 이란에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기록해온 여성 사진 기자인 얄다 모아이에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법원은 지난달 모아이에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모아이에리는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살 쿠르드족 여성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때도 체포돼 수감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시리아 비밀시설에 숨겨진 핵물질을 곧 제거한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IAEA는 시리아 정부와 협상 끝에 사이트 99, 즉 99번 부지의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아사드 시리아 독재 정권은 알키바르 원자로가 2007년 이스라엘 공습에 파괴되자 방사성 물질과 연구 개발 기기를 99번 부지에 숨겼습니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북한 영변 흑연 감속로와 비슷한 설계 방식으로 지어졌고

북한 지원으로 건설됐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며 북한 탄도미사일과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병력 지원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1도 등 27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 강원, 경북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해 앞바다 최대 2m, 동해 앞바다는 2.5m로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최근 중국의 우주 개발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와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 로켓 개발 등에서 잇따라 큰 성과를 내면서 어느새 미국과 우주 패권을 다투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때는 우주 개발의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중국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눈에 띄는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님과 함께 중국 우주기술의 현재와 미중 우주 패권 경쟁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보아의 넘버원입니다. No.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네,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 개발의 흐름을 가장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이 중국의 우주 기술 네, 개발입니다.
2: 네.
1: 근데 예전에는 우주 강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러시아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 그럴 확실하게. 수밖에 없죠, 진짜로.
1: 네. 네. 최근에 특히 달 탐사부터 우주 정거장, 화성 탐사까지 중국의 존재감이 진짜 상당히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사실 이 중국의 우주 개발이 갑자기 2000년대 특히 2010년대 들어오면서 네.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 우주 개발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중국 우주 개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첸쇠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 첸쇠선.
2: 네. 이 사람은 이제 우주 개발의 중국 우주 개발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1: 예.
2: 나사 JPL 아시죠?
1: 네.
2: 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이 제트 추진 연구소를 설립한 몇 명의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1: 오.
2: 그래서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도 보면은 네. 첸쇠선을 여기 설립

0: 멤버 중에 한 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 이분이 되게 재미있게도 예. 우리가 우주다라고 하는 거는 해발고도 100km 상공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대기권을 100km까지라고 네. 하니까.
0: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선을 이 경계면은
1: 카르만 라인.
0: 카르만 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카르만의 제자세요.
1: 아, 그래요? 네,
0: 이 카르만의 제자고요. 팔텍에서. 네. 팔텍에서 카르만의 제자고 이런 당시에 예. 미국과 소련, 중국 이런 약간 냉전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네. 중국으로 쫓겨나게 되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우주 굴기, 우주 개발을
1: 맞아요.
0: 이끌었던 사람이 이 첸세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때가 언제쯤인 거예요?
0: 이때가 그러면? 이제 1956년에 국방부의 제5 연구원을 설립이 되면서 예. 중국의 우주 개발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은 좋고요.
1: 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던 거네요.
0: 한참 앞섰죠. 네. 심지어 1970년도에는 자국이 만든 인공위성을 자국이 만든 로켓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1: 70년대.
0: 네, 1970년도에. 예. 일본이 그렇게 똑같은 식으로 1970년도에 발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두 달 후에 중국이 발사를 하면서 미국, 당시 소련, 프랑스, 이제 그 다음이 일본이었고요. 네. 그 다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로켓 기술을 갖게 되었죠.
1: 56년부터 시작된 긴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0: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90년대부터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네네. 93년도에 우리가 CNSA라고 부르는 네. 중국 국가 항천국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우주청 같은 곳이죠. 예. 이게 93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어떤 거를 발표하냐라고 하면은 921 공정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1: 921 공정이요?
0: 예. 네. 이 921 공정이 뭐냐면은 이제 유인 우주 비행에 대한 계획을 하나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고 또 이제 우주인과 도킹을 우주정거장과 도킹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체류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네. 이런 계획들을 설립을 하죠. 921 공정에서.
1: 921은 뭘 뜻하는 거예요? 각각의 숫자가?
0: 이제 1993년도에 이제 세워지면서 9월 21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1: 아, 네. 네. 네. 발표한 날짜군요.
0: 발표한 날짜입니다. 네. 921 공정이라고 하면서 이 계획들을 정말 착실하게 네. 하나씩 하나씩 모든 과정들을 이뤄내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 어느 국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이뤄내는 국가가 네. 많지 않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1: 그냥 없는 것 같은데요.
0: 그냥 없죠.
1: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예산이니 뭐니 문제들로 미루고 미루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0: 지연되거나 네. 아니면은 미뤄지거나 네. 캔슬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목표를 세우고 이것들을 착실하게 이뤄내면서 중국의 우주 굴기가 90년도부터 조금 더 뚜렷하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국 우주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와, 이제 중국의 우주기술은 미국에 이어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러시아는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우주 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을 자국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체 개발한 창정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하기도 하고요. 자체 개발한 유인 우주선으로 사람을 우주 공간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가 만든 우주 정거장 기술, 탱궁 1호, 탱궁 2호, 그다음에 현재 만들어진 탱궁 우주 정거장까지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우주 발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중국이 지금까지 우주 개발을 이렇게 잘 이룩해온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뤄낸 그런 성과들, 그런 기술들을 잘 가져다가 복제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네. 네, 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의 질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있죠. 네,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중국한테 그런 기술들을 다 전수를 해줄 이유가
1: 없죠.
0: 전혀 없죠. 네,
1: 특히 우주 쪽에서는 절대 해주지 네, 않는 거예요.
0: 왜냐하면 사실 이 우주 발사 기술은 조금만 변형하면 사실 국가의 군사 안보 기술과 네.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전수를 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첸세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네. 돌아왔을 때

0: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은 당연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우주 개발, 우주 발사체 개발이라기보다는 네. 거기 때 사용됐던 게 이제 소련의 R2 로켓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참조를 했지 소련이 그 당시에 기술을 중국에 전수를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모든 기술들을 전수를 해주는 거는 약간의 팁 같은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아름아름 전수를 해줄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국가와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이 국가 기술을 전수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이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개발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위성항법 시스템인 GPS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미국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까지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우주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 뭐 후발주자는 당연히 선두주자를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 네. 참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독자 기술로 만들어냈고 자신의 기술로 로켓을 쏘고 위성을 스스로 만들어서 네. 예, 운용하고 있는 그렇죠? 달까지 네. 또 화성까지 가는 그 성과를 걷어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스스로 진짜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 국가는 미국과 지금 러시아 소유주가 있죠. 네. 그다음에 중국 이 세 개 국가밖에 없어요.
1: 유인 우주선으로 성과를 네. 거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둔 성과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을 한번 꼽아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0: 네,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992년도에 9.11 공정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999년도에 이제 선저우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치자면은 아르테미스의 오리온호 같은 네. 사람이 타는 그 캡슐을 선저우호라고 부르는데 네. 1999년도에 무인으로 그 선저우호를 운용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2003년도에 처음으로 선저우 5호 때 네. 중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양리웨이가 이 우주선을 타고 21시간 정도 네. 지구 궤도를 돌은 다음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중국이 독자적인 유인 우주 비행 능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최초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19년 창호 4호의 달 뒷면 착륙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볼 맞아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달은 지구를 향해서 항상 거의 같은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 뒷면의 탐사선과 그다음에 직접적인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통신을 빛으로 하니까 네. 그냥 그 가운데 그림자로 막아버리니까.
0: 그 가운데 달이. 그냥 장애물이 있는 네. 거예요. 반사를 시키고.
1: 달이라는 거 엄청난 큰.
0: 네. 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먼저 달 너머의 통신 중계기인 괴차오.
1: 네.
0: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오작교입니다.
1: 오작교.
0: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 그렇죠.
0: 예. 오작교는 이제 까치가.
1: 견우와 직녀를 만날 수 있게.
0: 견우와 직녀를 만날 수 있게. 아, 까마귀인가요?
1: 까마귀였던 것 같아요. 까치, 모르겠어요.
0: 까치 또는 까마귀가.
1: 까치였던 것 같아요. 네.
0: 까치 또는 까마귀가 네.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네. 근데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1: 오작교.
0: 그러니까 지구와 달에 착륙한
1: 뒷면에 있는
0: 탐사선을 통신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오작교 같은 위성을 보낸 거죠. 통신위성을.
1: 까치와 까마귀 둘 다라고 하는데 네. 네, 찾아보니까.
0: 네, 그래서 이 괴차오가 오작교를 만들어서 통신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1: 이름을 참
0: 달 착륙에 성공을 했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창호 5호를 통해서 네. 2020년 창호 4호가 이제 달 착륙에 성공을 했고
1: 예.
0: 2020년에 창호 5호가 달의 샘플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1: 예.
0: 이게 미국하고 소련밖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달 샘플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하면서 우리 우주 기술이 이 정도다라고 보여줬고
1: 네.
0: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네. 창호 6호가
1: 네.
0: 이제 창호는 달 탐사 달 착륙선 시리즈를 우리가 창호라고 부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창호 6호가 달 뒷면에서 이건 아직 미국과 소련도 하지 못한 달 뒷면에서 거의 2km에 가까운 달 샘플을 가지고 오죠.
1: 네. 달 뒷면에서 샘플을 가지고 오려면 일단은 달 뒷면과 통신이 이루어지기도 해야 네. 되고 착륙도 할 줄 알아야 네. 되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0: 이 착륙선 이 달 샘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괴차호를 보충을 합니다. 네. 추가로 괴차호를 쌓아서

0: 통신 위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1: 까마귀를 좀 더 보냈군요.
0: 까마귀야 까치를 저번에 까치를 좀 더 보냈으면 이번에 까마귀를 좀 더 보내서
1: 네.
0: 네. 이번에 통신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샘플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성 탐사도 성공을 합니다. 이게 전부 2020년도에 같이 나온 거예요.
1: 20년대에.
0: 네, 2020년대에.
1: 네.
0: 그래서 2020년에 발사한 텐원 1호.
1: 네.
0: 텐원 1호가 2021년도에 화성에 도착을 해서 한 번의 프로젝트 화성 궤도에 도착하는 이제 탐사선을 주롱이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냈고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화성 표면에서 탐사 로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두 번째 국가가 됩니다.
1: 그러니까요. 우주정거장도 있잖아요.
0: 이게 가장 중요하죠.
1: 네.
0: 우주정거장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1: 그러니까요.
0: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부르죠. 러시아를 포함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인데 물론 그거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1: 네.
0: 규모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건설을 해서 지금 현재도 3명의 우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전에 이름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0: 네네네.
1: 같아요.
0: 네네네.
1: 청취자분들께서.
0: 네.
1: 우리가 미국의 탐사 계획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아폴로 계획,
0: 그렇죠. 뭐
1: 아르테미스 계획 이렇게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0: 맞아요.
1: 신화들을 가져다가
0: 네.
1: 그걸 서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중국도 이게 무슨 참호라든지 뭐 텐궁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어떤 서사가 있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0: 맞아요. 아까 이제 이름의 서사라든지 아니면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위성 같은 경우는 교회차오.
1: 교회차오. 오작교.
0: 오작교라는 뜻이죠. 이제 오작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만 해도 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고.
1: 네.
0: 아까 달 탐사선이 창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달 착륙선이.
1: 네.
0: 이 창어 같은 경우에는 달로 날아간 중국의 전설 속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창호라고 지었고요.
1: 여신을 붙였네요. 네.
0: 그다음에 주룽이라고 아까 네. 텐원을 통해서 화성에 착륙했던 착륙선. 화성 탐사선이죠.
1: 탐사선.
0: 로버. 이런 것들은 고대 전설 속에 중국 전설 속에 불의 신이라고 하죠.
1: 오.
0: 화성은 불잖아요.
1: 그렇죠.
0: 불다 보니까 붉은 행성인 화성을 누비는 탐사선이다.
1: 화성 그래서. 자체가 불화자니까.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주룽이라고 지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중국의
1: 탱궁.
0: 우주정거장 탱궁. 이거는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텐은 하늘천. 하늘의 궁전이다. 네, 그래서 우주정거장 이름을 탱궁이라고
1: 우주정거장에는 이제 사람이 상주하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하니까
0: 네.
1: 궁전을 하나 지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달 탐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0: 네.
1: 달은 이제 지구랑 직접 통신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뒷면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그래서 오작교 아까 말씀하신 그 괴차오
0: 네.
1: 괴차오를 통해서 달 뒷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착륙과 샘플 기환에 성공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아르테미스 미션을 위해서 달의 중계기를 계속 보낼 계획이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에 들어 있고요.
1: 네.
0: 중국은 이미 그 착륙을 해서
1: 네.
0: 달 뒷면을 목표로 하겠다. 왜냐하면 달 앞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라든지 소련 같은
1: 네.
0: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 기술을 야 그거 우리도 했던 거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뒷면에 도전을 하겠다.
1: 그래서 너네는 쉬운 거 했고 나는 네. 어려운 거 했어.
0: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신 위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달 뒷면은 어떤 식으로든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 같은 경우에도 잠깐 동안 끊겼잖아요. 왜냐하면 달에 통신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처럼 항상 달 뒷면에는 통신이 끊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계기를 놨죠. 라그랑주 달과 지구의 라그랑주 지점에 중계기를 놓고 이제 거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심우주 통신이라고 해서 38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이 중계기를 놓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들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증을 창호 4호 때 한번 했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창어 6호가 달 뒷면에서 샘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신과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두 대를 더 보내서 달 뒷면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던 거죠.
1: 네. 달 뒷면 탐사는 그래서 미국보다 앞섰다고 하니까.
0: 중국이 지금 유일한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이과학적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상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화성 탐사도 어쨌든 성공을 했잖아요.
2: 네.
1: 예. 다른 나라들은 화성 탐사를 여러 번 뭐 하긴 시도를 하긴 했는데 실패한 나라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네. 중국은 어떻게 성공을 시켰을까요? 이게 뭐 여러 번 시도를 반복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2: 맞아요. 이게 중국의 진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중국은 계획이 착실하게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이미 심우주 통신이라든지 화성 탐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1: 네.
2: 상어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테스트를 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화성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그 계획도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1: 네.
2: 착실하게 그 창어 시리즈를 통한 기술들을 접합을 시키면서 캐논을 보냈죠. 그런데 화성에 착륙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 대기가 지구보다 훨씬 희박하기 때문에 물론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로켓을 이용한 역추진을 통해서만 그 착륙이 가능하죠. 화성도 반드시 역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1: 네.
2: 네, 이것들은 이미 그 창어 시리즈를 통해서 3호, 4호들을 통해서 갈고 닦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화성에 적용을 해가지고 무사히 착륙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지구,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화성까지 넘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921 계획이라고 말씀을 네. 해 주셨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유인 우주선으로 뭐 지구를 돌고 오고 그다음에 달에 가서 착륙을 하고 샘플을 가져오고 통신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화성 이후의 일까지 쭉 계획을 세워놓고 단계별로 이걸 성공시키면 화성은 당연히 할 수 있고
2: 그렇죠.
1: 네, 뭐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설정해놓고 그걸 차근차근 이뤄간 거예요.
2: 우주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엇보다 경험입니다.
1: 네.
2: 우리가 쏴봤냐, 가봤냐, 해봤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2: 스페이스X가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무조건 쏴봤기 때문이거든요.
1: 네.
2: 근데 중국은 그 경험을 차근차근 계속 쌓아놨던 거죠.
1: 어쩌면 중국이 미국보다 어떤 착륙, 다른 네. 행성이나 위성들에 착륙하는 면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2: 맞아요.
1: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예, 이제 그만뒀잖아요.
2: 네.
1: 달에 도전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년을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0: 근데 중국은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낸 거를 끊김이 없이 해왔으니까.
1: 지금도 하고 있죠. 네,
0: 그 노하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후배들에게 이어졌을 거고, 그러면은 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1: 그게 미국 나사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중에 하나죠.
0: 아.
1: 그래서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0: 네.
1: 충분히 미국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2030년대 초반 우리가 조금만 더 계획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먼저 할수 있다라는 위협도 느끼고 있죠.
0: 네.
1: 네, 그 충분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참 대단한 일 같긴 해요.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1: 맞아요.
0: 텐궁 2022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0: 일단 텐궁하고 국제우주정거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ISS죠.
1: 네.
0: 예, 요것과의 차이점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2002년대부터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죠.
0: 네.
1: 근데 텐궁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20년 후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규모라고 할수 있죠.
0: 예.
1: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간 자재가 거의 400톤이 넘는, 현재 무게 자체가 400톤이 넘는 엄청난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인 반면에 텐궁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한 70톤급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고,
0: 네.
1: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은 15명까지
0: 네.
1: 사람이 들어가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7명으로 운영, 6,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텐궁은 3명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학실험과 우주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0: 근데 미국의 우주정거장은 이게 미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2030년 무렵이면 운영을 마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네. 그래서 현재 나사는 ISS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을 2030년대까지 운영을 하고 퇴역시키고 이후 저궤도 활동, 그러니까 저궤도에서 사람이 상주를 하는 활동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정거장이었잖아요. 그동안은.
0: 네. 네.
1: 뭐 아니면은 뭐 여러 정부가 운영을 하는 그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상업용 우주정거장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텐궁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국제우주정거장이 그래왔던 것처럼 추가 모듈을 계속 결합을 하겠다.
0: 네.
1: 추가 모듈을 결합을 해서 현재보다 확장할 계획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ISS, 그 국제우주정거장이 퇴역하는 2030년대 초에는 텐궁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대형 국가 우주정거장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0: 2030년 초면은 한 10년 운영을 했으니까.
1: 네. 네,
0: 텐궁으로선.
1: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또 확장 모듈도 어느 정도 장착이 된 상태에서
0: 예.
1: 지금의 국제우주정거장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텐궁을 국제협력에도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이미 외국과의 공동과학실험 파키스탄이 대표적이기는 한데요.
0: 예.
1: 2026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파키스탄 우주비행사 후보 2명을 선발을 해서 이 가운데 1명을 향후에 텐궁 우주 임무에 투입시키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ISS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 퇴역한 이후에는 텐궁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0: 네.
1: 다만 그때 텐궁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상업용 우주정거장이 얼마나 빨리 개발이 되고
0: 네.
1: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 위치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 놀라운 이런 속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진 분야로 꼽혀오던 것도 있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인데요.
1: 네.
0: 얼마 전에 발사체 회수에 성공했다라고
1: 맞아요.
0: 소식은 들렸는데 네. 회수 방식은 많이 다르다.
1: 네, 회수 방식은 다르죠.
0: 예.
1: 근데 이 회수 방식이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0: 네.
1: 운영 방식과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0: 예.
1: 그리고 사실 재사용 발사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하나였습니다.
0: 그렇죠.
1: 네, 스페이스X 한 개였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이후에 블루 오리진이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뉴글랜에서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0: 실제 운용까지는 못하고
1: 네,
0: 있고요.
1: 실제 운용도 그렇고 그 두 기업 모두 미국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재사용 발사체 회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0: 네.
1: 재사용 발사에는 이

0: 우리가 매듭 묶듯이 매듭이 조여지면서 로켓에 달린 포획 장치가 그물에 걸리면서 로켓을 붙잡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이 방식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이 방식이 갖는 장점은 랜딩 레그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1: 와, 그렇죠. 어쨌든 걔가 다리를 펼쳐야 되니까 그 다리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건 착륙할 때 빼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0: 그렇죠. 네. 이 무게를 아낄 수 있고 이 무게를 아끼는 만큼 더
1: 많은
0: 페이로드를 실을 수가 있겠죠.
1: 위성 같은 걸 더 실을 수 있겠죠.
0: 네. 네.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회수 방식이 안전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실전에서 검증이 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검증이 지금 이번에 성공을 했고 여러 번 발사를 시도를 해서 검증을 한다. 검증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이 방식이 굳이 그냥 다리로 착륙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회수해가지고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사용을 스페이스X의 팰컨9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방식도 굉장히 유효한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거고요, 당연히.
0: 네. 이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은 어느 나라든 앞으로 우주 탐사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지금 재사용 발사체 회수 단계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만큼 우주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느낌이 가장 첨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달이에요.
0: 네, 그렇죠.
1: 예. 달 탐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또 뒷면에 탐사를 성공한 건 또 먼저이기도 하고 예, 물론 50년 전에 달에 먼저 간 건 미국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달에 착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달에 착륙뿐만이 아니라 달에 이제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낼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죠.
1: 네.
0: 그게 2030년대 초반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50년 만에 사람을 다시 달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3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거죠. 이거는 달 착륙선을 이 지구 궤도에서 도킹하는 실험이고 아르테미스 4호부터 실질적으로 달에 착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2028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 역시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달에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는 활동할 기반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의 남극에 가겠다.
1: 네.
0: 그래서 2026년 금년이죠. 창호 7호를 발사를 해서 달의 남극의 지형과 물과 얼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2029년도에 창호 8호를 발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장기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실험을 하고 2030년도에 중국인의 달 착륙을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착륙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0: 네.
1: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0: 맞습니다.
1: 30년에 일단 민간 탐사선 작은 거라도 하나
0: 누리호를 이용해서
1: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32년에는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 가지고 착륙선을 실제 보내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거보다 한 2, 3년 정도가 앞선 미국과 중국의 계획인데 우리 다누리가 지금 달 돌고 있는 다누리가 지형 같은 것들을 찍어 가지고 착륙 지점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를 보내 주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달 남극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남극은 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죠.
0: 이게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자원 때문에 그렇죠.
1: 네.
0: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물입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의 남극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영구 음영 지역은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 수억 년 동안 얼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물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었고 이거를 실제로 예전에 정말 거기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우주선을 충돌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화편들을 검출을 해가지고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남극에 존재하고 있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이 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기 때문이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물이 또 밀도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에서 달로 가져가는 거는 운반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달의 남극에 물

0: 존재를 하고 있다면 현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생활을 하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연료로도 쓰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물을 식수로도 쓰고 산소를 만드는데도 전기분해해서 산소로도 만들고 함께 산소가 나오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로켓 추진체로 쓰겠다. 이렇게 현지 자원 활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달의 남극이기 때문에 달의 남극이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달의 남극에 실제로 물이 많이 있다면 그 물을 이제 생활에 우리 상주하는 우주인들이 생활에 쓰는 용수로도 쓰기도 하고
0: 맞아요.
1: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데
0: 네.
1: 수소는 태우면 우리 수소 자동차처럼 연료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로켓 연료로도 쓰기도 하고 그럼 또 태우면 다시 물이 되니까 그것도 회수해가지고 또 다시 전기분해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계획인 것 같긴 해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계획이 상주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0: 그렇죠.
1: 네. 물 또 실제로 남극의 물이 얼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물을 또 채취를 해가지고 물로 만들어야 되고
0: 그렇죠.
1: 그 물을 또 전기분해하고 이런 설비를 투자를 해서 또 갖춰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달에.
0: 네.
1: 그러면 투자 비용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0: 네.
1: 그냥 뭐 물이 필요하면 로켓으로 나르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는 분들은 있어요.
0: 있죠.
1: 네. 네. 그게 뭐가 더 효율적인지 그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잘
0: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구에서 물을 가져가는 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람이 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스페이스X에서 결국에는 돈이 당시에는 많이 든다 하더라도 결국 재사용 로켓을 개발을 해서 지금 발사 단가를 낮췄듯이
1: 야.
0: 결국에는 달에 그런 인프라를 갖춰서 현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1: 네.
0: 지구에서 달로 물을 이송하는 그 운반 비용보다 훨씬 더 낮출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현지의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네. 둘 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은 이거의 판단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물이 있는 곳이 어쨌든 제한적으로 있겠죠. 그 지역들이.
0: 네.
1: 네. 그 지역은 이제 먼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각 국가들로서는 많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갔는데 약수터가 좋은 게 하나 있으면 그 앞에 텐트 같은 걸로 진치고서 물을 파는 뭐 김선다 같은
0: 그렇죠.
1: 사람들이
0: 있죠.
1: 있다.
0: 네.
1: 라고 하면은 그거를 처음에는 뭐 어떻게 제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1: 물론 지금은 이제 법이 이렇게 정비된 이후에는 그런 행동을 못 하겠지만. 근데 달에서 이제 물이 정말로 발견되고 거기에 누군가가 어떤 국가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 주변은 좀 웬만하면 우리 거야라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걸 또 나중에 제재할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0: 그래서 이제 우주 조약 같은 게 법률 같은 게 그다음에 조약 같은 게 필요하겠죠.
1: 네.
0: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조약들이 196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 예.
0: 그때는 뭐 달에 가서 산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우주 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처럼 이루어질지 상상조차 못하던 때에 만들어진 조약이다 보니까
1: 네.
0: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룰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우주 조약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 소유는 안 된다.
0: 네. 왜냐하면은 네. 우주 조약 제2조에 따라서
1: 네.
0: 달을 국가가 영토로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1: 네.
0: 하지만 여기에 또 허점이 있습니다. 구조에 보면은
1: 네.
0: 다른 국가의 활동을 존중하고 유해한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 있는 간섭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1: 아, 그럼 선점하면 소유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뭘 하든 먼저 시작했으면 좀 간섭은 최대한 하지 마라.
0: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1: 피해를
0: 거죠.
1: 피해를 주지 마라.
0: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에서 등장하는 세이프티 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 네.
0: 이 개념이 바로 우주조약 제9조의 harmful interference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간섭이 없어야 된다라는
1: 네.
0: 것을 어떻게 실제 달 표면에 적용할 것인지를 약간 해석해서
1: 네.
0: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갖춰둔 거죠. 여기는 미국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규약이
1: 소유는 안 된다 했으니까
0: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 네.
0: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착륙이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너는 저쪽에서 하는 게 어때?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

0: 으로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라는 것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달에 대한 영토 경쟁은 먼저 차지하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달에서 장기간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과 자원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활용하고 확보할 수 있느냐.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 조약들을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또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네, 네. 여기에 대한 국가들과의 협의와 그다음에 알력 싸움이 있겠죠.
1: 이제는 이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무엇이 피해를 주는 간섭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서로 주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0: 왜냐하면 착륙할 때 나오는 달 먼지 같은 것들이 저쪽의 발전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1: 그게 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 되겠네요.
0: 몇 킬로미터 떨어져 놔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들을 육성을 함으로써 미국은 우주 개발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속화시켜서 네. 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웠고
0: 맞아요.
1: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그런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나사가 우주 개발을 좀 발전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이 눈에 이게 띄고 있어요.
0: 네.
1: 민간 기업들이 그 성과를 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고요. 중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야 워낙에 민간의 네. 기술 개발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걸 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민간 쪽으로 지원하려는 게 정책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0: 그렇죠.
1: 중국이 그게 가능할까? 정부 주도 방식에서 이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0: 네. 예.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이제 중국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1: 네.
0: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유연해졌다. 특히 우주 개발 쪽에서
1: 네.
0: 이런 쪽이 훨씬 유연해졌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강점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첨단 기술, AI 이런 쪽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1: 네.
0: 이런 유연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1: 네.
0: 거의 600여 개의 상업 우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우주 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1: 네.
0: 상업 우주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정부에서 큰 틀은 짜되 민간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방향으로
1: 네.
0: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죠.
1: 항상 이 남의 나라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고민해 볼 수밖에
0: 맞아요.
1: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우주 경쟁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항성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제 미국과의 공동 협력은 반드시 지금처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뒷받침되는 바탕에서
1: 네.
0: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처럼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AI 지금
1: 네.
0: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국이 정말 강점을 가진 기술을 우주 산업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면은 이 분야에서는 반드시 한국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를 국제 협력해서 찾을 거고 그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민간 우주 기업은 반드시 키워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 협력에서도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우리가 잘하는 걸 더 네. 잘하게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것
0: 네.
1: 같아요. 벌써 마친 시간입니다.
0: 네.
1: 홍성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언제나 재밌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1: 자주 오셔야죠.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10: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9: 복권도 과학이고요.
10: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9: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10: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9: 그럼 관상도?
1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2: 고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 .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4: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5: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8: MBC,
19: MBC,
20: MBC 라디오,
18: MBC 라디오.
16: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경북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낮았고 낮 최고기온도 27도에서 31도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며 영주시와 봉화군 등 경북 북부시군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벼와 콩, 고추, 인삼, 과수 등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봉화군은 사과 햇볕대인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세살수와 차광망 설치, 충분한 물 공급 등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시설 재배 농가의 차광, 환기시설과 과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이부형 전 경주 위덕대 부총장을 정무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부형 실장은 이철우 지사 첫 임기 당시 경제특보를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실장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사업 등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을철 안동을 찾는 외지 관광객은 숙박과 식비 등으로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봉화군의회가 봉화읍 도촐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어제 의원 8명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약 2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 예정지가 내성천 수계와 인접해 침출수에 따른 하천, 지하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요구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반려하거나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양군의회가 고추재배 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선제적인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영양지역 전체 4,588 가운데 약 40%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과 저가 수입 고추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대대적인 긴급 수매 계획 수립과 고추 최저 생산비 보장제, 지속 가능한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양군의 베트남 계절 근로자 270명이 고추 등 주요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합니다. 이번 입국이 마무리되면 올해 영양군이 유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04명으로 늘어납니다. 계절 근로자들은 생활과 산업 안전, 인권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수확과 관리 작업에 투입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8월 아파트 입주 전망이 크게 엇갈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의 8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00으로 전달에 비해 8.4포인트

0: 10.5%가 상승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7.4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책은 아마도 인류 최초의 매스미디어였을 것입니다. 책 이후에 수없이 많은 미디어들이 나왔죠. 신문,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까지. 그러나 책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일에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대형 아동도서 출판사의 창고가 불타면서 책 약 800만 권이 불탔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 장관은 이런 공격을 우크라이나어와 역사,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꿈마저 사라질까? 오늘 2부에서 만날 3명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담담하게, 때로는 뭉클하게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BTS의 Dream Glow, 꿈은 빛난다. 오늘 만나게 될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BTS를 추천했습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네요.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예, 인터뷰 중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샤프 8001번이나 미니 또는 손석희 12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할 텐데 오늘 A는 처음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는 러시아를 들여다보고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소년 소녀들이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다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우리 역사를 살펴보는 오늘도 바쁜 일정이네요. 자, 미국과 이란은 비록 휴지 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종전협정 MOU도 사인도 하고 또 충돌도 하면서 협상의 끈을 이어가긴 하는데 반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협상 소식조차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스크바를 연결해서 러시아 내부의 움직임을 오랜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지역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뉴스 채널 유라시아 뉴스의 조대현 편집장이 지금 전화로 모스크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4: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죠?
5: 예, 그렇습니다.
4: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모스크바에 계신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계신 한인분들은 다 안전하게 잘 계신가요?
5: 아, 예. 실제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예.
5: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드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4: 아, 예.
5: 저희도 그 밤늦게 드론의 모터 소리나 드론을 요격하는 포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4: 예. 그러면 뭐 대피해야 된다든가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까?
5: 아니요. 우크라이나처럼 공습 경보가 작게 울리고 대피처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4: 아, 그렇군요. 워낙 우크라이나 쪽은 상황이 좀 심각해서 러시아의 공격이 좀 심하니까 대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모스크바 쪽은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쇼핑몰 물리창고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뭐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5: 예, 아직 그 물류창고 피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요. 드론 공...

0: 인적 교란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인터넷 성경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고요. GPS 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석유 정제시설의 공격을 받아서 연료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제 일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인터넷 상황도 자꾸 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 화상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좀 테스트해보니까 좀 뚝뚝 끊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연결하긴 합니다만은 다음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영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보도량이 훨씬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우 전쟁은 뉴스의 조명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계속 공격과 방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0: 예,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1: 예.
0: 지난 7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것은 강남구 하나 정도의 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1: 예.
0: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한 번에 무너뜨릴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진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그 양쪽이 누구도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는 그런 전쟁이 지리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쟁 초기에는 그 러시아 당국이 어떻게든 일반인들한테는 전쟁 상황을 좀 축소해서 전쟁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0: 예, 실제로 푸틴 대통령도 전쟁이라는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러시아 사람들이나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그 전쟁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아, 예. 이제는 뭐, 예를 들면, 특수 군사 작전이라든가 이런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어는 버렸군요.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이라고 언급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모스크바 시민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틴의 지지율은 아직도 고공행진 중인지 저희가 가서 들은 바로는 그 언론 통제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의 지지율도 높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0: 일단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자기 검열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1: 예.
0: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지금의 지도자나 그다음 여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서요.
1: 예.
0: 또 그다음에 다른 대안이 다른 야당이나 또 다른 지도자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도 있어서.
1: 예.
0: 아무래도 지금 푸틴 대통령이나 어떤 그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시민들은 좀 지친 부분은 없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0: 시민들도 사실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예.
0: 먼저 그 대러 제재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전쟁이 지속되면서 생활난도 좀 생활에 어떤 불편함도 많이 갖고 있어서
1: 예.
0: 전쟁이 좀 빨리 협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1: 예.
0: 또 한편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강해서요.
1: 예.
0: 확보한 영토에서 빨리 협상을 해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혹시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뭐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0: 예, 예를 들면은 저희 유학생들이나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 먹는 그 샤우르마라고 케밥이 있습니다.
1: 예.
0: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데요. 그 길거리 음식의 가격이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1: 아, 예, 예. 많이 올랐군요. 예.
0: 네.
1: 지금은 아무튼 물 밑에서도 종전 협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들려오는 소식이 없으니까. 종전 조건을 놓고 양쪽의 입장이 워낙 간극이 크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0: 예,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 미국의 존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1: 예.
0: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반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영토를 보존하는 것.
1: 예.
0: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보나, 그 다음에 군대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0: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원래 나토가

0: 것을 희망했고
1: 예.
0: 또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계속 요구해왔고
1: 예.
0: 그다음에 영토에 대한 반환 문제도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고
1: 예.
0: 그래서 계속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계속 지지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작년 초만 해도 관계가 좀 최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 제재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정도로 젤렌스키하고 좀 가까워진다 이런 보도도 해드렸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예, 러시아 쪽에서는 그런 상황을 젤렌스키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 이외에.
0: 예, 그래서.
1: 예. 다른 얘기가 나온 건 없고요.
0: 예. 예,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오히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재를 기대하고 있는데.
1: 예.
0: 러시아 측과 미국 측도 약간 입장이 다른 입장이어서요.
1: 예.
0: 지금 어떻게 될지 쭉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러시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러시아에겐 그러면 남아있는가? 그것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1: 예.
0: 실제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더불어 이제 그거 더불어서 물가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1: 예예.
0: 그리고 또 경제 자체가 일상 소비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대규모 소비 체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1: 예.
0: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유가가 올라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1: 예.
0: 이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조금 더 힘을 붙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석유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도 총선이 열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때문에 그게 많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러시아 총선 성격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러시아 내부의 정치 상황도 전쟁의 변수가 되긴 하겠죠?
0: 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 아, 예.
0: 이번 총선이 전쟁 이후에 치러진 첫 총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1: 예.
0: 하지만 변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일단 여당 승리가 유력하고
1: 예.
0: 야당이 대안을 제안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의 어떤 결과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여당이 무엇을 지금 관리하려고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0: 실제로 아까 저번에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물류 기업의 창고가 공격을 받기도 했고,
1: 예.
0: 그 다음에 연료난이 지금 굉장히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연료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 전에 불만을 잠식시키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조대현 유라시아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렇게 1부에서 러시아를 만나봤다면 잠시 후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 세 학생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손석희 12시 선곡위원들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많은 곡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곡밖에 나갈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학생들하고 나이가 제일 가까운 김윤하 위원이 고른 곡은 그런데 의외로 아이돌 1세대의 노래입니다.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SES의 꿈을 모아서입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

0: 뵙겠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ا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역 문제 때문에 사전에 녹화됐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0: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오늘 1,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서 온 3명의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3명의 학생들은 모두 3명 중에 2명은 한국에서 열린 로봇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금상도 받고 4위도 하고 그런 학생들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꿈을 키워가는 10대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들의 꿈도 들어보고 무엇보다도 또 지금 한창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겪는 전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로봇을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 안나 텔레히나, 마리아 텔레히나 그리고 올레스레티타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을 보시죠.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부탁을 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제 옆에 있는 올레스부터?
1: Я з України, мені 12, і я приїхав сюди на змагання.
2: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고 12살입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0: 예, 그 옆에 안나죠?
3: 아, 보렛 안나.
4: Мені 13, я з України, і приїхала також на змагання.
2: 아, 저는 13세이고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와서 예. 한국에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0: 예. 아직 학생들이 좀 긴장이 덜 풀려서 말이 굉장히 짧습니다. 긴장 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
4: Мені 13. Я приїхала сюди скоріше для підтримки своєї сестри, але наступного року я також маю бути на змаганнях.
2: 13세이고 우리 자매 지지하기 위해서 같이 한국에 왔습니다.
0: 예, 그러니까
2: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 또 와서 대회 참가할 예정입니다.
0: 예, 안나하고 마리아는 쌍둥이 자매라면서요. 예, 뭐 네.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아마 이란성 쌍둥이인 걸로 제가 마음대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나가 언니인가요? 마리아가 언니인가요?
4: Я старше на одну хвилину.
2: 여기 있는 마리아는 1분 언니입니다.
0: 그래. 예. 세 사람 모두 제가 듣기로는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쟁 취재 때문에 한 3년쯤 전에 리비우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년 정도 돼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매일 뭐 공습경보가 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 공습경보 때문에 대피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안나하고 마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리비우에 살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전쟁 이후에 이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4: 마르놈 스니프라
2: 드니프로에서 왔습니다.
0: 예. 이 리비우로 옮겨온 이유는 뭘까요?
2: 이주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그 축구 클럽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 클럽이 이제 일하는 곳이 중단이 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리비우로

0: 옮겼습니다.
1: 예, 그게 어떤 전쟁 때문이었나요? 그 중단된 것이?
0: 네, 전쟁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제 전쟁이 사람들의 삶을 다 바꿔놓잖아요. 이 두 학생, 그러니까 마리아와 안나의 경우에도 어린 나이에 삶이 바뀐 거잖아요. 도시를 이주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리우에서 와서 사는 데는 적응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요?
0: 물론 처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1년 정도 지나서 좀 적응이 되어서 지금 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1: 다행이네요. 근데 이 대회를 위해서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제가 봤더니 한국까지 거리로 치면 한 7,000km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긴 거리.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쪽은 민간 항공기도 다니기가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어떤 경로를 거쳐서?
0: 먼저 그 폴란드 바르샤와에 갔다가 거기 하루 정도 지내고 그다음에 베이징 통해서 한국에 왔는데 또 베이징에서 또 하루 정도 머물러다가 거기 구경 좀 했습니다.
1: 예. 오는 길이 굉장히 멀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리뷰 들어갈 때 제 기억에 두바이 거쳐서 모스크바를 일단 갔다가 폴란드 거쳐서 육로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들어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왔는데 와서 로봇 경신대회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우선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도 좀 궁금한데 예. 혹시 이번에 뭐 입상을 하거나 그랬나요? 안나 양은?
2: Всяким були, я зайняла перше місце в своїй номінації.
0: 대회 결과는 참가했던 분야에서 1등 했습니다.
1: 참가했던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2: Номінація була по
0: робот комак буня 에서 대회를 참가를 했고 로봇이 또 복잡한 길을 지나가서 물건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두는 것을 했어야 했습니다.
1: 아, 물건을 옮기는 로봇. 예, 그걸 완전히 혼자서 만드는 건가요?
2: 딱 세미르.
0: 네, 혼자 그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아까 14살이라고 했는데 그럼 몇 살부터 이 언제부터 로봇에 관심을 갖고 만들기 시작했나요?
2: 6개월 전에 13살.
0: 지금 만으로 13살인데요. 네. 시작한 지 딱 6개월 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13살 때 시작했습니다.
1: 야, 그럼 천재네.
0: 되게 낯행이 딱.
1: 예. 그러면 올레스 군은 입상을 했나요, 이번에?
0: 참여했던 분야에서는 4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1: 4등?
0: 4등.
1: 대단하죠. 예, 예.
0: 기획한 대로 100%를 했습니다.
1: 예.
0: 그 로봇을 관련해서 100% 하긴 했었는데
1: 예.
0: 그래서 4등 하게 되었습니다.
1: 본인은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로봇 공학 학생 국가대표로 한국에 왔고 우크라이나 학생들 가운데선 뭐 최고의 로봇 전문가들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두 로봇을 봤는데 그 실력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도 전쟁을 겪은 나라고 근데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된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로봇 공학자가 되는 꿈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꿈도 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거꾸로 우리 저 마리아부터.
2: 너무 감사해요.
0: 첫 번째 학생이 건축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1: 아, 마리아는?
0: 예, 마리아는 건축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프로그래밍 전문가 되고 싶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올레스는 로봇 전문가 되고 싶습니다.
1: 이 편단식이군요. 예.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많았을 텐데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요?
0: 최근에 그 한국에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

0: 드론이 나 미사일이 지나갈 때 우리를 폭격할까봐 무서워서 무서움을 느끼고 그리고 대피소에 자주 가게 됩니다.
1: 아, 예. 대피소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같은 그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라고들 얘기하는지.
0: 대피소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대피소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 대화를 합니다.
1: 네.
0: 또는 어떤 게임하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또는 밤이면 또 잡니다. 대피소에서 자게 되는데요. 전쟁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 집중해서 너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을 이렇게 주의를 옮깁니다.
1: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드론이 날아올 때하고 미사일 공습 경보가 날아올 때하고 대피하는 방법조차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에서 전쟁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얘기해 줄래?
0: 공습이 올 때 안나를 좀 이렇게 챙기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걱정되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근데 동생을 제일 먼저 이렇게 동생이 덜 걱정하게 좀 동생을 챙기게 되고요. 특히 이렇게 드니프로나 그 리오에서 공격이 심할 때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를 또 챙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많이 무섭고 두렵지만 서로 이렇게 챙겨줍니다.
1: 언니 맞네. 언니가 맞아요.
2: Yes.
1: 여기선 그래도 그 미소를 띄면서 얘기를 해줘서 그래도 안심이 많이 되네요. 예.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공습이 심해지면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학교에서 예. 아니면 이제 지하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그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외 활동이 뭐 제한되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이번엔 안나가 얘기해 줄래요?
0: 사이렌이 공습이 울릴 때가 있고 그렇긴 하는데요.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으로 대면 수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숙제를 하다가도 공습 울릴 때가 있습니다.
1: 아, 공습이 울릴 때가?
0: 네.
1: 예. 아이고 참 그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저 마리아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통역을 하는 마리아 선생까지도 좀 이렇게 목이 메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하여간 뭐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길 바라고 제가 듣기로 아무튼 너무 더워서 많이 다니지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서울에 체류한 것이 그 안나하고 마리아 그리고 올레스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10대 친구들한테 전쟁 전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
0: 전쟁 전과 후 본인에게 있었던 변화는 아주 크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국가 내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공부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좀 어려웠습니다.
1: 예. 안나는?
0: 전쟁 전이 오래전이어서 잘 기억도 안 나기도 하는데요. 제일 좀 크게 변화된 곳이 계속 공습이 있는 곳이랑 그리고 친구들이 전쟁 때문에 다른 국가로 많이 이주한 곳이 제일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제 전쟁 속에 사는 것이 또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다는 예. 것이고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할 것이 아니지만
1: 예.
0: 적응이 되었습니다.
1: 예, 그건 결코 좋은 의미에서의 적응은 아닌 것이죠.

0: 예, 알겠습니다. 자, 로봇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어떤 로봇일까요? 몰랐어요.
1: 의학 분야 같은 좀 로봇 없으면 좀 어려움이 겪는 그런 분야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0: 예, 좋은 꿈이네요. 안나는?
2: 저도
1: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 예방이라던가 사람이 하면 위험한 일이라던가 이런 일을 대신 로봇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예.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0: 예. 역시 좋은 꿈이네요. 그리고 예. 마리아는?
1: 저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요. 응급 상황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중에도 어떤 응급 상황에 도움될 만한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0: 예, 예. 올레스하고 같이 저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 그 꿈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꼭 로봇이 아니라도 또 다른 꿈도 꾸고 있다고 했는데 그 꿈들 역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뭐 로봇 대회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신지?
1: 그 누나가 BTS를 아주 좋아합니다. 팬입니다. 네. 그래서 누나랑 같이 한국에도 오고 싶고 네. 그리고 여러 도시를 또 방문을 해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0: 예, 예. 그래요. K-POP을 다 좋아한다면서요? 누구를 제일 좋아하죠? 마리아는?
3: 난 с Аню подобается группа Idol.
0: 아이들.
1: 예. 안나랑 같이 좋아하는
0: 그룹이요. 아, 두 사람 다?
1: 네.
0: 예. 아이들 슈퍼레이디?
3: 예스.
0: 예. 슈퍼레이디를 바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새 학생들도 이제 똑같이 K-POP을 좋아하네요. K-POP이 여러분들께 커다란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사람이 다시 내년에 한국에 돌아온다면 그때는 정말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끝내기 전에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혹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레스. 꼭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역시 예시를 сказать, если хочешь сказать,
2: присутствуйте. Присутствуйте.
1: Присутствуйте. 팔로우 하라고. 네. 아니다. 따라.
0: 뭘 팔로우를?
2: 그냥
0: 아, 뭘 팔로우를 해, 그 주소를 얘기해줘야 되지.
1: 고대빛 버스와드세. 틱톡 그 계정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0: 아, 틱톡 계정?
2: 네.
0: 틱톡 계정에 올레스 치면 돼요?
1: 슈카트 올레스? 틱톡스.
0: 얘기해놓고 부끄러워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네.
1: 아니라고 합니다.
0: 알았습니다. 계속 부끄러워하네. 안나는? 틱톡 계정?
1: TikTok аккаунт.
2: Я бажаю, щоб
1: Україна계속 발전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3: Я також бажаю,
1: 여러분 국가에도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오케이. 자, 그건 이제 공식적인 멘트고 틱톡 계정을 얘기해 주세요.
3: 야, 저 나 인스타그램.
1: 인스타그램.
0: 아, 인스타그램 오케이. 네. 얘기해 주세요.
3: 아랄리 무슨
1: 일단 진짜 얘기해도
0: 돼요? 아, 얘기해 주세요. 네.
1: 이따 지금 말고 이따가.
0: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그래도 되죠?
2: 미 딱
3: 미니.
2: важливо так.
3: Мій і Аню так, Олеся, він не хоче.
1: 본인과 안나는 그 알려줘도 되는데 올레스는 싫은 것 같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두 사람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면 아마 많이 응원도 해주실 거고 예, 또 입상한 거에 대해서 축하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학생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마리아와 안나가 모두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 아이들의 슈퍼레이디를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역 맡아주신 마리아 씨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인스타 써주세요.
2: 그렇다 했지, 가와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로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지금까지

0: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군요. 유튜브의 파드빈 씨, 예, 천국에서 온 것 같은 마리아와 안나 올레스, 귀한 시간을 함께 해줘서, 이야기 나눠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5596 쓰시는 분께서 어렵게 와서 방송까지 출연해 준 것 고맙다고 하셨고요. 몸 건강히 잘 지내길 기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대쯤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사전 녹음된 것이라고요. 오늘 떠난다고 했는데 무사히들 잘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진이라고 쓰시는 분, 애들은 애들이라고요. 너무 귀엽다고. 마지막에 틱톡, 인스타그램 얘기할 때 귀엽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른들의 질문은 뭐랄까요, 너무 심각해도 아이들의 대답은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전쟁을 겪고 있든 겪고 있지 않든 마찬가지겠죠. 만나는 거 많이 먹고 다음에 또 오길 바란다고 유튜브에 아이고 속쓰려라고 아이고 속쓰려 무슨 글자인가 했습니다. 예. 이름을 왜 이렇게 쓰십니까? 예, 그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부 한 번 더 예고해드리자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예, 오늘도 나오셔서 박물관 소개를 오늘 본격적으로 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9, 20일에도 출연하실 예정이고요. 선선하면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반갑게 만나보도록 하죠. 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대형 도마뱀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포획에 나섰습니다. 수원 소방서는 오전 10시 반쯤 광교 신도시 아파트 인근 도서관에서 길이 1m가량의 도마뱀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도마뱀은 국제 멸종위기종 2급 물왕 도마뱀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무책임과 무능, 부정부패 행위 등을 엄정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국민 삶을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본회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 등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회복과 주거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이라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심을 외면하더니 세제 개편 재검토에 대해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한다며 뻔뻔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며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해 주한미군 미사일이 반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북 억지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사력 수준,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등에서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탄이 중동으로 차출됐고 항모 전단,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설치된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것은 이란이 가끔 기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과거 저지른 테러와 이란 12대 살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시리아 비밀시설에 숨겨진 핵물질을 곧 제거한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IAEA는 시리아 정부와 협상 끝에 사이트 99, 즉 99번 부지의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1도 등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은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제주, 강원, 경북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2m, 동해 앞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손석희 12시 3부 질문들은 어제에 이어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국중박의 대표 소장품들에 대한 가이드를 관장님을 통해서 직접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주요 소장품들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유홍준 관장은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을 모두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소중한 기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손석희 12시 이제 3부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뭐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어떻게 구경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늘날의 전 세계 3대 박물관이 되느냐, 이 얘기를 너무 신나게 해주셔가지고.
1: 예,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하고는 뭐 오래전부터 예. 가끔씩 인터뷰를 나누고 해서 저는 아주 편한 시간이에요.
1: 저도 편합니다.
0: 예예. 예. 대표 소장품에 대해서 어저께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유의 방에 있는 방가 사유상, 달항아리, 대동여지도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힘줘 말씀하셨던 것이 성덕대왕신종.
1: 네.
0: 예, 오늘
1: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요.
0: 예, 예.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1: 네. 대동여지도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아, 그럴까요?
1: 왜냐면은. 예. 박물관에 입장을 하면 중앙홀에 들어와서 예. 검색대를 나오면은 역사의 길이 100m 쫙 그 그렇죠. 전개되자.
0: 예, 예.
1: 거기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대동여지도 아. 실물대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0: 예.
1: 근데 이거를 왜, 그 우리가 뭐 한 의도도 있지만

0: 동안 국민들이 여기를 그냥 지나가는 분이 없어요.
1: 예.
0: 다 와서 사진 찍고 가서
1: 아.
0: 거기에서 저 뭐야 병목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1: 예.
0: 거기 사진 찍으려면 이만큼 차지하니까요.
1: 예.
0: 이 대동여지도의 실물 저 실물 크기가 높이가 6.6m예요.
1: 대단히 높죠.
0: 대단히 높죠. 예.
1: 그걸 어떻게 그 옛날에 하셨는지.
0: 그거가 예.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대동여지도는 김종호 선생이 고산자 김종호 선생이 예, 처음에는 그 당신이 그렸어요.
1: 예.
0: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저 높이가 6.6m 되는 크기로 그립니다.
1: 예, 그렇겠죠.
0: 그리고서는 위대한 것이 이거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목판 하나로 만드는데
1: 예.
0: 이거 전체를 목판 하나로 못 만드니까 30cm로
1: 잘라서.
0: 22개.
1: 예, 예.
0: 그래서 6.6m가
1: 되죠. 아, 정확하게 그렇게
0: 정확하게
1: 나오네.
0: 이렇게 예, 예. 쫙 저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 이어서 붙이면은 6.6m가 돼요. 그
1: 예.
0: 그림만. 근데 그 구글 지도로 보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 맨날 봤던 대동여지도는 요만한 사진인데
1: 예.
0: 와서 봐가지고서는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1: 예.
0: 저 한반도가 다 보이고 이것이 1861년인데요. 그 목판으로 만든 게
1: 예. 예.
0: 전부 다 아니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는가에
1: 예.
0: 감동을 하고
1: 예.
0: 그리고 김종호 선생을 더 존경스러운
1: 그래요.
0: 눈으로 보는데 아 여기서 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1: 예.
0: 예, 그게 제가 관장으로 와서 바로 한 작업인데 그게 실물 때가 아니고 96.5%로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환기통이 있는데
1: 예.
0: 그 환기통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1: 이게 웃을 문제는 아닌데
0: 그래서 거기 우리 분명히 그거 표시했습니다. 근데 예. 사람들이 있는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니까.
1: 근데 그게 실물 때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0: 네.
1: 어느 부분을 그러면 좀
0: 줄이지를 않고
1: 예.
0: 저 전체를 96.5%로 해서
1: 예.
0: 애틀이 그 환기통에 딱 닿아가지고
1: 아.
0: 네, 환기통을 막지 않았어요.
1: 그 환기통을 옮길 수는 없었던
0: 없죠. 그 내 공조 시설을 다 바꿔야
1: 뭐.
0: 되는데요.
1: 예, 예.
0: 그림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할까 하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1: 아, 그럼 원형이 훼손되는
0: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96.5%로 해도
1: 예.
0: 충분히 실물 때
1: 그
0: 감각을 느낀 거죠.
1: 3.5% 줄어든 네. 거니까.
0: 그, 근데 대동여 지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첫 번째 놀라는 거가
1: 예.
0: 어떻게 그 시절에 1861년에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냐
1: 그러니까요.
0: 하는 거고
1: 예, 예.
0: 스케일에 놀래고
1: 예.
0: 그 다음에는 거기 오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1: 예.
0: 자기 고향부터 이렇게 쳐다봅니다.
1: 예.
0: 거기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1: 예.
0: 보고 하는데 그 위치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동여 지도를 그 우리가 고지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1: 예.
0: 대동여 지도는 도로 지도가 아니고 자연 지도입니다. 산세하고 강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그 강줄기를 보면은 두 줄로 해서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두 줄로 가다가 한 줄로 변해요.
1: 예.
0: 거기까지 배가 들어간 겁니다.
1: 아.
0: 네. 그 다음에 산세도 옆으로 있고 이쪽 사선으로 된 게 산세의
1: 예.
0: 방향이 그대로 맞죠.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은 그 길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1: 예.
0: 적에 동그라미 대구에서 밀양으로 줄이 직선이 거 있고 점이 하나씩 찍혀 있어요.
1: 예.
0: 십리마다 점을 찍은 겁니다.
1: 아, 대단하네요. 예.
0: 그게 40리인지 50리인지 그 점 찍은 걸로 해서
1: 예.
0: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김종호 선생이 위대하지만은 모든 위대한 분은 자기가 창조한 것보다 집대성한 분들이에요.
1: 예, 예.
0: 사상으로도 그렇고 이쪽으로. 김종호 선생이 있기 100년 전에
1: 예.
0: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립니다.
1: 아, 거의 비슷한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그거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한 게 김종호죠.
1: 예, 예.
0: 거기에다가 한 50년 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방한 눈금에다 그리는 거

0: 칩을 개발을 해요.
1: 정상기란 분보다도 50년 전에?
0: 50년 후에.
1: 아, 50년 후에. 후에. 예, 예.
0: 그리고 50년 후에 김종호가 나타나서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렇군요. 하는 겁니다.
1: 일종의 그것도 요즘 하는 말로 빌드업이네요.
0: 그럼요.
1: 예, 예. 아, 대단하네요.
0: 그 앞시대에 그런 선배들이 있는 거를 예. 이분이 그냥 10대성을 그 해놨는데
1: 예, 예.
0: 이게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봤을 적에는 그 한 사람의 그 집념이라고 하는 그러게요. 것이
1: 예.
0: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예. 그 지도를 국토부 국토지리원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1: 예.
0: 국가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러게요.
0: 학문으로
1: 예.
0: 지리학으로. 근데 겉으로 나타난 건 지도지만은 이거에 따르는 지지가 있죠. 그 동네에는 물산이 뭐가 있고 뭐가 아, 있고 예, 하는 예. 내용이 있죠. 김종호 선생이 이게 둘을 합쳐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지지하고 지도를 분리를 해냈습니다.
1: 그 96.5%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0: 네.
1: 지도를 이렇게 눈앞에서 쫙 보고 있으면
0: 네.
1: 그 뭐랄까 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0: 그런데
1: 네, 네. 그 지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죠. 보고 있으면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0: 그렇죠.
1: 아, 그나저나 이게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동여지도 첫 번째 걸 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0: 네, 갔어요.
1: 흘러가는 상황이 됐는데.
0: 사유예방을 꼭 해야죠. 반가사유장.
1: 반가사유장. 네. 네, 듣고 싶었습니다.
0: 네, 그게 저 브론즈로 만든 금동으로 예. 두 분이 비슷한 시기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겁니다. 삼국시대 만든 거고
1: 예.
0: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예, 신라라는 설이 있고 백제라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1: 예.
0: 삼국시대의 그 반가사유상인데
1: 예.
0: 이 반가사유상이 불상으로 나오는 거가 두 가지 계기가 있어요.
1: 예.
0: 하나는 태자사유상, 석가모니가 상노병사를 고뇌하는 거.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래불로서 미래에 올 부처님으로서 미륵이
1: 예. 예.
0: 지금 저 중생 구제를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다.
1: 예.
0: 라는 건데 예, 저는 미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예. 그 당시 신앙의 형태로 볼 적에 이 미륵을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 신앙입니다.
1: 예, 예.
0: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예. 희구하는 거잖아요.
1: 그만큼 현실은 네, 힘들었던 그렇죠. 시대였으니까.
0: 그리고 이 불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미소나 이거가 저 태자가 고뇌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1: 예, 예.
0: 근데 이 두 분이 마침 두 분이 있어가지고 한 분은 옷을 다 그 갖추어서 입은 분이고
1: 예, 예.
0: 화려한 보관을 쓰고 한 분은 거의 나신인데 목덜미에 옷자락만 해가지고
1: 보여주죠. 예,
0: 그게
1: 예.
0: 우리가 이제 국보 78호, 83호 이렇게 구분하는데
1: 예.
0: 그 특히 83호 불상이 저 삼산관 심플한
1: 예.
0: 거 하나는 화려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소가 진짜 불가사의한 미소예요.
1: 예.
0: 이게 디테일로 해서 보면은 명상에 잠겼다고 얘기할까 어쨌든 편안한 느낌이 주는데
1: 예.
0: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 목조로 만든 게 광룡사에 있잖아요. 일본
1: 예, 예.
0: 고려지에.
1: 예, 예.
0: 그 고려지에 있는 목조 반가사유상은 소나무로 된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저 광룡사 기록에 보면은 신라에서 불상을 보내줬다라고
1: 예.
0: 해서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600년 무렵이 되는데
1: 예. 그 많이 닮아 있긴 하죠.
0: 아니 거의 비슷하죠.
1: 예, 예.
0: 근데 당시에 그 일본의 목조 불상들은
1: 예.
0: 다 농나무입니다. 100%.
1: 거긴 농나무가 많으니까.
0: 농나무죠.
1: 예. 우리나라에는 농나무가 없었나요?
0: 없죠. 네. 아. 이거 하나만이 소나무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도래 불상이라고 도라이 부조
1: 예.
0: 바다를 건너온 불상이라고 일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죠.
1: 예.
0: 그러니까 한국 양식이라는 얘기죠.
1: 한국이라고 딱히 안 밝히는 게 약간 얄미울 때는 있죠.
0: 뭐 그래도 뭐 자기네들도 학자들은 다
1: 알고 있습니다. 예.
0: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1: 예.
0: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1월 달에 일본에 왔다가 광룡사 그 목조 반가사유상을 보고
1: 예.
0: 그

0: 쓴 에세이가 패전의 피 안에 남긴 것이라는 데 실려 있는데 그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예, 예. 나는 철학을 연구하면서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해왔다. 아. 이분이 유신론 쪽 입장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리스 로마 조각 속에서도 찾아보고 중세 이콘에서도 보고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본 절대자의 조각상들은 인간이 상상으로서 만들어낸 그 절대자의 모습인데
1: 예.
0: 나는 오늘 이 반가사유상에서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달한 절대자의 모습을 봅니다.
1: 예.
0: 진실로 내가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절대자의 모습을 만납니다.
1: 예.
0: 그게 그 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그분은 생각한 만큼 보는 것 같은지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해줬고
1: 예.
0: 이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화려하게 입은 분보다 심플하게 있는 분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1: 예.
0: 7대3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 7대3 이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난데
1: 예.
0: 특히 그 83호에는 발을 지금 걸친 발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1: 예.
0: 그 발바닥의 발가락을 보면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살짝 휘어 있습니다.
1: 예.
0: 이게 곰발바닥처럼 평면이 아니고
1: 예.
0: 엄지발바닥이 이렇게 살짝 있어가지고 생동감이 나요.
1: 예.
0: 근데 그 지난번에 미국의 유명한 그 외과 의사가 왔어요.
1: 예.
0: 그래서 내가 안내를 했는데 그분이 그 방에 탁 들어오는 순간 저 소름이 돋는 것 같다고 칠이라고 그렇게
1: 예.
0: 얘기하면서 자세히 보더니 저 반가사회상이 참 리얼한 게 그 엄지 발가락 고기에 예. 굳은 살이 표현돼 있다고
1: 왜 거기서도 안 말하네.
0: 그 그럴 정도의 그 아주 생동감 있는 것을
1: 예.
0: 보고 가고
1: 그런 디테일까지 네.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0: 그렇죠.
1: 다 살려냈는지 역시 그 유물이 네. 가장 중요하고
0: 네.
1: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0: 네, 디스플레이죠.
1: 디스플레이다.
0: 네.
1: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건 그
0: 생각한 게 많던지
1: 예.
0: 공부한 게 많던지
1: 예, 그 유용진 관장님의 명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는 만큼 보인다.
0: 그거죠.
1: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저기 성덕대왕 신종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뭐 당연합니다.
0: 하겠습니다.
1: 예.
0: 성덕대왕 신종은
1: 예.
0: 에밀레종이라고 우리가
1: 예,
0: 알고
1: 예.
0: 있죠. 이 종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 개의 종 중에서
1: 예.
0: 가장 큰 종이에요. 일본에 이거 말고 깨진 게 하나 있는데 깨지지
1: 예.
0: 않은 것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종인데 높이가 3.3m고
1: 예.
0: 전체 무게가 18.9톤입니다.
1: 톤. 예.
0: 19톤이에요. 그 두께를 보면 아래쪽은 28cm고 위는 11cm가 돼서 이렇게 좁아져요.
1: 예.
0: 그리고 꼭지에는 용머리가 고리에 달고 음통이 달려 있는데
1: 예.
0: 그 형태도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소리가 아름다워요.
1: 예.
0: 그게 음향학에서
1: 이게 한 1300년 된 종인데
0: 771년에 완성된 겁니다.
1: 예. 그러니까요.
0: 음향 저 기계공학에서 우리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종은 코리안 베일이라고 하는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1: 예, 예.
0: 그 이유는 맥놀이 현상 때문에요. 종을 치게 되면은 1분 30초 동안에 그 울림이 웅 하고 가는 거예요.
1: 예, 예.
0: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종소리 지금 음원 받아가지고
1: 들을 수 있습니다.
0: 예, 들을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이 맥놀이가 쭉 나오는 이 여운 때문에
1: 예.
0: 이 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
1: 예.
0: 거기에는 1037자의 명문 글씨가 있어요. 한자로.
1: 예.
0: 그 글을 보면은 종을 만든 데 그 참여한 저 고관들 이름 있고 주종 대박사 한 명과 차박사 네 명의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1: 아.
0: 기술,
1: 그럼 그러니까 그

0: 박사 한 사람과 차 박사
1: 세 사람.
0: 세 사람. 모두 네 명이 그 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1: 아, 예. 그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술자의 이름을 쓸 만큼 기술을 존경한 거죠.
0: 아,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네, 거군요. 네. 예.
1: 그리고 그 종 명문이 나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교과서에 예, 실었으면 하는 문장인데 내가 예. 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0: 그렇죠. 예.
1: 우리는 왜 이 종을 만드는가? 우리는 성덕대왕이 치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어서 국민을 놀라게 한 일이 없고 뭐 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예. 종을 만든다.
0: 아.
1: 그러면서 종이란 무엇인가?
0: 예.
1: 종이란 가르침과 깨우침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0: 예, 예.
1: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경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0: 예.
1: 부처님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
0: 아, 예.
1: 절대자가 갖고 있는 그 권위와 온화함
0: 예.
1: 친절성 그거를 들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줘가지고 그 동화할 수 있는 예. 그거를 바라면서 이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0: 근데 그러면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 우리나라 종 가운데는 가장 그러면 그 울림이 길게
1: 네, 길어요.
0: 아,
1: 네.
0: 예.
1: 이거보다 한 50년 전에 만든 저 상원사, 월정사위 상원사 종이 예, 있는데 예. 그게 한 50년 전에 터졌어요. 그래서
0: 아, 그 저도 가서 봤는데 어디가 아, 터졌습니까?
1: 종소리는 터졌습니다. 그래서 치지 못하고
0: 아, 예.
1: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 치지 않고 단지 그 해마다 저 다섯 방만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잘 울리나 안 울리나
0: 아, 시험해 보려고
1: 시험해 그게 예. 9월 며칠 날 이제 금년도 시연하는데 예.
0: 아, 그 자리에 이제 일반인도
1: 일반인 초청해가지고
0: 예.
1: 또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0: 예 이걸 저희가 지금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에서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 한 두 방은 쳐야지 좋은데 한 방으로는 느낌이 안 오니까 한 30초 하고 또 한 방 치고
0: 예 알겠습니다. 듣는데 좀 뭐랄까 저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일단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지금부터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예,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 아,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냥 마냥 듣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종소리 듣느라고 유홍준 관장께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 주 19일, 20일에 다시 또 나오셔서,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소장품들을 또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만났던 우크라이나 학생들과의 만남,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네요. 또, 1118 문자 쓰시는 분께서 추천곡을 관련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이라는 곡을 우크라이나 소녀들의 밝은 웃음 덕분에 기분 좋은 오후를 보내서 이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노래 후렴의 가사는 너의 레코드를 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말해봐라.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라는 후렴이죠. 가수 코린 베일리 레이가 누가 뭐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라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이제 공항 가고 있는 길에서 오늘 출연했던 새 학생이 우크라이나의 새 학생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이라는 곡입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34분 콜롬비아 서부 태평양 연안 초코주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도시협회는 이 지진으로 현재 최소 1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초코주는 수도 보고타로부터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우리 규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고요. 국제 유가는 5% 급등했습니다. 요즘 유가가 장을 끌고 가고 있죠.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28%까지 치솟으며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6,393.56포인트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합의 없는 종전을 구상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이란과의 핵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만 재개방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음을 참모들에게 내비쳤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고도 아마도 승전 선언을 하겠죠.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시리아 비밀시설인 사이트 99, 99번 부지에 숨겨진 핵물질을 곧 제거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원자로가 파괴되자 우라늄 농축액 옐로케이크를 99번지에 숨겨 관리했는데요. 한편 옐로케이크는 그 자체로는 핵분열 무기로 쓸 수 없지만 재래식 폭탄에 섞으면 주변 지역을 방사능 오염시키는 일명 더티밤으로 쓰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I 수요가 거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회사인 대만의 TSMC 매출액을 보는 건데요. TSMC가 지난 7월 역대 최대 월간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니다. 1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5천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45%가 올랐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도 AI 수요는 견고하다는 방증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AI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니야? AI에 투자한 거 다 회수할 수 있을까? TSMC 매출액이 여기까지 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0: 네, 오늘은 메타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해볼 건데요. 먼저 더 가디언의 기사 저커버그가 왜 요 구조 보트를 외면했는지 질문들에 직면하다 가져왔습니다.
1: 요 구조 보트가 뭡니까?
0: 그러니까 구조를 요청하는 보트죠.
1: 아, 예. 예. 그걸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까?
0: 제가 임의로 줄였습니다.
1: 아, 예. 네.
0: 아니, 최근 알래스카 해상에서 한 소형 보트가 구조 요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저커버그의 요트가 4천억 원대 대형 요트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1: 예. 요트 하나에 4천억 원이라면 뭐 그 규모나 성능이 대단할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쳤을까요?
0: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요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커버그의 슈퍼 요트는 이제 런치패드라는 이름이 붙은 요트로 길이가 약 118m에 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 요트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아무튼. 사진도 준비해서 유튜브로는 보실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만 3억 달러, 4천억 원대에 이르는 초호화 메가 요트입니다.
1: 지금 뭐 여객선이지 저걸 요트라고 하기가 좀
0: 그렇죠. 예. 네, 이게 기름을 꽉 채우면요 우리 돈으로 3억 원 넘는 양의 기름이 들어간다고요.
1: 예, 예.
0: 이게 뭐 별개 다 있습니다. 뭐 비치 클럽, 수영장, 뭐 미용실, 마사지 룸, 그러다 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까지 있다고 하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박이다 보니.

0: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커버그 측에서요.
1: 그거하고 구조하지 않은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0: 그러게요. 아무튼 예, 예. 네, 근데 이제 해명을 들어보니까 당시 요트 승무원들이 해안 경비대와 이제 좀 다른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지 의도적으로 요 구조를 무시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이 배 주인도 없이 저 멀리 알래스카 연안에 도대체 이 요트가 왜 떠 있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초호화 럭셔리 요트는 주인이 타지 않았더라도 이제 항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승무원들이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아까 헬리패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이나 게스트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륙을 하면
1: 예.
0: 이제 그때 착륙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 요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왜 그 대형 비행기도 왜 저 코로나 때 하도 운항을 안 하니까 그때도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는 얘기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예. 배도 그런 모양이군요.
0: 네.
1: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근데 이게 요트가 저커버거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아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해상 안전을 위해서 통제실에서 이제 가동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예. 거기에 이제 이 배의 명칭인 런치패드와 그리고 데이터가 시스템상에 명확히 표출이 된다고 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선박이 좀 유독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커버그의 요트라고만 쳐도 인터넷상에 사진들이 쫙 뜰 만큼 알 사람들은 이미 저커버그의 선박 선박인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1: 예, 예.
0: 조난 보트를 구조했던 선박의 선장이 구조 과정에서 선내 마이크 방송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선박은 저커버그의 저 요트였는데 응답을 안 해서 우리가 구조를 하게 됐다.
1: 예.
0: 이제 선내 안내 방송을 했고 그 과정이 SNS에 올라가면서 보도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아무튼 해명은 했다고 하지만 저커버그에 대한 시선은 좀 냉담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 저커버그가 그 올인하고 있는 게 메타글라스잖아요. 그 안경.
0: 네.
1: 예,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0: 맞습니다. 뭐, 더 가디언에서 또 이, 보도를 냈는데요.
1: 예.
0: 메타의 변태 안경 콘텐츠 때문에 팔로워들을 잃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예.
0: 제목에 아예 퍼버트라고 해서 영국식으로 변태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 안경을 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상관없는, 안경과 상관없는 콘텐츠를 올렸는데, 변태 안경 쓴 인플루언서다라고 해서 팔로워들을 잃고 있다.
1: 예.
0: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어요. 이 메타가 지금 이 안경에 실은 기능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서 이름을 상기시켜주는 네임태그 기능이 이제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많은 반발이 일어났고 또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도 저희 음성을 뭔가 수집하는 기능을
1: 그렇다면서요.
0: 느낄 수 있잖아요.
1: 예.
0: 그것처럼 계속해서 음성과 영상을 포착하는 기능을 특허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타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1: 자기 걸 다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느낌을 주니까
0: 그렇죠.
1: 예.
0: 하지만 저커버그는 메타글라스를 메타의 미래로 보고 승부수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뉴욕타임스 7월 기사에도 메타는 스마트 안경이 당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포착하는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베팅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1: 예, 기술이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가도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고민해 볼 여지가 있죠. 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이른 새벽 누군가의 비질 소리가 동틀 무렵의 정적을 가를 때쯤 남자 히라야마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부 자리를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준 뒤에 도쿄 화장실이라는 글자가 적힌 작업복을 챙겨 입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현관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지갑과 필름 카메라, 열쇠와 시계, 동전까지 차례로 챙겨서 집을 나서죠. 그 동전으로는 자판기에서 캔 커피를 뽑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마셨던 똑같은 커피입니다.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건 후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는데요. 매일 같은 길을 달리지만 음악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남자 히라야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살아온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일 아침 흐르는 음악들이 그가 지나온 삶과 취향과 감정을 들려주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도는 도시에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쿄의 공중화장실 미화원 히라야마의 평범하고도 완벽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에이피에선 비우는 소리가 들린다. 영화의 한 장면을 완성한 음악들. 오늘 그 두 번째 곡입니다. 2024년작 퍼펙트 데이즈의 삽입곡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영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은 물론 아닙니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프론트맨이었던 루 리드가 1972년에 발표한 두 번째 솔로 앨범 트랜스포머의 수록곡이기도 하죠. 예, 이것이 자켓 표지입니다.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완벽한 하루를 노래하는데 50년의 시간을 건너서 한 남자의 삶에 도착한 이 곡은 조금 더 짙은 여운을 남기죠. 이 영화의 원제가 코모레디였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뜻하는 일본어인데 영화에서는 그 찰나에만 존재하는 소중한 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잔잔한 햇빛이 일렁일 때면 그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그 순간을 남기죠. 남들이 보기에는 단조롭고 고단한 삶일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책 한 권, 햇살을 누리는 그 순간이 모여서 그의 하루는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그의 카세트 테이프 속 음악 한 곡을 우리의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3분 45초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0: 예, 영화 퍼펙트 데이즈. MBC FM 오후 4시에는 완벽한 하루라는 이름으로 이상순 씨가 진행하고 계시죠. 바로 그 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퍼펙트 데이즈. 삽입곡으로도 쓰였던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를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7: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

0: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예, LP 코너 들으시고 유튜브로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선곡이 퍼펙트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유홍준 관장님과의 질문들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네요. 2153 문자 쓰시는 분께서 저도 자치센터에서 한국사를 배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박물관에 가보니까 대동여 지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지도를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렸을까 존경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선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 대동여 지도가 96.5%를 약간 줄였다는 아까 재밌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0715 쓰시는 분께서 사유의 방을 3번 이상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살펴보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올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공간들이 박물관 내에 쉬는 마음과 정리되는 마음이 들어서 좋다고 하셨고요. 8759 쓰시는 분께서 성덕대왕 신종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뉴스를 진행할 때 그때가 아마 대보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계차가 나가서 달을 이렇게 비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그냥 잠시 임의로 쉬고 한 30초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소원을 빚으라고 달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때 느낌이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종소리는 울리는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갔다가 타종 경험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하셨네요. 5201번 쓰신 분께서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종 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너무 크게 소리가 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작게 소리가 나는데

0: 적당한 소리로 칠 수 있는 것도 큰 경험에서 오는 거겠죠. 유관장님 설명 듣고 국중박을 꼭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요동친다고 유튜브에 정선미 씨께서 하셨습니다. 유관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오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 지역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투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주 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리는 승부처에서 만난 김민석, 정성래, 송영길 세 후보 간 설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0: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리고 수서동 수서 차량기지 일대가 누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남미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0명 이상이 숨지고 부상자도 570명을 넘겼습니다. 붕괴된 주택과 건물이 많아서 사망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이란 측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이란이 테러와 군사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고 미군의 통제 아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오늘 첫 소식은 정치권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종 집무실 건립 속도를 좀 내달라 이런 주문을 했네요.
2: 네, 오늘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했습니다.
1: 네.
2: 그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2: 그 어제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달라고 이렇게 국방부를 상대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속도를 역시 내 달라는 거죠. 오늘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차관,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급에서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2: 그 광주 기지 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는데 그 군 공항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한미 간 군 당국 협의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정책이 국민의 삶을 따라가야지 이 제도에 국민의 삶을 끼워 맞추면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2: 네, 그 최근 정부 정책이 발표를 하고 나서 또 번복을 하고
1: 네.
2: 또 다시 수정하는 그런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1: 네네.
2: 이 대통령은 그 잘못된 정책의 사례를 뭐 하나하나 짚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좀 따져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있고 나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 ISA 계좌라고 하죠. 이거 개편.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논란이 되자 또 이 대통령이 직접 질타하고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을 상대로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1: 네.
2: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국민의 우려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대책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 개정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 이런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2: 그 노동부 장관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 차원이 아니고 명확히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노동부 장관이 주문을 했고요. 최근 이슈로 보면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삼성전자 노조가 이건 그 단체 협약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공직자 자세와 관련된 당부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일까요?
2: 네, 이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그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만 무책임하거나 또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 최근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병폐가 드러났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도 있었죠.
1: 네.
2: 그런데 오늘 발언이 또 주목을 받은 건 청와대 내 인사 관련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일주일 전에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SBS 보도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김 관장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를 받아왔는데요.
1: 네.
2: 1층에 그 주차장 계단실 이게 있는데 이게 원룸으로 개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1: 아.
2: 그래서 이 원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또 월세 85만 원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 그 강남구청은 이게 무단 증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관장 입장이 나왔나요?
2: 네. 보도 이후에 김 관장은 그 매입은 2014년에 했는데 매입 당시에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이렇게 말했고
1: 네.
2: 매입 당시에는 그게 이제 미등록 건축물이다 이런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0: 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청와대는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하고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좀 알아보죠. 최대 승부처인 서울하고 호남 중에서 이제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예요?
0: 네. 호남 지역 권리당원이 33%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 합치면 70%가 되는 거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1: 네네.
0: 어제 광주에서 그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마침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적임자가 자신이다. 이렇게 세 후보가 모두 강조한 건 공통적이었고요. 그 차별점을 드러낸 걸로 보면 그 한번 쭉 들어보시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순입니다.
1: 네.
2: 대기업의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이 참 토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3: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2: 제 질문에
3: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4: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0: 이 발언을 들어봐도 어떤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날카롭게 보이네요.
1: 그렇죠.
0: 그 총리를 역임한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경제정책을 잘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탈당 경력을 언급하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파고들었고 또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1대 국정과제도 제대로 모르지 않냐면서 지난 1년간의 당청 갈등을 파고들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체제 개편에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6: 서울 강남구 세곡동,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자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선 농지가 나타납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부가 이미 해제돼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 6,500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7: 그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서 만족도가 높아요. 이런 주거 환경이 강남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장정은 공인중개사입니다.
6: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인근, 수서동 수서 차량기지 일대도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는 곳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개발을 검토했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환경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토지 보상과 주민 반발 등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서리풀 지구는 보상에 대한 이견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민간 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 공공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공급을 촉진하는 그 공공의 역할이 지금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랑 지금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5: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6: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용 가능한 토지를 총동원하는 정부의 공급안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규모 7.4의 강진이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30명이 넘게 숨졌는데 완파 수준으로 무너진 건물이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9: 현지 시간 11일 오전 7시 34분쯤 콜롬비아 서부 촉포주 산호세 델 팔마르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으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원 깊이를 107km로 분석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리사 랄다주와 바이에델 카우카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모두 132명이 숨졌고 57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주택 1,500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완전히 붕괴된 건물도 60채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잔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의 흔들림은 수도 보고타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10년간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앞서 6월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사망한 베네수엘라 지진 이후 두 달도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1: 콜롬비아 지진으로 현재까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에는 교민 약 800여 명이 있으나 대부분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거주 중으로 보고타는 진앙과 400km 떨어져 있어서 흔들림은 감지됐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0: 으로 인해 범죄 대응 능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인 체포나 처벌 이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계기관 당국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객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혈액이나 소변 등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수탁지원 사업을 하는 7개 업체가 12년간 담합을 해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7개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시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시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의원의료재단 등 7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계약 금액 기준으로 2,94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 증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기존 추정치인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핵심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주한미군 미사일이 반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또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아시아 각국에서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탄이 중동으로 차출됐으며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평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4도, 광주 33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덥겠지만 내일 오전 강원 영동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2: 경북권 소식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며 영주시와 봉화군 등 경북 북부 시군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벼와 콩, 고추, 인삼, 과수 등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봉화군은 사과 햇볕 대인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세 살수와 차광망 설치, 충분한 물 공급 등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시설 재배 농가의 차광, 환기시설과 과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이부형 전 경주 위덕대 부총장을 정무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부형 실장은 이철우 지사 첫 임기 당시 경제특보를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실장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과 신공항 사업 등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을철 안동을 찾는 외지 관광객은 숙박과 식비 등

0: 으로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문경 씨가 매주 열리는 주간 영상회의에 주요 시정 현안과 시민 알림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문경 씨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영상회의에서는 일손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책과 폭염과 가뭄에 대비한 농업 용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상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주 청리면 원장리에 들어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건축 면적 8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유기동물의 보호부터 치료, 입양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센터 준공을 계기로 기존 위탁운영 방식에서 직영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봉화군의회가 봉화읍 도촐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어제 의원 8명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약 2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 예정지가 내성천 수계와 인접해 침수수에 따른 하천, 지하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요구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반려하거나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양군의회가 고추재배 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선제적인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영양지역 전체 4,588농가 가운데 약 40%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과 저가 수입 고추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MBC 도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입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혹시 유행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는데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감자 많이 먹어라. 제철이니까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호감이 있다는 걸 대놓고 말하기 쑥스러울 때

엉뚱한 말을 먼저 던지는 거랍니다. 아, 우리 때는 그냥 괜히 말 걸고 싶으면 막 메롱 막 이런 거 했는데 요즘 관심 표현은 정중하고 좀 의젓해졌네요. 감자 많이 먹어라 기억해두면서 우리 손트라 가족들도 감자 많이 드세요.

강문경의 줄듯 말듯으로 8월 11일 화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우리 오프닝 듣고 1320님께서 저희 때는 관심 있으면 괜히 한 대 치고 도망가거나 옷 뒤에 바보라고 써서 붙이는 거였는데 맞아요. 뭐 이것도 낭만이겠죠. 1320님께서 전 감자 많이 드세요 하면 진짜 감자 많이 먹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표현 밈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감자 많이 먹어라 라는 밈, 아 이게 뭔가 호감 있는 사람한테 관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다 그 시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한테 보낸 문자가 이게 파장돼, 아 이게 그 대화가 여기저기 퍼지면서 관심 있거나 말 걸고 싶을 때 감자 많이 먹어라 라는 표현이 그렇게 됐대요. 아니 지금 문자를 보고 있는데 답장이 없어요. 답장은 없지만 민지야 나 오늘 혼술하다가 모르는 남자들한테 삥 뜯겼어. 너무너무 억울한데 일러 바칠 사람이 너가 생각나.

0: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근데 너무 사랑했다. 사랑 너 아니야. 아, 야 미안. 이른 아침에 감자 많이 먹어라. 이거 그 오토 수정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글 잘못 쓸 때 이게 자동으로 약간 밥 많이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잘못 눌려가지고 감자 많이 먹어라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참 누가 여러분한테 감자 많이 먹어 하면 호감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좀 알아두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손트라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때로는 되게 젊어지는 느낌이다. 왜냐? 내가 그 아들, 딸들, 혹은 이제, 손녀, 손자분들과 이렇게 약간 공감대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 오늘 하나, 저도 배워갑니다.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로 가득 채워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오늘 아모른 사람 둘이서 파티 열어볼게요. 성함 사연 써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검색하셔서 이게 라이브 빨간색 오른쪽 밑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영상이 있는데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팩, IS 동서, 백조싱크,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탄탄방수,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유성 물산 교역, 롯데건설, 주식회사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피드랩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세조 싱크볼 세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각 지금 2시 29분 딱 지나고 있는데요. 저의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 문자번호로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오늘 뭐 하고 계시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이번 주말, 이번 달, 여름 방학 이야기들, 뭐 다양하게 받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살포시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0916님께서 오늘 휴무라 오랜만에 오랜만에 카페 와서 커피 마시며 듣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도 바람 불어서 너무 좋아요. 올해 여름 그 뜨거웠던 날을 생각하며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막 40도 넘었던 그 열기 나중엔 낭만의 어떤 추억으로 남겠죠. 노래 듣고 오시죠.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눌게요. 4996님께서 30도가 이렇게 시원한 날씨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38도, 40도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30도가 비교적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고 야, 이게 사람 사는 날씨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막 한참 누리다가 갑자기 30도가 된다. 야, 너무 덥다. 이럴 텐데. 그러니까요. 요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1306님께서 저는 쉬는 날인데요. 사위 생일입니다. 사위 좋아하는 모카 케이크 사러 갑니다. 잘 듣고 있어요. 처음 보내보니 쑥스럽네요. 뭐가 쑥스러워요. 이렇게 그냥 보내시면 되지. 근데 참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인 게 우리 1306님이 사위가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 케이크를 딱 사가는 거예요. 모카 케이크.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모카 케이크를 몇 번 사갑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이상 사 먹기 힘든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모카 케이크까지 찾아낸다? 네, 케이크랑 같이 드시라고 제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 모카 케이크 되게 예뻐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우리 1254님께서는 어제 쉬는 날이라 친구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친구가 힘든 것 같아 제가 고깃값을 결제했답니다. 보람은 있지요. 궁금하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을지. 근데 그걸 또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2458님께서 부여에 있는 하우스예요. 칠동에 스피커 틀어놓고 태국 친구들과 함께 들어요. 언제나 멋진 목소리에 친구들이 감탄한답니다. 예 하면서 우리 칠동에 있는 태국 분들도 모두 소리 질러 사와디캅 캅쿵캅.

0: 카가 아니죠. 이게 저는 캅입니다. 캅. 사와디 캅. 이게 남자는 캅이라고 하고 여자가 사와디 카. 예. 우리 9825님께서는 이제 막 트로트 라디오에 입문한 새내기 손트라 가족입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마음 붙일 곳도 마땅치 않고 하루하루가 무덤덤했는데 우연히 방송을 듣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삶의 작은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렇게 편안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요즘 제 일상의 소소한 힐링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라디오의 매력이에요.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 숨쉰다 그거를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면 월요일답게 화요일이면 화요일답게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옆에서 늘 지켜드릴 테니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 744 하나님께서 삼부자가 인천 용현동에서 계단 작업하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아빠와 배우려는 두 아들이 기특하고 짠하네요. 참고로 우리 신랑 이름 박용현이에요. 힘내라 응원 주세요. 우리 신랑 우리 박용현님 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어렸을 때 뭐 늘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기술 배워라. 예. 근데 그걸 또 아버지한테 배운다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6892님께서 저 내일 계약하는데 큰일 났어요. 생활 패턴이 망가져가지고 맨날 새벽에 자서 늦게 일어나고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벌써 내일 계약이에요? 아니 언제 우리 방학이라고 막 이렇게 파티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 있으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어요 라면서 얘기 나눴었는데 벌써 계약이라니.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더 빨리 지나가셨겠죠. 벌써 계약이라니. 0074님께서 저는 매일 덤프트럭을 운행합니다. 이 시간이면 졸린데 태진님이 들려주시는 노래에 잠이 싹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새로운 새싹들 만나는 거 너무 반갑고 뭐 기존에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커피 보내드립니다. 우리 2부에서도 함께해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오늘은 박현빈의 해벌레였습니다. 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꼭 깨물어 줄 거야. 이거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했습니다. 우리 박유나님께서 연애 시절이 떠오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이네요. 언제였더라? 라면서. 그러니까요. 막 전화하고 싶기도 하고 문자 안 오면 계속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아유, 근데 혹시나 들어갔다가 문자 보냈을 때 바로 읽히면 좀 놀라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기도 못하고. 요새는 상대방이 문자 쓰고 있을 때 이게 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뜨면 이러면서 뒤로 나가요. 그럴 수 있어요. 정은주님께서 내가 부끄럽다 했는데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럼에도 합니다. 우리 손트라를 위해서 합니다. 네, 우리 손트라 가족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볼까요? 3212님께서 익산에서 서울로 피서 갑니다. 내일은 청계천에 발 담그고 광화문 광장 한 바퀴 돌고 광장시장 가서 먹방 투어 할 예정이에요. 청계천에 발을 담가도 되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원하겠다. 그리고 또 막 거의 근처에서 샌드위치나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딱 마치 우리 에펠탑 앞에 그 피크닉 그 공원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계천도 만약에 거기서 뭐 피서마냥 있는다면 충분히 에펠탑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2928님께서 에어컨 고장으로 서비스 신청하고 나니 어제는 빨래 건조대가 와르르 부러져서 교체가 불가피하네요. 휴가 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해결해야죠. 건조대 걸어놓는 그거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교체보다 이제 요새 온라인에서 뭐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때가 됐다. 그냥 그뭐할일다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보내주세요. 우리 9661님께서 날이 더워서 팥빙수처럼 달고 시원한 게 땡기네요. 팥빙수 노래 듣고 싶어요 했는데 와, 이 노래는 제가 저의 첫 약간 단독 콘서트가 떠올라요. 왜냐면 이 노래를 막 춤추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팥빙수 조금 지나면 금방 이제 차갑다고 못 먹게 될것 같은데 이 노래 한번 오늘 라이브로 도전을 해볼까요? 예. 지금 분주하게 한번 준비 중인데 리허설도 없이 이렇게 즉석 라이브로 한번 야, 근데 이거는 약간 흥으로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기분 좋게 시원하게 들어주실 거죠? 한번 달려볼게요. 음악 주세요. 준비됐나요? 이야.

0: 안 좋아 열나 좋아 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은 왔다 야
1: 어떻게 된 거예요?
2: 여기서 끊어버렸어.
1: 고맙겠어요.
2: 이야. 아 이렇게 아 진짜 아니 누군가가 이거 그 1절만을 1절만 연주합니다를 해놨는데 우리 앵콜 가시죠. 이거 회식이니까 바로 가시죠. 주세요. 예, 한번 주세요. 뭐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거죠. 어떻게 부르지 알겠어 이제. 자 갑니다. 자 이게 생방의 묘미죠 여러분. 예, 즐거운 여름 되시고요. 팥빙수 저 손태진이 부릅니다.

녹지 마.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녹지 마세요. 아, 저 손대지 라이브 팥빙수였습니다. 아, 이게 뒤에가 이렇게 계속 달리는 거였구나. 이건 노래로 듣는 게 맞네요. 아, 아니면 노래방에서 부르던지. 갑자기 너무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열창을 해가지고. 네,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아, 좀 시원하셨나요? 한이루님께서 이런 손태진 처음이야. 저도 처음이에요. 이선홍님께서 살짝 뒤집어지는 목소리에 녹는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문길섭님께서 라이브 바로 이만 아닙니까? 라면서. 정수경님께서 우리가 괜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전 광고라도 갈게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이제 2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우리 5277님께서 엄마 모시고 병원 왔어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무지 지루했는데 생방송 묘미로 팥빙수 노래 들으니 충전된 느낌 짱이네요. 네, 이 노래는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느꼈지만 앉아서 하면 안 되고, 저도 부르다가 이 노래 어떻게 됐었지 뒷부분이 하면서 갑자기 찰떡 떼리 이러면서 예, 저는 그냥 팥빙수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1868님께서 태진님 팥빙수에 막걸리 탄 느낌 너무 좋아요. 연휴 말고 막걸리를 탔다. 그것도 되게 좋네요. 역시 이렇게 언어술사들이 많아요. 저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7088님께서 태진님 팥빙수 생방 듣다 보니 아들, 딸, 초등학생 여름방학이면 작은 기계로 집에서 재료 하나하나 넣으며 만들 때 아들, 딸이 손뼉 치며 불렀던 추억이 떠올라 추억여행 떠나봤네요. 그렇죠. 내 팥빙수에는 뭐가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시원하게 상상해보세요.

0: 들어보면서 우리 잠시 후 뉴스 듣고 3시 5분에 스페셜 게스트 김양 씨와 하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오늘 난이도 쉬우니까 신청 많이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세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으로 올해 2분기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무역 집중도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7.3% 늘어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본재 수출이 1,898억 달러로 IT 부품과 IT 제품을 중심으로 87.1%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열흘간 반복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하면서 계엄을 비판하는 기사는 선별적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직원 4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지자체가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인시는 어제 처인구 포고급에 있는 에버랜드 구내식당에서 직원 45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처인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해당 식당의 보존식과 직원들의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불법 중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정 관장은 도면상 계단실로 표기된 1층 일부 공간을 원룸으로 월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호 춘추관장은 매입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혈액이나 소변 등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12년 넘게 담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검체 검사 수탁, 수탁 지원 사업자 7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시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시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곳입니다. 날씨입니다.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평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 남해안, 제주해안에 강한 너울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종래입니다. 75,270. 이 숫자는 영화 귀향을 만들어주신 시민의 숫자입니다. 엔딩 자막에 오른 이 아름다운 이름들은 말해줍니다. 기억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보탤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요. 시민이 만든 영화는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민의 힘으로 상영관을 열고자 합니다. 한번 상영될 때마다 한 소녀의 넋이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귀향 재개봉에 힘을 모아주시지 않겠습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자, 어서 모이세요, 모이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우리 날도 덥고 몸도 축 처지고 만사 귀찮고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텐션과 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측 불허 스릴 뮤직 퀴즈쇼.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곧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아주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나 노래 좀 부른다. 트로트 가사 잘 알고 있다. 아니, 다 모르겠고 선물 받고 싶다. 방송 타고 싶다 하는 분들 신청해주세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거든요. 벌써부터 채팅창에 오늘 또 팝송 불러주시나 막 이러면서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6: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5: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싱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오, 예. 이분이 진한 감성으로 노래 부르면 우지 마라 해도 눈물이 나고요. 신나고 구성지게 노래 부르면 누구든 흥부자가 되고 맙니다. 노래 참 잘하는 누나, 트로트계 디바 김양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흥부자 김양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5: 아유,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6: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후로.
5: 그러니까요.
6: 처음이에요. 지금 8개월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5: 그러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6: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5: 이게 무슨 일이에요?
6: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5: 아니, 네네. 근데, 지난번에는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네네. 요즘 괜찮으시죠?
6: 아우, 많이 나아졌죠. 네. 지금까지 안 좋으면 그건 의료 사고라고 보고요. 예. 아, 많이 좋습니다, 예.
5: 그러니까요. 네. 벌써부터 반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아, 우리 7553님께서 김양님 현역가왕에서 부르셨던 바람의 연가 매일 들었어요. 여자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6: 하루하루 기다리다 내 가슴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아니, 오늘 노래 많이 부르게 될 것 같은데. 0933님께서는 김양님 어머. 잠깐만이라도 팝송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김양님 팝송은 예술인데.
6: Some folks like to get away, take a holiday from the neighborhood.
5: Oh my god!
6: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아유, 아니, 늘 약간 레전드 무대들을 이렇게 아유, 남겨주고 가셨는데.
6: 아닙니다, 네.
5: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왔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제목이 네. 밥 터진다.
6: 맞습니다.
5: 저희 손틀에서 이미 몇 번 들려드린 곡이 있는데.
6: 네네네.
5: 어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6: 밥 터진다, 대박 터진다예요, 네. 원래는. 네. 그런데 너무 제목이 길면 사람들이 또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에. 그래서 좀 잘랐어요. 그리고 내용은 요즘 사실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이고 인생이고 지금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다.

0: 누구에게도 박 터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네. 대박 터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1: 야, 네. 아니 근데 더욱 이게 대박 터진다 조차가 길어가지고 그것까지 줄이셨다고요?
0: 아, 네. 박 터진다고.
1: 아, 별걸 다 줄이시네요?
0: 그래가지고 남들이 지금 머리 터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다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1: 나중에는
0: 네.
1: 점점 줄였어요. 이제 터진다. 진다. 이제 다.
0: 뭐라도 터진다.
1: 그냥 터진다.
0: 네네. 터진다.
1: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녹음을 엄청 빨리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럼 얼마나 빨리 끝났나요?
0: 세 번, 네 번 부르고 끝난 거 같아요.
1: 세 번, 아니, 이게 네네. 녹음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곡을 녹음할 때 한번 쭉 이렇게 보컬 이제 밸런스 잡으려고 그렇죠. 한번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리허설 겸 한번 더 부르고요.
0: 그렇죠.
1: 그러고 이제 녹음을 시작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좀 못 푼다고 하고 또 부르고.
0: 그렇죠.
1: 그러고 나왔네요.
0: 못 푼다고 하고 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1: 와. 네. 아니 그만큼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또 그 한 번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있어요.
1: 예, 네, 약간 잘라서 부르면
0: 맛이 안 감정이, 살잖아요.
1: 이게 끊겨버려요.
0: 맞아요.
1: 그 중에.
0: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웃어야지라는 네. 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원테이크로 끝났고. 네. 그 노래는 튠도 안 하고 그냥 앨범에 실은 노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노래가 너무 이제 음성이 따뜻하게 들린다고 네. 작곡가 오빠께서 네. 튠도 하고 싶지 않다고 튠을 했는데 튠을 하니까 따뜻한 음성이 다 사라졌다고 네. 튠도 안 하고 그냥 원테이크로 끝난 녹음도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런 게
0: 가끔 있잖아요.
1: 듣기 좋아요. 듣기 좋고 뭔가 라이브의 묘미가 원래 그 감정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따라서 다른데
0: 그렇죠.
1: 그럴 때 다시 한번 부르라 그러죠? 그럼 또 다른 감정으로 또 부르게 돼요.
0: 맞아요. 그 감정이 안 나오거든요.
1: 안 나와요. 이게.
0: 맞아요.
1: 어떤 곡인지 참 궁금한데 우리 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도 있다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
0: 재밌습니다.
1: 예, 이 박 터진다 라이브는 잠시 후에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코너 혹시 네네. 아세요?
0: 야, 그럼요. 예. 제 또 절친인 박구윤이가 하는 거를 좀 봤었고 네. 예, 호들갑 떠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신나게 외쳐볼까요?
0: 네.
1: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그렇습니다. 청취자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할 거고요.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동시에 이어 불러야지 성공입니다.
0: 네. 연습 퀴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0: 같이 이어서 불러주셔야지 성공이다.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1: 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0: 고프다.
1: 어머. 배 고프면 안 되지.
0: 고파버리면 안 돼요.
1: 고프긴 고플 거예요. 꺼졌으니까.
0: 그러니까 꺼졌으니까. 네. 근데 이 의미가 같다고 그렇지. 해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1: 그렇지.
0: 가사 하나 하나 한 뭐 그냥 그 글자 하나만 틀려도
1: 네네네.
0: 저희는 바로 전화가 끊겨버려요.
1: 아우 야박하다.
0: 네, 야박하지만 그게 네.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0: 자, 이렇게 뜻은 통해도 가사가 틀리면 땡! 틀린 순간 오토 굿바이. 하지만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네. 왜냐? 선물 정말 푸짐합니다. 문제는 총 3개인데 네. 참가만 해도 이미 치킨 두 마리 상품권이 나가요.
1: 와우!
0: 네. 그리고요?
1: 네, 한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까지 받고요.
0: 네, 두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까지 얹고
1: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에 김치에 진공 쌀통까지 다 받고!
0: 그렇습니다! 팍팍 퍼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해주세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게요.
1: 네,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니까 참가상 치킨 두 마리 받아서 좀 든든하게 영양 보충하면
1: 너무
0: 되겠습니다.
1: 좋죠.
0: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신청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908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강원도로 휴가 가는 길 내일은 강릉에서 놀고 모레는 속초에서 놀아요.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로 신청합니다. 추가열의 소풍같은 인생.
0: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뭔가 여행 떠날 때 듣기 좋은 곡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네. 오늘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0: 아, 그러니까
1: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0: 맞습니다. 아직 여름 뭐 휴가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 바로 첫 번째 대결 가볼까 합니다. 네. 외쳐볼게요. 자,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3: 네, 수원에 사는 주금숙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3: 아유, 너무 좋아요.
0: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1: 네, 초등학교에서 미화일 하고 있어요. 방학 중이라 가능합니다. 전화주세요.
0: 이야, 지금 방학이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3: 네, 좋습니다.
0: 아니, 근데 언제 계약인가요?
3: 네, 19일이 계약입니다.
1: 아, 며칠 안 남았어요.
0: 이제 거의 한 일주일 남았는데. 아,
3: 예.
0: 아, 우선 미화일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3: 제가 이 학교에서만 15년 했습니다.
0: 15년?
1: 우와, 그럼 네. 한 학교에서만 15년 하신 거죠?
3: 네.
1: 와, 학교의 역사신데요?
0: 그러니까요. 아니, 막, 그, 초등학생 중에서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막 그런 친구들까지 다 보셨겠어요?
1: 그러게요.
0: 아,
3: 그럼요.
0: 오. 네. 아니, 그, 쪼꼬미 1학년, 뭐, 부터 6학년, 그래서 졸업까지 하는데, 뭐 좀 기억에 남은 뭐 학생이 있을까요?
3: 많은데요.
0: 네.
3: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 2학년에 재학 중인, 예, 남자 학생이.
0: 네.
3: 예, 그, 비타민 음료수를 집에서 가져왔대요.
1: 오, 예뻐라.
3: 선생님, 피곤하신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0: 아유, 아니, 네 집 아들인지, 아니, 딸인가? 아 근데.
3: 아들이야.
0: 어, 너무, 아니, 집에서 챙겨온 네. 비타민. 뭐, 네. 그게 설령 본인 거라고 한들, 뭔가 네. 약간 좀, 너무, 약간,

0: 따뜻한 마음에 그냥 주고 싶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네. 듣는 순간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2: 애기들이 다 너무 예쁘고.
1: 네.
2: 뭐, 안녕하세요. 인사를 많이 받고 이래서.
1: 네.
2: 제가 그 기를, 지금 좋은 기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네. 늘 행복합니다.
1: 야. 그러면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 늘 애기들을 보니까 좋고요.
0: 네.
2: 또 이제 그 다른 학교에 가셨다가
0: 네.
2: 또 이제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2: 그럼 어우 여사님 여태 계세요. 어우 너무 좋아요. 이러고 어우 여기처럼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없어요. 이러실 때
0: 아니 근데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하고도 진짜? 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
2: 예 진짜? 맞아요. 너무 예, 다들 잘해주시고
0: 네.
2: 예, 그래서 또 뭐 커피도 주시고 뭐 사탕도 주시고 이러면 제가 또
0: 네.
2: 또 뭐 신발장도 닦아드리고 또 이렇게
1: 아이고
0: 너무 너무 이 세상이 따뜻하다라는 걸 다시금 또 알려주는 이야기 같았고요.
1: 맞아요.
0: 뭐 혹시 근데 트로트는 뭐 좋아하시나요? 노래 좋아하세요?
2: 트로트는 뭐 거의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 와
0: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
1: 아 브라보.
0: 그러면 그럼 뭐 이제 뭐 왕년에 좀 뭐 부르셨던 뭐 애창곡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2: 아, 전 그 진행자였던 저기 뭐나 그 박구윤님의
0: 네네.
2: 예, 그 인생 연어증 제가 한 소절.
0: 어, 너무 좋아요.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2: 인생 연어증을 뺏기기 전에.
0: 와,
1: 너무 잘하시는데.
0: 아니, 제가 봤을 때, 아니 미화일 하고 퇴근하면서 노래 교실 갔다 오시죠?
2: 네.
0: 아, 진짜요? 아, 진짜?
2: 아니에요.
0: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1: 아,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요?
0: 고맙습니다. 되게, 그리고 막,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꺾으려는 것도 아니고, 뺏기기 전에, 이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야 오늘 기대됩니다.
1: 기대됩니다.
0: 아, 우리 주금숙님, 예, 수원에서 지금 첫 번째 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1: 네네.
0: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1: 나오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3: 안녕하세요. 세종의 박부자헤매입니다.
0: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세종의.
3: 반갑습니다. 김양님, 손태진님.
1: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니, 우리 부자님. 부자님, 네네. 저는 흥부자인데요. 우리 세종 언니시는 박부자님이시네요.
0: 그러네.
3: 네, 저는 아주, 그냥, 아주 마음이, 부자입니다.
1: 아이고 박 부자 부자 부자 박 부자가 왔어요. 아유 좋습니다.
0: 아니 근데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3: 아 저도 오늘 인연이 있나 봐요. 세종 정부청사에서 15년 동안 네. 미화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15년이요?
1: 어머.
3: 네네.
0: 정확히
3: 세종의 전설입니다. 제가.
0: 와 우리 수원의 전설과 세종의 전설이 만났습니다.
1: 만났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0: 이게 무슨 우연인지.
1: 아니 그러면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3: 아 저 이제 저희가 4시 퇴근이라서 네.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문자를 했는데 이렇게 통화가 되네요.
1: 오, 아, 웬일이야.
0: 너무 다행이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어디서 전화를 받고 계실까요?
3: 아 저 사실 화장실입니다.
0: 아, 화장실이면 혹시 그 장애인 화장실 약간 좀 그...
3: 아니 아닙니다 그냥 화장실
0: 아
3: 네네
0: 액 자동 에코는 있겠네요.
1: 어 좋은데요.
0: 어 좋아요.
3: 아,
0: 좋아요.
3: 그럴까요?
1: 어, 위치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0: 어 그러니까 우리 네. 수원의 전설의 한 소절 들었거든요. 우리 세종의 전설도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한 소절
3: 아,
0: 불러.
3: 아 저도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는데 네. 저는 자칭 행복한 여자라고
0: 네.
3: 전미지 선생님의 행복한 여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0: 와. 아니 근데 이게 네. 뭔가 행복한 여자다 행복한 여자다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노래는 그렇지만 지금 좀 안 행복한 상태시라고.
1: 네, 아드님이랑
2: 네. 제가 조금 저희 아들이 25세 의대생 때 장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뜻하지 않게 별거 아닌 것

0: 받고 티격태격 했어요, 한 달 전에.
1: 아.
0: 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1: 네. 네.
0: 엄마는 사실 마음이 다프다는데 아들이 연락이 없어요.
2: 아유, 아이, 그래도. 저,
0: 아들이 바빠서 못하는 건지, 아직 화가 안 풀린 건지 모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2: 네.
0: 그냥 생각 조금 차이인데 아들이 힘들다 보니까 엄마한테 응석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들, 엄마가 미안해. 별거 아닌데
1: 네.
0: 이해해주고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엄마 소식 기다릴게.
2: 아, 알겠습니다. 아이, 잘 전달되길 바라고요.
1: 네.
2: 아, 우리가 노래 퀴즈 전에 두 분의 케미를 좀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이 있거든요.
1: 네네.
2: 저희가
1: 네네.
2: 이것만 하고 노래 대결은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2: 합이 30년 두 전설 함께 달려볼게요.
1: 네.
2: 자,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1: 네.
2: 초침 큐. 달걀 후라이 취향은 반숙, 완숙. 하나, 둘, 셋.
3: 완숙.
2: 자.
1: 나는 나의 태몽을 알고 있다, 모른다.
2: 하나, 둘, 셋. 아, 나는 평냉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하나, 둘, 셋.
3: 좋아한다.
2: 아, 마지막에 맞췄어요.
1: 맞추셨어요.
2: 네, 마지막에 맞춰졌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는데,
1: 네.
2: 우리 4부에서 해도 괜찮죠? 좀 긴장 풀리셨죠?
0: 네네.
3: 네.
2: 네네. 화장실에서 조금만 더 계시고요. 뭐 손이라도 씻던지 한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수원과 네. 세종의 만남입니다. 와, 미화 15년 차.
1: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될지 잠시 후에 대결 갈게요.
4: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5: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하나도 먹고 말이야.
4: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미리야 손틀어댔지 못 있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들어야지.
0: 그럼 손틀어도 최고지.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트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무런 사람들이서 파티. 오늘 멋진 누나 김양씨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전화 연결된 두 분. 아, 수원 세종 미화일 15년 차. 어떻게 딱 맞는 두 인연이 만났어요.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화의 전설 두 분이 만났습니다.
2: 그렇습니다. 듣고 계시죠?
4: 네.
2: 자, 준비되셨을까요?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으로 한번 호흡을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4: 파이팅!
2: 자, 갑니다!
0: 어머나, 어머나!
4: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랍니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오, 오. 자, 두 번째. 이야, 이야, 이야.
4: 내 나이가 어때서.
2: 오케이!
4: 사랑해.
2: 좋습니다.
3: 네, 마지막.
0: 밤 깊은 마, 포정점.
4: 할 거 너무 너무

0: 아니 마지막 밤 열차라고 하셨어요. 아우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1: 밤 전차인데.
0: 어떻게 아쉬워. 아쉬워.
2: 아직도 연결이 돼 있는 것도 너무 웃겨요. 아우 아이 우리 수원과 세종과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0: 그래도 두 곡 성공하셨잖아요.
2: 아니, 두 곡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드릴까요?
0: 치킨 두 마리에 타월 세트에 매운 쉐비 김치까지 안고 가세요.
2: 와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리고 밤기 갈 곳 없는 밤 열차 차인데.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지고
0: 아쉬워라. 아쉬워라, 아쉬워라.
2: 너무너무 아쉬운데. 네네네. 아유, 이렇습니다. 좀 냉혹해요.
0: 아, 정말 야박하네요.
2: 아, 야박하지만.
0: 전차나 열차나.
2: 아, 전차나 열차나 같은 뭐, 그렇지, 이야기인데, 그렇지. 같은 맥락인데. 아, 좀, 우리 아쉬움을 안고, 네. 이쯤에서 퀴즈 하나 갑니다.
0: 네.
2: 이름하여, 노래 속에 외침! 자, 김양 씨가 오늘 또 라이브로 1절을 부르는 동안, 아, 1절만 부르는 게 아니죠. 라이브를 부르는 동안, 제가 그 1절 안에 중간중간 한 글자씩 외칠 겁니다. 네. 그 글자를 차례대로 조합해서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께서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김양 씨는 노래를 하면서 웃음을 잘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제가 노래 속에 외침 오늘 준비된 라이브, 우리가 방금 소개했었죠. 김양의 신곡 박 터진다 갑니다.
0: 여러분 지금 조금 졸릴 시간이잖아요. 잠도 깨시고요. 여러분들 나와!

0: 김양의 박 터진다. 정말 여러분 대박 터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라이브로 들었는데요. 오, 왜 한 번에 원샷 원킬 느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노래 속의 외침 혹시 다들 숨겨진 단어 들으셨을까요? 쉽진 않았죠?
1: 저 못 들었어요. 노래하느라고.
0: 아, 못 들으셨어요?
1: 어,
0: 네. 다행입니다.
1: 뭐라고 하는지 자꾸 끼어서 들어오는데 가사가 막 헷갈리는구나.
0: 아, 어, 하지만 그랬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 다 들으신 것 같은데 바로 뭔가요?
1: 정답은 바로 쭈꾸미!

0: 고맙습니다. 어, 쭈꾸미 맛있겠다.
1: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늘 저녁은 쭈꾸미다.
0: 오, 좋네요. 커피 쿠폰 받으실 정답자 다섯 분이요.
1: 네, 6892님, 또 6640, 또 홍기정님, 8745님, 0123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에 아, 올 성공을 좀 기원해봐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선물 드리고 싶은데.
0: 그러니까요. 아, 방금 정말. 너무 아쉽게 마지막에 이렇게 싹 아, 피해가셨는데 과연 우리 두 번째 커플은 올 성공이 가능할지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아모른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2: 경북 고령군에 사는 김복숙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네.
0: 아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2: 입추 지나서 좀 시원할까 싶어서 마당에 네. 풀 뽑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요.
1: 아, 아니 마당에 풀 말고 다른 거 뭐 키우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2: 열 손가락도 부족할 겁니다. 우와. 저희들 네. 자급자족 다 하거든요.
1: 오.
2: 네.
1: 어떤 것들 키우고 계신가요?
2: 가지도 있고 고추도 세 가지나 있고 깻잎이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고요. 오. 오이도 있고요. 호박도 와. 있고 지금 이제 수박은 한 몇 개 달려있네. 수박도 있고.
0: 와. 네.
2: 저희들 자급자족합니다. 이게 뭐 팔고 이렇진 않고.
0: 아, 그러면
1: 없으시겠다.
0: 그러면 진짜 뭐 마트 가서 재료를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다 키우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제 막 워낙 정도 많으실 것 같아서 약간 주변에 많이 나눌 것 같은데.
2: 아, 먹고 남는 건 나누죠. 오늘도 오이도 좀 따주고 오이 고추도 따서 주고. 네.
1: 앞에
2: 아침마다 마트를 갑니다. 아, 바구니를 들고.
0: 어, 아니 근데 고추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세 가지예요?
2: 고춧가루 만드는 일반 고추.
1: 아.
2: 그 다음에 아삭이 오이 고추, 이거 된장에 찍어 먹는다고 네. 키우고.
1: 네네.
2: 또 이제 뭐 찌개 이럴 때 얼크레하게 먹는다고 청양고추.
1: 얼크레이. 귀여워.
0: 얼크레이.
1: 얼크레이.
0: 아,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 큰 일이 있으시다고요?
2: 예.
0: 어떤 일이죠?
2: 우리 저기 작은 아들이 내년에 이제 결혼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예비 며느리 만나 보셨습니까 여자친구?
2: 예.
1: 어떠셨어요?
0: 어땠어요?
2: 요즘 아이 같지 않게 어른들 뭐 진짜 이 저희 기분이나 얼굴이나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물병을 이렇게 찾고 있으면은 물을 부어주고 하여튼 너무 자상합니다. 세심하고, 예.
0: 아, 근데 이게 이미 지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1: 이미 며느리시네요.
2: 예, 며느리예요. 지금 며느리라고 봐야 돼. 저들 요즘 결혼이 네. 뭐 예식장 잡는 기간이 길더라고요.
1: 맞죠.
2: 그래서 저들끼리 준비한다고 하고
0: 네.
2: 또 뭐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가끔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고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이러는 형편이니까.
1: 네. 그렇죠.
2: 예, 뭐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0: 아이고. 아, 그러면 좀 제가 짓궂게 네. 이게 시간 관계상 방송 통해서 딱 한 네. 분한테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전할까요?
2: 아, 우리 저 소미한테 전할게요. 예비 며느리.
0: 아, 며느리한테.
2: 예.
0: 예,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소미야, 우리 말 안 듣는 작은 아들 케어해줘서 고마워.
1: 아유.
2: 항상 지금처럼 때로는 힘들어도 웃으면 다 해결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나도. 사랑해.
1: 아, 너무 좋다.
0: 그러니까. 참 좋은 시어머니
1: 그러니까요.
0: 되실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자, 잠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함께할 파트너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3: 지금 나가면 돼?
0: 네, 그렇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의 김성호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유,
1: 반갑습니다.
0: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3: 네.
0: 아니, 문자를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강화도 여행, 가족여행 가는 중입니다. 운전 중인 남편이 시킵니다. 하시는데.
0: 아니, 시킵니다 했는데 남편분이 지금 연결이 됐어요.
1: 아, 그러니까요.
3: 아, 그냥 라디오 듣고 가는데 나와가지고 한번 협을 했거든요.
0: 네네.
1: 아.
3: 그냥. 되네요.
0: 되네요. 그러면 지금 잠시 차를 세우고 기다리시.

0: 네.
1: 안녕하세요.
0: 아니,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1: 아니, 애들 다 쫓아내고, 엄마랑 저랑 둘이 쌓여있거든요.
2: 아, 쫓아내고.
0: 아, 조카들, 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 둘만 네. 있는 거예요? 자네?
1: 네, 네. 전화가 딱 도착하자마자 와가지고요. 네. 아유, 진짜 기가 막히게 전화하셨더라고요.
0: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아, 근데 네네. 남편 분한테 신청하라고 했는데 바로 신청을 하네요?
1: 아, 해보라고 막 계속 하는 거여서 자기가 할 거야.
0: 아, 아 진짜.
1: 그래서 원래 저희 애들 아빠 이러지 않거든요.
2: 네. 네네네.
1: 근데 신청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되니까 네. 신기한가 봐요. 뭐 원래 흥이 많은 사람인데 네네. 평소에는 말이 많이 없거든요.
2: 아 이야.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네네. 지금 아이들 다 쫓아냈다고 하셨잖아요. 차에서.
1: 네. 네네.
2: 자녀가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1: 아, 저 다섯 명이요. 다섯 명.
0: 어? 다섯 명이요?
2: 다섯 명이요? 네.
1: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0: 우와.
1: 네. 그래서 키우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0: 이야, 정말 대단하시고.
2: 우와, 대단하다.
0: 네. 아니, 네. 솔직히 그러면 지금 차가 아니고 약간 봉고차 아닌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카니발. 처음에 수정차로 시작했는데 주인은 카니발로 바꿨습니다.
2: 그러니까. 바꿔야지. 이미 일곱 명인데.
0: 그러면 딸,
1: 네,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1: 네.
0: 딸이 몇째예요? 이제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1: 딸 하나는 딸이 넷째 고3입니다, 지금.
0: 오. 딸이 고3?
2: 고3이요?
1: 네, 근데 그래서 여행은 못 따라왔어요. 목소리 잡다고 너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고.
2: 아, 아쉽겠다.
0: 그럼 첫째가 몇 살이에요?
1: 첫째 26살이요.
2: 우와.
0: 와, 그러면 거의 연년으로
1: 네,
0: 나셨네요.
1: 26, 25, 22, 고3 19, 그다음에 초등 5학년 남자에 있어요. 12.
0: 아, 또 막내가 있어요.
2: 막내 12살.
1: 저희 네, 막내예요, 두 살.
2: 저희 친언니가 애가 여섯 명인데 굉장히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2: 26, 23, 22,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마지막 13살이거든요.
0: 아,
2: 진짜 네. 비슷하네요. 네네네.
1: 마지막 첫째하고 14살 차이 나더라고요.
2: 저희도 그래요.
0: 오,
2: 언니네도.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남편분 신청해! 하면 해야 되겠네요.
2: 해야지, 말씀 들으셔야겠다.
1: 아,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했으니까 한 거죠.
2: 아이고.
0: 아니, 그래도 우리 남편분 응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그냥 우리 서부한 경기도 오산에서 뿌선오뎅으로 유명한데 잘할 거예요, 우리 애들 아빠.
0: 알겠습니다.
1: 우리 서부한 화이팅! 사랑해!
0: 우리 남편분 바뀌어주세요.
3: 여보세요?
0: 네, 어휴, 지금은 텐션이 확실히 다르시네요.
2: 다르십니다.
3: 네.
0: 와, 애 다섯의 아버지. 아, 오늘 네네. 이미 그래도 치킨 두 마리는 받았지만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서
2: 부족하지.
0: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래도 우리 아내분께서 한마디 해주셨는데.
2: 아우, 예. 우리 아내분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으셨으니까 한 말씀 또 그럴까요? 하셔야죠.
3: 미투.
2: 어 심플. 아니, so simple.
0: 아니, 근데 이 부부 재밌다.
2: 너무 귀여우시다.
0: 아내분은 미투 했는데 깔깔깔 웃는 게
2: 귀여워.
0: 와, 나 너무 웃겨.
2: 너무 귀여우신데요,
0: 자,
2: 이
0: 자, 하지만 네. 오늘은 의지해야 될 게 아내분이 아니고
2: 알죠.
0: 옆에 또 우리 경북 고령에서 오신 김복숙님 계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4: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국자십니다.
2: 맞아, 맞아.
0: 애국자 맞습니다. 애국자 맞고요.
2: 맞아요.
4: 네, 우리
2: 두 분. 네, 두 분의 케미를 좀 맞춰볼 밸런스 게임 한번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침 네. 큐!
0: 나는 메일 주소가 두 개 이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4: 없다.
2: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 이름을 기억한다, 못한다.
0: 하나, 둘, 셋.
4: 못한다.
5: 기억한다.
0: 둘 중 더 좋아하는 거, 빵, 떡. 하나, 둘, 셋.
5: 빵.
0: 아, 이제 호흡이 맞췄어.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물론 취향은 다를 수 있어도,
2: 그렇죠.
0: 대답하는 타이밍, 호흡이. 예.
2: 딱 맞았어요.
0: 그리고 도중에 우리 아내분의 웃음소리 때문에 가사가 안 들려도 우리가 탈락될 수도 있으니까, 입을 막고 웃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 너무. 너무 귀여우시다.
0: 자, 두 분 준비되셨나요?
4: 예.
0: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르는 노래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호흡 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아마 서로 맞으실 거예요.
2: 네.
0: 두 번째 커플 올 성공 기원하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2: 쨍하고 해뜰 날
4: 돌아온다.
5: 돌아온다.

0: 한다. 네가 아, 네가 왔다.
1: 됐습니다. 자,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하이.
0: 얄미운 사람.
1: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2: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3: 첫사랑.
0: 그 남자를
2: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아이, 아쉬워서 어떡하나.
1: 아, 우리 김성원 님 너무 웃겨요.
2: 너무 귀엽죠. 어. 어떻게 해보시려고.
1: 뭐였지 뭐였지. 앉아 이러면서.
2: 아, 허밍을 이렇게 잘하실 줄을. 예.
1: 아, 지금 아마 옆에서 아내분이 네. 우리가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옆에서 찰싹찰싹 때리면서 그거 아니야.
2: 오,
1: 아, 근데
2: 진짜.
1: 사실 보통 같으면 우리가 나이트 클럽에서 해서 멈추는데
2: 네, 그렇죠.
1: 이게 난이도를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아.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2: 어려웠어요.
1: 있어요.
2: 이거는 네.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얘기해드리지만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아 까지였는데
2: 그렇죠, 그렇죠.
1: 아 아쉽게 그래도 네. 두 곡 성공했으니까
2: 두 곡 성공하셨어요.
1: 어떻게 됐죠?
2: 그래서 치킨 두 마리에 타올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까지 드리면서 광고 갑니다.
1: 아 광고요.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영차야,
4: 영차야,
3: 영차야,
4: 영차야.
5: 애지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땔나무를 해서 지게 주고 돌아오며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3: 숨은 것에
4: 영차야,
3: 목이 차고
4: 영차야,
3: 땀은 흘려
4: 영차야.
5: 논매기가 끝나고 한가해지면 이제 땔나무 장만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6: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성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매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건강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7: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김양씨와 신나게 달려보았는데 진짜 시간 빠르죠?
8: 아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7: 그럴까요?
8: 아니 이제 한 2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7: 근데 그래도 우리 그 마지막 그 커플들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8: 아, 너무 어머님 그 웃음소리 때문에.
7: 그러니까.
8: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7: 약간
8: 같아요.
7: 약간 그 저 멀리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왜 이렇게 웃기지?

0: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게, 막, 트롯계에 이렇게 웃는 사람들 몇 명 있다고 하면서 막 맞아요, 얘기 맞아요. 중이었었는데, 누구 있다고요?
1: 우리 장윤정 친구도 좀 이렇게 웃는 편이고,
0: 이렇게 웃고. 네,
1: 또 후배 중에 또 은가은이도 네, 이렇게 웃는 편이에요.
0: 이렇게 허탕하게 웃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안 그래도 1432님께서.
1: 네, 오남매 아버님 댁 덕분에 많이 웃었네요. 다음엔 오남매 어머님이 도전하시길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0: 어머님께서 도전하셔야 되겠네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우리 5245님께서는 올 성공은 안 터졌지만 옆집 언니 같은 김향님의 어머. 친근하고 안정감 있는 진행 즐거웠어요.
1: 사랑합니다. 네. 또 5485님께서 네. 김향 씨 역시 나오면 재밌어요. 자주 오세요 하시네요.
0: 그러네요. 네.
1: 8개월 좀 그렇고 6개월에 한 번씩 좀.
0: 너무 좋죠. 그래도 오늘 또 이제 프로를 그 전에 이제 소개만 하고 뭐 네네네. 노래하고 사연 그랬죠, 읽고 이랬는데 그랬죠. 게임을 또 하니까 또 다른 매력. 약간 딱 진행자 느낌이 확실히 확 납니다. 어떠셨어요?
1: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는 뭐 손틀어 오면 원래 제가 또 손태진 씨의 또 팬이기 때문에 일단 또 팬으로서 보는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그냥 행복했습니다.
0: 그래도 코너가 매력이 있죠.
1: 너무 저. 재밌고요. 네. 또 이렇게 오남매 네. 부부분들처럼 이렇게 네. 좀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이렇게 확 업시켜주는 분들과 맞아. 함께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니 이게 가수들도 이런 거 또 막상 시키면 근데 긴장하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 그럼요.
0: 이렇게 용기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1: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손트라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네. 계시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끝곡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계속 이걸 사이사이에 불러주시길래 김양의 흥부자 들어볼까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또 뭐 이제 하반기에 뭐 계획이라든지 또 네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1: 네, 없습니다. 그냥 노래하러 다닐 거예요.
0: 네. 이게 가장 좋죠. 오래오래 노래해 주시고요.
1: 네.
0: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0: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7: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6: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7: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6: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7: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6: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대신 뉴스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부총재는 경기가 대부분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보다는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한 기준금리 정책도 사이클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군사시설 앞에서 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중국군 출신의 중국 국적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검거해 일반 이적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여성을 포섭해 한미훈련 등의 정보를 수집한 혐의입니다. 60대 남성은 군산공항과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 등을 설치해 교신을 엿들은 혐의를 받습니다. 3,300여 명 규모의 마약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약 58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해온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는 오늘 범죄 집단을 조직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과 20대 관리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동안 3,300여 명 규모의 마약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4,642회에 걸쳐 약 58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접수기간 내에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오는 2029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팹을 1차 완공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산업

0: 산업단지 수립을 추진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에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짓기로 했고 국방부는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평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처음부터 최고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었답니다. 모국 이스라엘에서 히트한 다음 영어판에 쉽게 낼 줄 알았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 출판사에 보냈는데 줄줄이 퇴짜. 그중엔 모욕을 주며 거절한 것도 있었다죠. 국리 끝에 인터넷 자가 출판도 해봤지만 몇백 권밖에 팔리지 않았고 겨우겨우 출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쓰고 다듬어서 지금의 책을 낼 수 있었다. 절치부심, 고진감래, 천재급 석학도 그랬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분 의성 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래.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천식 씨도 기억날걸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오프닝에서 네. 동아라는 커다란 채소 얘기했었잖아요.
1: 아, 얘기했죠.
2: 중국에서는 막 더위 식히려고 그걸 껴안고 잔다.
1: 기억나요. 네. 이거 마치 죽부인 같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애기들이 왜 그 채소 껴안고 자는 사진도 있었고.
2: 맞아요,
1: 그죠?
2: 맞아요.
1: 이게 무게가 한 15kg 나간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그 동화를 보관해 놓고 있는 집이 있었대요.
1: 네네.
2: 근데 집에 둔 지 열흘 만에 한밤중에 그 동화가요 혼자 폭발했답니다.
1: 예? 채소가 혼자 터졌다는 거예요?
2: 네.
1: 그때 이 채소가 그 수분이 95%인가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썩은 물이 막 주르르 흘러나와가지고 아이고. 집안이 막 난장판이 됐대요.
1: 어떡해. 그 냄새도 많이 났겠는데요.
2: 막 썩은 냄새뿐만 아니라 그 네. 속이 완전 그 죽, 막 썩은 죽처럼 변해 있어서 아이고. 독한 소독제를 써도 냄새가 잘 안 없어졌답니다.
1: 어떡해요. 근데 이게 채소가 터지는 게 맞습니까?
2: 맞대요. 이 동화라는 채소의 표면 온도가 네. 보통 실내 온도보다 한 3에서 5도 정도 낮아서 그게 몸의 체온을 흡수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다가 이 껍질에 맨들맨들한 왁스층이 손상되잖아요.
1: 예, 예.
2: 그럼 거기로 세균이 번식하고 그러면서 터지기도 한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이고 채소고 열받게 하면 터지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죠? 네. 정선혜 씨는 최근에 뭐 때문에 속이 터진 적 있을까요? 저는 늘 잘해드리니까.
2: 되게 다급하게 붙인다. 누나 조용히 해. 막 이런 입담으로 막 이런
1: 입마금 입마금. 네. 네.
2: 아니 진짜 최근에는 문천식 씨가 네. 금주하고 네. 약간 기운이 없어요. 신이 안 나요. 그러면 네. 저를 안 놀리거든요.
1: 노래 나갈 때도 제가 힘없어 가만히 있어요.
2: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평온해요.
1: 잠깐만 바꿔 말하면 문제가 나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2: 아니,
1: 내가 뭐가 되나.
2: 왜냐면 여러분 진짜 오래된 관계잖아요. 저희가 수십 년 된 예, 거의 친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예. 제가 어디서 터지는지 제 뇌관을 알아서 예. 저를 지금 열받게 하는 사람은 문천식 씨 외에는 없어요.
1: 그럼 저한테 잘하시면 되겠네요.

0: 잘해주네요.
1: 예, 잘해주잖아, 나 요새. 예.
0: 제가 또 마음먹은 누나 결혼.
1: 어, 진짜 마음 안 먹길, 제발. 제발.
0: 잘하겠습니다.
1: 아, 근데 문천식 씨는 좀 딱 예. 돌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막 속상하고 터진 적?
0: 저는 그냥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돈이 예전만큼 안 돌아요.
1: 아, 맞아요. 경지가.
0: 자영업 경제. 하시는 분들이랑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 분들도요. 어, 좀 되는 거 싶다가 요즘 다들 돈이 안 든다고 다들 울상해서.
1: 맞아, 맞아. 그리고 네. 주식 안 하잖아요, 문천식 씨는.
0: 네, 저는 잘 안 합니다.
1: 제 주변에는 네. 한 문천식 씨나 그 외에 한 번 빼놓고 다 하거든요, 주식을. 네. 말을 못 걸겠어요. 되게 다들, 예민해요, 지금.
0: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최근에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아유, 갑자기 우리가 동화라는 채소 얘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왔네요.
0: 여러분 부디 터지지 않도록 잘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쯤 얘기하고 있을 때 이미 터진 분들 계실 거야. 어. 아, 그 얘기를 왜? 자, 노래 한 곡으로 다스려 드릴게요. 예. 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려.

왁스에 가슴이 뻥 뚫려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4415님. 네. 저는요, 사춘기 딸 때문에 속 터져요. 말대꾸가, 아우, 진짜. 가끔 저걸, 아, 내가 나.

0: 거 맞나 싶어요.
1: 사춘기. 아직 경험 못 하셨죠?
2: 예, 다행히 저희 아들 중인데요. 온순한 편이에요. 짜증도 하도 많이 안 내는 편이고. 예.
1: 주아가 지금 몇 살이에요?
2: 딸이 문제입니다. 딸이 4학년인데 걔가 조금씩 시작됐어요.
1: 4학년이면 좀 일찍 올 수도 있겠다.
2: 딸은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래요.
1: 그러면 6학년쯤이면 이제 이미.
2: 망했네. 네.
1: 괜찮아요. 이게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441호님도 그런 문천식 씨의 선배님이 돼주실 거예요. 네. 아,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더라고요. 네. 진짜 가혹하게 알았던
2: 제 조카도. 딸 같은 조카 되겠다 하면서요, 그죠?
1: 진짜. 어메이징하게. 네, 그냥 정말. 태풍이 쓸고 가듯.
2: 어, 진짜.
1: 예, 그래서 진짜 너덜너덜해졌을 때, 네. 무슨 일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
2: 또 돌아오는구나. 응. 헐크 만약에 몸 바뀌어 도는 것처럼.
1: 어, 그 자기는 몰라.
2: 그렇군요.
1: 우리는 너덜너덜한데.
2: 예, 네,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돌아옵니다. 김은실님. 아, 그래도 더위가 좀 가시고, 바람이 좀 불어서, 가슴이 조금이나마 뻥 뚫려요. 크크크크. 아. 바람 한 자락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2: 진짜. 밤에 에어컨을 안 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1: 아, 어제. 네. 저녁에 저희 중계동에 9시가 29도였고 10시가 28도였어요. 예. 그래서 10시에 차를 댔고 밤 산책을 나갔지.
2: 네.
1: 바람이 불어. 오. 기분이 너무 좋았다요.
2: 그렇죠. 그 하나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1: 맞아. 네, 사람이. 너무 행복해.
2: 맞아요.
1: 그래 진짜 뭐 아까 뚜껑 열리는 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바람 한 자락 기분이 확 좋아지기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네. 다행이야.
2: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아,
1: 자 오늘 그렇게 바람 한 자락 시원하게 불어주실 분 함께해 네. 주십니다. 아, 상담 시간이죠. 신혼에서 황혼까지.
2: 네, 이번 주는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나오십니다. 3부에 모시고 거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아, 한결같죠.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한결같습니다.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2: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2: 올품
1: IS 동서
2: 성원 에드피아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 키움증권
1: 백조 싱크
2: SK 케미칼
1: 람스 안마이자
2: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함께합니다.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가지?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6: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5: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비를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6: 오!
2: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5: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6: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5: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6: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0: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시원하게 웃겨주소.
1: 제목 선행으로 시작해서 오이지옥으로 끝났습니다. 재밌겠는데? 경기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에요.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선윤다 천식형. 기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은 며칠 전 길을 지나가다가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사람들은 손에 아이스 음료 하나씩을 들고 다니는데 길 한쪽에는 할머니 한 분이 오이를 팔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지나치려 했죠.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하루 종일 파시면 어쩌지?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3: 자, 할머니, 오이 얼마예요?
4: 아, 이거 수북한 한 소쿠리에 8,000원인데
2: 예.
4: 오늘 아침에 딴 거라 아주 싱싱해요.
2: 제가 오이를 만져봤는데 정말로 싱싱하더라고요.
3: 아, 많이 못 파셨죠?
4: 오늘은 별로 못 팔았네.
2: 저는 왠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3: 할머니, 여기 그 오이 있는 거 다 주세요.
4: 아이고, 고마워요.
2: 저는 할머니가 가져오신 오이가 많아봤자 그 앞에 있는 한 상자, 뭐 그건 줄 알았습니다. 뒤에 오이 박스가 쌓이는 걸 놓쳤더라고요.
4: 아유, 다 안 사도 되는데.
2: 아니, 예.
4: 한 상자만 줄까?
2: 예? 그때 상자? 멈출 수 있었는데 뭐에 홀린 듯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주세요. 예.
4: 어머나 세상에, 너무 고마울 때가 있나. 예.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예.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만 줄까?
2: 아니야, 예. 더 주세요. 예. 더, 더, 더,
4: 아유,
2: 더,
4: 아유, 더. 아유. 식구가 많은가 보다. 그제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2: 결국 저는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오이 네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죠. 여보, 나 오늘 좋은 일 했다.
5: 뭘?
2: 어떤 할머니가 오이를 파시는데 이 땡볕에서 말이야.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이를 많이 사드렸어.
5: 잘했어. 얼마나 샀어?
2: 한 박스.
5: 아이고, 한 박스에 오이가 아주 많이 들었네.
2: 두 박스.
5: 응? 아, 뭐, 괜찮아. 오이 소복이 단 거예요. 여긴다.
2: 세 박스.
5: 뭐?
2: 네 박스.
5: 미친 거야? 오이 농장 차릴 거야? 뭐 하는 거야?
2: 그날부터 오이 지역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녁.
5: 오이 무침이야. 착한 일 한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오이 무침. 응? 많이 무쳐서 당신의 오이 많이 먹어.
2: 그래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오이가 아주 싱싱하니 맛있다.
5: 맛있게 먹네. 더 있어. 더 먹어.
2: 다음 날 아침 또 오이 무침이 올라옵니다. 아, 또 오이 무침을 했어?
5: 어제 해놓고 남은 거야. 물 생기면 다 버려야 돼. 얼른 먹어.
2: 그리고 그날 점심 도시락을 열었는데 오이 김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이스러운 제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역시나 다음 날 도시락에도 오이가 있었습니다.
5: 오이 김밥을 싸봤어?
2: 그 다음 날에도
5: 오이 김밥을 싸봤어.
2: 그 다음 날에도
5: 오이 김밥이야. 오이, 오이, 오이.
2: 아,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이 짐싸니까 오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엔 사람이 많았고 김밥은 나눔을 하면 되니까요.
6: 맞아요.
2: 저도 뭐든 잘 먹는 정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정대리, 김밥 좀 먹을래? 요즘 유행하는 그 오이 김밥이야.
7: 아, 저 오실모예요.
2: 오실모가 뭐야?
7: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2: 아, 나눠 먹고 싶은 사람이 하필 오실모였다니.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오이지옥에 몰아넣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이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5: 여보, 저녁 먹어.
2: 아, 배고파. 아, 오늘은 저녁 메뉴가 뭐야?
5: 오이냉국.
2: 아, 저도 오이냉국을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오이는 생각보다 소화가 빨랐어요. 그래서 야식 배달 어플을 좀 보고 있는데 아내가 다가옵니다.
5: 여보, 내가 야식을 만들어봤어.
2: 배고팠는데 잘됐다. 뭔데?
5: 오이 샌드위치.
2: 이쯤 되면 저는 다음날 식탁이 무서워졌습니다.
5: 여보, 오이 소박이가 마침 익었어.
2: 아, 그거 말고는 없을까?
5: 있어.
2: 뭔데?
5: 오이 비빔국수.
2: 아니, 뭐 너무하잖아. 우리 집에 다른 채소 없는, 뭐 없어?
5: 다른 채소 있지.
2: 뭐야?
5: 다른 오이.

0: 여보, 이제 겨우 반 박스 없어졌어.
1: 저는 그렇게 아침에 오이, 점심에 오이, 저녁에 오이, 야식으로 오이, 느닷없는 피부 관리로 오이팩,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에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이가 나인지 내가 오이인지 모를 때쯤 우리 집 막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2: 아빠, 오이한테 졌어?
1: 그런 것 같아.
2: 괜찮아, 아빠는 이길 수 있어.
1: 그러더니 저를 향해 똘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 아빠, 오이팅!
1: 오이... 아, 뒷목이야.
3: 아들 개그감 있다.
1: 그 후 저의 이름은 오이팅이 되었습니다. 회사 책상에는 누가 오이를 하나 올려놓고 합니다. 쪽지가 붙어있죠. 오늘도 오이팅? 그래서 다시는 오이를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그런데
3: 오이 사세요. 아휴, 오늘은 아침에 따서 아주 싱싱해요. 아유, 더워요. 어지러워요. 아유, 오이 사세요.
1: 저는 또 뭔가 열리듯 할머니에게서 오이를 삽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3: 한 봉지만?
1: 예, 한 봉지.
3: 두 봉진 필요 없을까?
1: 예, 두 봉지.
3: 여기 또 다른 봉지도 있나?
1: 오이를 많이 못 파셨어요?
3: 아유, 어지러워.
1: 아, 그 다섯 봉지 주십시오, 그러면.
3: 아유, 고마워요.
1: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누가 좀 말려주세요!
3: 축하드립니다, 오이 천사님.
1: 인정이 많은 걸 알겠는데.
3: 오이로 할 수 있는 레시피가 다 동이 났습니다.
1: 아.
3: 오이 전 같은 걸 이제 개발할 때입니다. 아, 2979님.
1: 네.
3: 아내가 천사입니다.
1: 예?
3: 제 남편 같았으면 등짝 스매싱 후려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크크. 오이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주고, 아내 최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예.
3: 이 정도면은, 예, 맛배기로 이제 오이로 이렇게 고문했으니까 아마 나머지 네 상자로는 나눔 하셨을 거예요.
1: 아, 그 돈을 몇만 원 쓰신 거잖아, 지금.
3: 많이 쓰셨죠.
1: 아.
3: 제가 봤을 때는 그 할머니, 할머님이 이분한테 파시려고 도매로 뛰어오실 수도 있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진짜.
3: 다른 데서.
2: 오이 네 박스 더 줘요.
1: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오셨네요.
2: 네, 아이고, 네. 아이고.
1: 얼마 없네, 오늘은.
2: 아이고, 그래요. 오늘은 진짜 얼마 없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좀, 아이고. 아이고, 10kg. 아이고,
1: 참고 나와. 3941님. 출근할 때 듣겠네요, 한 소리. 열심히 하고 있어.
3: 오늘 뭐. 새로운 밈이 생겨났네요. 네. 우리 오이팅님 덕분에.
1: 아, 오이 쪽 맞네요.
3: 근데 사실 요즘요, 다 바빠가지고, 외면하고 지나가잖아요. 사실,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 네, 없는데, 네. 좀 이런 오지랖과 이런 약간의 다정한 호구들, 있으면 좋다. 아, 이게 왠지 느낌이 좋아요. 할머니는 그날 하루 되게 네. 시원한 냉면도 사드실 수 있었을 거고.
1: 그렇죠.
3: 손주한테 이렇게 구겨진 뭐 현찰로 네. 용돈 주셨을 수도 있고.
1: 맞아요.
3: 아니면 반전은 할머니가 퇴근을 외제차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1: 김계사, 매진 쳤어. 데리러.
3: 할머니 인플루언스. 이게 반전은 네. 그거야.
1: 자, 오이오이 하셨는데, 노래 네. 선곡, 저희 PD 좀 보십시오.
3: 그럼요, 네. 우리 PD님. 네. 장난꾸러기야. IOI. 교묘하게 오이는 없어.
1: 나를 집으라 이거야. 제목은요?

0: 땡긴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여보, 오이김밥이야. 오늘도 오이김밥.
0: 아.
1: 또 오이김밥.
0: 어?
1: 오이.
0: 안 돼! 오이 싫어, 오이!
1: 정말 말 그대로 오이지옥에 빠진 사연이었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계속 먹으면 그 음식 지옥이 될 수 있는데.
0: 진리죠. 저는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없어요? 한 음식만 계속 뭘 많이 사가지고?
0: 많이 사는 바람에.
1: 아니면 뭐 이웃하고 나누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이었던 음식들을 계속 내가 먹어야만 했던.
0: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김치를 계속 주셔가지고 김치만 계속 먹었던.
1: 뭐 맛있다고 칭찬하면 신혼 때 그걸로 한 1년 먹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자기야가 끓여주는 고추장찌개가 최고로 맛있어.
0: 근데 그거만 계속해줘?
1: 고추장 농도만 바뀌지 계속 1년 동안.
0: 어느 정도껏 해야죠.
1: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재료가 식재료 예전에 왜 당근 키로수 잘못 보고 사셔가지고 10kg 사신 분이 당근 라페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근 했는데
0: 그건 당근족이네요.
1: 네.
0: 오늘 이 주제입니다. 땡땡지옥! 어떤 물건을 너무 많이 샀거나 뭘 많이 받았거나 어디서 또는 일이 끝나지 않아서
1: 어떤 일이 안 끝나서
0: 야근지옥 이런 거
1: 소개팅지옥 괜찮지 않나?
0: 행복한 거 아니에요?
1: 하루에 소개팅 5탕 5탕 뛸 정도의 막 정말 르네상스였던 시기가 있었지 막 이런 추억들
0: 그건 대박인데요
1: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카랑 같이 놀아줘지옥
0: 네네 놀아줘
1: 그리고
0: 있어요.
1: 질문지옥 애들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질문지옥 구간이 있어요.
2: 왜요?
1: 네, 외지옥.
0: 외지옥.
1: 저희 조카 5살 때 외지옥 한 번. 기가 막혀. 자고 있는데 깨워.
0: 깨워.
1: 왜? 자고 있는데. 저희

0: 딸은 어렸을 때 그걸 좋아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재밌나 봐요.
1: 우리 연우는 옛날에 생일 케이크 초 끄는 거.
0: 불 끄는 거. 후.
1: 초가 케이크에 촛농이 이렇게 덧칠이 될 때까지.
0: 또 해. 계속해.
1: 계속 박수 치고.
0: 네 개를 또 박수 또. 그랬었어요.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반복, 끝나지 않는 반복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여러분은 어떤 지역에 빠지셨는지.
1: 설거지옥.
0: 설거지 지역 있을 수 있죠.
1: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오리온 영양제 얹어드릴게요.
1: 노래는 2호 공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0: 마음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지옥에 빠지실 겁니다. 땡땡 지옥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9200님. 아내가 자꾸 양말 한 짝이 없어진다고 뭐라 하길래 제가 그 검은색 똑같은 양말로 100켤레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잔소리 플러스 등짝 스매싱 지옥입니다. 양말을 신으면 까만색 먼지가 발바닥에 막 묻거든요. 이게 색 빠짐도 심해. 매일 샤워하면서 손빨래를 합니다. 아직 84켤레가 남았어요.
1: 100켤레를 쌍값에, 그죠?
0: 그렇죠. 예. 예.
1: 그, 저도, 스타킹, 검은색 스타킹. 예. 너무 이제, 귀찮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몇십 켤레짜리를 쌍값에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0: 그게 편하죠. 그래서요?
1: 벗었는데도 안 벗은 것 같아요. 문신이야. 문신이야.
0: 그렇구나.
1: 비라도 오잖아? 네. 발자국이 찍혀.
0: 저런.
1: 거실에. 도둑 든 것처럼. 그래서 등짝 맞고 다 내다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아직 너무 아까워가지고 손빨래 하시면서 쓰시는구나.
0: 전 뒤집어서 빨아가지고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귀찮죠.
1: 귀찮죠. 많이 귀찮고 지금 귀찮은 일을 하나 더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1: 유아름님. 해외 배송으로 실핀을 샀어요.
0: 네네.
1: 한 팩에 열 봉지 들어간 걸 한 팩에 한 봉지 들어간 건 줄 알고 열 팩을 주문했어요.
0: 그럼 백 봉지네요?
1: 예.
0: 예.
1: 이제 반송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데 너무 넘쳐나서 저희 엄마는 그 시래기 말릴 때 빨래줄에 실핀으로 한 줄 하고.
0: 야.
1: 꼽아서 쓰고 계세요. 시래기 곱겠네. 단아하겠네, 실핀 꼽고.
0: 그러게요.
1: 아, 너무 웃긴다. 실핀이 이게 대용량으로만 팔아요.
0: 그래요?
1: 네, 사실 머리 고무줄이랑 뭐 실핀 이런 건 100개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1: 네, 그래서 예전에 실핀, 아, 잘못 구입해가지고 엄청, 야, 이건 뭐 결혼을 한 10번 해야 되겠는데?
0: 진짜?
1: 실핀 한번 할 때마다 신부 머리에 100개씩 나오잖아요.
0: 아, 그 너무 많다, 이런 거죠?
1: 시래기 너무 신박하다. 시래기 괜찮다, 시래기.
0: 어머니께서 잘 네. 해결하시네요.
1: 예. 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1804님. 면봉 지역에 빠졌습니다.
1: 아, 맞다. 면봉도 그래.
0: 네, 면봉을 10개만 제가 살려고 했는데, 아. 100개짜리 10개를 주문했어요, 실수로. 1000개가 온 거죠. 귀는 2개인데, 면봉이 1000개라, 면봉이 줄어들지를 않네요.
1: 계속 후벼야지. 코도 후비고.
0: 예.
1: 이렇게, 염하듯이.
0: 청소에 자꾸 쓰세요. 지금 베란다 청소 같은 거나.
1: 괜찮다, 괜찮다.
0: 예.
1: 그 자동차 휠도 이걸로 다 닦고.
0: 예, 쓰세요.
1: 면봉을 할 수 있는 면봉으로 다. 아, 그거 어때요? 면봉. 속눈썹 올릴 때도 좀 쓰세요.
0: 그때도
1: 이렇게 라이터로 살짝 달구면 그 면봉이 가운데가 나무잖아요.
0: 네.
1: 그걸 이렇게 좋은 그 컬을 만들어줘요.
0: 그렇군요.
1: 또 뭐가 있을까? 면봉을 할 수 있는 거.
0: 면봉으로 뭘 할 수 있...
1: 성화봉송은 안 돼.
0: 여드름 짜고요, 그죠?
1: 여드름 좋지.
0: 네, 여드름 짜고.
1: 여드름이 안 나. 어떡하지? 만들 수도 없고. 하여튼 괜찮아요. 일단 소모품이에요.
0: 네.
1: 줄어듭니다. 그 조금씩 갖고 다니면서 좀 생색내면서 하나씩 두 개씩 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0: 네, 이 정도면 지라시 장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나눔.
0: 물물교환.
1: 아, 진짜. 맞아.
0: 면봉 주세요. 양말 드릴게요.
1: 상품지옥. 상품지옥에 빠진 분들이 나눔하는 현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0: 한번 해야겠네요.
1: 아, 너무 웃기다. 사소한 걸수록 더 웃기겠지? 면봉 5개 받고 실핀 2개 가요. 막 이런 거. 이사 네. 공구님.
0: 이모가 중국 사시는데요. 명절 때마다 좋은 거라면서 우롱차를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우롱차만 마셔요. 용돈 대신 우롱차 주시고 졸업 선물로도 우롱차, 명절에도 우롱차, 우롱차로 우롱당한 느낌이랄까? 이제 진짜 우롱차 그만 마시고 싶어요.
1: 아니 근데 나는 졸업 선물 우롱차는 좀 그렇다. 이거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는 우롱당한 느낌이었어.
0: 그죠. 뭔가 네. 해치우는 느낌이시잖아요.
1: 그래.
0: 지금.
1: 우롱 한 100개 사뒀다가 때만 되면 그냥 우롱우롱 하는 것 같은데.
0: 선물은 왜 나를 위해서 맞춤으로 사줘야 좋은 건데.
1: 이모가 많이 바쁘신가? 신경 쓸 틈이 없으신가?
0: 우롱 사업하시나?
1: 도매업 하시나? 그렇다 하더라도 졸업 선물 우롱차는 이거는 미스예요. 명절도 그렇고. 아, 너무 웃겨. 우롱차를 우롱당하는 느낌.
0: 아,
1: 그만 마시고 싶지. 네. 우롱차. 사실 건강 때문에 마시는 거지. 그렇게 막 되게 썩 맛있다. 막 와, 감탄이 절로 나온다라는 맛은 아니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이모님, 이제 멈춰주세요.
0: 당근, 이제 뭐, 채소마켓에 내놔야 되나요? 그죠?
1: 그치. 네. 이모한테 이거 읍수하잖아? 이모 녹차로 바꾼다. 그리고 한 10년 녹차로 간다. 그렇게 한 우물만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2797님. 아내가 김치찌개를 큰 솥에 끓여놓고 같은 지역인 친정에 갔습니다.
0: 네네.
1: 오빠 찌개 먹어 끓여놨어 하길래 매일 먹었는데
0: 네.
1: 아내가 저 없을 때 집에 왔는지 먹고 나면 물 넣고 김치 더 넣어가지고 계속 새로

0: 이상하게 오해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오해 먹는 기분이에요.
1: 아이오에서도 네. 오이가 들리고
0: 네.
1: 네. 모든 지금 노래에서 오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0: 네.
1: 자, 세상 사는 이야기 이와 같은 땡땡 지옥입니다.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 익명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0: 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친구랑 같이 영어 유치원에 근무했을 때예요. 냉면에 꽂혀서 1년 동안 퇴근하는 길에 냉면만 먹었거든요. 그 뒤로 고깃집 가서도 냉면 안 먹네요. 다시 최근에 와서 먹기 시작했는데 아, 그나마 괜찮아요.
1: 시작했다. 맞나요? 어. 그러셨어. 시작했지, 그럼.
0: 이제?
1: 예,
0: 네,
1: 냉면지요.
0: 몇 년을 쉬셨을까 궁금한데요?
1: 그러게. 저도 네. 진짜 냉면 좋아해서 한참 먹던 때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매일은 아니었어요.
0: 요즘 존박 씨도 평양냉면 많이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1: 아, 평양냉면 완전 매년이에요.
0: 너무 드셔가지고.
1: 그쵸. 네. 이 정도면 이제 장기 곳곳에 냉면이 있어요. 아직도.
0: 그쵸.
1: 이분도 한번 어느 정도인지 네. 들어볼까요? 네. 냉면지옥 통신원.

0: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냉면 지역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네. 20대 초반에 친구랑 유치원에 근무했는데요. 퇴근하면서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우연히 냉면집에 가서 물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5일 퇴근하고 냉면 먹으러 다녔습니다. 한 곳에서 먹은 게 아니라 동네를 돌아다니며 냉면이나 밀면 파는 곳이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매일 먹었더니 질려서 한참을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냉면 지옥 통신원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냉면 맛집 도장 깨기 하셨구나.
1: 아, 지금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2: 아, 진짜?
0: 아,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근데 그것도 드셔보셨어요? 되게 매운 냉면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거.
1: 네, 그때는 네. 그때 유치원에서 일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이게 친구랑 이제 버스 타러 가면서 걸어가면서 네. 이제 우연히 그냥 냉면 먹었는데 시원한 맛에 물냉면 저희 먹었거든요. 비빔냉면 안 먹고
2: 뚫리니까.
0: 네, 그래서요.
1: 네, 그거 먹고 진짜 거의 매일 먹었는데 저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1년 동안 매일 먹었기 때문에.
2: 그만큼.
1: 근데 최근에 친구랑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도 네. 기억이 안 난대요.
0: 진짜?
2: 친구들 냉면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1: 같이 먹었어요, 같이.
2: 와, 대박이다.
0: 그건 안 질렸나?
2: 친구는
0: 보다.
2: 너무 힘들어서 지웠나? 기억했어.
1: 정말로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면 냉면 먹는 게 거의 국룰이잖아요.
0: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1: 네, 근데 식구들하고 가서 먹을 때도 저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싶어서.
0: 그럼 한 20년 가까이 안 드신 거예요, 거의?
1: 네, 맞아요, 20년 가까이.
2: 아니, 생각해봐. 월화수목 금을 매일 먹었잖아요.
0: 그러네.
2: 그리고 밀면도 이제 드시고 냉면도 드시고 또 주말마다 또 다니시면서 맛집에서.
0: 그럼 차가운 국수류 네. 냉면류는 다 안 드셨겠네 그동안, 그죠?
1: 아, 냉면 자체를 안 먹었어. 밀면도 안 먹고.
0: 밀면도 안 먹고.
2: 그치, 그치. 야. 근데 최근에 왜 다시 냉면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최근에 그냥 우연히 고기 먹고 냉면 이제 조금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또 약간 느낌이 더 달라져가지고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밀면을 많이 먹고 있는데
2: 네.
1: 저는 물밀면, 비빔, 네. 밀면,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반반 섞여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비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 물비빔 있어요.
0: 물비빔. 네.
1: 지금은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 먹고 있어요.
2: 그치, 그치. 그거 맛있어요. 그렇죠. 냉면도요, 그 네. 비빔냉면 시켜놓고 찬 물냉면 육수 한컵 뿌리잖아? 진짜 네네. 맛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맛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꽂혔어요.
2: 촉촉하니.
0: 맞아요.
2: 근데 큰일 났네. 또 다시 시작되셨네.
1: 더우니까 지금 요즘 너무 덥잖아요.
0: 그렇죠.
2: 맞아요.
1: 네. 네, 잘 넘어가요, 그래서.
2: 네, 소울푸드 하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0: 좋은 거죠. 아, 전화 연결되셨는데 또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까요?
1: 아,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2: 네.
1: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거동이 조금 힘들었는데.
2: 네네.
1: 이제 여름인데도 계속 걷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다리에 힘 올린다고 안 다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2: 아이고, 아버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 아이고, 울컥하셨네요.
2: 근데 정희님이 이렇게 마음 쓰고 정말 다정하게 어디서나 아빠의 건강을 빌고 계시는데 네. 아빠 정말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힘내실 겁니다.
2: 그리고 지금 네. 재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0: 그러니까요.
2: 네. 네. 그죠?
0: 저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퀴즈가 네. 준비하셨죠?
1: 네네.
0: 네, 퀴즈 주세요.
1: 네. 지금은 이것에 꽂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야구, 2번 러닝, 3번 아이돌.
0: 야구, 러닝, 아이돌 중에 꽂혀 있는 거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정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이랑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2: 고맙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2: 나중에 아버님이랑 냉면집 맛집 찾아다니세요.
1: 네,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네, 냉면족 통신원이 지금 꽂혀 있는 거 정답은요?
5: 1번 야구였습니다. 와. 네,
4: 이윤자님, 5940님, 5662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네,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6143님, 귀촌하신 아버지가 전화로
6: 고추 줄까? 고추 필요하니?
5: 일주일에 세 번이나 전화가 와서 결국 달라 했더니 소금 포대로 두 포대의 오이고추가 왔어요.
6: 조금만 보냈다.
5: 소금 포대. 오이고
4: 맛있게 드세요.
5: 어떻게 해야 돼?
4: 글쎄요, 저희가
5: 레시피 공유해요.
4: 장을 한번 열죠. 물물교환 해야 돼 이거.
5: 와, 소금 포대 두 포대. 와. 우리 아버님 정말 통 크시다.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0: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낙동강 유역뿐만 아니라 녹조가 심한 수도권 지역 주민의 소변에서도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낙동강 유역과 수도권 등 녹조 발생 수개 인근 주민 성인 9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전체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19.3%에 해당하는 29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기저질환과의 관련성 분석에서는 고혈압이 없는 집단의 독소 검출률이 15%, 고혈압 보유군에서는 30.2%로 배 이상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사팀은 현재 사람의 소변 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에 대한 국제적 건강 위해 기준은 없으나 주민 생체 시료에서 독소가 실제 확인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8월 아파트 입주 전망이 크게 엇갈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8월 대구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81.8로 29.3포인트나 급락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들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이 강화된 데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책적 불확실성이 입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반면 경북 지역의 8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00으로 전달에 비해 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34회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후보를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7개 사례 선정해 오는 12월 시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5억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경북도청 청사 내 전광판을 통한 기업 홍보 영상 송출, 경북도 시행지원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사능 방제 임시주거시설이 봉화와 영양지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울진군의 대피 대상 주민은 약 3만 3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울진 지역의 방제주거시설은 1만 3천 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울진 원전 반경 30km 안에 위치한 영양과 봉화군, 학교 및 체육관 31곳을 방사능 방제 임시주거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9.2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중래입니다. 75,270. 이 숫자는 영화 귀향을 만들어주신 시민의 숫자입니다. 엔딩 자막에 오른 이 아름다운 이름들은 말해줍니다. 기억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보탤 때

강해진다는 것을요. 시민이 만든 영화는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민의 힘으로 상영관을 열고자 합니다. 한번 상영될 때마다 한 소녀의 넋이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귀향 재개봉에 힘을 모아주시지 않겠습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
1: 정사림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해드리는 시간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1: 네, 국민상담사 이호선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2: 네, 먼저 코너 속의 코너죠.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소한 것일수록 더 좋아요.
1: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부부 사이는 숨길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의 휴대폰도 편하게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아내는 아무리 부부라도 사생활은 지켜야 한다면서 비밀번호를 자꾸 숨기네요.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영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휴대폰은 지켜야 되지 않나?
1: 근데 어떤 부분은 또 공유하더라고요.
2: 진짜?
1: 예.
2: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네. 챙겨드리고요. 그럼 쇼핑 내역도 다 보는 거야?
1: 그럴 수 있죠.
2: 절대 반대. 전화 연결까지
1: 그럼
2: 되시면.
1: 그럼 못 왔어요, 도대체.
2: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1: 네, 지금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주식회사 두드림 SNC,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약,
2: 데이팩,
1: 빅터스,
2: 국민연료 선연료,
1: 음식물 처리기 휴렉,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현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기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

0: 중입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네, 저희 이호선 교수님이 지금 오시는 중인데 네네. 차가 많이 막히고 있나 봐요. 아, 예, 예. 스케줄이 워낙 많으시니까
2: 그렇죠,
0: 지금 거의 바쁘시죠. 다 오셨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안전하게 천천히 조심히 오시고요.
2: 네. 일단 길을 막고 물어봐.
0: 길 막으면 안 되는데 네. 이호선 교수님 앞에는 지금 길 뚫어드려야 되는데
2: 요거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네. 주시기 때문에
0: 다른 길을 막아볼게요.
2: 할 수 있습니다.
0: 자, 길을 막고 물어봐부터 시작해봅니다.
2: 네, 오늘의 길막 사연 지라시 홈페이지로 정소진님 주신 사연이거든요. 소개하죠.
0: 올해로 결혼 20년 차 주부입니다.
2: 네.
0: 저희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2: 아하.
0: 저랑 같이 나가는 부부 동반 모임이 두 개고요. 그리고 테니스, 조기축구, 낚시까지. 활동하는 동호회만 세 개죠. 거기다가 총무회 부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모임에 진심이고 제가 봤을 땐 오지랖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주말마다 약속이 잡혀있죠. 밖에서의 남편은 정말 만인의 연인입니다. 어떠냐면요.
3: 아, 무슨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 어? 자, 오늘 얼마씩 거두면 되지?
4: 아야야, 됐어. 오늘은 내가 낼게 기분 좋은데 뭘 또 나누냐 그거를.
3: 야, 지난번에도 천식이 네가 냈잖아.
4: 어, 이 친구 보게. 뭘 그런 걸 또 따지고 기억을 하고 그러나 친구끼리. 어, 기분 좋은 사연 쓰면 되지. 내가 쓸 테니 다 있어.
3: 에헤이, 참 미안하게.
4: 야, 그거 저 앞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있더라. 어, 어? 그 하드 하나 사, 네가 그러면.
0: 연기가 좀 매끄럽네. 응?
3: 이렇게 밥값, 술값을 거침없이 척척 내는 게 취미고요.
0: 남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도 다 기억하고요. 어찌나 잘 챙기는지 한 번은 테니스 모임에 가입시켜야 된다면서 친구의 동생 생일까지 고깔 모자까지 쓰고 나간 거예요.
4: 자, 자, 케이크 여기 놓고 자,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우리 무비 들어봐. 여기 끝내준다, 진짜.
0: 아, 진짜?
4: 어.
0: 그런데요, 이 만인의 연인이 집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됩니다.
4: 아이고, 나왔어. 밥 있지?
0: 에? 아니, 밖에서 사람들이랑 여태까지 뭐 밥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4: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배고파. 얼른 줘.
0: 아니, 나는 당연히 먹고 들어올 줄 알고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4: 아이, 참.
0: 오랜만에 나가서 먹을까? 중국집 아니면 뭐 냉면?
4: 지금 들어왔는데 어딜 나가나. 그리고 뭐 저 짜장면 엊그제도 먹었는데. 에이, 됐어. 저 된장찌개 뭐 그런 거 금방 끓이잖아.
0: 아, 너무 싫어. 남편과 외식을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4: 어.
0: 그리고 밖에서는 그렇게 통 큰 사람이 저한테는 얼마나 쪼잔한지요.
4: 이게 왜 이래? 이게 지금 가만 있어봐. 이게 이번 달 식비가 많이 나왔네. 여보,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0: 어머.
4: 좀 아끼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신 어젯밤에 보니까 뭐 홈쇼핑에서 뭐 옷이야 뭐야 그거 사던데. 그 행여라도 옷 그 살 생각 말어. 어? 그 안방 옷장 열어봤어? 그 못 찾아서 안 있는 옷들이 엄청 많아요.
0: 진짜 당신 옷은 뭐 더 많거든.
4: 에? 이 사람이? 나는 나갈 일이 많잖아.
0: 본인은요 사회적 체면이 있다고 사고 싶은 옷 턱턱 사고 저한테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따로 없네요. 아니 이렇게 남들한테는 하하호호 쓰는 돈과 마음이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왜 우리 가족에게는 세상 묵뚝뚝하고 고약하게 구는 걸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이거 길막 스케일이 아닌데? 이거 뒤로 가야 되는 심각한 사연인데요?
2: 그러게요. 이효선 교수님 마침 오셨으니까 이따가 한번 뒤로 보내야 되나?
0: 홍구령을 해달라고 일러야지 내가? 이효선 교수님한테?
2: 네.

0: 정말 마음에 안 들어.
1: 아, 오늘 김학쌤이죠.
0: 일단 진짜 밖에서 뭐 이렇게 취미 활동 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좀 과하긴 하지만. 네. 아, 그러면 균형을 맞추셔야지. 집에 와가지고. 아니, 부인 옷 사는 거 가지고도. 아, 그리고 된장찌개 금방 끓이지? 나 제일 싫어.
1: 가족들한테는 세상 무뚝뚝하네. 나가면 천사가 되는. 그 나가면 막 툭툭 쏘고 막.
0: 그렇지. 거기서 네. 그렇게 좀, 연기를 하려면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본성이 조금 편하게 노출될 만한 장소가 필요하시겠죠.
1: 아, 특이한 분이다. 진짜.
0: 아, 너무 진짜. 에이. 여기 네. 068군이. 어머? 아니, 우리 신랑이 왜 거기서 나오지? 항상 약속 있다 해놓고 집에 와서 밥 찾아요.
1: 예.
0: 아, 이게 들으니까 찾는 거 아닐까요? 안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흥분해서 교수님 소개를 지금 미루고 있어요.
1: 네네.
0: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우 유승 교수님. 예, 저희 지금 울화통 터질 때 들어오셨어요.
2: 네. 네. 한참 터지더라고요.
0: 아니, 살 빠지셨다 다 교수님.
2: 아주 우는 길이 막혀가지고. 막혔더니 아주 그냥 살 쪽 빠져서 살 되셨어요.
1: 네, 교수님. 네. 교수님 남자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밖에서는 내가 말이야 이러는데 집에 오면 그 돈이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가끔 있죠.
2: 아주 치졸한 인간들이죠.
0: 너무 싫죠. 홍군형 좀 내주세요, 이 아저씨.
2: 아니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치사하다는 말이 아주 치욕스럽고 동시에 남부끄럽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제끼고 제 3의 눈에 의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라. 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래요, 진짜.
2: 아니 뭐 이를테면 뭐 밖에 나가서 뭐 애헴하더라. 라도 또 집에서 약간은 조금 정숙하더라도 그래도 집안 사람들에게 나름 호의를 베풀 수는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이거는 밖에 나가선 톡톡 쓰고 자기를 위해선 톡톡 쓰는데 온 집안 사람들은 허리를 졸라매라 그러면
0: 그러니까
2: 이게 지금 가족이에요, 뭐예요?
1: 그렇죠.
0: 밖에서 쓰려고 지금 안에서 긴축하는 거 아니야?
2: 그럼요. 그리고 내 가족을 희생해서 남에게 충분한 호의를 베풀다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 가족들 허벅지살 내 가지고 남들 먹이는 거거든요.
0: 맞아.
2: 네, 형편없는 겁니다. 이 남자 그렇죠. 누구예요?
1: 그래서 오늘은요 뭐 옳다 그르다 문제를 받는 게 아니라
0: 그르다
1: 저기요 가만히 계셔서
0: 많이 그르다 진짜 아유 좀 그르다가 아니면 그렇다 진짜
1: 아유. 내 배우자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의견 받을게요 집에서랑은 달리 밖에서는 이 정도로 호의이다 이겁니다
0: 호도 아니다
1: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다 같이 애들 데리고 MT를 갔어요 한 6집에서 MT 갔는데 거의 가고 고기 굽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분리수거하고
0: 나 그것도 싫어 그리고 다 같이 놀러 갔는데 남의 부인 칭찬해 주는
1: 아 준서엄마 아 그 너무 일 많이 하시네 준서엄마 다 내가 할게 그리고 자기네 집에 가면 까딱 안 해 알죠? 왜 일어나죠?
0: 한대 맞죠? 무섭다
1: 준서엄마 요즘 일하시는데 바쁘다며 나와 내가 할게요 해놓고 자기네 집에 가면 하나도 안 해.
2: 그럼.
0: 소파에 누워버려?
1: 네. 있어요.
0: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와, 진짜 여러분 대단하시다. 아니, 저는 이 사연자 주신 여자분께서도, 아내분도 대단하신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도, 아, 자기는 자기 옷은 다 사면서, 이렇게 되게, 뭐랄까, 봐주시는 것 같아, 계속.
1: 그죠.
2: 저는 이런 분, 이런 남자분, 그러니까 이건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0: 그렇죠, 맞아요.
2: 가족 중에 이런 있죠.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두자. 극혐이라고.
1: 극혐. 아,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2: 네.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족들을 팔아서 가족들의 삶과 그 사랑을 팔아가지고 외부 사람들의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는.
0: 아 진짜 정말. 옳지 않아 옳지 않아.
2: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아 이거 안 되는데.
2: 저희 진짜. 아버지는 원래 정말 좋으신 분인데 별명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장로님이신데.
1: 네.
2: 정말
1: 그 장로님이시죠. 네.
2: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남한테 그만하고 우리 집에 좀 잘하는 거.
1: 맞아.
2: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저희 집에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남한테 이제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집은 집안 식구들에게 못하고 바깥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속상하다.
2: 이건 정말 우리가 도덕적 판단이 되는 분이다. 어떤 생각이
0: 들어요. 우리 한풀이 좀 하죠.
1: 그러죠. 네,
0: 이런 네. 집안에 이제 이런 구성원이 있으신 분들 제보 부탁드리고요.
1: 네.
0: 당사자 용기 있으면 연락 주세요.
1: 네, 익명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그나마 길게 보내주시게 될 겁니다. 100원 들겠네요. 우리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0: 아니 진짜 가끔씩 얼토당토한 게 손석희 씨 같아.
1: 네.
0: 아 일부러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는 거지.
1: 아닙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예. 뮤의 노래입니다. 예. 나의 또 다른 모습.

0: 네, 코너스 코너 기름 맞고 물어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내 배우자 집에서는 달리 밖에서 이 정도로 호인이다 만나볼게요.
1: 8613님. 저의 남의 편은요. 운전을 정말 싫어해서 어디 잘 안 나가거든요. 네. 어쩌다 동네 엄마나 친구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 데려다줘. 친구는 아예 집하고 반대편이야. 네. 그러니까 남극 북극이지. 근데 데려다줘. 세상 멋진 남자인 척 다 해. 하고 나가셨어요. 브라토이 치미셔서 나가셨었어요.
2: 이런 사람들 있죠. 전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친구 그 안에 친구 들어오면 갑자기 막 요리하고 막 서빙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1: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 부캐인가? 네.
0: 그러게 왜 그러시지?
2: 친구들이 와서 기뻐야 되는데 안에는 입이 벌어져서 놀지를 못하는 놀래 가성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1: 누구세요? 이런
0: 마트도 같이 안 가주면서 5분 거리 그죠? 근데 친구한테
1: 다 데려다 주고
2: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장을 받아주죠.
1: 아, 왜 그럴까? 인정을 받는 어떤 그 과정에서
0: 이게 다 당신 위해서 아이가 당신 친구인데 이미지 좋아하잖아고 내 하는 기다.
1: 아, 날 위해서인데 내 팔이 빠져라 드는 짐은 안 들어주고.
0: 니는 힘 세잖아.
1: 공식을 정확히 안 해. 3658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자, 저희 남편은요, 집에서는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TV만 보면서 저희 집 남자친구랑 친구 자식들이 놀러 오면 술래 잡기 해주고 좀비놀이 해주고 막 난리예요. 아주 그냥 꼴 뵈기 싫어.
0: 아, 이거.

0: 또
1: 남편 친구랑 그 친구분들이 네. 자식을 데리고 오면 걔네들이랑 놀아주는구나. 아, 대박이다.
2: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1: 아, 뭐지? 이거는 약간 모두의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인가?
0: 왜 그러지? 이거는 그 집 자제분들이 너무 실망할 텐데요.
2: 실망 그치. 정도가 아니라
1: 나중에 사춘기 오면은 아빠 이상하다고. 갈등의 예, 단초가 돼요.
2: 얼마나 아버지가 위선자처럼 보이겠어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2: 바깥에서는 굉장히 그 황금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집 안에서는 거의 똥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두 가지 다른 거리를 두고 이 어른에 대한 여러 정말 그 아, 네. 뭐랄까 정말 싫은 감정이 들지 않겠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기엔 그죠. 하나 더 볼게요. 이동우님. 저희 아내는요 밖에 가면 저를 자상한 남편이라고 멋진 남자라고 지켜주다가 집에 오면 친구들 중에 제일 늙어 보이네.
1: 아, 아
0: 정말 배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
1: 왜 그래?
0: 완전 이중성을 가진 아내입니다.
1: 아 진짜 왜 그러실까?
0: 자기는 관리 좀 해. 친구들 왔으면 훨씬 형 같아 그냥.
1: 아 여보 밖에서 나를 그렇게
0: 배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먹지 말랬지 안식을.
1: 아 밖에서 이게 인격이라며.
0: 아유, 됐어 씻어. 아우 나 진짜.
1: 아니 뭐 또 씻어?
2: 근데 이게 그렇지. 그래도 뒤집어지는 것보단 나아요.
1: 뒤집어지는
0: 차라리 그죠?
2: 밖에 나가 친구들 네. 앞에서 정말 아, 사람 아닌 듯이 앞에서. 얘기하고 네.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0: 아 그거보다는.
2: 예. 네. 근데 또 이것도 만만치 않다.
1: 맞아. 자존감을 네. 어떻게든 꺾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부인이 약간 친구들하고 기싸움에서 안 밀리려고 트로피 자랑하듯이.
0: 아 그렇구나. 내 남편 최고라고.
1: 금메달처럼.
0: 그럴 수 있겠다.
1: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금메달을 그냥 패대기 치는 거지.
0: 도금이야 도금 아주 그냥 도금.
1: 남편 몸에 온통 이빨 자국.
2: 진짜 너무 속상하다. 네. 이종희님.
3: 제 남편은요 거래처 지인이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급하다면서 제가 잘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그냥 주자는 거예요. 아 완전 코가 입이 다 막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1: 와. 아니 주자고?
0: 당신 차 잘 안 타잖아.
1: 어머머.
0: 그 거래처 지. 아이 뭐 잘 타지도 않더만. 그 마트 걸어가면 되지. 그 거래처 시인이 지금 고장이 났대요. 이거 그냥 주자 이거.
2: 그거? 혹시 그 거래처 지인 앞에서 그 얘기한 건 아니겠지?
0: 와. 설마 하겠어요. 그죠?
1: 그랬을 수도 있다 진짜. 와. 아니면은 뭐 이종희님한테 에이 당신 그 우리보다는 뭐 저쪽이 더 필요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래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렇게 회유했을 수도 있고.
0: 차를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2: 그건 너무 아니죠. 아내가 계속 타고 있는 차잖아.
1: 그러니까. 아 차를 주려면 자기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0: 나는 비즈니스 하잖아.
1: 아 진짜 빚어버리고 싶다. 만두처럼. 8267님 소개해 주시죠.
4: 저희 아빠를 소개합니다.
0: 네네.
4: 집안에서는 눈치가 너무 없어서 엄마를 긁긁 하는데요. 집 밖에서는 눈치가 너무 빨라서 칭찬을 받으시거든요. 아빠지만 정말 꼴보기가 좀 그러네요.
0: 아 그렇구나.
1: 아이고 따님인 것 같은 네. 느낌? 네, 이렇게 문체가. 근데 엄마가 너무 가여운가 보다. 딸이 생각할 때는.
2: 그 집안과 집 밖에서 아버지의 속도가 다른 거네요.
1: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집약가 아닐까요?
0: 그러신가 봐요.
1: 처세가.
0: 네, 처세가. 사람도 힘들어서는.
2: 네. 근데 주로 남자분들 얘기가 많네요.
1: 그게? 왜 그럴까?
0: 사회생활과 집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들.
2: 아내들은 일관성이 있나요?
1: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제보를 하는데 이제 좀, 아유, 쓰다가 아마. 아유 됐다.
0: 남편분들 우리 아내로 계속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소개하신 이동욱님이 뭐가 돼요?
1: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뭐가 되냐고 그럼 뭐라고.
0: 그러니까
1: 아, 좋은 MC 맞아? 최신식 진행이 이런 거예요?
0: 죄송합니다. 오늘 좀 부식이
1: 내기고 얼르고?
0: 네.
1: 7448님 저희는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데요. 다른 팀과 같이 가면 좋은 펜션 잡아 편하게 즐기다 오는데 부부끼리 가면 하룻밤 자는데 돈 아깝다면서 차에서 자요. 나도 편하게 자고 싶다. 좀 많이 속상하다. 일단 광고 듣고 4부에서 살짝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0: 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네, 코너 속의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내 배우자 집에서와는 달리 밖에서 이 정도로 호인이다. 야, 오늘 진짜 이 사연이 거의 주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왔는데.
1: 그러게요.
0: 일단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1: 5457님인데요. 저희 남편은요, 나가서 지인을 만나면 그렇게 제법적을 한대요. 고생 많이 한다고. 근데요, 있잖아. 집에선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신랑 지인들 만나면 제가 참 사랑받는 줄 알아요. 진짜 얼척이었다니까요.
0: 아니 이게 다들 열심히 사신다. 관리를 그냥 이미지 관리를 엄청나게 하시네.
2: 그냥 밖에서 하는 거에 그냥 11조라도 좀 하시지.
1: 물론 흉 보는 것보다 낫지만 네. 이것도 좀 그렇죠. 네.
2: 아니 이게 결국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자기 스스로는 유연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빛나고 아주 헌신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보이고 싶어하는 건데 이게 사실이랑 맥락이 많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이건 이제 우리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인정욕구에서 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우리가 왜 창밖이랑 창 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네. 이슬이 맺히죠.
1: 이슬.
2: 그럼 그 이슬은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낀 자가 느끼는 거라 그 가족들 그 장면을 보는 그 아내 그 자녀들은 네. 사실상 평생을 걸쳐가면서 마치 우리들은 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사람
1: 네.
2: 이 사람에게 배제된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오. 이건 어쩌면 가족 인생의 눈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긴 했죠. 그 사람을 살면 눈물이 나오고 축축해지고 그저 이슬이 끼니까.
2: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 위신을 높이고 나라는 사람이 그 곱고 아름답고 선하고 힘차게 보이는 다 좋은데
1: 네.
2: 이 모든 힘찬 모습 뒤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1: 네.
2: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집에 잘해야 밖에도 아름다운 겁니다.
0: 맞아요. 기만이죠 진짜. 나를 제일 사랑해 준 사람을 기만하는 거지.
1: 아는 사람 밖에 나서는 한결같이 좀 진실하고 집에도 잘하고 이러면 좋겠죠.
2: 뭐 그죠? 그렇게까지 못해도 작작 좀 하세요.
1: 적당히.
2: 네,
0: 손식 씨는 진짜 한결같아.
1: 네, 저는
0: 집에서도 별로고
1: 방송에서는 대놓고 얘기죠.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보 힘들지 난 더 힘들어.
0: 한결같아.
1: 네,
0: 아니 그래서 문천식 씨는 네. 진짜 이런 면에서는
2: 네.
0: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인정해요.
2: 아 나중에 이러다가 2호선 상담소 옵니다.
1: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0: 네. 아 진짜 다들 긴장하고 저도 좀 돌아봐야겠네요. 어쩌면 네.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1: 그러네 네. 진짜. 예.
0: 자 우리 다음 사연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 맞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셨습니다. 아마 좀 무거운 사연일 것 같은데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하죠.
3: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엄마입니다. 딸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 사연을 남기게 됐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남매를 키웠어요. 장사도 하고

0: 공장 일도 하면서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키운 아들, 딸은 잘 자랐고 딸은 지금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요. 엄마인 저와 연락을 끊은 지 3개월째입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 엄마는 모르지. 엄마가 나랑 오빠를 얼마나 차별 많이 했는지. 오빠가 사달라는 거 무조건 다 사줬고, 내가 어렸을 때 라디오 사달라, 태권도 학원 좀 보내달라 그런 거 다 무시했잖아. 그리고 사실 오빠가 나 많이 괴롭히고 때렸어. 엄마 없을 때 화풀이를 다 나한테 했다고.
0: 처음 듣는 얘기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고, 아들은 큰아이인데다가 남자아이라는 생각에 해달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반면 딸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도 오빠로서 늦게나마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용돈도 챙겨주며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딸이 쉽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 받은 상처와 응어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느라 재혼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손녀들도 태어났으니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지금은 딸이 손녀들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2: 아이고.
0: 물론 저도 딸에게 서운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딸은 결혼 후에 가족들과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는데 단 한 번도 엄마도 같이 여행 가실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뭐 꼭 여행을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가까이 혼자 살고 있으니 뭐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쯤 물어봐줬다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싶은 거죠. 함께 갔다면 손녀도 돌봐주고 여행 경비에 보태라고 돈도 줬을 텐데 늘 그 안에 저만 빠져있다는 생각에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딸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딸은 뭐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지만 책임감이 그만큼 강하고 야무져서 무슨 일이든 똑부러지게 잘 해내는 아이입니다. 그런 딸의 상처를 엄마인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도 손녀들을 볼 수 없고 딸과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외롭고 서운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갔다가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딸이 받은 상처도 헤아리며 엄마인 제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다가가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야, 어려운 문제네요. 어릴 적 받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3개월째 연락 안 되는 따님.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교수님, 뭔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0: 네. 네. 오늘은 사연자분의 요청으로 네. 전화 상담은 어려울 것 같고 멀어진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교수님이 해주시는 조언이 너무 네. 간절하다고 네. 연락을 주셨어요.
2: 에이쿠.
3: 우리 여기 김정희 님께서 오늘 전화 연결을 하지 않은 예. 그 마음이 이 안에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2: 두려우실 것 같아요. 예. 예.
3: 내가 혹시 이 통화를 했을 때 내 딸이 그걸 듣고
0: 그럴 수도 있죠.
3: 혹시 오해하면 어떡할까.
0: 아. 모든 게 지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3: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이 관계 문제는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딸이 몇 가지 얘기를 했네요. 엄마가 날 무시했다. 그리고 오빠 하나를 차별했다. 나 이런 모든 순간이 나에겐 상처였고 아픔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엄마가 아마 차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상처 줬을 겁니다.
2: 예.
3: 그런데 결혼하고 우린 이혼을 겪고 이혼한 이후에 나는 두 아이를 맡았고
2: 예.
3: 생계 앞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덜 사랑할 수 있었겠지만 덜 사랑하는 순간마저도 어머니 희생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0: 맞아요.
3: 이런 엄마들이 주로 어떤 엄마냐면 난 괜찮아 맘이에요.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도 보니

0: 큰애를 더 사랑했고 편애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첫사랑에 우리는 조금 더 무릎을 많이 꿇는 편이니까. 그래서 또 그 옛날 사람이라 아들에 대한 그 맞아요. 마음이 더 애틋했을 수 있고 그쵸. 또 아들이 여러모로 신경을 더 쓰게끔 하는 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들은 지금 이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네. 또 지금 둘째 같은 경우 제가 보니 벌써 손녀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네. 지금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가 충분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애석함을 엄마한테 토로하고 있거든요. 저는 딸이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이 두 남매를 키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딸이 이 엄마 경험을 좀 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철이 없는 딸, 철이 없는 아들도 그 부모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면서 아 이랬구나 혹은 이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사람이야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의 능력을 통해서 내 부모를 이해하고 내 부모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겪지 않더라도 그 부모를 상상하면서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경우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이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딸은 이 엄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 게 네.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여러 번 갔대요. 근데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엄마 우리 여행 같이 갈까? 혹은 엄마 여행 엄마랑 간다면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엄마 생각은 어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라도
1: 한 번쯤
0: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었는데 네. 이걸 묻지 않은 걸 보면 제일 먼저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엄마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속상하게
0: 우리 집은 괜찮아.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나와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내 엄마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평생 남매들 키우며 좋은 옷 한 벌 안 입었을 겁니다. 평생 남매들 키우면서 좋은 밥 한 번 안 먹었을 거고요. 그렇죠. 평생 남매 키우면서 얘네들에게 요청한 바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나의 전체 청춘의 집을 내어서 내 자식들을 키우면 이들이 성장해서 당연히 나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겠지 생각하고 네. 억울한 순간마저도 함구하면서 아이들 집에서 집안일 각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시키지 않으면서 퇴근해서까지도 내가 그 집안일 다 해가면서 네. 아이들 정말 최선을 다해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렇게 키운 집인데 네. 놀랍게 이렇게 큰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의 수고와 노고는 자기 손에 물 묻혀 가보며 화장실 청소에 가며 자기가 그 남겨놓은 흔적들 치워가며 그 빨래에 동참하며 그 설거지에 동참하며 네. 어려움을 경험하며 때로는 결핍에 흔들리며 이렇게 나도 성장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으로 다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으로 이 아이들에게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뭔가 기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지금 어쨌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공감력도 과거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에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엄마가 나를 더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일종의 분노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손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도 내 엄마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수로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헌신한 자가 갖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그러네요.
0: 네, 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큰애하고는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1: 큰 아들이요?
0: 네. 네. 큰애하고는 일단은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큰애랑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요. 네. 지금은 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손녀가 너무 그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손녀와 관련해서는 엄마가 못 만나게 하고 곧 딸이 못 만나게 하니까 이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딸에게 먼저 다가갔더니 그때 오히려 관계가 또 안 좋아졌대요. 네. 그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딸은 엄마가 내게 다가왔을 땐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사과는 엄마가 평소에 했던 사과보다 훨씬 더 강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과일 것이다 라고 이런 일종의 상상 혹은 기대를 했겠지만 예. 엄마가 했던 사과가 본인의 마음에 충분히 차지 않았을 거예요.
1: 아, 그럴 수 있는데.
0: 그런데
1: 아.
0: 이 딸은 더 큰 사과를 해도 마음에 충분히 와서 닿지 않을 겁니다. 아. 엄마가 무릎을 꿇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더라도

0: 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1: 네.
0: 그때 엄마는 이런 마음이었고 생각해 보면 그때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때 너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시점에 돌아본다면 엄마가 때로는 부족하고 그렇긴 했으나
1: 네.
0: 사실 엄마가 모자라서 그렇지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이건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너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실 게 그때 엄마가 혼자 너희 둘을 키우면서 엄마 그때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일을 너에게 차마 다 말은 못했지만 내가 나름 부족할지언정 엄마는 최선을 다했던 걸
2: 맞아요.
0: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한 번씩 이런 깨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또 문자로 보내시면서
1: 네.
0: 미안하다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엄마의 최선을 봐주기 바란다.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일부 꼭 읽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저희 어머님이 재혼도 안 하시고 식당 공장 다니시면서 태권도 못 보내준 건 마음 아프지만 그죠 교수님?
0: 그러면 네. 이 딸이 공장을 다녀봤겠습니까? 이 엄마가 다녔던 그 식당을 다녀봤겠습니까?
1: 안 했겠죠.
0: 이런 그 험한 그리고 굳은 일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그 일을 다 맡은 건데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아들이 7인데 엄마가 매번 이 아이 청산과부로 그렇게 일곱 아들을 키우면서
1: 네.
0: 엄마는 부고대가리 좋아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가 90이 됐을 때 일곱 아들이 다 부고대가리만 들고 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작 부모가 괜찮다 말하면 정말 그 자녀들이 내 엄마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엄마는 험한 일 해도 괜찮고 내 엄마는 굳은 일 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 헤어진 옷을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 부모가 요청해야 되지만 요청하지 않았던
1: 네.
0: 그 사랑의 그 세월을 이 자식들이 읽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사랑으로만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걸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도 엄마 혼자 겪어야 될 그 일 혹은 가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분담을 시키셔서 이들이 가족으로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야 이 가족 간에 중요한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성장한 마당에 갑작스럽게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진 못합니다만 과거에 너희들 성장에 그리고 딸의 성장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순간에 엄마는 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너를 더 깊이 돌보지 못한 건 아쉬운데
1: 네.
0: 엄마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 부분은 엄마가 지난 세월이지만 엄마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련된 여부들을 꼭 짚어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2: 왜냐하면 따님도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1: 그쵸.
2: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구나라는 걸 알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조금은 얼었던 부분이 녹아내리기를
1: 맞아요.
2: 다는 아니더라도
0: 근데 이 딸이 그렇게 딸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2: 그러니까
0: 생각해보면 내가 딸 낳았더니 난 딸이 더 이쁘던데
2: 나한테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이 이렇게 이쁜데
0: 그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 그리고
2: 맞아.
0: 나는 시부모나 혹은 다른 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2: 다르죠.
0: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딸과 내 관계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둘러싼 환경들까지 고려한다면 그때 그 성장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지탱하는
1: 네.
0: 그 요소들은 나는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내 엄마는 내 엄마의 손밖에 없었다는 걸 이 딸이 꼭 기억했으면
2: 맞아.
0: 좋겠고
1: 그러니까요.
2: 엄마가 이 사연을, 아빠도 해야 됐잖아.
0: 예, 이 사연을 듣고 이 엄마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 간절한 엄마인 건데 이 간절함 과정에 이 성장 과정에 아쉬운 지점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따님이 이 사연을 듣는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1: 요즘 엄마의 시선으로 옛날 엄마를 바라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고
2: 맞아. 그죠? 그때 네. 시대적인 것도
1: 아니,
2: 다 시대, 달랐고
1: 7호님께서 지금 사연 너무 제 이야기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딸과 관계가 지금 그저 그렇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교수님 근데 딸도 저처럼 슬퍼할까요?
0: 딸은 그만큼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 너무 야속하네요. 네.
2: 근데 텅 빈 느낌은 자주 느낄 거예요.
0: 그럼요. 빈자리는 있는데 그 빈자리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또 분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관계의
2: 있지.
0: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건데 분명한 건 그래서 나중에 보더라도 시간을 두고 나중에 보더라도 이러한 지점이 있었다라는 걸 일종의 자기 변호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고 또 네가 원하는 또 너의 마음

0: 이 풀어지는 방법을 내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달라고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저는 이 사연자분 대단하신 게 사실 부모님들 세대에서 사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아유, 그럼요.
1: 어딜 지금 네가 그렇죠. 그거를 내가 키워줬는데 뭐 이런데 어머님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분석해서 생각하시려고 하잖아요.
2: 최대한 하신 거예요.
1: 저는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0: 오히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그런 집들은 말이에요.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해요. 참 놀랍게.
1: 진짜
0: 참 이게 딜레마인데 딜레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랑에 그리고 이 텅 빈 세월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지금 사연자께서 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기억하실 건 딸이 돌아오는 데는 좀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뭔가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좀 분명하고 맞아요. 또 하나 혹시 아들하고 사이가 좋고 또 며느리하고 사이가 좀 좋으시다면 간접적인 소식을 끊임없이 계속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놓지 않고 네. 네. 사연자분이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상담이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요.
1: 네. 후기 네.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가?

0: 영철이야
1: 영철이야
0: 영철이야
1: 영철이야
2: 애지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땔나무를 해서 지게 주고 돌아오며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0: 숨은 것배
1: 영차이야
0: 목이 차고
1: 영차이야
0: 땀은 흘려
1: 영차이야
2: 논매기가 끝나고 한가해지면 이제 땔나무 장만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의 협찬이었습니다.
1: 영차이야
0: 희망배기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아, 문자가 또 왔는데요. 2439님. 어머님도 상처가 깊겠지만 따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엄마를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속마음의 비움이 없어져야
5: 미움이
4: 없어져야 스스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5: 맞아.
4: 본인 위해서라도 엄마를 용서하는 건 어떨까요? 마음속 나쁜 감정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요.
5: 맞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결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5: 아, 부디 진짜 이 상처받은 마음이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면 그 상처가 트로피가 되더라고요.
6: 맞아요.
5: 네, 그래서 그냥 1cm씩 1g씩 녹이고 깎는다 생각하면서 언젠가 그 미움이 없어질 날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4: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던 건데 그 미...

0: 그림이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저는 이 어머니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0: 맞아, 진짜로. 맞아.
1: 마음이 아련합니다. 네.
2: 근데 그때 어머니의 나이를 통과할 때 팍 하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수십 년 정말 미워했었는데 그때 아빠 나이를 지날 때 주먹이 탁 치고 명치를 치고 스쳐가는 건
0: 맞아요.
2: 아빠도 무서웠겠다.
1: 그 네, 세월의 초침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오죠.
2: 있어요.
0: 그 일장 대발점이죠.
2: 네, 자, 우리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보내드려야겠죠?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 인그루드랩 대표이사 조모 씨와 인그루드랩 계열사 임원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쯤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인수해 운영 중인 인그루드랩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미리 알고 인그루드랩 주식 약 90만 주를 추가 매수해 총 21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항공 고객 100여 명의 항공권 예약 정보가 한때 네이버 검색창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됐습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 네이버 검색창에 제주항공이나 특정 편명 등을 입력하면 일부 예약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약 1시간 정도 노출됐고 문제를 확인한 직후 해당 페이지를 차단한 뒤 이틀 뒤인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병사가 부대 울타리를 넘어 탈영한 뒤 KTX 열차를 타고 달아나다 4시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예하 전차대대 소속 이병이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 이탈했습니다. 군사경찰은 달아난 이병이 포항역에서 서울행 KTX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철도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전역을 지나던 열차에서 탈영병을 붙잡았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광주FC 선수단이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 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2시쯤 전남 광주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와 추돌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구단 버스에서 신창모와 프리드 윤슨이 내려 불이 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직접 구조했고 구단 버스기사와 스태프 등은 화재 진압을 도왔습니다. 서논술형문항의 수능 도입 등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오늘 인천에서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AI 대전환 시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축적이 아니라며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에 머물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 31도 등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처음부터 최고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었답니다. 모국 이스라엘에서 히트한 다음 영어판을 쉽게 낼 줄 알았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 출판사에 보냈는데 줄줄이 퇴짜. 그중엔 모욕을 주며 거절한 것도 있었다죠. 국리 끝에 인터넷 자가 출판도 해봤지만 몇백 권밖에 팔리지 않았고 겨우겨우 출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쓰고 다듬어서 지금의 책을 낼 수 있었다. 절치부심, 고진감래, 천재급 석학도 그랬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세대 개편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쳐나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제 운용의 큰 축인 세제 개편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걸까요? 당정 협의를 마쳤다던 정책이 발표 며칠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촌국이 빚어졌습니다. 애초에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설익은 정책이 시장의 혼란과 조세 저항을 키웠다는 비판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정책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정교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정책은 신뢰받기 힘들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8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곤충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예천군 곤충연구소 신효식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규의 녹색 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반갑습니다.
6: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안동시의회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연구회에서 신임 간사로 선임이 되셨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7: 네, 저희가 속한 의원 연구단체라고 합니다.
6: 네.
7: 건강도시연구회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의 활성화와 건강도시를 위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역량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또 관련된 어떤 선진지도 견학을 해서 더 풍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6: 네.
7: 저희 또 연구단체에서는

0: 낙동강 밤변천 친수공간 접근성 확대를 통한 어떤 건강도시 연구 영역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연구 영역 주제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제 두 가지를 하반기 연구 영역 주제로 결정되었는데요. 추후에 연구 영역 결과를 주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네, 우리 먹고 살기 바쁜 대다수 시민들은 제가 속한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소하십니다.
1: 네.
0: 또 지방의회 방문 경험 있는 주민들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경북도의회,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 사용설명서를 준비했고요. 뭐 저보다 훨씬 경험 많은 다섯 의원님들께서 해주셔도 좋겠지만 일단 초선인 저부터 앞으로도 꾸준히 이야기해서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방의회 가보신 분들이 정말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의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라고 할까요?
0: 네, 일단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인데요.
1: 네.
0: 그 지방의회를 이해하려면 의회, 국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현대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1: 네.
0: 그 과거의 강력한 왕정 국가에서는 뭐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폭군들이 등장하잖아요.
1: 그렇죠.
0: 막 법을 무시하고 막 사람 목숨 날릴 수도 있었는데 또 최근 현대사의 수많은 군부 독재, 일당 독재 국가들의 경우 최고 권력자 명령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권력이라는 것은 독점되면 매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개로 쪼갰는데 지금 또 지방 분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옛날에는 경상북도지사 안동시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했어요. 뭐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은 과거의 시장 군수님들은 지역 주민들보다 인사권자인 뭐 내무부 장관,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중앙정부의 권력도 지방정부와 분담을 했고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역의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117조, 118조에 있는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0: 네, 대한민국 헌법 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자치입법권 조례라고 하죠.
1: 네.
0: 조례 제정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118조가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지방의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폐지는 헌법 개정 사항이고 재미난 것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어쩌고 저쩌고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 선거는 헌법에 규정이 있네요.
1: 네.
0: 근데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으니 지방의원은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체장은 선거가 아닌 방식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1: 이런 게 다르군요. 의원은 꼭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가 아닌 방식도 가능은 하다. 이런 게 헌법에
0: 네, 가능은 하죠. 근데 지금은 다 선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뭐 우리가 뭐 독일이나 영국처럼 의회 중심제로 지방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연령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분들 계실 텐데 지방자치단체랑 지방의회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요.
1: 네.
0: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결정하는 기관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 결정대로 일하는 기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기관 대립형 구조,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별도로 뽑아요.

0: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를 각각 선출하다 보니까 안동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안동시의회 의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네. 독일이나 영국의 그런 의원 내각제 국가는 의회 다수당에서 집행기관을 구성합니다. 이것을 기관융합형,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뽑죠. 국회랑 대통령 따로 뽑는 것처럼.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들 위해서 협력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권한으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있는 건가요?
0: 네, 먼저 우리 시장 군수님한테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권이 있는데 이 집행권을 쪼개면은요 예산 편성권, 조직권, 인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동시에 무상버스 정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시장이나 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력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조직, 버스가 중요해. 그럼 교통행정과라는 조직을 둬서 정치를 하는 거고, 인사권. 시장님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조직, 인사권 3대 권한이 있는데,
1: 네.
0: 의회는 어떤 권한이 있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자치입법권은 조례, 그러니까 지방의 법인 거죠. 안동시 청소년 무상버스를 위한 조례를 재정 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치재정권. 편성은 시청에서 하지만 의회는 예산 심사 및 결산 승인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냈어요. 10억 원짜리 정책. 근데 의회에서 5억 원 예산을 삭감해버릴 수 있거든요.
1: 네.
0: 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안동시 행정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겠죠. 아 근데 뭐 이번에 어떤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이다. 네,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협업을 잘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하반기 일정이랑 좀 연결해서 들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올 하반기 주요 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이게 일정이랑 이해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원래 상반기 해야 될 일정들이 밀렸는데요.
1: 아.
0: 자, 먼저 올해 7월 달에 지방의회가 열렸죠. 그럼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장단을 뽑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라고 하죠.
1: 네.
0: 뭐 안동시 같은 경우는 뭐 경제도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좀 더 그 특화된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요 업무 보고라는 걸 해요. 안동시 농업부서는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각종 안건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임시회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1: 네.
0: 이때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추경 하는 게 있어요.
1: 네, 추경.
0: 이게 뭐냐면은 본 예산을 1년치 예산을 잡아놨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0: 갑자기 막 수혜가 나면은 예산을 더 써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가계부를 고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를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돼서 연구영역주제도 선정하고 뭐 견학도 가고 의원님들 5분 발언도 하고
1: 네.
0: 또 본회의 때 시장님한테 질문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있는 활동이고요.
1: 네.
0: 그리고 9월 달에 정례회 추석 연휴 전에 하는 게 지금 2026년도잖아요. 작년도 2025년도 결산서 승인을 26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1: 네.
0: 작년에 안동시 가계부 평가 결산을 올해 하고요. 그러면 2026년도 안동시 살림살이 썼던 거를 평가를 언제 하냐. 2027년도에 그 결산을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안동시 살림살이 예산안 승인을 언제 할까요? 바로 올해 2026년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내년도 안동시 예산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0: 내년도 살림살이도 올해 승인을 하고 작년도 살림살이도 올해 결산을 승인한다. 예산은 내년 거를 올해 승인하고 결산은 작년 거를 올해 승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어요.
1: 행정사무감사요.
0: 예를 들어 안동시가 어떤 정책을 합니다. 뭐 축제가 어떻고 근데 시민들이 아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기간이 행정사무감사인데 10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마지막 연말에 몰아서 안동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내년도 안동시 행정이 이제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반기 일정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요때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겠구나. 이때 안동시회가 안동시 행정을 이렇게 견제해서 일을 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사실 지방의회가 여전히 좀먼 느낌이거든요.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0: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해서 만나는 것을 추천드려요.
1: 그냥 찾아가도 되나요?
0: 그냥 그 일정 맞아서 찾아가면은 대부분 지역구 주민분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이 1번이거든요. 지역구원님들 입장에서. 저만 해도 강남 남선 이마 주민이 저를 보자고 하고 이런 불편한 얘기 한다는데 거절할 의원님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표를 주셔, 당선되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린 거는 해당 지역구원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은 의원한테 얘기해도 되지만은 요즘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이 민원을 전달하다가 뭔가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시가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 아, 축제 이런 게 바뀌어야 돼. 버스 노선이 불편해 할 때는 평소에 이야기해도 좋고 그 행정사무감사가 11월부터 하면은 그 전에 막 현수막이 붙어요.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전에 8월, 9월, 10월에 조금 안동시 행정이 개선돼야 될게 있으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전에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우리 지방 의원님들이 더 일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보면은 회의록이라든가 영상 중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안동시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농촌 버스 청소년 무상교통 검색하면은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안동시 의회가 행정과 주고받은 모든 회의록이다. 지금 기록화되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을 되고, 어쨌든 안동시 의회 홈페이지 가면 이 의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요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써먹어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지역사회 만드는데, 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심부름꾼들을 써먹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이렇게 오늘 지방의회 활용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까요?
0: 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지방의원분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또 시민들도 더 감시해 주시고, 의견도 내어주시면은 지방의회와 행정이 더 주민들 위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은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거 초등학교, 중학교, 선진국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지역사회가 될수 있게 우선 지방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풍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숙박하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6분 3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는 주말부터죠. 예천군에서 곤충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광복절 연휴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예천 곤충 페스티벌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예천군 곤충연구소 시설 운영팀 신효식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곤충연구소 시설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효식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서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 이번 2016 예천 곤충 페스티벌은 곤충 전시와 관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자연을 배우고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체험형 곤충 생태 축제입니다. 곤충은 아이들에게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대상이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소재인데요. 저희는 이런 곤충의 매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곤충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면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0: 그럼 이번 예천 곤충 페스티벌은 특히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1: 네네.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 단위 방문객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저는 자연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교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곤충을 직접 접하고 관찰하는 경험은 교과서에서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과 탐구심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고 아이들과 함께 곤충을 보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대화하며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무래도 가족이랑 같이 찾으면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축제장에서는 어떤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2016 예천 곤충 페스티벌에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생태 해설도 들으면서 곤충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뭐 꿀뜨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곤충 만들기처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도 있고 모노레일까지 있으니까 곤충 체험과 함께 자연 속 즐길거리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꿀뜨기 체험 이런 건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1: 예.
0: 올해 축제
1: 오세요.
0: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면요?
1: 예, 올해는 특별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과 협업해서 마련한

0: 특별기획전입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희귀 나비하고 곤충 표본 그리고 다양한 생태 자료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전시와 함께 곤충 구현 동화 그리고 역할극 그리고 곤충을 소재로 한 실크스크린 제작과 같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 가족 나비 날리기인데요. 가족이 함께 나비를 자연으로 날려보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평소 접하기 어려운 희귀 곤충도 만나보고 또 나비도 날려보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 한껏 끌어올릴 공연도 준비되어 있겠죠?
0: 네, 물론입니다. 곤충과 자연 생물들을 재미있게 소개해서 아이들의 인기가 되게 높은 그 애그박사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버블쇼, 마술쇼 같은 레크리에이션까지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시와 처음에 방금 소개해드린 신나는 공연까지 즐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갈 만큼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 이 점이 올해 예천 곤충 페스티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축제니까 먹거리 빠질 수 없겠고 여름 축제니까 더위 피할 곳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축제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도 방문객들이 입맛대로 골라 즐기실 수 있도록 푸드트럭 그리고 다채로운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이 신나게 체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부모님은 중간에 한 번쯤 시원한 곳에서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때 마시는 차가운 음료 한 잔이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5월부터 문을 연 합회와 편의점인데요. 시원한 음료 한잔하고 간단한 식사를 즐기면서 잠시 숨을 돌린 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신나게 축제를 이어갈 수 있어가지고 가족 모두가 한결 여유롭고 편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아이들은 또 신나게 놀고 부모님들은 시원한 곳에서 숨 좀 돌리고 이렇게 하며 올여름 가족 나들이로 가기 딱 좋은 곳이 바로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이번 여름방 아이들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은 값비싼 장난감 같은 것보다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경험과 추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2016 예천 곤충 페스티벌은 곤충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직접 보고 느끼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호기심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그리고 방문객 모두가 하루를 알차게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가족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곤충 생태원에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주말 예천 곤충 생태원 가셔서 예천 곤충 페스티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예천군 곤충연구소 시설 운영팀 신효식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이죠. 7월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관인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최재환입니다.
1: 아마 특별감찰관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예. 특별감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0: 사회 감찰관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1조의 목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 측근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친인척은 물론이고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진까지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역사로 봤을 때 1948년 건국정부 수립 이후 최고 권력자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로 권력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1: 네.
0: 이걸 우선 막자는 것이고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이지만 국가재정법을 보면 법무부가 관련 예산을 할 때 상황입니다. 즉 법무부 소속기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1: 네.
0: 2014년 6월 처음 신설됐는데 이때는 특별검사같이 독립적인 지위로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공무원의 그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특별감찰관 대신 공수처 추진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8년 퇴임한 차정현 직무대행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지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 등에서 정권과 갈등을 겪다가
1: 네.
0: 정권이 임명했는데 정권과 갈등을 겪어요.
1: 네.
0: 이듬해 9월 사직했고 문재인과 윤석열 시절에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별감찰관실만 운영됐어요. 원래 한 30여 명이 근무했었는데 나중에 2명만 근무하게 되더라고요. 자료 같은 거 보존한다 이런 명목으로.
1: 네.
0: 유명무실해졌고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다가 얼마 전에 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 것이죠.
1: 그렇군요. 이런 흐름이 있는 건데 사실 네.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자는 거니까 그 네. 자체로는 좀 인정할 만할 것 같은데 이 시작이 박근혜 정권 되었다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다. 이거 인정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0: 그런데 2015년 3월 27일 딱 임명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몸매를 맞습니다.
1: 아하.
0: 이때 공개된 바에 따르면 감찰 대상 인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뭐 190명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후에 우병우 청와대 수석 스캔들이 터지고 2016년 7월 22일날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하겠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감찰 첫 번째 대상자가 됐다라고 그때는 알려졌어요.
1: 네, 네, 그렇죠.
0: 사실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우병우 수석은 그때 주말만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텐데 자신의 그 스캔들에 대해서 왜 특별감찰로 사건을 키우냐 하면서 강력히 반발한 걸로 알려졌고요.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 그리고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자 그 첫 번째가 우병우 수석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1: 네.
0: 사실은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7월에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감찰 사례고 우 수석은 두 번째입니다.
1: 아하.
0: 어쨌든 8월 18일 날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우 수석을 의뢰하기 전에 사실은 16일 밤에 죄송합니다.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사이에 주고받은 SNS 내용을 특정이라 터뜨렸어요.
1: 네.
0: 이게 우 수석의 감찰 내용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 보도에. 그러니까 19일 날 청와대 그 다음 날 청와대가 아니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번에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면서 반발하고 이걸 이제 물러나라는 시그널로 알아듣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 방침 아닙니까라고 버텼지만
1: 네.
0: 결국은 8월 29일 우 수석과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0: 동시수사하고 있었던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1: 음흠.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직무를 하기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사표를 제출했죠.
1: 그렇군요.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0: 예.
1: 사후 약방문격이지만 대통령과 측근의 비리를 막는다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만 됐더라면 소위 최순실 스캔들도 막을 수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0: 그러니까 2016년 9월 22일 이석수 감찰관이 그 전 7월에 정윤의 부인인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가까운 기금을 기탁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종범 청와대 정치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1: 네, 네.
0: 사실은 우병우 감찰 사실 유출권이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인을 건드리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쫓았다. 이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해임시킨 거 아니냐라는
1: 음흠.
0: 의혹이 제기됐어요.
1: 네.
0: 이 상황이 이렇게 막 급발진 데다가 9월 23일 밤 9시 30분, 밤입니다. 낮도 아니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전격적으로 수리됩니다.
1: 음흠.
0: 왜냐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9월 30일 진행될 국정감사 기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청와대 꼼수 부린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1: 네.
0: 결국 시간이 흘러서 2018년 5월 30일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관해서 혐의 없음을 이석수는 처음 받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감찰관이 자기 역할 제대로 했던 정권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참고로 이석수는 경기지청에서 우병우와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그 특별감찰관 되기 전까지 서로 호용하지 않은 사이였대요. 이석수의 사법부지 28회, 우병우 29회. 이석수 한기수 위에요.
1: 네.
0: 형, 뭐, 아우, 뭐, 이런 관계였죠.
1: 음흠.
0: 근데 사실 우병우는 검사 시절의 행적을 보면 위아래를 막는 거 인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병우가 형제접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이석수의 공과사를 구분했던 그 판단으로 둘 사이는 사인한 거죠.
1: 그렇군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군요.
0: 예.
1: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또 이 자리가 공석이었잖아요. 이 임기 내내 왜 단 한 명의 특별감찰관도 임명이 되지 않았나요?
0: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후임 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능이 중복된다.
1: 네.
0: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배경은 가족 리스크를 들추고 싶지 않았다 의도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0: 문재인 정권에서 취임 1년여가 흐른 2018년 6월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이 압승하고 나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한 언급은 더욱 사라졌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 있어서 악역을 맡아달라라고 당부합니다.
1: 음흠.
0: 그 제가 말씀드렸듯 특별감찰관은 독립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1: 네.
0: 그런데 사실상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통령 산하에 있는 민정수석에게 맡긴 겁니다. 부적절하죠. 이후 2020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특감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 라면서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야당은 당시에 공수처 설립 논의 과정에서 특감 임명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근데 2021년 초에 다수당인 민정주도 공수처법만 통과됐고,
1: 네.
0: 그 임기가 끝나는 동안, 끝날 때까지 특감은 사실 방치됐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당선인 시절부터 사실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부 지우개 몰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정수석실 폐지, 그리고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었습니다.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 잔재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을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이게 이때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였어요.
1: 네.
0: 사실 후보자 시절부터 배우자 김건희 리스크로 곤혹을 치렀던 터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도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2부속실 설치하고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특감 추천과 함께 민주당이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번번이 배수진을 쳤어요. 안 하겠다는 소리죠.
1: 네.
0: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감을 추천하지 않은 거에 대해

0: 대표는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 안에 예, 이걸 다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 네.
0: 말대로 한다면 이번에 이제 전당대 8월 17일에 끝나고 속도를 내면은 8월 안에 특별감찰관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오,
0: 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의 후보로 강진식 변호사를 내정해둔 상태고
1: 네.
0: 여야 각각 추천 외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요청하겠다고 민당이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황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8월 안에 특별감찰관이 네.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늘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0: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치는 사람이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치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세계 모든 정치권에 특정 정치인을 향한 팬덤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의 경우 팬덤 정치가 정말 강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치 문화가 인물 중심의 정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의 정치 문화. 사람 좋다 이거죠.
1: 네.
0: 그런데 권력은 선의에 기대어서 바라보거나 달아서는 절대 안 되는 대상입니다. 반드시 법과 원칙, 상식에 비춰봐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자, 착한 인물이 권력을 쥔다고 해서 권력이 착해지지 않습니다.
1: 네.
0: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쁜 인물이라고 한다면 권력을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권력에 대한 견제는 그 권력자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역대 정권의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권마다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유해두면서 내세운 명분, 아까 말씀드렸죠. 공수처와 업무가 같이 이렇게 중복된다라든지.
1: 네.
0: 이런 명분이 사실 상식과 거리가 멀었죠. 문재인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감찰관 정상화를 말로만 내걸었을 뿐 임명 의지가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또 공약으로 약속했어요. 취임 이후 수차례 국회에 조속한 후보 추천 요청했는데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체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무리 없이 우리 정치 시스템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으로 우리 정치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안착되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퇴임 후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바른 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1: 네. 이 특별감찰관이 우리 정치 시스템의 일부분이 되게 기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으로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쯤으로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재 장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0: 보증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외과대학 신설이 마침내 최종 심사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46명,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도민들의 의료 갈증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번 국립경국대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추진은 단순한 대학 유치를 넘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생존 투쟁입니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최종 결과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따뜻한 처방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6: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인 호남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TV토론회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투표 하루 전인 어젯밤 광주지역 TV토론회에선 당대표 후보들 모두 자신이 호남 발전의 적임자라 강조했습니다.
3: 국정을 이끌어본 경험, 경제에 대한 이해,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4: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몇 개월 안에 엄청난 성과를 냈듯이 이것은 생명은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하면 정청래입니다.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5: 고흥 출신의 저 송영길. 내가 태어나 자란 이 전남 광주 특별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2: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총리를 역임한 김 후보가 경제정책을 다룬 경험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정 후보를 향해 공세를 폈고
3: 대기업에 오나더라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2: 반대로 정 후보는 2002년 김 후보의 탈당 이력을 재차 소개했습니다.

0: 소원하며 맞받았습니다.
1: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2: 세 질문에
1: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0: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부화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부화제는 123개입니다.
0: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투표는 내일부터 15일까지 각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MBC 뉴스 차은진입니다.
3: 규모 7.4의 강진이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30명이 넘게 숨졌는데 실종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현지 시간 11일 오전 7시 34분쯤 콜롬비아 서부 초코주 산호세 델 팔마르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으로 미국 지질 조사국은 진원 깊이를 107km로 분석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리사랄다주와 바이에델 카우카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모두 132명이 숨졌고 57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주택 1,500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완전히 붕괴된 건물도 60채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잔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의 흔들림은 수도 보고타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10년간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앞서 6월 연쇄 강진으로 6,000명 넘게 사망한 베네수엘라 지진 이후 두 달도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3: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불이 난 세대에 살던 주민으로 숨진 여성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앞당기고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 확대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결정 공고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에 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푸는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기 진실

0: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345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3기 진화위의 두 번째 조사 개시로 조사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과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220건이 포함됐습니다.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1972년 남파 간첩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성모 씨외 15명이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부총재는 경기가 대부분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보다는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한 기준금리 정책도 사이클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에 머물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IQ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바야흐로 AI 시대의 접어듦에 따라 인간이 AI의 일자리를 조금씩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AI 시대에는 아이들 교육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3부에 박태웅 국가 AI 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장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대해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등이 논란입니다.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강의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0: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3: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이 AI 발전 속도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당장 내 일자리 괜찮을까?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공공AX 분과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박태욱 녹서포럼 의장 모시고 AI 시대 교육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4: 예, 좀 바쁩니다.
3: 네. 그 질문에 앞서서요, 저희가 네. 오늘 네. 청취자분들에게 예.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박태웅 의장에게 AI 관련 질문 보내주실 분들 계시면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 실시간 방송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 얘기부터 AI가 일자리 네. 뺏어간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조사 결과를 하나 봤는데 스탠퍼드대 연구진 분석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챗GPT 등장한 2022년 말 이후에 인공지능 도입이 활발한 직종에서는 22살에서 25살까지의 고용이 16% 감소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업종이 지금 가장 위협을 받습니까?
4: 우선 지금이 두 번째 산업혁명의 시기다. 네. 라는 글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학교가 산업시대의 고안품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산업사회의 만트라가 규격화, 표준화, 대량생산.
3: 대량생산. 네.
4: 그러니까 순종하고 근면하고 네. 표준화된 실행을 잘 할수록 높은 평가를 해요.
3: 네.
4: 근데 바로 그 자질. 네.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표준 절차를 오류 없이 반복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수만 배 잘하는 일이에요.
3: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해요.
4: 예.
3: 돈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4: 그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5 이래 미래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네네. 55개 경제권에서 1,400만 노동자를 조사했어요.
3: 네.
4: 가장 빨리 줄어들 업무가 우편 사무원.
3: 우편 사무원.
4: 은행 창구 직원. 데이터 입력원. 출납원. 행정 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표준 절차를 오류 없이 반복하고 근면하고.
3: 단순하고 네. 약간 반복적인 그런 업무들.
4: 그런데 빠르게 부상하는 영향은 그럼 뭐냐.
3: 네.
4: 창의적 사고, 회복 탄력성, 유연성, 호기심, 평생 학습이에요.
3: 네.
4: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영향은 학교에서 채점도 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습니다.
3: 힘들죠, 그런 거를.
4: 네. 왜냐하면 공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줄어드는 건 틀림없는데
3: 네.
4: 왜 그런가 하면 네. 학교에서 지금 AI에게 가장 대체되기 쉬운 사람을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 네.
4: 그 케인스는 이런 거를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3: 네, 기술적 실업. 네.
4: AI가 인간의 노동을 줄이는 속도가
3: 네.
4: 인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속도보다 더 빠를 때 일어나는 걸 기술적 실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산업혁명에서 더 이상 그런 순종적이고 근면하고 주어진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걸 요구하지 않게 됐는데
3: 네.
4: 학교는 계속 그런 걸 생산하니까 이 특히 어릴수록 네. 젊을수록 학교에서 금방 나올수록 너무 쉽게 대체당하는 거예요.
3: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막 완전히 지금 AI 때문에 진짜 일자리 뭐 거기까지 상황까지는 안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주변에 보면

0: 보면 이런 얘기는 해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가 심지어는 무슨 디자이너 분들도 야 이거 AI 때문에 이제 뭐 그 신입사원 안 뽑는다 이런 얘기는 나오거든요.
1: 이미
0: 어떻게 보세요?
1: 시작됐다고
0: 우리나라.
1: 봐야 되고요. 네, 네, 네. 우리나라 그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그저 쉬었음이에요.
0: 네.
1: 그저 쉬었음 지표는 실업에서 빠져요.
0: 네.
1: 근데 왜 그저 쉬겠습니까?
0: 어.
1: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하는 거죠.
0: 구직 자체를.
1: 사실은 그러니까 그저 네. 쉬었으면 실업이 위장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저 쉬었으면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0: 그렇죠.
1: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작사, 작곡가들이 수입이 없어요.
0: 네.
1: 작사, 작곡이 사실은 큰 돈을 어디서 버냐면 광고 음악에서 벌거든요.
0: 네.
1: 근데 광고 음악은 대단히 뛰어난 예술성을 필요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후크. 네. 그냥 그에 꽂히는 반복되는 네. 어떤 인상적인 멜로디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가사도 네. 예술성 필요 없잖아요.
0: 네.
1: 작사, 작곡가들의 수입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요.
0: 네.
1: 변호사 사무실,
0: 네.
1: 회계법인
0: 네.
1: 이런 쪽도 없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
0: 네.
1: 그게 여러 가지로 가려있거나 안 보일 뿐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단독이라기보다 그 기업의 저고용 저해고
0: 네.
1: 다시 말해서 안 뽑는 거예요.
0: 그렇죠.
1: 해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면 안 뽑기 때문에
0: 네.
1: 잘 늘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구조가 크다. 대기업은 정말 잘 되는데
0: 네.
1: 그게 한숨밖에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착시가 있다.
0: 네.
1: 중소기업하고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0: 네.
1: 요새 약간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실업이 크다. 그리고 그 신입 업무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안 뽑죠.
0: 아니 제가 AI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작년까지 아예 안 썼거든요. 일부러 안 썼어요. 마치
1: 네.
0: 산업시대 그 산업혁명 시 러다이트 운동하듯이 일부러 안 써봤어요. 끝까지 버텨보다가 이제 네.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써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 사람 안 뽑겠구나.
1: 네네네. 네.
0: 너무나 잘해요.
1: 네.
0: 그리고 불평불만도 없고.
1: 저만 해도 포닥 연구원 한 열댓 명이 저한테 붙어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글을 쓸 때 그 관련 자료를 찾는 데 보낸 시간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가 못 찾는 자료까지 찾아주니까 제가 글 쓰고 말하기가 너무 편해졌죠.
0: 그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했던 그 노동의 종말
1: 네네.
0: 이게 AI 시대에 완전히 진짜 정말 실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1: 네.
0: 반면에
1: 네.
0: 그때 당시도 그런 반론들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 이 AI가 그런데 일자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측면의 분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1: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0: 네.
1: 그 인간의 쓸모,
0: 네.
1: 인간의 쓸모를 묻는 게
0: 네.
1: 산업시대의 고안품이 아닐까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AI가 모든 일을 다 한다면
0: 네.
1: 인간은 뭐라고 살까라고 묻잖아요.
0: 네, 네.
1: 그게 인간의 쓸모인 거예요. 쓸모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코딩, 번역, 디자인은 물론 연구와 창작까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AI 시대도 끝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능력은 무엇인가?
0: 네.
1: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인간,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의 목록이 인간의 가치가 돼요.
0: 네.
1: 자녀 가치론이죠.
0: 그런데
1: 네.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0: 네.
1: 사실 인공지능의 성능 곡선에 인간의 가치를 종속시켜요.
0: 네.
1: 성능이 좋아질수록 인간의 입지가 줄어들죠.
0: 점점 더.
1: 네. 그래서 나중에 오씨 인간은 쓸 데가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인간이 왜 꼭 쓸 데가 있어야 되지? 인간이 스스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자동화는 노동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동자들의 사회를 낳는데
0: 네.
1: 사회는 이제 그 자유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줄 더 높고 의미 있는 활동을 알지 못한다. 이걸 한나 렌트가 얘기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오로지 공장을 위해서
0: 네.
1: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만 남기고 다른 게 다 사라지니까 인간 본연의 가치 있는 활동을 찾는 방법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일을 다 해주면
0: 네.
1: 우리가 그리스 귀족처럼 살면 안 되다라는 질문을 해볼 때라는 거예요.
0: 네. 이제는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차원의 우리는 뭐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1: 네.
0: 걸 향유하면서
1: 네.
0: 사는 사회를 또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1: 케인스도 얘기했어요. 우리 손자들의 미래

0: 에 관한 S 그 강연을 1930년도
1: 네.
0: 했는데 100년 뒤에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수 있게 될 건데 그때 비로소 인간은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될 거다. 너일안 하면 뭐할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을 피할 수 있으려면 주 15시간 정도는 일해야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다.
1: 알겠습니다. 그 일단 교육 얘기로 좀 넘어가세요.
0: 네.
1: 자, AI 시대에 맞는 교육은 좀 달라야 될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쉽게 말해서 AI한테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프롬프터 쓴다고 그러잖아요.
0: 네.
1: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0: 네.
1: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0: 아까 이제 AI에게 대체당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학교, 산업시대의 고안품인 학교를 탈산업시대, 혹은 AI 시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1: 네.
0: 그렇다면 AI에게 대체당하기 쉬운 것과 인간 고유의 가치를 구분해서 덜 가르쳐야 될 것, 빼야 될 것과 새로 집어야 될 것,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1: 예를 들자면.
0: 예를 들어서
1: 네.
0: 그 단순 사실의 암기와 재생산.
1: 네, 암기.
0: 네. 네, 이거는 AI한테 못 이기죠.
1: 그렇죠.
0: 네. 정형화된 문제 풀이 반복.
1: 네.
0: 미친 거죠.
1: 네.
0: 공식 대입형 계산.
1: 네.
0: 말이 안 되죠.
1: 네.
0: 다시 말해서 입시를 위한 문제 풀이들.
1: 네.
0: 정보 검색과 정리 자체가 목적인 과제들.
1: 네.
0: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1: 네.
0: 더 빨리 인공지능에 대체당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당국이 고집하는 거는 범죄 행위야. 너희들은 AI에게 즉시 대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야. 범죄라고 봐요.
1: 네.
0: 그러면
1: 어떻게?
0: 인간 고유의 가치가 있는 네. 역량 혹은 AI가 득세할수록 빛이 나는 역량
1: 예.
0: 그런 게 있다면
1: 네.
0: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뭐냐면
1: 네.
0: 첫 번째가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AI가
1: 맞아요.
0: 답을 다 내놓을 수 있죠.
1: 맞아요.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입자 물리학계의 학자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당대의 인류가 지금 반드시 물어야 될 10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1: 네.
0: 이런 걸 리스트를 내고 그걸 토론을 해서 지금 고입자 물리학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 10가지는 이것이다.
1: 네.
0: 라고 합의를 해요.
1: 네.
0: 그리고 그걸 미국 정부에 전달을 하면
1: 네.
0: 미국 정부가 과학 기술 예산의 규모는 정부가
1: 네.
0: 정하지만 주제는 여기를 따라요.
1: 네.
0: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질문하는 능력은 인간의 고유의 능력인 거예요.
1: 그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0: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1: 일단 자기주도.
0: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넘칠 수 있도록 창의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1: 네.
0: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1: 네.
0: 그러니까 왜 저 어릴 때는 수업시간 질문 많이 하면 맞았어요. 진도 방해한다고.
1: 너무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야.
0: 지금도 진도 방해한다는 유효할 겁니다.
1: 네.
0: 그런 말 할 거예요. 친구들의 진도를 방해하지 마라.
1: 네. 네.
0: 그리고 비판적인 검증 능력. 왜냐하면 AI가 답을 막 내놓는데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1: 네.
0: 얘를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면
1: 잘못하면 속아버리죠.
0: AI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맥락을 통합하는 능력.
1: 네.
0: 그러니까 AI한테 일을 가장 잘 시키는 방법이
1: 네.
0: 나의 맥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락을 통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신체와 경험에 기반한 학습. 이건 AI가 도와주지 못해요. 실험을 한다, 만든다, 예술 창작을 한다, 체육을 한다,
1: 네.
0: 돌봄을 한다. 몸을 쓰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일들.
1: 예.
0: 그리고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 AI가 갈수록 거대해지고 할수록 지배력이 높아지면 AI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앞서지 않으면
1: 네.
0: 그 디스토피아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윤리적 판단이나 혹은 공론화 과정을 이끌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AI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질문하는 그런 교육, 질문 능력을 키워야 되고 비판 능력 그리고 통합해서 사고하는 능력 등등등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도 오늘이 마침 이제 수능 D-100인데 지금 수능에다가 서술 논술형 문항 도입하는 그런 걸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0: 수능이요?
1: 네.
0: 수능을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설계했을까를 먼저 보고 싶은데요.
1: 네.
0: 그 노태우 정부 때
1: 네.
0: 고려대 박도순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때 왜 만들었냐면

0: 특정 과목 지식을 얼마나 암기했는가가 아니라 네. 언어 능력과 네. 사고 능력을 재는 적성 검사를 만들겠다고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정답을 알 수 있는 통합 교과적 문제를 내겠다가 네. 원래 취지였어요.
1: 학력고사와 다른 점이었죠. 네. 네.
0: 그러니까 용도도 달랐는데 당락을 가는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 이 친구가 대학 교육을 받을 만한 적성이 있나 어느 분야의 적성이 있나만 확인을 하고 네. 실제 합격 여부는 대학이 논술 면접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라. 이게 글로벌 표준이다. 네. 세 번째로는 절대 평가에 가까웠어요. 네. 그냥 자격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변별력이란 개념 자체가 틀렸다. 네. 변별력이란 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는 것이지 상위권 내부의 미세한 순위 차이에 관심이 쏠려 있고 하위권 아재 관심 밖에 있는 이런 식의 제도는 틀렸다. 네. 근본적으로 틀렸다라고 네. 말씀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과목 수도 훨씬 적었어요.
1: 그렇죠. 네.
0: 언어 수리 중심 몇 개 과목만 하려고 했는데 네. 교과 이기주의. 네. 교대 사대에서 우리 과목이 빠지면 우리 과가 망한다.
1: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능의 본 정신이 변질이 됐다. 이
0: 어른들의 사정으로 네. 여기까지 왔다.
1: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논술 서술형으로 가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0: 그게 맞는데요. 네.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1: 아, 그럼 또 어떤 걸 얘기합니까?
0: 싱가포르가 네. 우리 못지않은 입시사회, 학벌사회거든요. 그렇죠. 굉장하죠. 네. 엘리트주의예요. 네. 거기서 2021년도에 그 채점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꿉니다. 네. 상대평가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중간고사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의 적성 네. 그리고 낙인 효과를 없애겠다. 네. 그랬어요. 좋아졌을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됐냐면 사교육비가 30% 늘고요.
1: 아이고.
0: 중간고사 없애니까 학원에서 중간고사를 쳐요.
1: 아이고.
0: 왜 그런가 하면 네. 두 가지인데 네. 학벌 중심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안전판이 굉장히 약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학벌에 따라 네. 신분이 완전히 갈리는데 떨어지면 죽어요. 네. 사회적 안전판이 너무 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판을 갖추는 작업과 네. 대학교를 굳이 안 가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주지 않은 채로 네. 입시만 바꿔서는 네. 안 된다.
1: 안 된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고교 학점제도 하고 네. IB도 하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네. 아주 좋은 취지죠.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안전판 하나도 없고 입시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게 됩니까?
1: 그거는 이제 너무 좀 큰 얘기라서 제가 네. 딱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나 또 유치원 학부모가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분들한테 AI 시대에는 요 교육은 꼭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0: 저는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라고
1: 말해요. 그게 1번이에요?
0: 그게 1번입니다.
1: 어떤 책이요? 그러니까.
0: 그 좋은 책들이죠. 네. 그 양서를 많이 읽어라.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년 전에 네. Textbook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만 있으면 된다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크기 AI 모델을 놓고 네. 학습 데이터를 다르게 했어요. 네. 책과 같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은 네. 모델이 똑같은 크기인데도 월등히 높은 성능을 내는 거예요. 왜냐? 책이란 거는 아주 논리적으로 네. 몇백 페이지를 일관되게 서술하잖아요. 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력, 추론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1: 교양 유튜브 열심히 보는 걸로는 안 돼요?
0: 아, 그냥 그 유튜브 보는 게 네. 그
1: 쇼츠 안 되고.
0: 그 왜 안 되냐면 네. 그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의 두뇌를 발달시킨다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아이들의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거는 뇌에 있는 뉴런에 네. 연결이 네. 우발적으로 불릴 만큼 자유롭게 연동되는 거, 연결되는 거. 그 연결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애가 뇌가 발달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왜 어떤 과제를 주냐면 네. 그게 이겨낼 만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쉬우면 실증을 느끼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해요. 이겨낼 만한 어려움을 주면 그걸 국내하고 국내에서 자기 능력으로 푸는 과정에서 네. 뉴런 밑도 끝도 없이 연결됐다가 헤어졌다는 과정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해요.
1: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 능력, 비판 능력, 맥락을 통합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역시 독서.
0: 네.
1: 그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 혹시 뭐 있어요? 네.

0: 아니요, 좋은 책들, 고전들을 많이 읽는 고전들.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네. 토론하고 경청하는
1: 토론.
0: 네. 토론과 경청을 통해서 네. 뇌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1: 네.
0: 그 3000년 전에
1: 네.
0: 인간의 두개골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럼 머리가 나빠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3000년 전부터 인간의 문명이 기하급 수준으로 발전하거든요.
1: 네.
0: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사회를 구성합니다.
1: 아.
0: 사회를 구성해서 뇌를 연결된 뉴런인 것처럼 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토론 그리고 네. 독서.
0: 네.
1: 아, 우리가 정답이 있네요. 그래도 AI 시대를.
0: 그런 거죠.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박태웅 국가 AI 전략위원회 공공 AX분과 위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MBC.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응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낳고.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6: MBC
7: 라디오,
6: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여주와 김포 등 경기 일부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열대야도 지난 주말 이후에 사흘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극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전주는 32도, 대구 31도, 동해안 지역인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금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춘천 방향으로 춘천 분기점 쪽에 1차로에서 사고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채희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청취자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입니다.
3: 네. 네. 너무 간단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공정위가 독과점 구조 개혁이란 이 기치를 내걸고 여러 계획을 좀 세운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대통령한테도 보고한 그 하반기 업무 계획의 핵심 어떤 네. 겁니까?
4: 네, 핵심은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네.

0: 평평한 운동장에서 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협상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네.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제적 강자가 네. 마켓 파워, 시장력을 남용해서 네.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갑질을 한다든지 네. 이런 행위를 못하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적 제재 수준이 너무나 약합니다.
1: 너무나 약합니다.
0: 선진국 수준으로 표준화해야 되고요. 네. 그래야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이 예, 발생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약자들의 협상력을 보강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1: 네. 한마디로 억강부약 이런 거네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이거 이 대통령도 관심 많은 주제잖아요.
0: 네.
1: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배달앱 이거 수수료 너무 높다고 지금 다들 아우성인데 그래서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이 그럼 통과가 되면 그러면 뭐 치킨값 좀 내려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0: 경쟁이 더 활성화되면 치킨값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공정화법은 기본적으로 배달앱뿐만 아니라
1: 네.
0: 온라인 플랫폼 지금 네. 폭발적으로 그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경쟁 정책의 규제도
1: 네.
0: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네. 바뀌어야 합니다.
1: 네.
0: 바뀌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1: 네.
0: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제라고 보시면
1: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0: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은
1: 네.
0: 그 배달앱뿐만 아니라 네. 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
1: 네.
0: 대금 지급 안정성을 보장하고요.
1: 예?
0: 그러니까 입점업체라든지 경제적 약자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대금 네. 지급을 제때
1: 네.
0: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고
1: 네.
0: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서 약자들이 네. 불투명한 거래로부터의 피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플랫폼이 워낙 협상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1: 그렇죠.
0: 말씀드렸던 마켓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1: 네.
0: 불공정 거래를 할 유인이 아주 큽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고래 공정화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게 이제 온플법입니다.
1: 네.
0: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 네.
0: 지금 특별법이 마련돼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배달앱에 대해서는 온플법에 있는 그런 경제적 약자 보호 플러스
1: 네, 플러스
0: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 네.
0: 영세 중소음식점에게는
1: 네.
0: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게 해서
1: 수수료의
0: 부담을
1: 수수료.
0: 좀 네. 줄여주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입점업체들이 또 배달비를 부담하잖아요.
1: 네.
0: 배달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1: 네.
0: 보호해주고 소비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대한
1: 네.
0: 의무를 강화 할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어느 정도 모니터링도 하고 통제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가격도
1: 네.
0: 가격뿐만 아니라 수수료뿐만 아니라
1: 네.
0: 광고료라든지
1: 네.
0: 배달비
1: 네.
0: 반면에 배달하는 그 기사들
1: 네.
0: 기사들에게는 과도하게 임금이 이런 이제 네. 입점업체 보호가
1: 네.
0: 라이더들의 피해로 갈 수도 있고
1: 그렇죠. 전가될 수 있죠.
0: 그렇게 전가되지 않도록 그 보호 장치 또한 같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당장 제가 좀 떠오르는 생각이
0: 네.
1: 그 쿠팡 같은데
0: 네.
1: 그 가만히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 그렇죠. 쿠팡 이츠라고
1: 그러니까
0: 배달
1: 쿠팡 이츠 같은 데들이 지금도 지금 쿠팡 때문에 지금 뭐 통상 갈등까지 좀 초래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는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그 쿠팡뿐만 아니라
1: 네.
0: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리고 이제 네. 법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요.
1: 네.
0: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면서
1: 네.
0: 재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이런 여러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쿠팡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쿠팡이든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네.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도 이제 네. 막 미국 가가지고 의회 가서 로비도 하고 이러고 네. 있어갖고 우리 정부를
0: 네.
1: 곤혹하게 만들고 있어서
0: 네.
1: 이것도 약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좀 들더라고요.
0: 경쟁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1: 네.
0: 현재
1: 네.
0: 특히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하나의 같은 문법을 통해서.

0: 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 네.
0: 특히 미국과는 저희가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네. 상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FTC와 DOJ에 네. 미국 이번에 구글 사건이 있었죠.
1: 네.
0: 구글에 대한 저희 제재에 대한 네. 정보 공유를 항상 하고 있고요.
1: 그러니까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거를 네. 분명히 그쪽에다가도 협의를 해서
0: 그렇습니다.
1: 진행을 한다 네. 이런 얘기죠.
0: 그렇습니다.
1: 자,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가맹점주들 이 협상력을 높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점주들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본사도 네. 좀 불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0: 네.
1: 어떻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0: 이게 이제 지금 작년에 네. 우리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과된 협상권이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1: 네.
0: 가맹 본부와 네.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요번에 개정 이제 그 법이 통과됐고
1: 네.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실제 실현시키느냐 그 하위 법령을 지금 마련 중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시행령을 마련 중인데
1: 네. 그러니까
0: 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중에서
1: 네.
0: 그 저 중소 가맹 본부들은 제외시켰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가맹 본부 중에 85% 이상이
1: 네.
0: 협상력 협상권 요구로부터
1: 네.
0: 그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협상력 강화를 보장하는 가맹 본부는
1: 네.
0: 전체 상위 20% 이내의 가맹 본부
1: 아주 큰 데들
0: 큰 데들만 네. 저희가 지금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1: 네.
0: 반면에 입점업체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네. 전체 입점업체의 90% 가까이를 커버해 줍니다.
1: 아, 그렇죠.
0: 전체 입점업체의 90% 가까이가 그 상위 20% 이내의 가맹본부와 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이제 저희 10% 이상의 가입이 필요하고
1: 네.
0: 10% 이상 가입이 그러니까 전체 가맹본부가 있으면 거기 가맹점들이 네. 있겠죠. 거기
1: 네.
0: 10%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요.
1: 아.
0: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너무 작다는 비판인데요.
1: 네.
0: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고
1: 네.
0: 이게 10%지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만약에 이게 30% 미만일 때는
1: 네.
0: 전체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1: 네.
0: 저희가 어떤 장치를 요건을 마련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30개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들은 전부 다 여기서 제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중소상공인, 이른바 이제 을들이죠. 이게
0: 네.
1: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본사하고 맞서서 이제 뭉치는 거.
0: 네.
1: 이럴 때는 담합으로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0: 네.
1: 여기서 일단 하나 궁금한 게.
0: 네.
1: 을의 기준이 있나요?
0: 기준이 있어요.
1: 어떤 기준이에요? 제가 있어야 잘 몰라서.
0: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중기업, 그 다음에 네. 소기업.
1: 네.
0: 그리고 특수고용직
1: 네.
0: 노무 제공자들
1: 네.
0: 요 세 가지 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1: 네.
0: 중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1: 네.
0: 협상력의 균형을
1: 맞춰주겠다.
0: 맞출 수 있도록 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1: 네.
0: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1: 네.
0: 저희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법은
1: 네.
0: 이 단체 행동이 공정거래법에
1: 네.
0: 제재를 받습니다.
1: 네.
0: 그 제재로부터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1: 네. 네. 왜냐하면 이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0: 네.
1: 제외시켜주겠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것 때문에 좀 무분별하게 막 쟁의행위 나오고 네. 막 싸우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0: 예, 그런 우려가 있는데
1: 네.
0: 저희 이 이제 사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가 노조와 비교하면 노조는
1: 네.
0: 이제 노동자의 노동권은 쟁의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1: 네.
0: 개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 중소기업
1: 그렇죠.
0: 같은 경우는 쟁의 무분별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영업을 포기해야 되는
1: 그렇죠.
0: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만약에 이 집단 행동이 경제 전체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1: 네.
0: 가령 물가를 상승시키거나
1: 네.
0: 소비자에게 이익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1: 네.
0: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1: 네.
0: 그것을 예상하는 어떤 부처 혹은 공정위가

0: 20세기 초중반, 네. 초중반에 예를 들어서 전화 통신 사업, 네. 그리고 기차, 네. 기차 넷, 뭐 이렇게 기차 교통 수단, 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규조적 조치가 실행된 적이 있었다는 건 잘 네. 알려져 있죠. 네. 최근에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네. 이런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들이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커졌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 구조적 조치를 실행한 우리가 잘 아는 리나칸이라는 이제 미국의 FTC의 위원장도 있었죠. 네. 그 리나칸이 강조했던 조치도 이런 구조적 조치의 하나고요. 네. 실제로 지금 법이 지금 그 심사 중인 구조적 조치도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 조치를 우리가 이거는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1: 아, 재산권 침해가 아닌.
0: 그렇습니다.
1: 그럼 몇 가지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 조치라는
0: 구조적 조치라는 건 이제 네. 사업을 양도하는 구조적 조치도 있어요.
1: 사업 양도. 네.
0: 그리고 기업 자체의 지분 자체를 네. 시장에 매각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기업 기업 결합 심사할 때도 만약에 기업 결합이 네. 과도한 시장 집중을 그렇죠. 야기한다라고 네. 예상될 때는 매각 명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매각된 사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구조적 조치는 지금 기업 결합 심사에서 사용됐다는 것이 현재 네. 현행법이고요. 네. 그 구조적 조치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지 네. 담합이라든지
1: 반복적인 담합을 할 경우에는
0: 반복적 담합이라든지
1: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 조치를 이 반복 담합에 네.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냥 엄포용은 아니다.
0: 엄포용은 아니고 반복해서 이런 시장의 구조를 악용해서 네. 마켓 파워, 시장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많은 수의 소비자 그리고 네. 많은 수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네. 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이런 독점력 남용은 사후적 제재로 제재합니다. 네. 사후적으로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후적 규제가 이미 네. 큰 피해를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네. 아예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시장 구조를 네. 변화시키는 조치가 구조적 조치입니다.
1: 경제 검찰의 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재계에서 네. 상당히 좀 벌벌 떨겠는데.
0: 아니 그 법 위반을 안 하면 됩니다. 네. 법 위반을 안 하고 네. 공정한 거래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업입니다.
1: 그렇죠.
0: 국내 시장에서 네. 착취라든지 소상공인들 네.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상생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 돈 벌면 안 되고요. 네. 이제는. 본업에서 혁신을 하고 R&D를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1: 또 하나 제가 눈에 띈 게 그거 있더라고요. 대기업이 공정위에다가 이제 허위 자료 냈을 경우에 네. 예. 근데 요때 회사가 아니라 재벌 총수 개인한테 네. 예. 과징금을 물리는데 뭐 매출의 최대 10%까지 물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0: 네.
1: 또 이 조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을 때 네.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을 이제 누락한다든지 네. 있는 자료를 아니면 자료를 조작하든지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현재는 이런 행위가 이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나타나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한 현행 제재는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뭐 1억 원 이하의
1: 손방망이
0: 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런 허위 자료 제출 아니면 네. 누락을 해서 볼 수 있는 이익이 네.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50개, 80개의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행위들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만 우리가
1: 그래서 아예 그냥 회사가 아니라 총수 니네가 물어 하고 형수 개인 지갑에서 빼오겠다 이 얘기죠.
0: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1: 개인 부과.
0: 예. 그리고 이런 누락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이런 누락을 통해서 많은 부당 이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제재가 되려면 연 매출 평균에 10%까지 과징금 상한을 마련하는 것이 네. 절대 과도한 제재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상조회사들 먹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선수금 냈는데 그거 그냥 떼먹고 네.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굉장히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0: 예.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상조회사라는 게 돈을 먼저 받아서
1: 그렇죠.
0: 뭐 네. 20년, 네. 30년이 됐을 때.

0: 있고 네. 장 아주 먼 미래에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만 네.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네.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네. 그 기존에 여기에 대한 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재 규율이 매우 미약합니다. 아. 그래서 50%의 어떤 그 선수금만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네. 이 나머지 50분 예치하지 않은 50% 네. 선수금을 무분별하게 자기 특수관계인에게 네. 대여한다든지 위험한 데 투자하지 못하도록 네. 막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에게 지배주주의 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 보증이나 자금 대여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50% 이내. 그러니까 뭐 이 저 선수금이 1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자본금의 50% 이내면 뭐 15억이라든지 30억 예.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1: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예예. 예. 예. 자 오늘 사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두루미는 한번 짝이 되면 평생 함께하는 금슬 좋은 새입니다. 두루미 부부는 매일 춤을 추는데요. 두루미 말치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날개를 높이 올리면 다른 쪽도 높이 올리고 한쪽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쪽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호흡을 맞추죠.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하는 비결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MBC 이정은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요즘같이 더운 날 야외에 차량을 세워두면 햇볕을 받아서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이런 환경에선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들이 위험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터리가 들어있는 휴대용 선풍기와 전자담배죠. 고온에 노출돼서 폭발하거나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증을 달래기 위한 음료수도 위험한데요. 탄산음료 캔의 압력이 높아져서 터져버리고 투명한 페트병에 햇빛이 집중돼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차량 내부에 소지품을 남겨두지 않기, 안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4: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0: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국내와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모의 거래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모의 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김규화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오후 서울에서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과 처음으로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양국 육군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육군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육군회의와 연합훈련 또 군수지속지원 분야의 교류 확대 등 양국 육군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만남에서 논의된 고위급 교류와 연합훈련, 군사혁신, 군수지속지원협력 등을 구체화해 한미 육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우 황정민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오늘 열린 여성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성은 황 씨와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 씨 측은 여성이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루 전 발생한 지진으로 콜롬비아의 세 번째 대도시인 칼리에서만 최소 85명이 숨졌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의 주도 페레이라에서는 최소 66명이 진앙과 가장 가까운 농촌 지역인 초코주에서는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는 18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

0: 범죄수사청 대청준비단이 진행하고 있는 중수청 임용서명에 닷새간 총 3,070여 명의 검찰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에 머물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 31도 등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갓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어제 청취자 박성남님께서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입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부산에 계신 청취자분들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성남님이 왠지 바다에도 들르실 것 같아서 저는 해수욕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다 가실 분들 참고해주세요. 일단 정식으로 개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정해수욕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비지정해변은 안전요원도 없고 위험요소도 많아서 올해도 몇 차례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꼭 지정해수욕장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안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들어온 파도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거세게 돌아나가는 현상인데요. 숙련된 수영선수도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먼 바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요원이 있는 지정해수욕장에 가시면 좋겠죠. 아무쪼록 사고도 없고 또 식구들끼리 다툼도 없는 아름다운 여름날의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전해드렸어요. 5343님이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신청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지훈님, 잔디 안녕하세요. 화요일 별일 없이 출석합니다. 아, 제일 좋죠. 별일 없이 출석해주신 우리 지훈님 환영합니다. 신은희님, 바닷가에서는 해파리도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쪼록 오당제 식구들 모두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프닝에서 우리 박성남님이 어제 이번 주말에 부산을 휴가 떠날 계획이라고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부산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천해주시고 싶은 곳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은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에 해파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전해드린 것처럼 지정해수욕장 정식으로 개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 곳들에 이제 안전요원이라든지 구조장비가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꼭 그런 곳에 가시는 게 좋고 이안류 조심하셔야 되고요. 바닷물이 갑자기 막 빠르게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말하죠. 이안류가 물살이 휩쓸리면은 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안류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파도가 높게 치지는 않는지 항상 기상이나 해상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790님, 부산은 그동안 너무 뜨거웠기에 낮 온도 31도인데도 바람이 선선한 게 벌써 가을인가 싶을 정도네요. 구도심에 살고 있는 저는 흰여울 마을과 낙조가 장관인 다대포 추천합니다. 해질 무렵 다대포

0: 이프 바닷가를 거들며 맞는 일몰이 엄청납니다. 오, 역시 또 바로 추천해주셨네요. 부산도 많이 시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서울도 진짜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흰여울 마을 유명하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조가 장관이라고 합니다. 다대포도 추천을 해주셨고, 바다에서 보는 일몰이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1790님이 추천해주신 곳, 또 우리 혜영 작가님이 사진 보여주고 계신데, 와, 진짜 너무 멋지네요. 일몰이 그야말로 너무 예쁘게 주황빛으로 물든 너무 멋진 일몰, 가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님 참고해주시고요. 1790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아, 방금 게요? 아하, 그렇군요. 사진을 또 검색해서 보내주셨나봐요. 1790님이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4560님, 저는 토요일에 경기도 가평으로 당일치기 휴가 다녀왔어요.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하면서 역시 사진을 첨부해주셨는데, 우와, 가평이에요, 여기가? 가평 어디지? 너무 멋진데? 이게 강이잖아요. 가평의 그 강이죠. 근데 너무 바다 같아요. 멋지게 물도 되게 많고 뒤에 산도 있고 하늘도 파랗고 너무 멋진 사진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진짜 힐링 그 자체네요. 사진만 봐도. 8833님, 오늘의 노을입니다. 저는 경남 남해군에 사는 임두수입니다. 와, 어디에 남해에 사시는군요. 8833님, 진짜 남해에서만 볼수 있는 너무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산 봉우리 사이로 해가 넘어가는 그 멋진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고, 작품 사진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로 너무 멋진 경남 남해에서 또 이렇게 노을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노을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저녁 시간에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노을 볼 일이 주말 빼고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공유해 주시면 너무 항상 반갑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당재,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사연 간직하신 분들은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접수가 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본 컴퍼니,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 오피스, 롯데 건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콜롬비아 서부 지역에서 현지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64명이 사망했고 5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실종자 수도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부 도시 칼리, 퀴브도 등에서 건물 약 1,600채가 파손됐고 61채가 무너졌는데요.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21세기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인명 구조와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약 1000km 떨어진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서 6,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8월 초순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통관 기준 잠정치로 2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155.4% 늘어난 100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의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 기기의 수출은 감소했고 선박과 승용차 수출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4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습니다. 열흘 동안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17억 9,8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누적 흑자액은 1,695억 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액의 5.2배라고 합니다.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등 주요 택배사들이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배송을 중단합니다.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택배 쉬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 택배 쉬는 날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던 2020년에 처음 도입됐고요. 당시에 고용노동부와 주요 택배사들이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매년 8월 14일을 공동 휴무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쉬는 날은 폭염이 이어지는 8월 중순에 택배기사의 건강을 보호하고 추석 배송 성수기를 앞두고 재충전할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선 냉장, 냉동식품 등 보관기간이 짧은 상품은 13일부터 집파를 중단하고요. 16일부터 배송을 시작합니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일부 배송업체는 연휴 기간에도 평소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맨디 무어의 I wanna be with you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우리 택배기사님들 휴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14일부터 이틀 동안 배송을 중단하는 택배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이게 6년째 이어오고 있군요. 안 그래도 당시에 제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택배기사님들도 이날만큼은 잠시 배송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마련된 날입니다. 진짜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웠잖아요. 그동안 우리 택배기사님들이 며칠이라도 이틀이라도 쉬실 수 있다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그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물건을 나르시고 계단을 오르내리시고 폭염 속에서 더위에 견뎌내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택배기사님들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좀 푹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조금 늦더라도 너그럽게 기다려주시고 택배기사님께 이날만큼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듀스의 이제 웃으며 일어나.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화요일이었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다 환영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720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오늘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첫 독립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사 준비며 집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첫 독립하셨군요. 우리 2720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막상 혼자 나와서 살림을 꾸려보니까 그동안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새삼 느끼셨나 봐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2720님 이제부터 또 혼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챙길 일도 많고 하겠지만 차근차근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를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설레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생각나고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꾸며볼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설레는 마음도 가득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즐겁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8561님, 친정 제주 갔다가 배 타고 안 돌아와서 다시 용인으로 가고 있어요. 5시간 운전해야 하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주

0: 갔다가 배 타고 다시 완도로 가시는 거구나. 아, 이제 제주에서 완도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다시 용인으로 가고 있다. 아, 운전을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5시간 동안 차 가지고. 아, 그 말이구나. 죄송해요. 제 이해력이 좀. 차를 가지고 제주를 가려면 배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뜻이셨구나. 그렇네요. 차를 가지고 제주 다녀오셨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용인으로 올라오는 길이신 것 같은데, 5시간? 좀 막히, 아, 그치. 완도에서는 좀그 정도 걸릴 수 있겠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5909님, 저는 지금 오랜만에 미숫가루 시원하게 마시고 있어요. 시골 평상에서 마시던 기억이 좋아서요. 오, 미숫가루 좋죠. 또 여름이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시원한 미숫가루 타가지고 마시면 뭔가 더위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오히려 커피보다 미숫가루 같은 거 마시면 갈증도 덜한 것 같고 건강에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어렸을 때참 많이 마셨는데 미숫가루, 뭐 식혜 이런 거. 0365님, 젠디, 오늘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서 텃밭에 풀좀 뽑고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다 해놓고 밥솥 틀 열어보니까 아니 밥이 없어요. 젠디 저왜 이럴까요? 부랴부랴 밥을 앉혀놓고 편안히 앉아서 오당제와 함께합니다. 그럴 때 있죠. 진짜 밥 해놓은 줄 알았는데 밥안 해놨고 또 밥을 다 쌀을 씻어서 그 밥솥에 넣어놨는데 그 취사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밥이 안된 경우도 있고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밥 하셨으니까 오당제 들으시면서 또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613호님은 백골 3, 4단 철원에서 근무 중인 군인 커플이에요. 전화하고 싶어요 하면서 문자를 주셔서 군인 커플 오늘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지금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아입니다.
0: 철원에서 근무 중이신 우리 수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군인 커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옆에 혹시 그런 남자친구분도 계신 거예요?
1: 아, 같이 들으려다가
0: 응.
1: 시간이 안 돼서 혼자 있어요.
0: 아, 지금 남자친구분이 시간이 안 되시는구나.
1: 네.
0: 근데 우리 수아님 군인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약간 뭐 군인에 대한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건지, 목소리가 너무 수줍수줍 하세요.
1: 네,
0: 예뻐요.
1: 그런 얘기 많이
0: 아,
1: 들어요.
0: 진짜 귀여운 목소리.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1: 저 02년생 25살입니다.
0: 02년생?
1: 네.
0: 25살이에요?
1: 네.
0: 우와, 그럼 2002년 월드컵에 태어난 우리
1: 맞아요.
0: 수아님 너무 반가워요. 혹시 퇴근은 하셨어요, 지금?
1: 네.
0: 궁금한 게 우리 수아님 평소에 격리할 때는 격리 이거 하시잖아요. 뭐죠?
1: 네.
0: 그 뭐라고 하죠? 그
1: 저는
0: 충성?
1: 백골이라고
0: 아,
1: 해요.
0: 백골 할 때는 목소리가 좀 달라지나요?
1: 아, 군대에 있을 땐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너무 궁금하다. 한번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1: 근데
0: 백골?
1: 이게
0: 응.
1: 군대에서만 나와요.
0: 아, 군대에서 나오는구나. 아,
1: 네.
0: 죄송해요. 이게 마치 가수한테 노래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아나운서한테 한번 뉴스 해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거잖아요. 실례가 된 질문 죄송합니다. 우리 수아님 지금 퇴근하셨으면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군 숙소에서 살고 있어서 여기에서 받고 있어요.
0: 군 숙소에 계시는군요.
1: 네.
0: 그 남자친구분도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군인 장교 커플이다. 그두
1: 아,
0: 분은,
1: 네.
0: 그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진짜요?
1: 네.
0: 처음 만나게 된그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같은 부대에서 있었는데,
0: 네.
1: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였어가지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0: 아, 같은 부대에서 만났는데 마침 또 학교도 같아서 당연히
1: 네.
0: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신 거네요. 그럼
1: 네.
0: 먼저 누가 먼저 다가오셨어요? 아,
1: 남자친구요.
0: 남자친구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두분 예쁘게도 연애를 하고 계시니까 주변에서 소개팅 시켜달라 이런 친구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네, 많이 있어요.
0: 많이 있어요?
1: 네.
0: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소개팅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 들어오면?
1: 근데 비밀 연애를

0: 하고 있어가지고.
1: 아, 두 분이요, 지금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전화 통화해도 괜찮으세요?
0: 근데 상대방은 모르니까.
1: 아, 그렇구나. 오, 우리 수아님은 궁금한 게, 어떤 계기로 그럼 군인이 처음에 되고 싶어졌는지가 궁금해요.
0: 아,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2년 동안 직업 군인 할수 있다고
1: 네.
0: 해가지고 그냥 궁금하기도 했고, 여자는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못 가니까
1: 네.
0: 궁금해서 온게
1: 와,
0: 큰것 같아요.
1: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0: 네.
1: 어떤가요? 잘 맞아요?
0: 생각보다 더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1: 어떤 부분이 잘 맞아요? 생각보다?
0: 그냥 훈련 받고 뭔가 시간 계획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요.
1: 훈련 힘들지 않아요?
0: 생각보다는 그래도
1: 괜찮아요.
0: 할만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1: 체력적으로 좀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0: 네.
1: 평소에 운동 잘 해요? 잘 했었어요?
0: 네, 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거 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그래서 또 생각보다 더잘 맞는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남자친구분이랑 같은 직업이어서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일단 가장 좋은지 궁금해요.
0: 같은 부대니까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고, 막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불려나가거나 할 때도 좀 이해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1: 잘 이해해 줄수 있으니까 서로.
0: 네.
1: 그러면 혹시 이거는 조금 불편하다 한게 있다면?
0: 주말에 당직 근무가 서로 있으면은 날짜 잡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1: 아, 그렇겠네요. 또 휴가 날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
0: 맞아요.
1: 아, 그럼 어떻게 같이 두 분이서 뭐 여행이라도 갈수 있어요?
0: 그래서 훈련이 조금 끝나서 다음 주에 여행 가려고
1: 아, 다음 주에.
0: 계획했어요.
1: 어디 가세요?
0: 부산이랑 대전이요.
1: 아, 부산이랑 대전 가실 예정이에요?
0: 네.
1: 다행입니다. 철원에서 근무 중인 우리 수아님, 이형희님이 백골부대 유명한데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백골부대 유명한가 봐요.
0: 맞아요.
1: 진짜. 백골부대 자랑 좀 해주실래요?
0: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요.
1: 예를 들면 누구요?
0: 지드래곤도 여기 출신이거든요.
1: 그랬구나.
0: 네.
1: 그리고요?
0: 그리고 그냥 백골부대 하면은 한80% 이상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 지드래곤도 백골부대 출신이고,
0: 되게 힘들기로 유명해서
1: 힘든.
0: 힘내라고 다들 해주시고.
1: 그런데 우리 수아님이 이렇게 또 씩씩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전화 연결도 됐으니까 혹시 우리 남자친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음성 메시지 남겨볼까요?
0: 오래오래 잘 만났으면 좋겠어. 사랑해.
1: 짧고 굵게 오래오래 잘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듣고 계시진 못하겠죠, 남자친구분이?
0: 네, 나중에 들려줄게요.
1: 저희 다시 듣기 있으니까 꼭 다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수아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0: 레이제이의 발렌타인이라는 노래 듣고 싶어요.
1: 이 노래 좋아하세요?
0: 네.
1: 레이베이의 발렌타인 오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아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인사드려도 되려나? 백골! 이렇게 하면 돼요?
0: 네, 맞아요.
1: 백골.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백골.
1: 수고하세요.
0: 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비밀 연애하고 계신 우리 김수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레이베이의 발렌타인 듣고 왔어요. 박종인님이 와 저희 친오빠도 백골부대에 40여 년 전에 복무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3001님 내 고향이 철원 와수리인데 반갑네요. 5619님은 목소리가 너무 여리여리하셔서 백골하고는 매치가 안 되네요.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골. 그러니까요. 우리 수아님 정말 군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백골 부대가 정말 유명한 그 곳이잖아요. 또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수아님과 또 통화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앞으로 건강하게 두 분 모두 군 생활 잘하시고 예쁜 사랑도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7659님 안녕하세요. 제 고향 남해는 노을이 정말 예쁜 곳이에요. 지금 파크골프 치고 오면서 듣고 있어요. 아까 남해분이 문자를 하셨길래 저도 해봅니다. 아 알죠 알죠. 남해는 뭐 노을뿐만 아니라 너무 예쁘고 멋진 곳이잖아요. 우리 7659님이 아까 그 남해에서 노을 사진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사연 듣고 고향 생각이 나셨나 봐요. 김연수님은 젠디 오늘이 수능 D-100일이잖아요. 아 오늘 맞아요. 안 그래도 오늘이 100일 수능 100일 남은 날이라고 어제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우리 집 아들은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1박 2일 놀러 갔어요. 공부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죠. 갔다 와서 열공하자 아들아. 아 연수님이 좀 그런 마음이 드셨을 수 있겠네요. 답답한 마음이. 그래도 아직 100일이 나왔으니까 좀 가서 스트레스 풀고 그동안 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려는 아드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논 만큼 갔다 와서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790님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운 영탁님의 숨은 명곡 안녕 김영을 오당제에서 꼭 듣고 싶네요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영탁님한테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이게 트로트가 아니라고 해요. 다른 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운 숨은 명곡이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 우리 1790님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의 안녕 김영.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경남 거제 칠천초등학교 5학년 김지원 학생이 만든 초기 화재 대피 호흡 그립톡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발명품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9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요. 평소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뒤에 붙여서 일반 그립톡처럼 사용하다가 화재 상황에서는 이걸 펼쳐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김지원 학생은 재작년 8월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이곳에 두는데 스마트폰 케이스에 마스크나 방독면 같은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명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김지원 학생이 말한 잠잘 때 스마트폰을 두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엉덩이 밑에, 2번 침대 밑에, 3번 머리맡에. 자, 많은 분들이 잠잘 때 스마트폰을 베개 근처에 두시죠. 1번 엉덩이 밑에, 2번 침대 밑에, 3번 머리맡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1794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0: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두 명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사망자 두 명은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주민들로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자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여성과 38세 남성으로 모자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동거하는 여성을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쯤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어기고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을 정부가 든든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북 음성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에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밤새 자포리자 지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며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치르콘 미사일, 유도항공폭탄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취하는 모든 조치, 즉 탄도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북한산 장비를 들여와 동원령을 준비하는 것은 러시아가 확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스페인 세우타에서 발생한 이민자 쇄도와 관련한 허위정보 규제를 위해 메타와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와 협력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10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에 따르면 EU는 온라인에 확산한 허위정보가 세우타 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팩트체크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에 머물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 31도 등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많은 기업들이 ESG 활동에 이르

0: 직원으로 청소 봉사를 합니다.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건데요.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보다 쉽고 확실하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기업들이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버려진 자사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청소하는 것보다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죠.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들.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초기 화재 대피 호흡 그립톡을 만든 김지온 학생은 사람들이 잠잘 때 스마트폰을 이곳에 둔다고 말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5863님 정답 3번.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어린 학생이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들이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5863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 학생은 대통령상으로 받게 될 상금 3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김지훈 학생이 다니는 거제 칠천초등학교는 작은 학교인데 전교생이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학교에서 우리 김지훈 학생 외에도 3명의 학생이 각각 금상과 은상, 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어옵니다.
1: 무엇이 중은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은디?
2: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오늘만 남의 편!
2: 작품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주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우리 변호사님과는 2주 만에 뵙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4: 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다.
2: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김명자님이 박지훈 변호사님 준디 어서 오시와요 하고 반겨주셨는데
4: 감사합니다.

0: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준디가 너무 잘했다고. 우리 준상
1: 아닙니다.
0: 아나운서 칭찬하는 문자도 너무 많이
1: 아우,
0: 들어오고.
1: 정말로요?
0: 진짜 스페셜 DJ
1: 어떡해.
0: 해보니까 어땠어요?
1: 너무 감동적이다. 이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0: 아니,
1: 따뜻하셔가지고.
0: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DJ를 해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제 뒤를 이어서 한번 우리
1: 아니에요. 아, 아니.
0: 준디가 이어나가고
1: 정말 근데
0: 싶은데.
1: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0: 그니까.
1: 역시 혼자서는 나는 안 되겠다.
0: 아니요. 진짜
1: 저는,
0: 잘했죠?
2: 네, 제가
1: 아니에요.
2: 출연했지 않습니까?
0: 네네.
2: 잘했다. 너무
0: 그니까, 너무
2: 잘했다.
0: 잘하고.
1: 아니에요. 저는 혼자 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0: 너무 잘하던데?
1: 저는
0: 진짜?
1: 오히려 막 전화 통화하거나
0: 네.
1: 아니면 이렇게 변호사님이 오시거나 누가 왔을 때는 너무 편한데
0: 네.
1: 아직 나는 혼자 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 역시 혼자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젠디밖에 없다.
0: 진짜 너무 과한
1: 아,
0: 겸손이시고요.
1: 정말요.
0: 마음에 없는 우리 준디가 앞으로도 라디오에서 화려하게 기대가
1: 잘
0: 됩니다.
1: 성장해 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수 있고, 남의 편도 될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오늘만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남겨주시거나요,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 건데,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1: 강원도에 사는 조고민 여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사연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저희 코너가 위기다 이 말씀 드려서 딱 고민 사연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2: 네,
1: 이 한 분, 딱 한 분만 보내주신 겁니다.
0: 아, 진짜요?
1: 네, 너무나 감사드려서
0: 네.
1: 이분께는 렌틸콩 두유 한 개가 아니라 한 박스 보내드릴 거. 언제 이렇게 선물이 나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희 코너를 위해서
0: 네.
1: 많은 고민사연 남겨주세요.
2: 좀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돈거리가 있어야지 이 코너가 안 없어지지.
0: 아니, 이렇게 두 분이 항상 고퀄리티 상담을 해주시는데
1: 네.
0: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맞습니다. 선물도 드릴게요.
0: 네, 가벼운 사연부터 좀 무거운 사연까지 저희 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강원도에서 조고민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고민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익명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에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죠? 트럭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몇몇 지인들이 가끔 트럭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옵니다. 근데 이게 참 곤란해요. 어떤 식이냐면요. 여보세요?
3: 재현 엄마 나야.
0: 그래 어쩐 일이야?
3: 저기 있잖아.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나 오늘 트럭 좀 빌려주면 안 될까?
0: 뭐? 갑자기 트럭은 왜?
3: 아니 우리 큰애 자취방에서 쓰는 침대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집에 있는 침대 좀 실어 주려고. 걔가 또 침대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
0: 그렇구나. 근데 트럭 빌려주려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3: 아이고 어머머 보험 무슨 보험? 우리 애기 아빠 운전 실력 못 믿어? 무사고 20년이야. 그냥 걱정 말고 빌려줘.
0: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 정말 급해 죽겠는데 언제 보험 들고 앉았어.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좀 빌려줘. 우리 지금 가지러 간다. 간다. 자기 챙겨가지고 나와. 알았지?
0: 이렇게 당일에 갑자기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도 못 들고 빌려주게 돼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안 빌려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보세요?
3: 재은 엄마 나야.
0: 그래 준숙 씨 어쩐 일이야?
3: 저기 있잖아. 내가 채소 마켓에 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화장대를 발견했는데 아니 이게 글쎄 무료 나눔인데 직접 가서 실고 와야 된다지 뭐야. 그래서 말이야 트럭이 꼭 필요한데 지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0: 지금? 근데 이거 빌려줄 거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3: 잠깐 쓸 건데 무슨 보험?
0: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 근데 자기 웃긴다. 지난번에 지훈 엄마가 급하게 부탁했을 때는 그냥 빌려줬다며. 심지어 그 집은 장거리고 나 요 옆 동네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정말 1억이야?
0: 아니 그 내가 빌려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3: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무료 나누면 스피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1시간만 빌려줘. 응? 내가 두 번은 부탁 안 할게. 빌려줘 빌려줘. 이런 부탁할 사람 재은 엄마밖에 없단 말이야.
0: 정말 알았어. 그래.
3: 고마워.

0: 땡큐.
1: 이렇게 누구는 빌려줬는데 누구는 안 빌려줬다는 등 뒷말이 나올까봐 두렵고요. 또 다들 친하고 오래된 사이인데 안 빌려줬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고민입니다. 근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진짜 빌려주기 싫거든요.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자, 조고민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야, 아, 참 말도 안 되는 사연이긴 한데 예. 차를 빌려달라니.
1: 맞아.
3: 차는 예.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이 사연자분 차량인지 네. 남 사연자분의 남편 차량인지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저쨌든 차를 빌리는 경우는. 좀 드물죠. 어,
2: 정말 드물죠.
1: 그렇죠. 뭐 좀 불편하죠. 빌려주기가.
2: 맞아요. 보통 물건은 뭐 빌려줄 수 있다고 해도 네. 차의 특성상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하면 그 차량의 그 뒤처리도 감당하기 힘들고 맞아요. 비용도 많이 나오고
3: 네. 그렇죠.
2: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차를 빌려준 뭐 속담 뭐 그 속담은 아니지만 뭐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1: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보험을 안 들고 차를 빌려주는 거 혹시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2: 그죠?
3: 전혀 안 됩니다. 이게 보험이 일반 보험이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약관이 아마 특약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1: 거. 아, 맞아,
3: 거.
1: 맞아.
3: 그런 약, 보험 약관이라면 또 그런 보험에 들어 있다면 네. 만약에 했다가 사고 나면 무제한 책임져야 됩니다. 차주가.
1: 오.
3: 그래서 보험을 뭐 하루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루 가입하는 것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2: 맞아요.
1: 하루 가입할 수 있는
3: 네, 하루 이틀 뭐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하려고 하루 가입하는 것도 좀 그렇고 참 안타깝네요.
1: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떠세요? 지인한테 차 빌려준 적 있으세요?
2: 저는 정말 친하면 빌려주긴 해요.
1: 아, 그래요.
2: 대신에 제가 그 친구 차를 타보고 안정감이 들었을 때.
1: 아, 운전을 잘한다 생각하면. 예. 오. 어떠세요, 변호사님?
3: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안 빌려줍니다. 불안하거든요.
1: 그쵸.
3: 보험 문제도 있고.
1: 맞아, 맞아.
2: 맞아.
3: 그러니까 한 번도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제 보험이 돼 있어요. 그 둘만 운전하지 다른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없어요.
1: 보통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일일 보험을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굉장히 간단해요.
1: 아, 그래요?
2: 그 어플에서 정말 한 1분도 안 걸리게 할 수 있어서 물론 당일부터는 안 되고
1: 네.
2: 다음 날부터 가능하긴 하거든요. 미리 하면 되거든요. 근데
1: 네.
2: 그렇게 좀 간단해서 저는 그렇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1: 빌려줄 거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2: 그렇죠.
3: 그래도 불편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바로
2: 맞아요.
3: 찾기 준비하라고 하는데
1: 맞아 맞아 네.
3: 이런 경우는
2: 저도 되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친구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진짜 빌려줘. 필요하겠다 싶어서 빌려준 거긴 했거든요.
1: 그래요. 네. 그 여기는 또 더구나 당일에 빌려달라는 거고 또
2: 맞아요.
1: 조고민님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제 트럭이라서 주변에서 이렇게 더 부탁을 해오는 것 같아요.
2: 어떻게 보면
1: 맞아요.
2: 그냥 어차피 물건 싣는데 쓰는 건데
1: 그쵸.
2: 뭐 괜찮지 않냐.
1: 그런
2: 그죠?
1: 거죠. 예. 그 빌려주기는 싫지만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조고민님의 지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 예.
1: 트럭을 빌리고 싶어요.
2: 예.
1: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빌려줘요. 그럼 좀 서운할까요?
3: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1: 빌려달라고도 안 할 것 같아요.
3: 빌려달라 할 이유도 사실 네. 없고.
1: 그치.
2: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만 남의 편이잖아요.
1: 남의 편
2: 그래서
1: 저하죠.
2: 이제 조고민님께 빌려달라고 하는 이 지훈 엄마랑 준숙 씨를
1: 네,
2: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1: 역시 준디 진행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고민님이 좀 신세를 많이 지지 않았을까 이 두 명한테.
1: 그러니까
2: 뭐 이래저래 어떤 고마운 일들을 많이 아니에요?
1: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해보세요. 네. 네네.
2: 신세를 좀 많이 졌으니까 그분들도 아마 차를 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통념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도
1: 않게.
2: 많이 졌으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트럭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러니까 퍼스트카가 아니라 세컨카인 거죠. 다양한 용도로 좀 친척들이나 우리 두 번째 차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뭐 이런 말을 그렇죠.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3: 저도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네. 공지의 사실이 된 것 같아요. 트럭이 있다는 거 확실히 다 알고 있고 네. 그 트럭은 누구도 좀 편히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쉽사리 부탁할 수 있는

0: 그게 아니거든요. 틀어 사용하는
1: 그쵸.
0: 거는.
1: 맞아요,
0: 뭐,
1: 맞아요.
0: 신세져서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확인할
1: 네.
0: 수 없는 거니까.
1: 어쨌든 우리가 남의 편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 조 고민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이제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전 문득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른 게, 그러면, 그럼 내가 가서, 운전을 해줄게.
2: 오,
1: 이거 어때요?
2: 너무 좋다.
0: 근데 그게 가장 좋죠.
2: 너무 귀찮아요.
1: 귀찮긴 하지만 네. 남한테 맡기는 것
0: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2: 그거는 네. 완전 그냥 바로 해결인데
1: 그렇죠.
2: 뭐 얘기 들어보면 그 아들 자취방에 그 침대는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1: 멀리
2: 장거리고
1: 가야 되는 거죠. 네.
2: 화장대도 이거 들어서 옮기는 것도 힘든데
1: 안 될 수 있죠.
2: 조구미님이 여자분이시잖아요.
1: 맞아요.
2: 그건 좀 힘들기 때문에
1: 그렇죠.
2: 좀 좋은 핑계를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0: 결국 보험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났다라고 좀 말씀을 하는 게
1: 사고 난 경험이 있다.
0: 그건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렇지만 최근에 있던 보험 사고가 있어서 여유도 좀 오르고 문제 좀 생겼다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괜찮은 것 같아요.
0: 왜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2: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준석 엄마 빌려줬는데 준석 엄마가 지난번에 사고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우리 남편이 절대 아무한테도 빌려주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1: 그래 내가 준석 엄마한테 확인했는데 사고 안 났다는데?
2: 그러면 어떡해. 준석 엄마 아니고 춘향이 엄마인가 보다. 뭐
1: 다른 사람.
2: 딴 사람.
1: 다른 사람.
0: 알 수 없는 사람.
2: 알 수 없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1: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핑계 약간 보험 무섭다. 문제.
0: 그게 가장 저는 무난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뭐 법적인 문제.
0: 예, 법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계속적으로 쓰게 하기는 좀 위험하거든요.
1: 그렇죠.
0: 제가 봤을 때는.
2: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차량 이제 처분해가지고 트럭밖에 없어. 우리 남편이 오늘도 타고 출근했어.
0: 그 핑계도
2: 줘도 되고.
0: 그 핑계 나쁘지 않습니다.
2: 핑계 뭐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 괜찮네요. 아 진짜 핑계를 만들면 되겠네요.
2: 핑계를 만들어서 이래저래.
0: 약간 거짓말일 수 있지만 어차피 기분 안 나쁘게 하려면 거짓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1: 그럼요.
0: 그렇게 보이는데요.
1: 네. 그렇게라도 이래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방법
2: 네.
1: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고빈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벌써 또 많은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 김연수님은 오늘은 남의 폰 못 들겠어요.
2: 역시 이 차에 대한 소중함. 와.
1: 그러니까 차는 좀 함부로 빌려주기가.
2: 함정숙님 진짜 고민되시겠네요. 지인들이 왜 저래요?
1: 그러니까.
0: 김준현 님은요 중요한 인맥인가요? 저걸 당연한 듯이 요구한다면 저는 그냥 손절하겠습니다.
1: 준현님 괜찮은데? 티스러운 답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AM의 내 거였는데.

0: 2AM의 내 거였는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또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1: 네. 김명자님, 빌려주지 말고 그냥 운전을 해주고 사례비를 좀 받는 게 젠디가 얘기한 아까 방법이랑 똑같죠.
2: 네. 김정우님은 자꾸 운전해주면 기사 됩니다.
1: 운전해주면 기사가 될 수 있구나.
0: 또 운전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0: 김경준님,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저는 가끔 카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1: 맞아요.
0: 그럴 수 있어요.
1: 저 예전에 그 회사 동료한테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2: 그쵸.
1: 근데 사실 그 친구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제가 내리는 거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괜히 미안한 거예요. 저 때문에 사고 난 것 같고.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데려다 준다 그래도 아 그냥 내가 갈게 이럽니다.
2: 법적으로 그게 호의동성이거든요.
0: 네.
1: 아, 그렇구나.
2: 그것도 보험이 돼 있어야지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0: 진짜요? 예.
2: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호의로 차에 탑승시켰는데 네.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운전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0: 아 운전자가?
1: 운전자가. 예. 다행히 저희는 10대형이어서
2: 보험이 돼 있으면 괜찮고요.
1: 10대형이어서 상대 측 운전자분이 다 이제 보상을 해주셨는데
2: 그렇죠. 마찬가지로.
1: 근데 이제 그 친구 차가 어쨌든
0: 부서져서
1: 수리를 받았잖아요. 감가가 발생하잖아요. 그 괜히 되게 마음이
0: 그렇겠네.
1: 쓰이더라고요.
0: 진짜 사실 차량 문제, 운전 문제는 어려운 거죠.
1: 조심스러워요. 어려워요.
2: 조심스러워요.
0: 네. 진짜로. 네.
2: 자, 신은희님, 마침 오늘 장거리 갈 볼 일이 있다고 하고 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거 좋은 핑계다.
1: 좋다.
0: 마침 오늘
1: 좋다.
0: 내가 써야 돼.
2: 근데 계속 얘기하면 되겠다.
1: 근데 계속 얘기하기가, 그럼 내일 빌려줘, 이러면 또 쉽지 않으니까.
0: 맞다. 내일은 어디 가야 되는데? 맞다. 이번 주 내내 어디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핑계 되는 거, 괜찮은데요?
1: 예. 1035님, 원인인 차를 팔아서 없앤다. 그것도 근데 방법일 수 있는 게, 사실 본인도 필요할 때 트럭 빌리면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없애시는 것도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쵸.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0: 아니면 안 팔았어도 팔았다고 거짓말.
2: 그러니까 그건 걸릴 것 같긴 한데
0: 네.
2: 4834님 요즘은 당일 보험도 가능합니다.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네.
2: 당일 할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맞아요. 정말
1: 당일도 뭐 되는구나.
0: 빌려주고 싶은 분이다. 네. 꼭 그냥 빌려주고 싶다 하시면 당일 보험으로 하시는 것도 마음 편할 것 같고요. 3679님 이럴 때 남의 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남편 핑계를 대세요. 지난번에 누구 빌려줬다가 사고 나서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절대 못 빌려주겠는데 어쩌지? 라고 하시고 채소마켓처럼 가까운 거리면 빌려주지 마시고 여력이 되시면 운전 직접 해서 같이 다녀오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2: 다 말씀 주셨네요.
1: 진짜.
0: 그러니까 한 번에 다.
1: 맞아요. 범진호님 그냥 용달 서비스 신청하라고 그래요. 의외로 채소마켓의 용달 이사 가격 싼 거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1인 가구라

0: 40만 원 선에서 용달이 이사 좋은 경험 있습니다.
1: 오, 40만 원이 너무 비싼데.
0: 근데 이번에 이사하고 하나 옮기는 거는 그쵸? 맞아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또 구할 수 있더라고요.
2: 네.
1: 자, 2058님. 영업용 화물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2: 아, 이것도 그쵸. 여기 괜찮더라고. 네. 여기 한번 연락해봐. 이러면서. 3497님, 사연자분 생업용이 아니시면 차를 정리하시고,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로 차가 자주 고장나네. 가다가 그냥 서버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도 빌려달라고 하면 보험도 가입하고 최소한의 성의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문자 주셨는데.
1: 괜찮네요. 다.
2: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조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또 많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1: 네, 함정숙님. 차는 빌려주어서도 안 되고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부탁받고 거절하기 쉽지 않지만요. 아는 사이에 뒷일도 걱정되고 하지만 난감한 부탁하지 맙시다. 차 고장나서 수리 들어갔다고 하세요.
0: 그러니까요. 빌려줘서도 안 되고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
2: 맞아요. 0570님, 도저히 거절하지 못한 입장이라면 일단은 빌려갈 때마다 반드시 정확하게 보험을 들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1: 맞아요.
0: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요. 보험을 들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나온 얘기들이 조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고요.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2: 뭐 재밌었어요.
0: 네.
2: 왜냐하면 이게 좀 뾰족한 해답보다는 제가 거짓말을 자꾸 하라고 했던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앞만 돌이켜봐도 거짓말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건 하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관계를 봤을 때도 서로 좀 찝찝함이 없으려면 그렇죠. 이런 거짓말은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1: 맞아요.
0: 생각합니다.
1: 네.
0: 준상 아나운서 어땠어요?
1: 저는 뭐 역시 제자리에 찾아오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너가 계속될 수 있게 여러분 사연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사연요?
0: 네. 여러분 고민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또 속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단지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꼭 남겨주세요. 문자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7011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8011님이 신청해주신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듣고 왔습니다. 7668님, 지난번 전화 연결했던 촬영 휴게소 술빵집입니다. 오늘도 바쁘게 빵 만들고 더위를 뚫고 방문하시는 손님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희 그 휴게소 술빵집 하고 계시는 7668님 사연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나 봐요. 저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도 갔다 오셔서 맛있다고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7668님이 또 오늘 오당제 가족분들 다녀가셨다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더운 날씨에 늘 고생 많으시고요. 1437님, 저는 부산 사는 75세 바리스타 할매 장정로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장사하고 지금은 주방 마무리 청소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1972년 8월 11일 무더운 여름날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벌써 머리가 희끗한 걸 보니 마음이 짠합니다.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부산에서 75세 바리스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장정로님이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멋지십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시고 주방 마무리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1972년생 아드님의 생일을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어머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 느껴지는 문자였어요. 72년생이시면 이제 아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지고 그럴 나이라고 하죠. 나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나이에도, 이 연세에도 아들의 생일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축하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역시 엄마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되는 것 같고 너무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이었고요. 우리 1437님, 우리 장정론님도, 그리고 아드님도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서로의 곁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303님, 안녕하세요, 잔디. 저는 지금 야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우! 점심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와서 떨린 마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를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디도 항상 건강하세요.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9303님.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또 직접 듣고 오셨군요. 병원에 가서 아마 아이가 생긴 걸 확인하신 것 같은데, 두분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아내분도 몸조리 잘하셔서 건강하고 예쁜

자기 만나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1969님, 저는 오늘 노을 사진 보내드려요. 여기는 제주도 이호태우 해수욕장입니다.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또 공유해주셨는데,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은 어쩜 이렇게 사진도 잘 찍으시는지. 여기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저 제주도 이호태우는 들어만 봤지. 근데 너무 멋진 저 등대인가? 등대 사진도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고, 전망대인가? 어쨌든 그 하늘의 노을이 너무 예쁘게 지고 있는 모습까지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더 예쁜. 아, 저게 말 모양 등대구나. 아, 진짜 말 모양 등대 맞네요.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0798님, 경남 창녕군도 멋진 하늘과 정이 넘치는 군민이 있는 곳이랍니다. 하면서 또 역시 사진을 공유해 주셨어요. 제가 또 노을 사진, 하늘 사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창녕의 하늘은 되게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산 너머로 또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을 또 찍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104님, 젠디, 올해 수능은 11월 19일에 치러지는데 오늘이 D-100, 수능 102일 전이라고 해요. 저희 집에도 수험생이 있어서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길 바라면서 오늘도 꿈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를 응원합니다. 앞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수능이 100일. 남았다고 합니다. 11월 19일이군요. 올해는 진짜 100일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또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바라보고 있을 항상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모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도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남은 시간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 열심히 잘 하기를 바랄게요. 방수영님, 젠디, 오늘은 조경 수업 첫날이라 수업 끝나고 이제 들어왔어요. 아, 제가 마당나무 자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힝, 너무 어렵고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 수영님이 또 조경 수업을 들으시는군요. 조경 수업은 어떤 걸 배우시려나 이것저것 많이 뭐 나무 가꾸는 법부터 해서 다양한 걸 배울 것 같은데 아마 마당에 있는 나무를 직접 잘라보시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쵸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수영님 전문가한테 좀 부탁을 하시고 조금 더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4942님이 요즘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서 오늘 좀 시원한데?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부터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요 며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살짝 선선해졌더라고요.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지니 또 여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부터 이런 문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진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시원해졌죠. 저도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새벽에 새벽에 그 날씨가 와 오늘은 정말 시원했어요. 어제도 시원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훨씬 더 시원했고 저녁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밖에 바람을 쐬보니까 아주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4942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 항상 관리 잘해주시고요. 3886님 처음 문자 보내요. 저는 농부예요. 낮에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SNS 홍보 교육 듣고 집에 가고 있어요. 판매까지 농부가 하려니 힘드네요.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오당재에도. 근데 이렇게 밭에서 일도 하시고 밤에는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 교육까지 들으시고 계신가 봐요. 우리 3886님 대단하십니다. 판매까지 직접 하시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우리 3886님 장사도 대박나시고 또 밭일도 항상 좋은 날씨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내일 계획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그리고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5712님, 젠디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 내일은 학교 개학 전에 회의가 있어요. 방학이 이렇게 끝나간다니 너무 허무하지만 개학 앞두고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이에요. 쉰 만큼 두 배 더 열릴 예약입니다. 학생들도 보고 싶네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5712님, 내일 개학 전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실 방학을 하기 전만 해도 방학이 그래도 좀 여름 방학은 길잖아요. 근데 막상 끝날 때가 되면은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허무하기도 하고 아쉬운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학을 앞두고 날씨가 많이 풀려서 다행이고요. 방학 동안 충분히 쉬고 또 충전하신 만큼 열심히 또 달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또 학생들 만나서 즐겁게 새로운 학기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585님, 손목 골절 수술해서 입원 중입니다. 내일은 피검사 드레싱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세요. 유유. 어떻게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우리 3585님. 손목 골절 수술을 받고 아마 입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일은 피검사도 하시고 드레싱도 하시고 바쁘게 또 힘든 하루를 보내시겠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 하루빨리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쓰기도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조심조심 하면서 우리 오당자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3585님 빨리 나으시기를 바랄게요. 김수정님, 내일은 알바 마지막 날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서 알바도 쉬게 되었네요. 매일 올 땐 힘들었는데 그만둬야 한다니 아쉽기도 해요. 다른 알바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나 자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토닥토닥 하트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또 일했는데 마지막 날이시군요. 내일 이렇게 막상 일을 할 때는 또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겠지만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더 좀 서운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수정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좋은 일자리 우리 수정님에게 딱 맞는 곳에서 우리 수정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마무리도 잘 하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864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오, 운동하다가 당첨 소식 듣고 놀랐어요. 악뮤의 노래 신청합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 신청해 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FM 방송입니다. HLAW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전국 조직을 동원해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 의원연합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일교 전국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8차례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 8,8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가 무단 증축 건물 임대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습니다. 최근 김 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 주택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상호 관장은 지난 2014년 건물 매입 당시에는 무단 증축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장평교 인근에서 80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공식 발병한 지 석 달이 안 된 시점에 누적 사망자가 2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민주콩고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민주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11명으로 치명률은 45.9%를 기록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해 선원 3명이 사망했다고 친정부 성향의 알줌후리아 TV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피격된 선박이 상업용 화물선이라고 전하면서도 선박의 이름이나 국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선원의 국적은 파키스탄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한 명입니다. 날씨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 24도 등 전국 27도에서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다 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남미를 대표하는 두 나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향해서 도둑이라 부르며 비난했는데요. 결국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한 단계 낮추는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갈등을 두 정상의 감정 싸움으로만 보기는 어려운데요. 최근 중남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가 두 나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맞댄 이웃국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왜 이렇게까지 충돌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대구 카톨릭 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임수진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외교 갈등 그 뿌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카톨릭 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 학과의 임수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교수님, 저도 중남미 간간이 출장 가보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국가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이슈들이 또 터졌다고 하는데 이슈들도 설명해 주시고 또 기초적인 내용들도 함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외교 갈등이 커졌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4: 네, 지금 그 브라질 외교 부가요, 그 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사를 이제 불러서 공식 이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도 지금 대사급에서 대사 대리급으로 지금 이제 그 낮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3: 예.
4: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런 대응.

0: 그러니까 1983년, 그러니까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와 이제 브라질이 민주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양자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은 아주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된 데는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밀레이 지금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그때가 2023년이거든요. 이제 그때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게 굉장히 날선 말을 이제 하면서 양국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됐고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가운데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브라질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룰라 네. 대통령이 아니라 만난 사람은 룰라 대통령의 이제 그 올 10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예. 네. 룰라 대통령의 상대인 플라비오 볼소나루를 만나러 간 겁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거는 그 국가의 그 주권을 아주 침해하는 그런 네, 아주 잘못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볼소나루에서는 굉장히 그 진영에서는 아주 감사한 일이 되겠지만
1: 그렇겠죠.
0: 그런데 이제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 그 브라질을 방문한 이유는요. 이 플라비오 볼소나루가 그 이번 10월에 대선 후보이고요. 그리고 그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또 룰라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 뭐 그 전에도 계속 해왔지만 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강수를 넘어서서 예, 이제 아주 국가 간의 아주 대립 그리고 격앙된 관계 좀 이렇게 지금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웃나라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정상이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우리도 한일 관계가 악화된 적들이 간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남은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충격이네요. 게다가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놔두고 야당 대표를 다른 나라 국가 수반이 만나고 갔다는 얘기가 되니 이거는 정말 외교 수준을 격하시킬 만한 이슈가 될 법도 하다. 이런 이해도 됩니다. 그러면 밀레이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0: 뭐 두 사람의 뭐 캐릭터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1: 예. 네, 예.
0: 성격의 그런 차이도 있고 밀레이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전기톱으로 유명한
1: 네,
0: 그렇게 예, 예. 대선 예, 당선이 이제 됐었고요. 전기톱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
1: 네,
0: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평소에 발언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뭐 행동이나 발언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튀는 행동을 많이 했죠. 발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이제 큰 것은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중남미 전체가 특히 브라질이 파랗게 물들기를 바란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표현도 했었고요. 그리고 룰라를 도둑이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모라이스 대법관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법관을 향해서는 또 이제 대머리 쓰레기라는 뭐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룰라는 이제 지난 대선 2023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
1: 예.
0: 이 모라이스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밀레이가 보기에는 모라이스 대법관이 그 룰라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머리 쓰레기라는 말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유리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 1월 8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과 매우 흡사하게 브라질에서도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사당에 이제 난입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판결을 룰라에게 유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의 대법원까지 이제 모욕을 한 경우라서요.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국가 간에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이제 밀레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념적으로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는 많이 다릅니다.
1: 네. 네. 어떻게 이념이 다릅니까? 밀레이는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로 비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비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비교하는 게 나을까요?
0: 아, 네. 미국과 비교하는 네. 것이 예, 맞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자유지상주의자다. 뭐 이렇게 자유주의자를 뭐 넘어서서 네. 그래서 항상 구렛나루 네,
1: 예,
0: 기르고 다니죠. 그리고 아주 락 가수처럼,
1: 맞아요.
0: 예, 때로는 가죽 잠바를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트럼프 뭐 여러 명 있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브라질의 전 대통령 볼소나루도 그런 별명이 있었고
1: 예.
0: 밀레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플라비오 볼소나루는
1: 네.
0: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루의 장남이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 이제 아버지와 비슷한 볼소나루. 근데 또 한 명의 이제 남미 트럼프가 탄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이념적으로 또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미국 눈치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이제 자이르 볼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트럼프의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고

0: 한다면 예. 지금 이제 밀레이가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워낙 가깝다 보니 이제 미국이 좋아할 만한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예, 미국과의 그 아르헨티나와 미국과의 그 관계 정상화 지금 뭐 많이 정상화됐고 네. 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도요 중남미라는 어떤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중남미 그러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생각할 만큼 대표 주자들인데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뭐 아니면 정상회담들 이런 일정이 양국 간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 간의 회의들도 있을 텐데 그때는 뭐 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0: 메르코스르 정상회의도 그 네. 사이에 있었고요. 남미 공동시장이죠. 그래서 예. 메르코스르 정상회의도 있었고 G7, G20 네. 이 두 나라는 G20 회원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자회의 계기에도 분명히 만났어요.
1: 그렇겠죠.
0: 예. 근데 여기서 양자회담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아. 거기서 만났는데 악수만 잠깐 하고 간 적은 있었습니다.
1: 아, 정말 냉랭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안도 말씀 주셨는데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번 제대로 좀 배워볼 겸 두 국가가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일반적인데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땠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그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사이가 썩 좋지 않다 그러는데 이 두 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나빴다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뭐 긴장 관계가 있었던 적도 물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특별하게 이 두 나라가 앙숙이 될 만했다 혹은 이제 긴장 관계가 오래 갔다 뭐 심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겠고요. 네. 네. 이제 그런데 두 국경 이제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실 지금 이렇게 서로 안 좋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국의 그 교역 규모를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아르헨티나 쪽이 더 이제 그 브라질의 의존 쪽이고요. 브라질에 있어서도 아르헨티나와 교역 규모를 보면 3위, 4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급망을 이 두 나라가 같이 형성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나라는 메르코스르의 뭐 주요 회원국이고요. 또 리드하고 있는 또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야, 그것도 신기합니다. 국경을 맞닿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큰 어떤 뭐랄까요? 사단이 날 일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데. 자, 밀레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 우리 교수님은 어떤 이유라고 분석을 하세요?
0: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이제 설명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면 국내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밀레이 대통령이요. 그렇게 뭐 지지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뭐 30%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 50%대는 이제 유지 는 해왔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르헨티나도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연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또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다른 대선 후보가 그렇게 눈에 띄는 후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레이 중심으로 또 이 그 이제 보수 진영이 또 결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 정치에서 이제 이런 그 본인의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강조하면서 또 지지 기반을 확산하려는 또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뭐 내부적인 요인을 또 외교적으로 투영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국가는 지금 어쩌다가 한쪽은 약간 흔히 말해서 좌파 성향의 대통령 한쪽은 우파 성향의 대통령 이렇게 갈라진 걸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대륙이 뭐 비슷한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우경화된다 좌경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달라 졌을까요?
0: 지금 이제 중남미의 경우에는요, 지금 좀 이제 좀 독특한 현상이 지금 예.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말씀하셨듯이 아까 좌경화, 우경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경화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브라질 선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요. 브라질에서 이제 플라비오 볼소나루라는 이 후보가

0: 당선이 되면 예. 그야말로 이제 중남미는 대부분의 국가가 네, 우클릭, 네, 보수로 바뀌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지금 과거와 굉장히 다른데 2000년대 초중반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남미의 이제 핑크 타이드라고 하는 현상 이제 국내에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좌파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요.
1: 예.
0: 근데 그 현상이 좀 지속이 되다가 이제 2010년대 말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뭐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하고 뭐 특별한 뭐 현상 우경화다 좌경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현상 우경화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지금 이제 좌파고요.
1: 네.
0: 남미에서는 지금 콜롬비아하고 지금 페루가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며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파 대통령이 이제 또 취임을 하게 됐고요.
1: 네.
0: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못했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3위를 할 줄 알았던 후보 또 콜롬비아 판 트럼프 네, 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루과이하고요. 지금
1: 네.
0: 브라질만 지금 이제 좌파 정부이거든요.
1: 예.
0: 네, 남미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브라질이라는 이제 큰 나라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1: 예.
0: 네, 여기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지금 이제 중남미는 우경화 그리고 이제 우경화에서도 이제 우파에서도 이제 또 급진적이고 또 그런 극우 성향의
1: 예.
0: 또 대통령도 지금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그 외교 정책 그리고 우파의 연대가 이제 강화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계를 여쭤보는 거긴 하지만 전반적인 맥락을 알아야 또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중남미 국가들은 왜 이렇게 우경화 바람이 분 겁니까?
0: 근데 그동안 좌파 정권이 이제 오래 집권을 이제 했기 때문에요.
1: 예.
0: 그래서 또 다른 그 좌파의 스펙트럼이 이제 뭐 넓으니까
1: 네.
0: 이제 또 다른 후보를 또 지지해 보기도 하고 중남미로서는 여러 이제 선택을 했었죠.
1: 네.
0: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뭐 이 좌파도 이제 지지를 했었고 국민들이 이제 우파도 지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다 보니 또 밀레이가 당선이 됐던
1: 네.
0: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좌파 정권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또 경제는 다시 한번 이제 우파에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또 유권자들의 또 이런 변화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이 작년 12월이었는데요. 미국이 신국가안보전략이라는
1: 예.
0: 것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서방구 안보라는 말을 했거든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서방구라고 하는 말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미주 대륙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중남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좌파 정권이 많았던 이유는 또 이제 미국이 별로 중남미에 관심이 없고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중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건데요. 이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졌죠.
1: 네.
0: 그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대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다. 그래야 이제 경제적 이익도 이제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섞여서 이렇게 중남미 국가의 정치 성향이 최근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진단이시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남미의 정치 구도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그동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0: 역사적으로는 우리 우리가 보통 이제 1823년에 먼로, 지금
1: 네.
0: 요새는 이제 돈로라고 이제 하는데요.
1: 예.
0: 네. 돈로주의. 그러니까 이제 미주 지역의 안보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미국이 책임진다. 우리 미주 지역이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작년에 신국가안보 전략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1960년대에 그 미국 지원으로 이제 중남미 16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 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되면서 이제 그 시기를 우리는 중남미를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맞았고 1980년대, 90년대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외채 위기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과의 의존 관계를 형성을 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은요. 중남미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고 포르투갈어를 쓰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EU처럼 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0: 통해서 외투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이냐, 예, 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980년대, 90년대와 같은 이제 미국 중시의 그런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실질적으로 그럼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실질적이고 긍정적으로 도움될 만한 일을 해줄 거야라는 실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0: 아, 지금은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작년 올해 상황 베네수엘라 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 뭐 페루나 콜롬비아에서 예상치 못했던 네, 그런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고 칠레도 이번에 이제 우파가 대통령이 3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그 CPEC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보수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정상 회담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모여요. 네. 네, 여기에 CPEC을 또 주도한 사람이 그 자일 볼소나로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없었던 그러니까 CPEC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 보수주의자들 모임이었는데 이게 중남미 연대가 생겼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면 에서도 이 볼소나로 가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CPEC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 또 트럼프가 만든 미주의 방패. 예, 여기에 또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또 여기에 정상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를 매개로 하여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요. 예, 미국의 이제 그 지원을 많이 받는 지금 그러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는 나아갈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정말 중남미의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홀로 남아있는 약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인 룰라 정부. 이 룰라는 원래도 트럼프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었나요?
0: 네, 룰라는 정말 할 말은 다 하죠.
1: 네.
0: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50% 관세를 부과를 해도 지금껏 네. 꿋꿋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사실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경제를 보았을 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고요.
1: 예.
0: 인구도 뭐 2억 2천이 넘고 뭐 그리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뭐 미국과 더불어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국가다라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 그런 배경도 있다 보니까 더 브라질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룰라 대통령은 원래가 다자주의를 매우 중시합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미국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한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가깝다 그러는데 사실 뭐 가깝다기보다는 중국과도 경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예.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그 뭐 인도 그리고 중국 뭐 본인들이 이제 리더라고 하는데 또 브라질은 아 무슨 소리냐 우리가 리더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다자주의 그다음에 아주 평화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트럼프와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브라질은 아마존 기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1: 예.
0: 환경 문제 정말 주도하는 국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또 특히 전통적으로도 다자주의를 중시했지만 개발도상국을 대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국가의 그런 또 외교 정책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할 말은 다 하고 이제 미국에 맞서서 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야 오늘 우리가 몰랐던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의 내용들 속속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못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대구 카톨릭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임수진 교수 모시고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지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 룰라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여러 맥락들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또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브라질이야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제3세계 진영을 대표하겠다 천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 영향이 되겠느냐. 실제 뭐 경제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큰 위상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외교적으로도 또 그래 보이고 이거 그냥 찻잔 속에 메아리 같은 소리 같은데 이걸 트럼프가 굳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3: 네, 생각보다 브라질이 아까 말씀드렸듯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라고 이제 하였는데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과거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아프리카의 국가들과도 상당히 이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한다면 중남미에서 포르투갈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권 국가의 견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남미의 리더라고 했을 때 멕시코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좀 약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그 아마존 기금 같은 거요. 아마존 그러니까 세계 환경은 우리가 주도한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 굉장히 이런 것들도 이제 주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개발도상국의 의제를 주도한다. 그래서 브라질의 경우에는 OECD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글로벌 사우스를 강조를 하고요. 네. 브릭스에서도 그 인도나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통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브릭스에도 은행을 만들었고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에도 통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같은 뭐 이제 선진국과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을 이제 모아서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고 미국을 압박하고요. 그리고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쉬운 상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서반구라는 단어 아래 중남미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여러 형태로 개입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 아, 네. 처음에는 이제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금 이제 정치 지형상 이제 우클릭을 하였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국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다들 이제 천명 각 국가마다 이렇게 천명을 하였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중남미 각국이 현재 이제 미국과 또 새롭게 무역 협정을 다시 협상을 해서 더 이제 유리한 조건 더 많은 지원을 지금 받아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남미 입장에서는요 지금껏 중국 영향력이 있었어요.
2: 예.
3: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저가로 들어오고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다만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제껏 지원했던 만큼 그 규모로 지원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중남미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실리 그러나 어느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통신 같은 경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보하고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겠지만 다른 투자 그다음에 교역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과의 그 관계 중간에서 신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그 관계를 강화해 갈 것 같습니다.
2: 네. 작년에 미국이 중남미랑 했던 일들을 봤더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원 채굴과 관련 협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과 맺었더라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엘살바도르 중남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칠레하고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광물을 캐고 있고 했던

0: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남미에 진출하게 되면 광물 개발을 중국과 해왔던 거라든가 나머지 부분들 굉장히 국제 정세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중남미에서 중국이 빠져나가고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가 이렇게 전망해도 됩니까?
1: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미국이 그만큼 중국 대신을 할 만큼
0: 해주겠느냐.
1: 예, 그 규모 면에서 그렇게 네. 하겠느냐 이제 문제라서요. 근데 미국이 중남미 각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과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광물 자원 그 개발권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몇 차례 제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이다. 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의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에 이제 우리 대통령 순방을 이제 했기 때문에요. 네.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우리를 신뢰하라. 그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점을 그런 측면에서 부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또 다른 나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고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다시 이제 브라질 소식으로 좀 돌아와서요. 지금 쭉 말씀해 주셨던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곧 이제 브라질 대선 선거가 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선거 구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1: 네, 브라질은 이제 우리하고 이제 선거가 좀 달라서요. 네. 선거 제도가 1차 투표가 있고 그러면 1위와 2위를 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네. 이제 당선을 가르게 되는데 현재 구도에서는 지금 자이르 볼소나루의 전 대통령이죠. 자이르 볼소나루의 장남 플라비우 볼소나루 그리고 룰라 대통령, 현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이 이제 유력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우파의 유력 주자 그리고 이제 좌파의 유력 주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0: 예.
1: 룰라 대통령의 당선이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지금 1%포인트 차이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10월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플라비오 볼소나루는요. 1981년생. 네, 아주 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치 경력은 길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룰라 대통령은 이게 약점인데요. 아까 81년생 후보와 맞붙는 룰라 대통령 현재 81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부분을 굉장히 지금 예. 공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자이르 볼소나루는 현재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이 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0: 그렇겠네요.
1: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AI로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이 출정식에서 또 아들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것도 또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경우에는 다시 우클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0: 네, 브라질 국민들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1: 브라질의 정치는요 그렇게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룰라 대통령이 이제 부패 혐의로 수감이 됐었고
0: 예.
1: 그래서 어쩌다 이제 부패의 상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볼소나루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언행도 거칠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양극화가
0: 예.
1: 그 시기에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0: 예.
1: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이제 뭐 서민층 그리고 중산층의 그런 룰라의 지지가 굉장히 컸다고 한다면은요.
0: 예.
1: 지금은 이제 좀 지역별로 네. 그다음에 남성 여성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제 이념에 따라서 좀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는 좀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룰라 대통령 정부에서는요. 지금 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0: 예.
1: 예 그렇게 이제 뭐 거시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빈민층 지원도 많이 늘렸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이제 또 금리도 14% 높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가계에 부담이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여전히 또 환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룰라 대통령이 뭐 경제를 뭐 볼소나루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죠. 네.
0: 네. 그것도 좀 말씀이 충격적인데요. 금리가 14% 가까이 되는데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원래는 몇 퍼센트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1: 네. 금리가 높습니다.
0: 맞아요.
1: 네. 네. 네. 뭐 중남미 국가들이.
0: 다 그런 거죠?
1: 예,
0: 전반적으로.
1: 예, 예. 투자 촉진을 위해서 하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 룰라 대통령 평가 말고.

0: 새로 장남이라고 말씀 주셨죠. 플라비오 보소나루 어떤 인물입니까?
1: 네, 이제 보소나루 이제 81년생이어도 이제 정치 경력은 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와는 이제 좀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저 백신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코로나 백신은 맞을 필요가 없다 그랬었죠. 근데 네.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코로나 백신 맞았다. 이제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온건하고 예측 가능한 볼소나루다. 아버지와 다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기업 가들이나 이제 중도 보수층에서 조금 더 안정적 후보다라는 점을 이제 굉장히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와 똑같이 이념적으로는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좌파는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좌파의 날선 발언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비에르 밀레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플라비오 볼소나루를 뭐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브라질의 후보와 플라비오와 지금 이제 밀레이가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들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중남미는 어떻습니까?
1: 아, 중남미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밀레이 대통령도 그렇고요. 요새 이제 보면 지금 볼소나루, 아버지 볼소나루도 그렇고.
0: 네. 네. 룰라도 좀 세잖아요.
1: 예. SNS를 통해서 이제 보통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제 정책, 경제 전문성을 알리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됐던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이 조금 온건하다고 불리우는 장남인 보소나루. 이 사람은 좀 발언 수위가 어떤가요?
1: 아버지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점잖게, 네, 점잖게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원래는 이 아들보다는 그 자이르 볼소나루의 부인. 네. 그러니까 전 영부인과 이제 이 아들이 대통령 후보직을 놓고 이제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예, 서로 처음에는 이제 전 영부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들이 돼서요. 지금 이 자이르 볼소나루와 이 가족은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중남미가 다 가톨릭인데 네. 여기는 개신교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이 그 영부인을 지지하던 전 네. 영부인을 지지하던 그 저 복음주의 여성들. 네. 예, 여성들의 좀 지지가 좀 이제 이탈하고 있다.
0: 친어머니가 예. 아닌가 보죠?
1: 아, 예,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0: 그렇군요. 네. 예. 자, 정말, 중남미도 똑같구나. 발언 수위가 세지는 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수나라 전 대통령은 이미 퇴임했잖아요. 지금은 뭐 가택연금 중인지 수감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 볼소나루 그 아버지의 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이제 후보를 찾았던 것 같아요.
0: 우리는 전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뭔가 저 임기 중에 뭐 실정을 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서 인기가 확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전히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1: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0: 억울하다.
1: 예, 판결 때문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 밀레이 대통령이 그 브라질의 대법관에게 막말을 한 것도 네. 바로 이제 그 판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브라질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지금 볼소나루가 가택연금을 당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거짓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들에게 그 지지가 가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이제 시선을 달리해서 아르헨티나 쪽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밀레이 정부 앞서 이제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지만 그렇게 뭐 아주 뭐 평가가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래도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1: 여기 아르헨티나도요,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거시 경제 지표는 그렇게는 나쁘진 않아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일단은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요.
0: 여기는 인플레이션 낮아져서 한 또 10% 되나요?
1: 네. 예. 네. 그래서 경제 개혁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됐지만 예.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논란은 이제 뭐 아직 뭐 그거는 네. 이제 키운 대통령은 맞고요.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2023년 12월 네. 그러니까 밀레이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당시에 월 물가

0: 상승률이 25.5%였는데
1: 월 물가 상승률이요?
0: 예, 예. 2026년 6월에는 1.9%.
1: 이야,
0: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1: 네. 대단하네요. 아르헨티나에서 물가 잡은 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할 만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아르헨티나 방문했을 때 놀랐던 점은 그 뭐랄까요? 중남미 원래 계열의 분들하고 완전히 백인 계열의 분들이 사는 동네도 완전히 다르고 또 백인 동네는 솔직히 아르헨티나 페소 안 쓰고 달러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선 자동차나 집을 살 때는 현지 자국 화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 쓰더라고요. 그런데 소수의 백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뭐랄까 정책이나 그런 걸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수의 그 현지 중남미 계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집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0: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사실 뭐 아르헨티나 경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어렵고 외채 위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지금도 현재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요. 이제 좀 그 아르헨티나에 가서 네. 예, 뭐 유권자들 이제 뭐 인터뷰를 좀 이제 해봤는데 예. 그분들도 그거예요. 우리도 이제 알기는 아는데 아니 왜 그 알기는 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치 신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기톱을 뭐 들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저런 후보를 왜 뽑았어?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한번 새로운 희망이 1%라도 있다면 예, 또 새로운 또 경제 정책을 또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였고 네. 뭐 일단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는데요. 중남미는 특히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로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입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높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지지율은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 그 백인들 그 백인의 또 핵심 지지층이 있어요. 네.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까지 드리는 건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 밀레이 대통령이 그래도 월 물가 상승률을 1%대 수준까지 잡았다고 하니까요. 정말 밀레이 대통령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고질병 해결할 만큼의 어떤 역량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일단 이 외채 위기가 반복된 게 이게 뭐 짧은 시간에 그렇죠. 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게 쉽게 말하자면 정말 아르헨티나는요. 우리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외채 상환 위기가 왔을 때 협상 잘해서 조금 더 시기를 늦추고 네. 또 이제 IMF에서 혹은 또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이번에 잘 막고 그다음에 상환을 좀 늦추고 하는 그런 대통령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낮췄지만 사실 네. 물가 여전합니다. 예, 물가가 여전해서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 뭐 브라질이나 칠레로 이제 그래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생활 물가가 그만큼 올랐고 예. 임금이 따라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굉장히 그 서민들은 아르헨티나가 소고기 나라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소고기 사 먹는 게 쉽지 않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 밀레이를 견제할 만한 현재 지금 대통령 그 야당에서 그런 대통령 후보가 지금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점이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밀레이 정부를 견제할 또는 또 다른 형태의 해법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치 세력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가장 뭐 큰 세력이요. 야당 견제할 만한 세력. 세력은 패론주의 정당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워낙에 경제를 망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키르츠네르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또 현재 또 부패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지금 구심점인데 지금은 이제 그 구심점이 이제 사라진 상태이거든요.
1: 네.
0: 지금 현재로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가 이 페론당 출신인데 예. 현재로서는 이 주지사를 이제 눈여겨보면 이제 그 견제할 만한 그러한 대권 후보로 부상할 수 있을지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아르헨티나의 앞으로 남은 정치 일정은 어떻습니까?

0: 이 히토리를 중심으로 한 광물 자원 이런 거 새로운 활로도 모색해야 되고 또 중동 지역이 자꾸 불안하니까 또 그 원유 같은 경우도 새로운 수급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분명한데 반대로 중남미 이들 국가들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1: 아, 제일 원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0: 투자.
1: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남미에서 핵심 광물을 그저 공급처로 중남미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제조업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에 그 두 나라도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까지 같이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우리 이제 양국 관계가 아주 이제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뭐 제가 특정 국가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중남미 국가들의 국민들의 그 뭐랄까요? 그 경제 활동하는 애티튜드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너무 사뭇 다르신 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업들이 선뜻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이제 맞습니다.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 저희는 이렇게 느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관료주의가 심하죠. 굉장히 느립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연방 국가예요. 네. 그래서 연방 법뿐만이 아니라 주 법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규제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주 규제를 우리가 아주 뭐 낮추겠다고 우리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도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 아 차라리 거기에 그러니까 안 하고 말고 네 그래서 진출을 하지 말까 아니면 차라리 수출보다는 진출이 더 나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0: 네 그러면 어차피 미국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에 중남미 지역에 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중남미 국가들이 앞서 설명 주시기를 미국이 뭔가 전향적으로 우리들한테 투자 많이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한국 미국이 합작을 해서 중남미의 어떤 광물 수급 체계라든가 아니면 제조 관련한 일부 기능을 거기에 투자하는 형태. 그럼 우리도 미국이라는 뒷배가 조금 있으니 중남미가 고압적인 분위기로 순간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도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전략은 별로입니까?
1: 미국과 같이 하는 방법도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미국 대신에 네. 이제 예, 미국의 이제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을 또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략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0: 아, 그 관점에서 오히려 따라하는 것도 낫겠네요.
1: 예, 예.
0: 네.
1: 왜냐하면 안보의 측면으로 우리가 경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하고 이제 양자 관계를 통해서 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에게 이 두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어떤 관점에서 앞으로 관심 두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서양 국가라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우리하고 이제 여러 교류가 적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방문하시면서 또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치안의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치안이 진짜 도시를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고 생활이 안 될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잠재력이 있는지 네. 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제 여행도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아름다운 그곳에도 이제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그러면은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여행이든 뭐든 자꾸 가보고 알고 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도 교수님 말씀이 큰 도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임수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가?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제15호 태풍 찬홈이 오늘 오후 8시쯤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 상륙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태풍 찬홈은 내일 일본 혼슈를 서쪽으로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쿄를 포함한 혼슈 동부 간토지방과 혼슈의 북동부 도호쿠 연안 지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 강남구 논현역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임의 동행했습니다. 남성은 오늘 저녁 6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위에 차를 멈춘 채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불법으로 장기간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선박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8척과 승선원 9명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들을 압송해 불법 조업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0: 이란 측이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 협정이나 합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2, 3일간 나타난 신호들은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보안사 간첩 조작 의혹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 345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3기 진화위의 두 번째 조사 개시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과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이 포함됐습니다. 보안사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은 1972년 남파 간첩으로부터 사상 교육을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성모 씨등 16명이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에 머물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 31도 등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1413년 태종은 조선을 8구역으로 나눠 불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인데요. 여기서 온 말이 팔도죠. 1896년 고종이 이 중 5개를 남도, 북도로 나눴고 1946년에는 전라남도 관할이었던 제주가 도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14개의 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팔도가 아니지만 여전히 팔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벤 스틸러가 감독하고 에단 호크와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한 1994년 영화 청춘 스케치. 레게 밴드였던 빅마운틴은 당시 이 영화 제작사 측에서 전화를 한 통 받는데요. 영화 OST에 사용할 만한 레게 음악 한 곡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거였죠. 빅마운틴은 영국의 뮤지션 피터 프랭튼이 1975년에 발표했던 음악을 기분 좋은 레게 리듬으로 편곡해서 제작사 측에 보냈는데요. 영화사 쪽에서는 이 노래를 OST에 넣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 곡 빌보드 6위, 영국 차트 2위를 하면서 빅마운틴의 대표곡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빅마운틴 Baby I Love Your Way였어요. 석기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청춘 스케치에 리사 로베 스테이라는 노래가 사용이 돼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OST가 다 좀 좋았어요. 그 OST에 사용된 노래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첫 곡으로 들은 이 빅마운틴의 노래도 있었는데요. 원래는 그 앨범에 넣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영화사 측에서 연락을 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레게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데모를 보내

0: 했는데 오케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또 인기도 많아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노래 우리 앨범에 넣자 그래가지고 빅마운틴 앨범에도 들어가게 된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사랑할지 진짜 그거는 세상에 그 음악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기도 하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골든디스크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저는 항상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방송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방송을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필요합니다. 골든디스크에서는 필수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듣고 싶은 음악이니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그냥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4791님, 아침에 고추밭을 날아다니면서 날개짓 하는 고추 잠자리의 풍경이 무척 고왔어요. 무더위의 정점이네요. 여름나기 잘하시고 오늘도 포근한 방송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찬물 샤워하고 동행합니다 하시면서 모트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막 끝난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우리 4791님이 항상 이렇게 본인이 살고 또 일하시는 농촌의 풍경들을 계절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저 되게 대리만족 많이 느껴요. 아, 이제 고추밭을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시즌이구나. 뭐 그런 것들을 4791님 문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서울 도심에 좀 삭막한 빌딩 숲 사이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대신해서 좀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 대리만족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또 가을 풍경은 어떨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모튼아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 앞서서 들으신 곡은 줄리 런던 Fly Me to the Moon이었어요. 범진호님, 다들 들으시면 아 하고 아시는 곡 빌 콘티의 Going the Distance 2분 40초짜리 영화 로키 OST입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러닝하는 주인공 영상이 나오는 곡인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저 역시 이곳 배가 떠있는 바닷가를 운동삼아 러닝합니다. 직장 때문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의 유일한 낙 바닷가 러닝이랑 라디오 청취해요 해주셨는데요. 와, 그 낙에 라디오에 골든디스크 끼워주시는 거 맞죠? 끼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로키가 러닝하는 그런 풍경보다 우리 진호님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뛰고 계시는 그런 풍경을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로키 OST에서 빌 콘티 연주곡 Going the Distance 그리고 이어서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모비의 폴셀린까지 같이 이어서 들을게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0년생 미국의 R&B 소울 가수 스모키 로빈슨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모키 로빈슨, 그룹 더 미라클스로 데뷔를 했었죠. 디트로이트에 살던 10대 친구들이 같이 결성했었던 보컬 그룹이었어요. 더 미라클스.

1958년에 가로잡이라는 싱글로 데뷔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노래 두 곡을 더낸 다음에 그 미국의 이 R&B 소울 쪽 흑인 음악 레이블인 모타운 아주 유명하죠. 뭐 마빈 게이라든가 스티비 원더, 잭슨 파이브, 예, 그리고 다이애나 로스 이런 뮤지션들이 속해 있었던 이 모타운하고 계약을 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후로 리드 보컬이었던 스모키 로빈슨의 인기가 커지면서 스모키 로빈슨 앤더 미라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왜 다이애나 로스도 슈프림스로 활동하다가 다이애나 로스 앤더 슈프림으로 이름을 잠깐 바꿨었잖아요.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스모키 로빈슨 1973년에 첫 솔로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어요. 2025년까지 무려 25장의 정규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었는데 데뷔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까지 새 앨범 낸 거니까 67년을 현역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년에 나왔던 이 솔로 25집에서 마지막 싱글로 나온 노래는 70년대 소울 음악을 리메이크했던 Be Thankful for What You Got 이 노래였거든요. 거장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모키 로빈슨의 데뷔곡이었던 The Miracles의 Got a Job 그리고 작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 Be Thankful for What You Got 두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스모키 로빈슨의 데뷔곡이었던 The Miracles의 Got a Job 그리고 2025년 작년에 나온 새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할 싱글 Be Thankful for What You Got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 스모키 로빈슨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래를 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R&B 소울 부문에 있어서 이 장르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 길을 유지를 해왔던 가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리듬을 가지고 놀고 멜로디를 끌고 나가는 이 힘은 지금도 정말 아 독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지금 스모키 로빈슨의 노래를 듣고 있었네요. 6505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홋카이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름이라 마츠리도 자주 보였고, 삿포로 비어가든도 매일 갔고, 무엇보다 시원해서 좋았어요. 여름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아론 테일러, Flowers. 꽃사진 보내면서 이 노래 신청해요 해주셨는데요. 휴가 다녀오셨군요. 그 여행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꽃사진이라고 한 게 그냥 꽃을 찍으신 게 아니라 꽃밭을 찍으신 거예요. 예,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아, 저 또 여행도 휴가도 약간 대리만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쉴 수 있을 때 정말 충분히 쉬어줘야 또 다음 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휴가 다녀오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고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휴가 다녀오시면 이렇게 6505님처럼 어디가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후기도 예,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 대리만족 좀 하게요. 신청해 주신 아론 테일러의 Flowers 앞서 들으신 스모키 로빈슨의 음악하고 비슷한 정서로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론 테일러의 Flowers에 이어서 엘리샤 키스 If I Ain't Got You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주연님이 신청해 주신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까지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김혜림의 골든디스크. 8월 11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겠네요. 입추가 지났잖아요. 절기가 바뀌면서 그래도 진짜로 뜨겁던 한여름보다는 약간 바람의 느낌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오늘 낮에 밖에 나가보니까 와,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계절은 밤에서부터 찾아오는 것 같죠. 밤은 7월 말, 8월 초 이때에 비하면은 약간 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밤에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레너드 코엔의 I'm Your Man. 6970님 신청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 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오늘 하루 공쳤다는 말은 공놀이를 했다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을 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탕치다 라는 뜻의 공치다는 장사를 공치다, 하루를 공쳐버렸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은 한자로 빌공으로 비어있다는 뜻이죠. 빈자리를 뜻하는 공석에서 공,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을 뜻하는 공중의 공과 같은 한자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5.4의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에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명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명 넘게 숨지고 실종자가 3,000명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이란이 핵보다 호르무즈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미군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무력으로 해협 통제를 시도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검찰청 폐지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현지 검사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가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현지해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입법을 통한 법률상 권한이라는 과거 헌재 판단을 예로 들었습니다.
2: 마실 물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콜롬비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1: 실종자는 3,00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2: 개인 방송을 찍고 있던 유튜버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본격적인 지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위험을 직감하고 강력한 진동이 공항을 뒤흔들 때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건물 천정이 뜯겨져 나가고 구조물이 바닥에 나뒹구는 아비규환을 뚫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3: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악몽이 현실이 된 게.

0: 사건이었습니다. 호수에 가려고 유튜버의 말입니다.
1: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 이틀째. 콜롬비아 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실종자를 구해내거나 생존 신호를 확인하는 기적적인 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워낙 강력했던 데다 20차례가 넘는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집계보다 60명 증가했습니다. 페레이라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인명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콜롬비아 제3의 도시인 칼리에서만 최소 9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3천여 명 중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0: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당국도 저 잔해 밑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혼란을 통과 약탈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치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임 3일 만에 국가 재난 사태에 직면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구조와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칼리 지역 보안군을 1,000명으로 증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또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품을 보급하고 있지만 진앙에 가까워 피해가 큰 지역은 도로가 끊기는 등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2: 이란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핵 문제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갔다고 미군이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를 다시 개방해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이 핵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전략상 우선순위에 재배치한 것으로 미군이 파악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6개월째로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이란이 전략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무력으로 해협 통제를 시도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자산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초래할 수 있고 병력 피해가 클 것이란 전망이 걸프와 유럽 국가들에까지 퍼져 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임 안보수장에 임명된 모세 네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전쟁을 끝내고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이란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한 오만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협 봉쇄 유지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의 대체 항로 역할을 하고 있는 홍해는 연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의 소행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이곳을 지나던 이집트 회사 소유 선박의 선원 등 6명이 숨졌습니다.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외무부가 호르무즈 개방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국제유가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현직 검사가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거라면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역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4: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자 지난 5월 서울고검 소속 송영규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정식 준비 서면을 내고 반박이 들어갔습니다. 송 검사의 청구 요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법이 검사에 부여한 권한 자체를 형해화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재 역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으로 부여된 법률상 권한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송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에 따른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어서

0: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5대4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헌재가 만약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선례를 뒤집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인정한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윤입니다.
1: 검찰청을 대신할 중수청 준비단이 전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수사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2: 고검을 비롯해 전국 최대 규모이자 핵심 수사 인력이 모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검사는 3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3: 혹시 도수청, 고수청 중에 좀 마음은 정하셨는지.
2: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는 이제 제주지검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참석한 검사는 2천여 명 가운데 260여 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내부 게시판에 공소청 전환 예정인 검찰청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유관기관과 공소청 직제 및 인력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관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같은 시각 중앙지검에서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4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설명회에선 중수청 직제와 처우, 복지 등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준비단은 검찰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배정받아 지급하겠다고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사관 임용 과정에서 직급에 비해 낮은 보직을 배정받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경력 10년 이상 검사로 직급상 3급이더라도 4급인 과장 또는 선임팀장에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 보수, 직책, 보직 뭐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확장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2: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임용희망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착을 위한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성입니다.
5: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본 건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수사 지휘 체계의 최정점이었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스토킹,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앞서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 지시로 분리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두 사건을 병합수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올렸지만 박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청과 협의하라는 박 전 본부장 지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본부장은 송치 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부터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MBC에 설명했습니다. 또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오픈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더 철저히 수사해 범행 전말을 밝혀내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사건 이후 또다시 스토킹 사건 관련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보 당시 경찰청 형사국장, 최모 강력계장, 민모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이모 성폭력수사계장 등 당시 국수본 지휘부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7: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호르몬주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4% 내린 53,791.85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0.6% 내린 26,000

시간은 445.45에 마감했습니다. 청와대가 무단 증축 건물 임대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습니다. 최근 김 춘추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 대치동의 다가구 주택 1층이 주거용으로 무단 개조됐고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투입해 경남의 농업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전국 최저치인 33.5%, 평년 저수율 72%의 절반 이하입니다. 원격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을 하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도 침투했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 부분에 북한 위장 취업 IT 근로자 비율이 훨씬 더 높지만 정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강원, 오후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 등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경북산지 20에서 60mm, 경북 남부와 동해안 10에서 40mm 등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4명 중에 1명은 근육량이 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는데요. 근감소증을 겪을수록 손과 귀의 힘, 악력도 약해집니다. 악력 저하군에 속한 노인은 음식을 씹기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도 높았고요. 또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취약했는데요. 악력이 약해진 노인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약 14%로 정상군의 노인보다 7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손의 힘과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계란이나 두부, 단백질 음료도 잘 챙겨 드시고요.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중심 운동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도 좀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조금씩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 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공기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서울 22도, 부산 23도, 대구 15도.

0: 29도고요. 대전 20도, 광주 21도, 강릉 22도, 제주는 24도입니다. 지금 경남 거창과 충남 보은, 전남 순천은 15도네요. 오늘 낮에도 더위의 기세가 약해지겠고요. 동해안에는 점차 비가 이어지면서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충청과 남부 내륙에, 주 후반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1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조직을 동원해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8차례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 8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자신들의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군과 주한미군 시설을 돌며 기밀을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60대와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60대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을 도청했습니다. 40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와 B씨 모두 중국 군 출신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유출된 자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제 숨진 A군의 외조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날 해당 교회의 목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지난 5일 A군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A군은 그동안 수차례 주변의 할머니에게 맞았다면서 학대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숨지기 일주일 전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2021년과 2024년 등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자 소설 상록수의 작가인 시문의 친필 원고가 공개됐습니다. 국립한국무관학관은 어제 시문의 유족으로부터 친필 원고 등 자료 59점을 기탁받아 이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시 그날이 오면이 수록된 신문 시가집과 소설 상록수의 친필 원고 등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일제치하 검열로 책으로 간행되지 못한 시 그날이 오면의 원고에는 일제 검열의 흔적인 붉은 선과 도장이 가득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국립한국문학관 측이 미국에 있는 작가의 유족을 7년간 설득한 끝에 기탁받은 것으로 9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1: 네, 맞대응을 했는데 이전처럼 강력한 군사작전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
0: 네.
1: 이란처럼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SNS에 이란은 폭탄과 수많은 분쟁으로 살해했거나 중상을 입힌 모든 사람, 그리고 미 해군 구축함 코람에서 살해한 이들의 가족, 또 전투에서 사망한 다른 수천 명에 대해서 미국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코람 살해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호가 지난 2000년에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서 장병 17명이 숨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25년 전 사건을 들먹이면서 배상을 요구한 거죠. 심지어 당시 코람 사건은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걸 꺼내와서 맞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0: 네.
1: 이렇다 보니까 지난 하루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0: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암살 위협을 또 피하기 위해서 위장 탈출까지 했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1: 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던 튀르키예를 떠날 당시에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려고 첩보 잡적 작전을 방불케 하는 위장 탈출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이었죠.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날 때 백악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군용기인 C-32A에 숨어 탄 채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앙카라 공항에서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구형 에어포스에 올랐는데
0: 네.
1: 몇 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기내 반대편 문에서 연결된 이 기내식 운반 트럭의 컨테이너에 몰래 올라탔다는 겁니다.
0: 네.
1: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근처에 대기 중이던 군용기로 옮겨 탔다는 내용이고요.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있던 취재진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0: 아, 혼자만 살짝 빠져나갔다.
1: 네, 참모진들과 함께요.
0: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면은 에어포스원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만 희생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취재진과 백악관 직원들이 타고 있던 에어포스원은 이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군용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취재진도 눈치 못 채게 아주 조심스럽게 에어포스원으로 다시 옮겨 탔고요.
0: 아.
1: 이후에 다시 카메라 앞에 나타나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예.
1: 튀르키예 공항에서 취재진한테 비행기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0: 네.
1: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의 위협에 이란의 그 사람 위험한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군용기로 갈아타는 모습을 취재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0: 네.
1: 비행기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0: 예.
1: 실제 암살 위협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0: 네.
1: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암살 위협이 있었던 게 사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구나.
1: 군용기를 몰래 갈아타는 기만 작전까지 펼친 거죠.
0: 네. 에어포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르게
1: 네.
0: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란은 현재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사실상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1: 네.
0: 현재 이란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군과 안보 분야의 요직에 강경파들을 잇따라 배치하면서 이란은 미국과의 장기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우선 이번 지휘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레자이 전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의 복귀입니다.
0: 네.
1: 레자이는 이란의 안보 외교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 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올해 71살의 레자이는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강경파고요.
0: 네.
1: 전문가들은 레자이를 최고 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앉힌 건 휴전을 유지하거나 혹은 미국과의 일정 수준의 타협을 모색하려고 하는 협상파를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이란의 군 지휘부도 대미 강경파 중심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둘러싸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인데 강경파가 이렇게 포진된 인사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0: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이 대규모로 비자를 취소했다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0: 네, 미 국무부가 지난 10일에 비자 조건 위반, 각종 범죄,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이민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면서 총 17만 5천 명이 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자 취소 사례도 공개가 됐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암살된 미국의 보수 성향 정치활동가인 찰리 커커와 관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이 찰리 커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늦게 죽었다라고 말한 것도 이제 비자 취소 사례에 포함이 된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호의적이었던 활동가의 죽음을 반겼다는 게 이제 비자 취소의 이유인 겁니다.
1: 네.
0: 원정 출산 부모 100명 이상도 비자가 취소가 됐고요.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취소가 됐습니다.
1: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미국이 SNS도 감시를 한다고요?
0: 맞습니다.
1: 중국인가요?
0: 네.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달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과 네.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기타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말씀하신 그 SNS 감시도 강화가 된 건데요.
1: 네.
0: 비자 신청자와 이민자의 SNS에서 반유대주의나 반미 성향을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를 한 적이 있고요. 일본은 이 취소를 넘어서서 추방을 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1: 네.
0: 인권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SNS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민자를 특정해 감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다시 떠오르는데 네.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일단 조지아주 구금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1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의 비자를 한꺼번에 취소한 것도 그렇고
1: 네.
0: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1: 예.
0: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한테 불법 이민이나 범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1: 네.
0: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중간선거의 승리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현재의 경제난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불법 이민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이어지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또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나 유학생 연구자들이 입국이나 체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인적 교류나 기업 활동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거고요. 또 한미 간의 경제나 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1: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 쪽에다가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네. 정부 입장 나왔나요?
0: 네. 지난 11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면서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한국은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에 대해서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또 그동안 에너지나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 네.
0: 사실상 살상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 네.
0: 현재 한국은 이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크라이나의 무기 요청이 한국에게는 좀 지나칠 수 있고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분명히 고려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외신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1: 네. 우리가 지원을 맡기진 않는데 살상무기까지는 어렵다.
0: 네.
1: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이 또 사용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0: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시하는 텔레그램 채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주요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자포리자에서는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유도공중 폭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로 인한 공격 때문에 대형 화재도 발생을 했고요. 앞서서 러시아가 지난달 30일에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 북한 미사일 사용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0기를 벌써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1: 네.
0: 이번 공습 사례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실제

0: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또다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평가가 나올 거고요. 그럼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네.
0: 북한이 이렇게 실전에서 자꾸 미사일이나 드론을 쓰게 되면 이런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정확도와 또 신뢰성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1: 네.
0: 그게 곧장 이제 한반도의 어떤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1: 네, 실제 전쟁이 없어서 실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0: 맞습니다.
1: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0: 네.
1: 그 가능한 얘기죠. 자,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지진 소식입니다. 현재 피해 상황 어떤가요?
0: 네, 현재 시간으로 10일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4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실종자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피해 상황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1: 네.
0: 진앙지인 초코주가 밀림지대입니다. 그래서 육로로는 좀 접근이 불가능해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콜롬비아 지진청은 이번 지진이 21세기 들어 이 콜롬비아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커피 생산지인 중서부 산악 지역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요. 이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7일에 취임을 했는데 사흘 만에 대규모 재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1: 네.
0: 콜롬비아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생존자 수색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지난 6월 말에 베네수엘라에서도 강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뭐 연관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군요.
0: 네.
1: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3: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 범죄 피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한 건데요.
1: 네.
3: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요.
1: 네.
3: 이어서 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범죄 피해 구제나 진상 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역할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공개적으로 짚으면서 예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 인사제 확대를 놓고 지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0: 순환 인사제라는 게 이제 장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급 경찰관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경찰청이 이번에 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극 향찰이라고 하죠.
0: 네.
1: 형사법 개정 이후 경찰의 권한 확대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기로 장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해서 경찰관이 혹시나 그 지역과 뭔가 유착관계를 맺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순환 인사제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일선 경찰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제도 추진 때문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그래서 어제부터 오는 21일까지 모든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경찰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 인사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이제 고위 직급들 같은 경우는 공립 학교에서 교사들이 도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는 좀 순환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찰관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그 순환 같은 거 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이제 같은 구에만 계속 있어서 뭐 강남구나 일부에서 유착이 일어나서 수사가 네.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인사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이긴 합니다.
0: 네, 온라인 설문조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요?
1: 네, 이 순환 인사제에 대한 견해와 장단점, 보완 방안, 계급, 재직기간, 근무 기능 등 11개 문항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0: 예.
1: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관인지 실제로 확인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부망에 네. 올라온 설문조사기는 한데
0: 예.
1: 아무나 QR코드만 알면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해서 본인의 계급과 근무 부서를 임의로, 그러니까 허위로 선택을 하고
0: 네.
1: 설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0: 네.
1: 이 때문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순환 인사제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묻는 항목조차 없었다라면서 결국 시행을 전제로 의견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백을 좀 보완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1: 네. 핵심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공소청에 기소를 요구했는데
0: 네.
1: 만약에 공소청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어제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0: 네.
1: 재정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검사가 불기소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0: 네.
1: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또 공소청이 기소한 사건에 재판에서 이 공수처 검사가 공소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0: 네.
1: 오늘 또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수사 대상이 경무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형사법 개정안에 압수수색을 할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의무화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1: 네. 이 개정 형사법을 보게 되면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검증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0: 네.
1: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0: 예.
1: 내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게
0: 네.
1: 2020년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이었습니다.
0: 아유, 잊을 수가 없어요.
1: 네, 이게 이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때였는데
0: 네.
1: 한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는데 한동훈 측은 이거 독직폭행이었다 주장을 했고
0: 네.
1: 정진웅 검사는 이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 압수수색 직전과 직후 영상은 있었는데
0: 네.
1: 몸싸움이 벌어진 순간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정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결국 증거가 없었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거든요.
0: 네.
1: 그런

0: 근데 앞으로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남게 된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나중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쉬워지고 피의자의 이거 위법수사다라는 주장이나 예. 반대로 수사기관의 반박에도 명확한 근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그럼 모든 압수수색 현장을 다 촬영을 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네. 장비도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촬영된 영상 속에 피의자가 어떤 발언을 할 경우 이 발언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1: 네.
0: 추가적인 쟁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제기됐었던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0: 네.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이 먼저 기각이 됐습니다.
1: 네.
0: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다만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면서
1: 네.
0: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반면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선거소청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 거죠.
0: 네. 국민의힘은 지난 6월이었죠.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충북까지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냈고 각 지역 후보들도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별도의 소청을 제기를 했고요.
1: 네.
0: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 모두 18곳에 소청을 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을 비롯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라고 투표가 일시 중단되면서 접수된 전국적 선거 소청 건수만 100건이 넘는 상황인데요. 중앙선관위는 남아있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늘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만약에 이 청이 인용이 되면 결정이 통지된 날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해야 하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내려지게 될 경우 소청인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서울올림픽공원 상황은 여전히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이 잠실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를 놓고 충돌을 하고 있죠.
0: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한병도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1: 네.
0: 국민의힘이 원래 18일로 잠정 합의됐던 재검표 일정을 미루고 있다라 꼬집었습니다.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고 하더니 특검이 합의되자 특검으로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건을 계속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이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도 아니 앞으로는 재검표를 미루고 뒤에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고 있다라면서 의혹이 있다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선관위 특검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보 3명을 추천을 하고 14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17일 혹은 18일쯤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재검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특검이 출범한 뒤에 함께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국조특위 3차 청문회 때 뭐라고 했느냐.
1: 네.
0: 특검 출범 뒤 수사 주체와 함께 검증을 해야 주요 증거인 투표지에 오염 우려를 막을 수 있다라면서 18일 재검표는 어렵다라는 일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특검이 출범되면 같이 하자 재검표를 먼저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1: 네.
0: 국민의힘은 재검표 결과가 향후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극조특위가 먼저 투표지를 개봉했다가 증거가 훼손되면 또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 예.
0: 특검의 입회 아래에 공개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1: 네. 이거 어떻게든 빨리 깨끗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0: 네. 사실 빨리 정리가 되는 것도 맞고요.
1: 그런데
0: 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 네.
0: 이번 선관위 사태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집값과 주택공급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놓고 지금 여야가 부딪혔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0: 네, 국민의힘 강...

0: 대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의 최근 4년 재임 기간 서울주택 착고 물량이 10년 평균의 58% 수준이고
1: 네.
0: 특히나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공급은 32%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지금의 서울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난은 오세훈 시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1: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네요.
0: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하자
1: 네.
0: 김 장관은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민간 중심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이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과 서울시는 정부가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공급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필요성 자체에 우리 정부도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1: 네.
0: 정부와 서울시는 사실 지난달에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비공개로 만나서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 국제 업무지구 공급 물량 등을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는 여전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마침 어제 오세훈 시장이 용산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갔는데 오 시장의 입장은 뭡니까?
0: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량이 느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와보면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 대통령이 잘못 알았다.
0: 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때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1: 네.
0: 그러니까 실제 공급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을 한 겁니다.
1: 네.
0: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민간에서의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뉴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기상 상황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4: 네, 창문 열고 이불은 덥고 여름밤답지 않게 시원한 밤이었는데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지금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7도, 제주 23.5도로 이맘때 평년 아침 기온을 3, 4도가량이나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강한 햇볕의 일교차가 아주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2도, 전주가 33도, 대구, 부산 31도, 강릉 25도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동해안으로는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으로도 내일부터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2380 쓰시는 분이요. 열대야가 없어서 오랜만에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날씨면 곧 가을이 올 것만 같네요 하시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청해 주셨네요. 예, 그런데 또 다시 폭염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오전같이 좀 서늘한 날씨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선박에 탑승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어민들이 착용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어선에서 조업을 할 때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자칫 그물에 끼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팽창형 구명조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명벨트에 가까운데요. 평소에는 허리띠처럼 차고 있다가 물에 빠지는 순간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오릅니다. 덕분에 활동성을 높이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죠. 편리하면서 효율적인 구명장비.

0: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이, 내 딸이,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
2: MBC 7시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지진 사망자가 224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실종자 3천여 명 중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밤샘 구조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혼란을 틈탄 약탈까지 잇따라 치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에 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예멘 당국은 후티 반군이 이집트 회사 소유 화물선 티아마홀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파키스탄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선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후티가 운영하는 사바통신은 군수물자를 수송 중이던 사우디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 발생이 공식 확인된다면 이란전 발발 후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피해 사례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1일 파나마 선적 화물선 벨라노 바호가 이란 항구로 항해하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 해 미군이 조타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벨라노 바호 선원들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해 MH-60 헬리콥터가 벨라노 바호 기관실로 공대지 정밀 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 두 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NBC 방송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해협 장악작전에 돌입하면 미군이 다치거나 전사하는 등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예측을 미군 지휘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0: 전 강원, 오후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 등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경북산지 20에서 60mm, 경북 남부와 동해안 10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동래입니다. 8월 26일 재개봉하는 귀향 확장판에서는 중국 소녀 이야기가 담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우리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중국과 필리핀, 미얀마와 대만 등 아시아 여성들이 함께 겪은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이자 전 인류가 함께 마주해야 할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아픔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을 주장하면서 여러 정치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준석 혁신당 대표 2부에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저금법인데요. 요즘 폭염이 심하죠. 관련 법률이 되겠습니다. 3부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그 사람 꽃잎이슬TV님께서 야근 마치고 국밥 먹으면서 청취합니다. JB 국밥이 더 맛있게 시원한 사이다 뉴스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4: 사이다가 있나요 오늘?
5: 아 재밌는 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뉴스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파란 대문님은 아 물 부족 지방의 고통을 보니 물을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다짐 보내주셨습니다.
4: 맞습니다.
5: 네, 밑에 지방의 가뭄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이 되게 풍부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흘려보내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물 부족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5: 그러니까
4: 강릉 물 부족 사태 기억나십니까?
5: 아, 기억나죠.
4: 그렇죠? 네.
5: 근데 또 그때 지원됐던 생수를 또 사용하지 않고 뭐 버린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물 부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또 아껴 쓰는 습관 중요한 거죠?
4: 그렇습니다.
5: 뭐 팁 있습니까, 제이비?
4: 아껴 쓰는 거요?
5: 네.
4: 약 30년 전 버전 얘기 하나 드릴까요?
5: 아, 뭐지? 걱정되는데.
4: 변기 그 물 담는 수주에다가
5: 아, 벽돌 넣으라고요?
4: 벽돌 한 장씩 넣어라 이런 거 많이 썼었어요.
5: 예, 알겠습니다.
4: 왜요?
5: 네?
4: 왜요?
5: 아니 옛날에 엄마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 맞죠?
4: 뭘 또 엄마까지 가요 근데.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5: 어, 홀로우님이 물은 흘러야 살아납니다, JB라고 해주셨는데 흐르긴 흘러야죠. 근데 좀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4: 좀 전에 지금 MBC TV 뉴스에 그 뉴스 나오던데요. 저수지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5: 아,
4: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5: 그러니까요. 자, JB타임즈 이제 물 아껴 쓰자라는 운동과 함께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4: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 입법 예고를 하고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끼리 내부에 논쟁한 결과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와,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죠.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4: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7: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입니까? 8월 3일에서 8월 20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이저 시켜가 또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또 의원들이 논의해서 또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4: 네, 두 발언을 종합을 하면 정부와 국민 간의 정책 문제에 대한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귀를 열고 국민들의 반론, 의견을 경청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토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론 맞습니다. 다만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어떤 걸까요?
4: 자, 입법 예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법 예고안이라고 하는 게 백지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국민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5: 네.
4: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국민 대토론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제안과 국민 요구를 수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환기를 시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론이 많다면 그

0: 이거는 1차 소통, 1차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다. 이 점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정에서 그것이 소통으로 평가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갈등으로 만약에 비춰질 수도 있다면 그거는 국력 소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사실은 기할 정부의 어찌 본다면 처사다. 이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마음의 결림이 아, 제 입이 꼭 토를 다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 뭐 이 토는 달 수 있죠. 최정현님, 유연한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현 전에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최정현님이 거기 뒤에다 이런 말도 붙여주셨어요. 과정이 형식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옥황상제님은 근데 지금 만약에 전면으로 다시 개편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가진 소수에 의해 굴복하는 건 아닐까요? 천을 너무 덧대면, 덧대서 기우면 무거워서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0: 누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그걸 보고 평해도 이제 늦지는 않는 거고요. 아무튼 국민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하지만 조금 더 숙의 과정과 대국민 그 토론회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숙고했던 안을 내놨으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신 거죠?
0: 네.
1: 청와대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김상호 춘추관장 사의 처리 문제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직서 냈으니까 그냥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는 못하겠고 먼저 징계하고 그다음에 면직 처리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잡혔다고 합니다. 아니 뭐가 원룸에서 월세 받아가지고 챙겼으니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잘했다.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토를 달까요 그러면?
1: 다시죠.
0: 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자 그래서 면직이 됩니다. 그러면 김상호 이제 전 춘추관장은 그 문제의 그 다스대 주책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처분할까요? 안 할까요?
1: 근데 입장문을 보면은 뭐 양성화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0: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공직자 신분도 벗어나지 않습니까?
1: 아.
0: 그죠?
1: 안 팔겠죠.
0: 그렇게
1: 아, 또 너무 단정적으로 삐딱선을 탔네. 아, 팔 수도 있죠. 고민을 하시겠죠.
0: 자, 요럴 때 필요한 게 의문부호.
1: 네.
0: 의문부호로 이제 가는도, 그러니까 가도록 하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어떤 전례요?
0: 자,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갔는데요. 이 사람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주택 처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사직한 최상화 전 해외언론비서관, 서울 아파트 두 채와 강원도 속초 주상복합 건물 갖고 있었는데 사직 전에 처리했다. 다는 소식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6월에 사직한 봉옥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안보실 3차장 역시 다주택자였는데 처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1: 네. 네.
0: 김상호 춘추관장은 사표가 수리가 되면 그 뒤에라도 다주택자 신분 벗어나서 1주택자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물음표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1: 네, 나름 또 다들 사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성화 전 해외 언론 비서관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6개월 전에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못 팔고 있는 사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봉옥 전 수석도 보유 중인 성수동 아파트 지분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렇게 나름 다 사정은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아니 6개월 전에 내놨는데 세입자 있는 걸 알면서 6개월 전에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처분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어떤 정부가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하나의 정부는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반영이 됐는지는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1: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무회까지 통과가 됐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경향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1: 어떤 걸까요?
0: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2항인데 여기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 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0: 열람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근데 그렇게 복사한 수사 기록을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교부,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면 뭐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0: 여기서 그러면 사용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 신청을 위해서
1: 네.
0: 수사 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목적으로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의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한다. 고소인이. 내지 언론사에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움직이려 할 수 있겠죠. 고소인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1: 네.
0: 그래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보도 좀 해주시오 하면 덜컹 보도를 합니까? 그럼 아니 관련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내지 어떤 뭐냐면 관련 자료라도 그러니까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수사 기록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지금 법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의 신청 목적 이외에는 지금 다른 제3자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주면 안 돼요. 제3자의 언론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수사, 1차 수사 결과가 너무 억울해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타당했다고 칩시다. 근데 언론 제보를 만약에 못하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넓게 본다면 입틀막 아니냐. 이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공익적인 제보는 보호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이게 언론 제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 뭐 법문이라고 하는 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완전히 없다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어 수학은 했지만 국어는 좀 했다. 그죠? 이의 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이의 신청이라는 목적 이외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사 불여튼튼 차원에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네, 마침 사법어대가 있으니까요. 임재성 변호사한테 좀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네요. 심재삼님은 이거 난감한데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사나님은 이렇게 되면 독소조항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고 계십니다.
0: 네.
1: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내란 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기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바로 그날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정보를 반복, 집중적으로 방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왔는데 이은우 전 원장은 항소를 했고요. 헌데 2차 종합특검이 이 사람을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삼은 행위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적용한 죄목이 다릅니다.
1: 오호.
0: 내란 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 혐의는 1심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아까 얘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근데 2차 종합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1: 왜 그럴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자, 그러면 두 특검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내란 종료 시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란 선전 행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가 진행이 될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적인 어떤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내란 행위가 언제까지 지속됐느냐 다시 말해서 내란 행위가 언제 끝났느냐 그 시점 계산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갈리는 건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계엄령 선포가 철회된 그 시점 12월 4일 새벽 그때 내란 행위는 종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12월 14일에 가서야 내란 행위

0: 종료가 됐다. 따라서 이 사람이 12월 3일부터 12월 33일까지 반복적으로 방송하게 한 것은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리적 판단이 지금 다른 건데요. 그래서 주목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일각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이건 다른 죄목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것 때문에 이중 기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법부 때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될지.
1: 네, 내란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건가요? 라는 물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네, 유튜브 연장 방송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해병대 제1사단 예하부대 소속 병사가 있었습니다. 7월 초에 부대 체력 단련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에서 열사병 그리고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복귀를 했는데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리한 운동 및 급격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 급성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한마디로 응급질환인 거죠. 그런데
1: 네.
0: 의료진은 이 병사에게 외부 활동과 훈련을 자제하라라는 소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 소견서를 소대장에게 제출하면서 훈련 열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뭔 소리냐 퇴짜 맞았고요.
1: 어허.
0: 훈련에 또 참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훈련 종료 후 콜라색 소변 증상을 보여서 군병원 진료를 받았더니 또다시 횡문근 융해증 재발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아이고.
0: 현재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퇴원을 했고 휴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해병대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갔다. 소식은 여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1: 네.
0: 자, 최상병의 순직 사건 전국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었고 그 순직 사건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건 법원 판결로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상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대한 판단.
1: 네.
0: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되물어야 되는 게.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귀신 잡는 해병대지만 이 폭염엔 귀신도 아마 쉬고 있을 거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티스님이 군대 군기도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우리 병사들 보호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당군신하님은 이래서 군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좀 꼬집어주셨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하지 않습니까?
1: 하죠.
0: 개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용설명회 누적 참석률이 검사는 약 10%, 수사관은 약 25%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역시 임용설명회가 열렸는데 검사 따로 수사관 따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검사들은 4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요. 전체 검사의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연차 평검사들로 이들은 중수청에 가면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연차에 따라서 어떤 보직을 받느냐 등등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은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 어떤 보도는 500여 명이라고 하고요. 어떤 보도는 880여 명이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튼 검사보다는 훨씬 많이 참여를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설명회를 가진 주체는 중수청 개청 준비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중대범죄 수사 수당 그리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겐 월 8만 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사를 지원하고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도 운영한다. 뭐 이런 등등의 당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아무튼 이런 걸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내년부터 이 중수청 사람들에게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일명 특활비.
0: 근데 검사 특수활동비 문제 되게 심했던 거 기억나시죠?
1: 없어진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거의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
0: 그럼 뭐가 다른 걸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생기네요.
0: 그러면 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엉뚱한 데 썼으니까 못 주고 중수청 수사관들은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0: 제대로 쓸 거니까 줄 수 있다. 혹시 이런 접근법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것도 사법원 때에서 물어봐야겠네요.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랜만에 모셨네요. 잘 지내시죠?
3: 잘 지냅니다.
2: 네, 주 질문을 드리기 전에 궁금한 거 먼저 하나 해서 좀 하고. 같은 당의 천하람 의원. 논산훈련소 오늘 입소합니까?
3: 오늘 머리 깎고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아니 왜 간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3: 국방위에 보임됐잖아요. 근데 국방위 가면 이제 원래 장성들 앉아 있고. 네, 그러면 뭐 거기서 무기 얘기하고 이런 건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병들 그러니까 이제 용사들의 삶에 좀 관심이 있다. 안 김에 그런 일이 해야지 내가 뭐 무기 얘기하고 이래서 뭐하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2: 체험 삶의 현장입니까 그러면?
3: 체험 활동이라고 보기엔 진지하죠. 왜냐면은, 천하람 원내대표 가면은, 하여튼 그 훈련소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쁜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국회의원 역할이라는 거는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수십만 명이 거쳐가는 육군훈련소의 그런 어떤 문제점 해결하는 거. 그거 해내면은 천하람 의원이 가는 가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체험 활동 되는 거니까, 본인도 매의 눈으로 보겠죠.
2: 머리도 깎는답니까, 그럼?
3: 근데 원래 천하람 의원이 원래, 머리 좀 짧게 약간 마이콜 스타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 아기 공룡 둘리의 마이콜?
3: 뭐 그런 약간 스타일 머리인데 아주 뭐 티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기대는 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어휴 아무튼 용단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요.
2: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유승민 전 대표 만나셨잖아요.
3: 예.
2: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3: 그 오랜만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보자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뭐 저야 뭐 당연히 누구든 만날 수 있고,
2: 네네 가까운 사이였었잖아요.
3: 예. 그래서 뭐 만나 뵀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2: 어떤 고민?
3: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정치에 있어가지고 한두 번 정도 역할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도의 생각일 텐데 추측이지만은 그런데 당장 다가오는 이벤트가 총선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3: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 글을 보면 보수 통합을 상당히 강조를 하던데 일단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보수 통합이라면 일단 대표님도 오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3: 쉽지 않을 겁니다.
2: 어떤 점에서?
3: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방을 어질러 놓으면은

0: 하나 차근차근 치우는 방식이 있고
1: 네.
0: 아니면 그냥 출근할 때 그냥 이불로 확 덮어놓고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후자에 해당하는 통합을 했던 게 그 황교안 대표의
1: 미래통합당이었거든요.
0: 그런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노선 갈등이 심해지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약간 김종인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갖고 와가지고 정리한 다음에야 그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길을 열렸죠. 그러니까 저는 묻지마 통합은 항상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억나지만은 통합진보당이랑 민주통합당. 그 당시에 묻지마 선거연대 같은 거 했다가 오히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손해를 좀 봤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외에도 그 당시 안철수 대표랑 김한길 대표가 그 당시에 민주당이랑 해가지고 새정치국민. 새정치 뭐였죠? 새정치민주연합. 예.
1: 갑자기 새정 예 그렇고
0: 국민의힘은 DJ이고 민주연합이 예, 아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한 다음에 그 선거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사실 저는 말이 좋아서 화학적 결합 이런 얘기인데 그거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 근데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페이스북 글을 보면 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고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아우르자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던데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게 통합이 맞다고 보세요?
0: 저는 제가 이제 당대표 될 때 국민의힘에서 그때 오바마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예, 이라크 전쟁에 찬성한 사람도 애국자요.
1: 예.
0: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그게 오바마의 유명한 멘트였는데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편승한 세력이 좀 있습니다.
1: 윤어게인.
0: 예. 윤어게인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글쎄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윤석열 계엄이 옳았다라고 해서 반대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곤란합니다. 저건.
1: 예.
0: 다만 이제 뭐 전국 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뭐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라든지 예. 그들이 했던 그런 건 약간은 뭐 어떤 의도인지 알겠지만은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도 못하냐 뭐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위험한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그 대표님이 조금 전에 이제 방안을 어지럽혔다라는 비유를 썼는데
0: 네.
1: 고상한 표현하고 성결 조건을 한번 바꿔봅시다.
0: 네.
1: 성결 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우선 그 통합이라고 한 데 있어서요. 아까 제가 말했던 명확한 기준. 계엄은 옳았다.
1: 아, 그런 거.
0: 아니면 최근에 무슨 뭐 선관위에서 뭐 투표율이 뭐 이렇게 오입력되고 이런 사태를 보고 봐라. 어? 부정선은 있었다.
1: 그걸 좀 이따 질문 드리려고
0: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옳았다. 계엄한 것도 옳았다. 뭐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그런
1: 그래.
0: 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교정되기 전까지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1: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장동혁 지도체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0: 네.
1: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도 성결 조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0: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 아니, 내부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0: 그게 제가 이제 손학규 대표님 계실 때 바른미래당에서 소위 유승민 안철수계가 손 대표님 물러나라고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했을 당사자였어요.
1: 예.
0: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 많이 미약해졌던 손학규 대표도 당대표 권한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기에 맞서시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1: 아.
0: 장동혁 대표는 그것보단 힘이 세죠.
1: 아, 장동혁 체제 정리가 안 될 거다?
0: 안 되겠죠.
1: 안 된다. 임기 다 채울 거다 이렇게 보세요.
0: 네, 저는 그래서 뭐 자꾸 이제 희망회로처럼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쇄신파 의원 같은 분들 저랑 얘기하시면 뭐 야 그래도 1월 중에 2월 중에 물러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역지사지 하시라고 왜 물러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그러면
0: 예.
1: 장동혁 체제는 그럼 통합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함께할 대상입니까?
0: 근데 이게 그 좋은 물이 흘러들면은 앞에 물은 빠져나가는 게 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성결과되지 뭐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무슨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데 영향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속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
0: 네.
1: 그다음에 신중한 스타일
0: 네.
1: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0: 네.
1: 사실은 지금은 어찌 본다면 약간 과정을 넘어 총대를 맨 것 비슷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0: 네.
1: 그게 어떤 2년 후에 총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알겠는데
0: 네.
1: 그래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하겠지만 혹시 그거 말고 개인적 동기가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0: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대선이나 여러 과정에서
1: 네.
0: 이제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리적인 나이도 있고 네네네. 유승민 대표가 58년생이니까.

0: 아마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봉사할 기회가 올해 내년 그 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봅니다.
1: 일각에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1심 지금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혹시 유승민 전 대표가 이걸 보고 있는가 이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게 오세훈 시장 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정치인들끼리 모이면은 밥 먹으면서 당 했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오세훈 시장 굉장히 걱정 많이 합니다.
1: 사실 어쩌면 제일 먼저 만난 게 오세훈 시장이죠.
0: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 좋은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변호사 조력할 수 있으면은 좀 소개해 주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1: 그래요?
0: 예. 저는 사실 유승민 대표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저를 갑자기 만나자 했는데 왜 만나자 했는지 먼저 말씀 안 해 주시니까
1: 네.
0: 그런 거 혹시 있나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1: 아니고
0: 오히려 오세훈 시장 걱정하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1: 그러면 총선에 밑도를 깔고 마지막으로 대권을 한번 바라본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런데 그것도 저는 좀 지금 단계에선 제 예측이지. 당장은 본인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금 어쨌든 본인이 한 27년 가까이 정치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본인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 가지고 진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그 선공 후사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지금 약간 유승민 대표가 사를 뭐 획책하기에는
1: 획책.
0: 예, 지금 그 공백이 한 그래도 꽤 그렇죠. 길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게 바로 사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혹시 유승민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은 만났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0: 최근엔 아닌 거라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엔 아니다라는 말씀.
0: 예전에 어디 뭐, 그, 뭐든 서해수호의 날인가 행사에서 이제 한번 뵌 걸로.
1: 아, 우연히 만나?
0: 예.
1: 그러면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로 만난 적은 없다?
0: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뭐, 그 엊그제 만나서 얘기,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0: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은, 오만 가지 얘기 다 하고 요즘 뭐 그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얘기 하지만은,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죠?
0: 예.
1: 지금 그 투표율 조작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0: 네.
1: 득표율 조작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 저기 뉴스 보니까 또 의원님이 한 말씀 하셨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우선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시선집중 청취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 어떤 국면이냐면요 선관위가 어쨌든 그 투표율 입력을 손으로 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오입력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1: 네네.
0: 그걸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거를 한 방향으로 부각시키려 하신 분들은요. 자꾸 보도자료를 주어 빼고 내요.
1: 주어를 뺀 다음은?
0: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료 요구하는 거죠. 그럼 선관위에서는 여기 이런 게 있었다 하면은
1: 네.
0: 투표율 오입력 사태 또 무슨 어디 지역에서 드러나 이런데 이거를 투표율 오입력을 행한 주체가 선관위가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는 게 안 나와요, 지금.
1: 오.
0: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저도 국조특위 하면서 보니까
1: 예.
0: 선관위 직원이 그러니까 상시 인력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되는 거죠?
1: 저기 직접 투표소 나가서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선관위가 아닌 걸로 저는
0: 그러니까 선관위가 총원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1: 예, 그렇죠.
0: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 지난 지방선거 투표소가 14,000개, 1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만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대부분이 선관위가 아니에요.
1: 지방 공무원들이죠.
0: 그러니까 그날만 짧게 교육받고 투입된 그런 인원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화로 불러줘요. 투표율을.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전산 이런 걸로 안 돼 있어요?
0: 그거를 그 각급 선관위에 전화로 알려주는 겁니다. 전화해서 우리 투표소에 지금 125명 투표했습니다.
1: 몇 시 기준으로?
0: 몇 시 기준으로.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입력하는 또 지방 공무원이 있고 그 위에 단계 가면 체크하는 선관위 공무원이 있고 이런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보면 지난 7년 동안에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기억날 겁니다. 이분들이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요지가 크니 본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그 주변에 많이 들으셨을 그런 얘기들.
1: 맞아.
0: 이번에 지금도 그 의원 중에서 그 약간 살라미식으로 계속 그거 보도자료 내시는 분들이 말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사전투표에선 투표율 오입력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건도 안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0: 왜 그럴까요? 사전투표는 우리가 가서 주민등록증 내고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데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전산화되어 있어요?
0: 사전투표는 득표율은 아니고 투표율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넣으면은 다 그게 돼 있어요. 그게.
1: 자동 카운터가 되는.

0: 다라는 거죠.
1: 그래서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준석이 이상수 욕하시려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부정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 투표에서는 단 하나도 지금 투표율 오집계가 없었어요. 근데 본 투표는 그렇게도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좋아하는 본 투표는 거기가 지금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손으로 하기 때문에
0: 쉽게 하면 투표율 조작도 아니고 네. 부실 그냥 이 단어가 딱 맞겠네요.
1: 그러니까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입력하는 체계라 그러면은. 네. 제가 그래서 국조 특이하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원래 동네 그 주민센터 공무원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뭐 잠깐 교육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문제였는데 지금 당장 국회의원 300명 데려다가 가가지고 잠깐 교육하고 이거 해보면은 오류율이 더 높은 높았지 덜 나올 것 같진 않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는 뭡니까?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0: 일부러 조작하는 거죠.
1: 일부러 이제 하는 게 부정선거인데 이걸 또 용어를 교묘하게 이제 해가지고 바르지 않으면 부정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트는 분이 있는데요.
0: 아 정자가 바를 정자니까.
1: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식품 이런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투표율 낮으면 어느 당이 유리해요?
0: 그러니까요.
1: 예, 저는 그것도 사실 모호하거든요.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특위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그 재검표 있잖아요. 예. 재검표 시점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입장이 다르던데.
1: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택시에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재검표를 하자는데 예. 재검표를 막아서는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0: 그 이제 특검 그 저기 그 발족하면 그때 하자 이야기잖아요.
1: 근데 특검은 재검표를 못 해요. 예. 특검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특검은 그거 그 통 가져와 보세요. 통 가져가 자기들끼리 문 닫아놓고 뜯는 거예요.
0: 쉽게 말하면 그 재검표는 선관위 주도를 하고 특검은 그냥 지켜보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재검표는 선관위가 하고 그거를 가서 영상 기자분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고 할 수 있는 건 재검표고요. 특검 말 그대로 그냥 가서 압수수색 한 다음에 우리 문 닫아놓고 까보자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누가 더 은폐를 하기 쉬우냐. 그러면은 사실 특검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또 은폐 시비가 날 수 있는 곳은 특검이 하는 압수수색이다.
0: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가서 보면 여야가 다 망라가 되니까. 네.
1: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가보면은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보면은 이게 요즘은 막 쇼츠로 짧게 짧게 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거꾸로인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 까놓고 올림픽 공원에 있다는 그 투표함 영상으로 다 녹화해가면서 재검표하자 하는 게 지금 그쪽이고요. 절대 안 된다.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예, 예. 제가 그래서 어제 또 물었죠. 그저께.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힘은 특검의 신뢰도를 그렇게 믿었냐. 3대 특검부터 종합특검까지 맨날 까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니냐. 예. 좀 민주당에도 한마디 했어요. 뭐 맨날 검찰 그거 하자더니만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양당이 그렇게 검찰과 특검의 신뢰도를 그 압수수색해서 가져가가지고 들여다보는 걸 맨날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진짜 이거는 국론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0: 예.
1: 저는 한번 진짜 찾아보십시오. 재검표를 막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재경이 소속에서 이것도 예. 시간이 다 돼갖고. 짧게 세제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
1: 요즘 세제 개편도 뭐 비거주 주택 이런 것부터 해서 네. 많이 나오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본인들이 정책되고 나흘 만에 이제 ISA 관련해서는 이제 뒤집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다리도 뭐 마음대로 건너다가 물에 빠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안 되거든요. 두드려보면서 건너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네요. 죄송하고요.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난 7일 새벽 3시에 종로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 환경미화원은 1인 근무 중이었는데요. 혼자 운전을 하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3인 1조로 낮에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인데 네, 네.

0: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1.5톤 차량을 사용할 경우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3인 1조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혼자 근무한 게 이 예외 조항 때문에 한 것 같다?
0: 네.
1: 근데 예외 조항을 왜 만들었어요, 근데?
0: 이게 법령상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고요. 네. 그 이유가 지역마다 현장 여건이 너무 다르고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입니다.
1: 네.
0: 하지만 그 예외를 두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급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인데요. 가령 뭐 야간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날이 밝을 때까지 3인 1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안전상의 이유로 처리를 시급하게 해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자라는 취지인 건데 어제 그 지자체별로 예외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를 비롯해서 꽤 많은 곳들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그 문구를 마지막 예외 사유로 달아놨더라고요.
1: 그 경우는 또 뭐예요, 근데?
0: 조례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1: 시장 마음대로.
0: 네, 시장 마음대로죠.
1: 네.
0: 또 2인 이하 인원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보통 조항을 이제 가나다항을 매겨두고 있는데요. 가령 뭐 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됐을 경우, 뭐 나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 뭐 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뭐 라는 1.5톤 미만 차량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마지막 조항에 가서는 예외를 적용할지 말지의 그 판단의 주체가 지자체의 장이 되고 있고 기준은 효율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이 모호한 건데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지자체 한 곳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 사실 그냥 바 이 규정만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뭐 이런 걸 정하진 않았어요. 사실 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가나다라 마까지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바를 추가시키지 않았을까요?
1: 한마디로 고무줄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0: 네, 빌미를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종로구를 비롯해서 이런 단서를 달아둔 지자체 몇 곳에 더 확인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다 똑같았는데 가나다라 마에 그러니까 앞선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여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둔 조항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1: 네.
0: 또 잘은 모르겠지만 주무부처인 기후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거라는 답변도 있어서 저 직접 기후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3: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범주를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버리면 법령의 범위의 해석을 벗어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의 목적하고는 좀 안 맞죠. 필요하면 이제 저희가 뭐 조례에 이게 불필요하다 하다면 이제 삭제를 요청하거나 해서 좀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외 조항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0: 네.
1: 이건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0: 더 점점 포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인력이 뭐 부족하거나 또 결혼이 생길 때마다 그 보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을 이유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곳들도 다른 지자체들 중에 꽤 많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운전원 한 명 그리고 수거원 한 명 이렇게 2인 1조로 근무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75리터 봉투 안에도 음식물이 음식점 같은 데서 배출되는 혼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체감 중량은 거의 60kg 이상 무게가 나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거를 일일 거의 한 200개, 300개 정도씩은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무릎치기라는 방식을 쓰는데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무릎을 이용해서 차에 올리는 그 무릎치기 방식을 쓰다가 큰 부상도 많이 있게 되죠. 굉장히 많이 무겁죠. 힘들고.
1: 네네.
0: 네. 그리고 그 생활 폐기물 가운데 불연성 폐기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했을 때 불연성 폐기물 하면 뭐 깨진 뚝배기 그릇이라든가 뭐 창틀이라든가 이
1: 그렇죠,
0: 정도를
1: 그렇죠.
0: 상상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5톤 미만까지, 그러니까 4,999kg까지는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불연성 폐기물이 아닌 것처럼 위에는 포장을 해놓고 그 안에 콘크리트라든가 건축 폐기물을 섞어서 배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환경미화원이 혼자서 무릎치기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해서 차에 싣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1: 네.
0: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 이제 칼

0: AI라든가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혼자 거의 이걸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에너지 통계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90% 가까이가 이제 3인 1조 원칙을 다 무시를 하고 있고 절반 가까이가 야간 작업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가 이렇게 원칙과 안전을 무너뜨린 지 꽤 오래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니 뭐 그 불연성 뭐 폐기물 이야기 50m짜리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꽉꽉 채워서 내놔도 그것도 되게 무거워요. 그렇죠. 혼자 들어서 이제 막 트럭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0: 그걸 하루에 200번씩, 300번씩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리고 인건비 아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아직까지는 추정만 해볼 뿐인데요.
1: 물론 추정이긴 네.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화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로 지금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에 열대야 없는 밤이었고요. 폭염특보는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외선 강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고 60mm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지역으로도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7: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8: 그러게.
7: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8: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7: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 돼.
9: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

0: 한국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피해를 줄일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고 있죠. 관련 법률이 최근 국회 기후특위 소위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기후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네.
1: 지금 소위를 통과한 법률이 기후위기 네.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 네, 맞습니다. 네,
1: 이게
2: 네.
1: 이제 소위 통과했고 그러면 저 기후특위 전체 회의에는 언제 올라가게 됩니까?
2: 내일 바로 합니다.
1: 내일? 오, 네. 빠르군요.
2: 네, 저희 기후특위 활동이 이번 달까지인데요. 네, 지금 상임위 활동이 돌아가고 있어서 예. 그래서 기후특위 차원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법안하고 이번에 이제 적응 관련된 법안이 두 개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예. 전체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서 실제로 민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안들이니까 빨리 통과를 시키자.
1: 네네.
2: 합의가 됐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아, 한시적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일단 네. 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2: 그 보통 이제 기후변화 하면 원인이 온실가스다 보니까
1: 그렇죠.
2: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많이 뒀었잖아요.
1: 네네네.
2: 근데 그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속도 감축 속도가 더디고
1: 네.
2: 그런 와중에 그 기존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쌓였던 온실가스가 지금의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그 이상기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이 각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상기후에 국가 차원에서 잘 적응을 하는 대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실제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서 이번에 별도로 재정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1: 그러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 네. 이 법이 이제 그 시행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2: 바로 체감을 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1: 네.
2: 왜냐하면 이런 기후 재난이라는 것들은 잘 대비를 해도 뭐 사망률이 뭐 사망자가 뭐 1,000명이었는데 뭐 10명으로 줄었어도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1: 네네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법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후 재난 관련된 취약계층이 어디고 위험 지역이 어디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응 정보를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해서 국가나 정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 활용해서
1: 네.
2: 사전에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더 중요하게 한 거고 그리고 사전이나 사후 차원에서 그럼 이거를 어쨌든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가 빨리 회복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 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제 기후 보험이라는 제도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1: 그럼 좀 하나하나 일단 그 기후 취약계층 있잖아요.
2: 네, 네.
1: 기후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

0: 조사와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던데
1: 네네.
0: 일단 취약계층은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1: 기존에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에 언급은 돼 있는데요.
0: 네.
1: 그 폭염의 이제 기온, 이런 기온 변화에 취약한 계층이 보통 노인하고 아동이고요.
0: 그렇죠.
1: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포함이 되고, 또 야외에서 근로자 야외에서 일하시는 야외 노동자, 계절 근로자도 있고, 이제 건설업에서 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취약 시설이나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0: 네네네.
1: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후 위기에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들의 지원은 어떤 게 강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그 지원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마련할 수도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또 개별적으로도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됐던 이제 그 집안 시설에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없어서 이제 막 바깥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쪽방촌 같은
0: 그렇죠, 분들 그렇죠.
1: 사시는 분들.
0: 예, 예.
1: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무더위 쉼터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좀 했고
0: 네.
1: 올해 들어서 무더위 쉼터가 역할을 좀 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더 잘 파악을 해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까? 그 체크를 다 해야 되고 그분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좀 오셔가지고 낮 동안은 지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기후 보험을 처음으로 하시긴 했어요.
0: 네.
1: 근데 보통 보험이라는 게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0: 그렇죠.
1: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용 근로자가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본인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시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일용 근로자들이 이제 실제로 작업이 중단돼서 일하지 못한 시간을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0: 네네.
1: 아 이렇게 더운 날은 폭염은 이 기후 보험으로 대체를 좀 해주는 거를 그 지자체가 먼저 개발을 한 거예요.
0: 예예.
1: 예, 그러니까 공공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만약에 취약 계층이 파악이 되고 취약 지역이 파악이 된다면. 이런 보험 상품들이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기후 취약계층 네. 지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독거 노인이나 특히 쪽방촌 노인 이런 분들에게 에어컨을 달아드려도 전기료 무섭다는 이유로 에어컨 안 드시는 어르신들도 꽤 되신다고 하던데 뭐 그래서
1: 맞아요.
0: 에너지 바우처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1: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긴 한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나오기 마련인데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0: 예.
1: 그렇지만 그거를 좀 더 챙겨라. 앞으로는 뭐 올해 겪었던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년 이런 폭염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뉴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작년보다 올해 온열 질환자 숫자가 내년에 온열 질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적응 대책을 잘했다라는 걸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0: 네네.
1: 네, 그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을 중앙하고 지방자치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적어놨는데 약간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무일 때와 의무가 아닐 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라.
0: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폭염이 그러니까 저 기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긴 한데
1: 맞아요. 2시간이라고 20분
0: 그러니까
1: 또는 작업 중지권. 네.
0: 현장에서 노동자가 을인데 작업 중지를 요구하는 게 현실과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1: 실제로, 네 맞습니다.
0: 이걸 좀 그 관이나 이런 데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업체나 이런 데 피해를 본다면 이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좀 접근이 안 될까요?
1: 실은 그런 법은도 훨씬 그러니까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적응법이 생기면 보험 상품이라는 걸 통해서 논의의 가능성을 만들어준 거죠.
0: 그렇죠.
1: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작업중지권을 실행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시간 일하고 20분 쉬라고 하는 것도 되긴 하지만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게 그게 크게

0: 의미가 없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현장에 네. 가보니까 새벽 일찍 오셔서 일하시고 1시 전에 끝나시는 사업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융통성 있게 그 사업장마다 할 수 있는 것들로 찾아서 하시는데
1: 예.
0: 아예 이제 노동자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좀 파악해서
1: 네.
0: 실은 고용노동부 오늘 이제 상임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서
1: 그렇죠.
0: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 실은 그분들이 이제 생계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도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제 중앙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선제적인 대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 하나만 더요. 그 풍수해 보험은 있잖아요.
0: 아, 있습니다.
1: 풍수해 보험하고 기후 보험은 좀 어떻게 영역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0: 아, 같은 풍수해 보험이 아마 기후 차원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그렇죠.
0: 그거는 그 상황이 실은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재난이 기후랑 연결된 재난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근데 이거는 사후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고
1: 예.
0: 그 이번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제 일용 근로자들이 이제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을 사전에 해주는 거죠. 일 발생하기 어쨌든 이분이 5년 질환자가 되기 전에
1: 네.
0: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니까
1: 네.
0: 또 다른 개념이죠.
1: 이게 좀 효과를 보려면 훈시 규정보다는 의무 규정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이번에 법안 문구를 할 때 할 수
1: 네.
0: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친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그러셔야 돼요. 진짜로.
0: 네. 이게 원래 기본법 안에 탄소중립 네.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이제 언급이 돼 있었지만 저희가 별도의 개별법을 만든 거 이
1: 예.
0: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좀 갈렸었어요. 기본법이 있는데 굳이 개별법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데 이런 기후보험 상품이라든지 치약 지도, 공간 지도도 만들자, 우리가.
1: 네네.
0: 어느 지역이 치약인지, 취약한지,
1: 예.
0: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자.
1: 예예.
0: 이런 부분까지 다 내용을 넣으려니까, 기본법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개별법을 만들게 됐는데, 그 개별법으로 가져오는 과정 중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꾼 경우가 좀 많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통과되길 네.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이걸 늘려가서 지역 국립대 전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립대학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민현 한국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반갑습니다. 예. 이대 총장 전민현입니다.
1: 예, 저 성명 내셨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성명의 요지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핵심이?
3: 예, 먼저 시선 집중해서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3: 우리 저 정부에서 그 추진하는 지역균형 장학금 제도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3: 다만 이 지역균형 장학금이라는 명목 하에 30개 지방 국립대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그 지역균형 장학금이라는 취지에서 맞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 예.
3: 문제는 지원 기준이 뭐 어떤 특정 지역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설립 유형, 즉 국립이라는 데에만 지원한다는 데 사실을 그런 사실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네.
3: 정부 안 대로라면 지역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은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1: 네.
3: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만
1: 네.
3: 동일한 지역의 사립대 학생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근거로 만든 법도 사실 지원 대상을 지방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지 지방 국립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 고등교육의 약 80% 이상을 우리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네.
3: 따라서 저희는 국립대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장학금이라고 아닌 지역균형 장학금답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1: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그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 뭐

0: 그 국립대고 사립대고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그렇습니다. 사립대도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죠? 정리를.
1: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0: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부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1: 그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공청회 한번 없이 이게 진행됐거든요.
0: 근데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그 지방 사립대가 네. 더 심각해진다 이런 문제의식일까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난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이미 사립대학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음흠. 또한 학력 인구 감소하고 청년들이 또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 즉 소위 우리는 삼중구조적인 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 있는 데다가 아시다시피 전국에는 약 151개의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0: 예.
1: 이 중에 수도권 제외하고 비수도권이 약 60%인 87개고
0: 예.
1: 그리고 그중에서도 약 50개가 바로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멸 위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1: 예, 예. 그게 사실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이 된다면 그런 중소,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인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0: 네.
1: 꼭 사립대학이라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야 사실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대학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0: 네.
1: 뭐 청년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지역 기업까지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대학의 위기가 바로 지역 위기, 소멸 위기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립대에다가 지역 국립대에 지원하게 되면 그나마 지역 사립대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글로 몰리게 되게 되고 더욱더 지역 소멸을 가중화시킬 수 있다.
0: 그러면
1: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지금 그 총장님의 그 논리에 따르면 지방 네.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가
1: 네.
0: 그 중소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할,
1: 네.
0: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자평을 하세요?
1: 저희는 뭐 그걸 이 사례를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지난해 남원에 있는 서원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남원이 상당히 그 소멸이 가속화됐던 케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립대가 지역에 위치하는 그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럼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립대가 네. 지금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이 없으면 존속이 어렵습니까?
1: 지금 정부 재정 존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0: 네네네.
1: 그 위기를 계속 가속화된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래요.
1: 예를 들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AI라든가 새로운 교수진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0: 네네.
1: 뭔가 반도체라든가 정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인볼브 되게 되려면 그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0: 네.
1: 현재는 거의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렇다면 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소위 그 AI 시대에 그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할 거냐 이 부분에 답이 없는 겁니다.
0: 근데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는 취지 말고 다른 취지, 설립 취지, 학교의 설립 취지
1: 네.
0: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립대가 그 설립된 취지는 특정한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이 이제 일단 1번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원칙론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사립대가 스스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지방 국립대하고 똑같이 장학금 달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네. 알아서 운영할 뭐 재정 지원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다오.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1: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0: 일부만?
1: 왜냐하면 예. 예, 일부만 맞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일단은 예. 등록금을 강력하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런데 반대로 국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사실상 규제는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국립대는 그동안에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고
0: 네.
1: 지난 17년 동안에도
0: 예.
1: 또 교직원 인건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 규정에 따라서 꾸준히 조정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결을 시켜놨지만 국립대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0: 네네네.
1: 반면에 가장 사립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을
0: 네.
1: 규제를 해놨어요.
0: 예.
1: 전혀 저희가 올릴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국립대에 대해서 사립대는 등록금이 약 두 배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결됨으로써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즉 설립 목적에 따른 취지에 맞는 그러한 대학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선박을 다 묶어놓고 그럼 당신들 사립대학이니까 설립 취지에 맞게 한번 해봐라. 이건

0: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됩니다.
1: 그래요? 아니 그러면 네. 확인차 다시 한 번만 보강 질문을 드리면 그냥 그 네. 정부가 우리 등록금 규제 안 할게 마음대로 올려받아도 된다. 이러면 네. 사립대가 운영이 됩니까? 존속이 가능합니까? 지방사립대.
0: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우존율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등록금 우존율이 5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금을 제대로 물론 무조건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0% 올리고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1: 그렇겠죠.
0: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 예. 그러겠죠.
0: 그거는 예. 우리가 이미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랑 다 타협을 합니다.
1: 예.
0: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여러 요소들이 여러 각 직능 분야에서 온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 대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올리지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미 자체 조정이 되는 조절 기능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금 그 전체 비중에서 잘 비중이 한 50% 70% 되니 우리가 다른 노력들, 산학협력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다양한 형태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재원은 등록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달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구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니 좀 대학을 믿고 대학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저출생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로 학생 수가 네. 감소하고 있고
0: 네.
1: 지금
0: 네.
1: 어떤 그 지방대학은 이건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0: 네.
1: 과연 지금의 모든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지 않았었습니까?
0: 그건 완전히 다른 또 이제 관점인데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 균형 발전에 따른 장학금 지급과는 완전 전혀 다른.
1: 예, 그 다른 카테고리 얘기이긴 합니다.
0: 예. 예,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 1번 예를 좀 들겠습니다. 1번 오히려 최근에 이제 가사현이라고 좀 이제 방금 사과현이라고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온 건 아니고 우리 동료 총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대학들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생기게 되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상권이 생기고 또 기업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 전체 사립 국사립 포함 200여 개면 뭐 약간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인구 이동과 더불어서 자연 소멸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인구 문제라든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지역의 대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1: 네.
0: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같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K대학 그동안에 우리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학이 발전하면서 대학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결국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게 80%의 사립대학 졸업생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저는 뭐 거의 80% 이상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런 K대학의 파워를 왜 자꾸 없애고 감소하고 교육의 그 어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줄여나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
1: 예.
0: 더 많은 유학생을 제대로 받게 하고 우리 대학의 어떤 교육 능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그 총장님이 유학생 잠깐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뭐 제가 통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0: 네네.
1: 그 한국 학생보다 유학생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긴 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0: 실제로 그런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1: 아니, 아, 그래요?
0: 예, 실제로 그 내국인 학생보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사립대학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뭐 국립대학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사립대학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학생이 더 많은 대학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특히 일부에 이제 그 정말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예, 그런 위치에 있는 대학 이외에는 뭐 아직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마무리 삼아서 그 더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이걸로 질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국립대 사립대 가리지 않고 만약에 장학금 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네. 수도권 대학 갈 학생이 지방에 머물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0: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좀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러냐면요.
1: 네.
0: 이미 우리나라의 장학 제도가 너무나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려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가족의 아이들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구간부터 19구간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1구간에서 19구간까지 중에 5구간이면 중위권 가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네.
0: 소득이 한 600 정도 되는 달에. 한 달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벌써 1, 3, 9급만 해도

0: 또 600 이상 받고.
1: 알겠습니다.
0: 또 4.6 구간도 한 400 받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1: 예.
0: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1: 알겠습니다.
0: 아주 1.7%라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 총장님, 시간이 네네.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 예.
0: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수도권으로 갈 아이들이 지방에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1: 알겠습니다.
0: 지방 국립대 갈 아이들이 지방 사립대 갈 아이들이 지방 국립대로 옮겨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1: 알겠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민현 한국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2: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0: 옷차림에 생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들에게도 평생에 딱 한 번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이게 재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이제 이러면 잦은 이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상재정을 선언한 경기도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인구도 많고 기업들도 꽤 많은 걸로 알려진 경기도의 곳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어버린 걸지 이 얘기도 좀 잠시 후에 들여다보죠. 8월 1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네, 안녕하세요.
2: 자,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네. 소식부터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 자영업자들 부가세 공제 규모를 줄이는
4: 네.
2: 공제를 줄이는 거니까 세금을 좀 더 걷어가는 이제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4: 그렇습니다.
2: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4: 이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가 이제 축소된다라는 내용인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결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2: 예.
4: 지금 현재는 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매출액 1.3%를 공제해 주는데 개정안은 0.1%포인트를 줄인 1.2%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2: 예.
4: 더불어서 공제 연간 한도를 적용받는 매출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라는 내용입니다.
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드 받으면
4: 네.
2: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하고 그러니
4: 네.
2: 그러지 말고 카드 받으셨으면 카드 받은 금액의 1.3%는 저희가 천만 원 한도로
4: 네.
2: 1년에 천만 원 한도로 나라에서 그냥 드릴게요.
4: 그렇습니다.
2: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군요.
4: 네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당초에 도입된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 옛날에 예.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거 발행하게 해서
2: 예.
4: 이들의 과세의 그 표준 구간을 잘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2: 카드 잘 받으시라고
4: 예. 신용카드 좀 많이 좀 받아주세요. 근데 그냥 그러면 안 받아주니까
2: 예.
4: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세금에서 면제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인센티브 제도로
2: 직장인들도 신용카드 쓰고 하면 연말정산에 세금 도움을 주니까
4: 네네.
2: 이게 이제 카드를 안 받는 분들이 요즘 있나 싶지만 예, 진짜로 90몇 년 때는 저
4: 그렇습니다.
2: 제가 카드 네네. 쓰고 다닐 때는요 네. 카드 드리잖아요 그럼 한번 쳐다보신다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카드 단말기
4: 네.
2: 그 먼지 쌓인 거 갖고 와서 푹 부는데

0: 나한테 분다 그거?
1: 키는 한참 걸리고요.
0: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2: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도입된 게 1994년도에 이 공제 제도가 도입됐어요.
0: 이렇게 만들었던 제도인데.
2: 근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넘어오면서 이 당시에 경기 침체가 좀 심해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예. 정부가 일종의 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로 이 제도를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간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예. 이 당시에 이걸 100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자영업자들한테.
0: 그 카드 많이 받으시면 네. 1년에 500만 원까지만 줬는데.
2: 네. 그리고 공제율도 당시 1%였던 거를 1.3%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0: 리만 사태 이후에
2: 네네 예.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약간 한시 특례 제도로 이걸 하겠어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 2, 3년마다 계속 연장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0: 매년 1000만 원 주던 걸 다시 500으로 되돌리면 그게 500만 원씩 1년에 세금 더 내라는 느낌이라서
2: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이 특례를 계속 연장해 온 거를 정상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책이었는데 예. 이 지원을 없애는 거니까 이거 사실상 증세하는 거잖아라고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0: 이거는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천만 원씩은 받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뭐 천억 원인 무슨 잘 팔리는 옷 가게도 천만 원 받으셨던 거고
2: 그렇습니다.
0: 연간 매출이 한 10억쯤 되는 무슨 네. 구멍 가게
2: 매출이 크면 오. 클수록 천만 원까지 다 받은 거고 네.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은 천만 원까지 받는 거고 매출이
0: 거고.
2: 적으면 이제 천만 원 이하로 받았던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공통적으로 다 공제율에 그럼요. 따라서 다 받았던 거죠.
0: 그러면 이제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내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네. 천에서 500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2: 네.
0: 갑자기 500만 원이 더 나가야 되는
2: 네, 어떤
0: 거예요?
2: 분은 이제 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매출이 좀 큰 경우에 아까 이제 예. 7억 7천만 원 매출 기준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0: 7억 7천만 원의 1.3%.
2: 한도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도가 끝이 7억 7천만 원 정도 되면 딱 그러니까 카드 매출이 7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면 네. 이분은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딱 그
0: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2: 세금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4천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버리니까 뭐 7억 한 8억 정도 매출 내시던 분들은 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좀 여기에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데들이 매출은 크나 마진이 박한 곳들.
0: 그렇겠죠. 네.
2: 그러니까 예. 매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매출은 엄청 큰데 사실은 우리 돈 못 벌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 매출이 최근에 커진 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야. 물가 착시야. 작년에 비하면 물건 덜 팔았거든. 10개 팔던가 9개 팔았는데 매출은 더 늘었네? 이거는 물건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지. 우린 이익이 없어. 근데 지금 정부가 증세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시는데.
0: 500만 원씩 세금 더 내라는데 네네. 갑자기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네.
2: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500만 원씩밖에 안 해드렸던 건데 한 20년쯤 전에 그때 그냥 올려드리고 그거 계속 왔던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2: 네, 정부는 이제 그렇게
0: 얘기하는 정부 거예요. 입장이고.
2: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그 과표 구간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얘기였으니까 편의점이 그 2024년 공정위 통계 자료로 보면 연간 매출이 평균 한 6억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0: 예.
2: 그러면 일반적으로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전 공제받던 건가 지금 공제받던 거에서 차이가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0: 계산해 보면
2: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0: 1년에.
2: 네. 그러면
0: 큰 금액으로 느껴지시겠습니다.
2: 그렇죠.
0: 갑자기 1년에 100만 원씩 네. 또 어디서 더 생기거나 아니면 더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2: 그렇다 네. 보니까 아까 뭐 그 식음료 업종이라든지 뭐 숙박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의 반발이 지금 굉장히 크다.
0: 어려운 분들이죠.
2: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0: 야, 이거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고 뭐 갑자기 좀 지원했던 거니까 다시 되돌릴게요. 정부도 뭐 무슨 돈이 넘치는 게 아니니까라는 네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천만 원을 갑자기 500으로 뚝 떨어뜨리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는 900, 800, 700 매년 조금씩 계단식으로 내리면 그나마 조금씩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2: 역시 정부로 가시거나 국회로 가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대안으로 얘기 나오는 게 좀 네. 단계적으로 좀 해달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이건 이제 정부 입장도 좀 고려해서 하는 얘기고요.
0: 예, 예.
2: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정부가 세금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라는 의문들을 조금 제기를 하십니다.
0: 그러니까
2: 지금 뭐 반대쪽 쪽에서 세금 엄청 많이 걷어서 남아돌아서 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원래대로 돌린다는 게 그러면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좀 괜찮다.

0: 라고 할 때 돌리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나오는 얘기는 이게 어차피 원래는 그 과세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중간에 약간 2008년 금융위기 넘으면서 지원책처럼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을 살리려면 이거는 정상화하되 소상공인 지원하던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라는 거죠.
1: 여전히 그때만큼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 네.
0: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들은 그럼 타겟해서 다른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반발이 적을 텐데 하나는 없어. 주던 거 뺏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1: 야, 이것도 2008년에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거 줄여야지 줄여야지 말은 하면서도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못했겠군요. 네.
0: 그래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만약에 이번에 감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세금이 더 거치는 거죠. 그거를 아예 그러면 따로 빼서 소상공인
1: 기금으로 쓰자.
0: 기금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반대편에 그게 있거든요. 카드 수수료 문제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가지고도 요율 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1: 그동안 그랬었죠.
0: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조금 그 카드 수수료를 그 매출이 적은 부분들은 더 낮게 해주고 뭐 이러는데 그쪽에다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래도 반발이 좀 적어지겠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긴 있구나. 합니다.
1: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왜 그런지도 네. 알겠는데 좀 덜컹이라는 느낌이 든다.
0: 네.
1: 알겠습니다. 예. 뭐 보완책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래요. 명지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회사를 네. 스스로 그만둘 때도 실업급여를 주겠다. 매번 그건 아니고 평생에 딱 한 번 청년일 때 사표 내는 거는 그냥 실업급여 주자. 이런 아이디어인 모양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일정 기간 일한 뒤에 스스로 회사를 관두더라도 일단 예. 평생에 딱 한 번은 이제 그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법을 좀 개정해서 내겠다고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의 이 실업급여 원칙과는 좀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뭐 해고나 계약 종료처럼 자기 뜻과는 좀 상관없이 일을 관두게 된 사람한테 주는 돈이죠. 그래서 예. 이렇게 월급이 밀려서 못 받았거나 뭐 근로 조건이 너무 나빠졌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줬는데 그냥 일이 나랑 안 맞아서 관뒀다 이랬으면은 이제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좀 이제 예외를 두려는 건데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첫 직장이 나랑 너무 안 맞는데 그래도 예. 당장 먹고 살 돈 없으니까 억지로 좀 버티는 그런 청년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라도 소득을 받쳐줘서 좀 제대로 된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1: 예.
2: 그래서 금액은 이제 퇴직 전 임금의 60%, 뭐 최대 월 100만 원 정도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보통 이제 네.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오죽하면 스스로 그만두겠냐 하는 경우들도 또 있으니까
2: 그쵸.
1: 여유 있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2: 네.
1: 이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그 소수겠지만 네. 실업급여 그냥 잠깐 다니다가 실업급여 받고 또 다니고 하면서 실업급여 계속 받는 분들이 많다.
2: 네.
1: 그리고 저 아직 실업급여 받는 거니까 실업급여 계속 받는 실업인 걸로 하고 저는 다음 달부터 일하는 걸로 해서 서로 좀 나누시죠.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좀 이렇게 정책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통계를 보시면요. 올해 6월 한 달 사이에만 다니던 직장을 관둔 그 35세 미만, 그러니까 19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1: 예.
2: 이 중에 스스로 일 관둔 비율이 76%에 달하고요. 그럼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관둔 사람들 얼마나 다녔나 봤더니 3명 중 2명이 1년을 채 못 채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좀 어린 연령대일수록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20살에서 24살 사이는 80%가 1년을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렇게 좀 첫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 이런 흐름 자체가 이미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1: 뭐 알바 비슷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2: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하면 그만두면은 이렇게 수당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우려 나오고요.
1: 예.
2: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실업급여 타려 좀 일부러 좀 쉬는 기간을 좀 잡는다든지
1: 네.
2: 이런 수도 있어서 이제 정부도 이 점을 좀 알고는 있어서 이제 최소 얼마 이상은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붙일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1: 그런 논의는 있다.
2: 네.
1: 만약에 주기로 하면 줄 돈은 좀 재원이 있답니까?
2: 이게 또 재원이 좀 하나의 쟁점 중 하나인데요. 실업급여는 우리가 이제 월급에서 떼는 그 고용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이제 나갑니다. 예. 이 기금 사정이 지금도 지금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약 6천억 원 적자를 냈고요. 실업

0: 급여 계정만 떼놓고 보면은 이제 빌려온 돈까지 이제 감안한 실질 적립금이 6조 원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정부도 이제 기존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이거 설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지금 실업급여는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1: 예.
0: 또 하한액 규정도 있어서 뭐 적게 받아도 월 200만 원 정도는 지금 나오는데요.
1: 그러겠죠.
0: 네. 근데 여기 좀 대상까지 넓히면 이 기금 부담이 너무 커지겠죠.
1: 돈도 좀 없다.
0: 네. 그래서 자발적 퇴사자한테 거론되는 금액은 그 절반 수준, 그러니까 100만 원인 거고 받는 기간도 아마 270일보다는 짧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1: 예.
0: 근데 이 이슈는 어쨌든 첫 직장에서 좀 어긋난 그런 청년들을 사회가 뭐 어디까지 이제 받쳐줄 거냐. 이제 월급쟁이들은 그 비용을 이제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1: 네,
0: 이걸로 이제
1: 그것도 돈이 없군요.
0: 네, 감당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상황이라 국회로 넘어가면서 좀 논쟁이 더 붙을 걸로 보입니다.
1: 그러게요. 저도 젊을 때 실업급여 한석달 받은 적 있거든요.
0: 아, 네.
1: 고맙게 잘 썼죠.
0: 네.
1: 근데 그거 내가 되돌려 갚아야 하나 생각하니까 안 받아가더라고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매년 보험료에 뭐 4대 보험 뜰때 같이 내니까.
0: 네.
1: 근데 저처럼 그렇게 받아간 사람도 있지만 평생 안 받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는 그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월급도 조금 올라가고 그럴 때 그거 갚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났을 때
0: 네.
1: 다 갚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갚든지. 그러면 뭐 뭐를 해줘도 좀 줄어들고 어차피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
0: 네.
1: 조금 좀 재원도 좀 마련이 되고
0: 그러네요.
1: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 경기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경기도가
0: 네.
1: 돈이 없다. 뭐 그런 발표를 도지사가 하던데 왜 무슨 일 벌어진 거예요? 또 경기도는?
0: 네, 일단 이제 저번 주에 일단 그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재정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1: 예.
0: 예산을 지금 7,700억 원 정도는 깎는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감액 추경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1: 예.
0: 경기도가 이제 예산을 깎는 이런 추경을 하는 거는 2013년 이제 부동산 위기 있었을 때 이후에 지금 13년 만일 걸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쓸 돈만큼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도민한테 지역 화폐 주던 그런 뭐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이런
1: 예.
0: 이제 복지 좀 이달부터 중단한다고 하고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애초에 뭐 학교 급식이나 노인 장기 요양 이런 사업은 12개월치를 다 편성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 예.
0: 뭐 9개월치만 들어가 있어서 당장 이제 이번 4분기 이런 주요 민생 사업 예산 3,100억 원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요. 작년에 지방채 발행 한도도 거의 다 끌어 써가지고
1: 네.
0: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런데 다른 도면 몰라도 경기도에는
0: 네.
1: 수원의 삼성전자, 뭐 용인의 하이닉스.
0: 그쵸.
1: 판교에 무슨 그 잘 나가는 기업들 다 있고 거기서 돈 꽤 세금을 내면 지자체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0: 네.
1: 돈이 없어요, 경기도가?
0: 네, 그런 굴지 기업들 많이 몰려 있는데
1: 예.
0: 생각보다 일단 경기도에 들어오는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도가 걷는 세금의 절반 이상 취득세라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 그 세수가 그대로 꺼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1: 아, 아파트 주택 사고 팔면서 내는 취득세.
0: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 들어오고 큰 기업들 들어온다 해도 그
1: 예.
0: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도가 아니라 그 이제 기업이 있는 시나 군의 몫으로 들어갑니다.
1: 화성시, 용인시,
0: 네.
1: 성남시로 가겠구나. 경기도로는 안 가고.
0: 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도 살림이 나아지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가 나가는 돈을 지금 줄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예.
0: 예산이 많이 불어나는 와중에 이제 좀 세수는 꺼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뭐 특히 또 지역화폐, 뭐 청년 기본소득, 아까 말씀드린 기회소득 이런 것들 계속 더해지면서 복지
1: 예.
0: 분야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게 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좀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1: 그렇겠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처럼 그 범위 넓은 광역단체는 부동산 경기가 나름 괜찮아서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게 많아야 살림이 늘어나고.
0: 그렇죠.
1: 부동산이 싹 식으면 살림이 줄어들고 그런 구조군요.
0: 네, 완전 좀 부동산 경기 따라서 좀 출렁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요즘은 이제 막 기타 등등 세금 제도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0: 네.
1: 팔고 사고 하는 거를 거의 잘 안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네요.
0: 네.
1: 그럼 어떡하죠? 경기도는 그럼 살림은 살아야 되고 쓸 돈은 있을 텐데 돈이 안 들어온다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뭐 10명 중에 한 명씩 추첨해서 아파트 사고 팝시다 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이건?
0: 네, 그래서 경기도 일단 지난 10일에 재정위기 극복 TF를 만들었고요. 예. 이번 달 말까지 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0: 장기적으로는 일단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조금 덜어내서 4분기에는 이제 비어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민생 예산 비어있는 부분 좀 메우겠다고 했고요. 내년 예산은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정부에 좀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시군이 걷는 그 그러니까 법인 지방소득세 그거를
1: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네, 내는 거
0: 그걸 조금 도와 나눠서 가져가자 이렇게 요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1: 화성시 용인시에만 주지 말고.
0: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용인시 화성시는 아마 반발을 할 테니까요. 이게 이제 경기도 안에서만 또 격리 정리될 사안은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1: 그렇게요.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넥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아나 브람.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최규림 씨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내리는 바람에 투자자들 자산이 하루에 몇십조 원 날아갔다 이런 뉴스도 종종 들리던데, 그렇게 날아간 몇십조 원은 그냥 사라지는 돈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몇십조 원이 사라지면 그게 우리나라 통화량이나 화폐 가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하면 그 예금 통장에 찍힌 잔액은 분명히 돈인 게 맞는데 주식 계좌에 찍힌 평가 금액은 그게 돈인 거냐 아닌 거냐 통화량이냐 아니냐 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즉 그것도 돈으로 보면 돈인 거고 아닌 걸로 보면 아닌 건데요. 이게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그걸 돈으로 간주하고 어떤 나라는 그거 돈 아니다라고 간주를 안 해서 통화량에서 뺍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전자 몇 주 해서 얼마 이거는 주식 잔고는 돈이 아니고 통화량에 포함 안 되고 그 대신 주식형 펀드나 ETF는 그건 돈으로 보고 통화량에 포함시킨다.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 모아놓은 게 펀드고 모아놓은 게 ETF인데 주식은 돈이 아니고 펀드는 돈이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0: 올해부터는 기준을 바꿔서 주식 들어가는 모든 건 다 통화량에서 뺀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통화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뭐 아파트값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값이 오르든 내리든 기분만 달라지지 뭐 통화량의 변화는 없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야 주가가 올랐으면 내 돈이 늘어난 건데 왜 통화량이 늘어난 게 아니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 이상하기도 한 건데 그렇게 따지자면 뭐 집에 걸어놓은 그림값이 올랐다든가 우리 가게 권리금이 올랐다든가 또는 뭐 요즘 우리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로 봐서 아마 연봉이 오를 것 같다든가 그것도 통화량이 그럼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팔아서 돈이 생긴 게 아닌데도 평가액이 늘어나는 걸 돈으로 치면 그런 것도 다 돈이라고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좀 빼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맞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나라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우리나라는 주식 가치는 통화량에서 올해부터 빠졌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화량에서 빠지기는 했어도 주가가 그럼 통화량에 영향을 안 주냐 하면 그건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사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대출 받아서 늘어나는 대출 금액은 통화량이 늘어난 걸로 보거든요. 또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대출을 갚아버리게 되니까 통화량은 또 줄어들고 또 주가가 오르면 소비도 늘어나고 경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면서 대출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그럼 또 대출 받은 금액만큼 통화량은 늘어나니까 주가가 오르내리면 직접 그 주가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통화량이 변하는 건 아닌데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접적으로 그 영향으로 대출이 늘고 줄고 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영향은 준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최규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축구 감독 위르겐 클롭은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죠. 독일 하위팀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2년 만에 우승 행진해 잉글랜드에 가선 리버풀 명가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팀 직원 하나가 곧 어머니가 90세가 된다고 하니 대뜸 "오, 그럼 저도 가서 축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은 당연히 농담으로 넘겼는데 정말 어머니 생일에 클롭 감독이 나타난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의 따뜻한 서프라이즈에 모두가 감동. 훌륭한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3: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하나도 먹고 말이야.
2: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조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7: MBC,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5: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